3년을 배우고 발표를요. 10년을 들고 파도 제소리가 나올까 말까 한 거인데. 안 그렇소, 유당. 아무나 득음을 하는 것이오. 나가 가야금 12줄에 평생을 목 울맸어도 소리가 살았다 죽었다 하는 거인디. 요즘 젊은 것들 세상 무서운 줄 모른단 게요.

어머니 북 찾아보셨어요. 자, 일어나세요, 여보. 여보.

일어나세요, 여보. 자, 여보, 일어나세요. 어머니 기분 좀 맞춰드리세요. 낙이라고는

0: 거기서 기생년들 웃음 파는 자리에 아쟁표고 앉아서 오동동 타령이나 긁고 있은 게 그 모양이지. 애미가 없는 말 했냐? 그게 예술하는 놈이 허고 다닐 짓이냔 말이여. 노려보면 니놈이 집어삼친 말이 진 말인 거 애미난다. 지금까지 먹고 산 게 누구 덕이냐 그 말이지. 요리집 기생장단 맞춰주고 번 돈으로 내내 내게 살렸다는 뜻 아니여. 못난 놈, 니놈은 뵐 수 있냐?
1: 옛날 생각이 나네요. 제가 가시집 와서 제일 좋았던 게 뭔지 아세요, 어머니? 어머니 꼭지 새벽에 일어나 국채 드시면은 이인은 아쟁 잡고요, 또 아가씨는 가야금 타고요. 미아리 살 때가 정말 좋았어요. 제가 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예술가 집안 예술가 집안 하면서 얼마나 부러워했다고요. 오늘 아침에 오래간만에 옛날로 돌아갔어요. 어머님, 저도 뭐 하나 배워주세요. 장군은 10대면서요.
0: 연애질 하냐, 너 무이? 가야금 소리가 살랑살랑거리면서 허공으로 떠다닌 게 하는 소리여.
1: 그래요, 아가씨? 하긴 시집 가실 나이 됐죠. 저도 아가씨 나이 오빠한테 시집 왔잖아요.
0: 평생 예술을 각오하면 당장 집어쳐.
1: 어머님이 인간문화재 지정 받으시면은 아가씨가 전수자 지정 받아야죠. 한 교수님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0: 그 년도 틀렸다. 3년 배우고서 엉덩짝에 뿔부터 나는 년.
2: 엄만 10살 때부터 명창대회를 휩쓸고 다녔다면서요?
0: 그래도 난 우리 선상님 살아계실 적에는 삼가였다. 옛날 어른들은 육순에도 대가 소리를 들으면은 부끄러울 줄 알았다.

0: 잘했어, 오빠.
1: 뭘?
0: 엄마한테 말 듣고 안 한 거. 잘도 참더라.
1: 엄마 인생 반씩 짊어지자면서?
0: 새언니 가엾으니까. 저녁에 집에 들어올 거야? 오빠 인생에 하나만도 상관해도 돼? 우이동 갈 때마다 음식 보따리 싸주는 그 여자.
2: 아, 저 용돈 좀 주랴?
0: 됐어.
2: 저 버스 왔다. 타자.
3: 치기 전에 너 따른 박수를 한번 멋들어지게 쳐보는 것이야. 자, 박수! 너 이놈아 가셔라. 뭐 하는 것이야? 너는 형광등이야? 남들보다 내 오빠 좀 들어. 다시 한번 여봐. 멋들어지게 잘하잔 말이야. 자, 박수!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그러고 너 딸 말이야? 조금만 기다려. 너는 춘향이야. 춘향이가 얘로부터 요놈을 잘 때려야 돼요. 방댕이를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실룩실룩실룩 하다가 네 아람이까지 넘어가보라니? 알았어? 응. 나는 이도령이야. 이도령이가 블랙코가 굵게 바짝 쫓아가자니 바짝. 알았어? 응.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는 것이야. 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자, 너 딸 준비되었냐?
4: 네.
3: 가자! 들어가자!

0: 졸업하면 꽤 남을 거야. 너야 뭐 한 교수 수제자니까 조교 자리 한 자리 좀 남겨주겠지.
1: 대학원 가서 뭘 또 배우겠어. 배워줄 사람도 없고.
0: 한 교수가 그 말 들으면 까무러치겠다.
1: 한 교수한테 삼수를 배워준 건 나야. 내가 배운 게 아니고.
0: 가야금을 그만두려는 건 그 오만 때문이냐?
1: 조교자리 탐나면 한 교수한테 말해줄게. 지금 만나러 하니까.
0: 우린 거리로 나갈 거야. 공원이든 길거리든 사람만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 다 갈 거라고. 국악 연주에 사람이 안 오면 우리가 찾아가면 되잖아.
2: 어머님이 사셔야 얼마나 더 사시겠니. 얼른 문화재가 되셔야지. 그래야 좋은 집에서 후계자를 기르며 안락한 여생을 보내실 거 아니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걸핏하면 권본 출신을 내세우시는 게 있어요. 권본 출신이 무슨 대단한 감투나 학벌이라고. 권본이라는 게 결국은 기생학교 같은 거 아니겠어? 어머님한테 사사받는 거 10번도 넘게 지부치를까 생각했었어. 하지만 한국 전통음악의 보존을 위해서, 그리고 내 자신의 예술을 위해서, 어머님을 위해서 극기에 온 거야. 젊은 시절 고생으로 화병이 생겨서 그러시리라. 지난날 모든 풍각쟁이들이 형국의 길을 살아왔듯이 어머님 또한 가슴에 응어리가 맺혀서 그러시리라. 그렇게 이해하려고 나름대로 내 나름대로는 무진애를 써왔어. 정말 너무하셔. 그렇게 지극히 모시는데도 조금만 마음에 안 드시면 세상에서 처음 들어보는 희귀한 욕설을 마구 퍼부어 대시니.

0: 이금아 씨가 학생 어머니인가?
1: 네.
0: 죽사 이금아?
1: 네.
0: 가야금아 씨는?
1: 네.
0: 마수사! 학생 어머니 이름이 분명 이죽사란 말이지? 명인 서기봉의 수제자 이죽사란 말이지? 여보, 죽사가 살아있대요, 이죽사가요.
2: 아니, 죽사가 누군가?
0: 산주의 명인 서기봉의 수제자 이죽사 말이에요. 해방 직전에 서기봉과 이죽사를 함경도 목청에서 봤다는 사람만 있었지. 그 뒤로는 두 사람의 생사도 모르고 녹음 테이프도 남아있는 게 없어서 이제 그 두 사람은 죽었나 보다 했는데 이죽사가 살아있대요.

0: 더구나 서울에.
1: 아니 가야금 하나만 놓고 본다면야 이제 당신은 달인의 경지에 들어선 거 아닌가?
0: 응? 아니에요. 죽사에 비하면 나 같은 건 갓난애에 불과해요. 비교조차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여보, 나한테도 기회가 왔어요. 서기복님만 마스터하면 난

0: 오로지 축사 선생님한테만 배운 솜씨냐?
1: 네.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배웠을 뿐이에요.
0: 소문 내지 마라.
1: 네? 무슨 말씀이신지.
0: 사는 형편이 어떠니? 숨어 사셨으니 오죽하셨겠냐. 임원도서 학교 다니려면 고생하겠다.
2: 저, 이 차를 좀 드세요.
0: 축사 선생님 어디 멀리 가셨나 보죠?
2: 아유, 참. 아유, 어머니 오세요.
3: 네.
2: 어머니!
4: 이게 누구야?
3: 언니, 얘가 아니에요. 교수님이세요.
4: 예, 교수님.
0: 절부터 받으세요, 선생님.
4: 아유, 아유, 뭔 절을 받는디요. 그냥 앉아.
3: 아유.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아유, 어머니! 어머니!
0: 무의를 통해서 죽사 선생님 살아계신 얘기를 알고 찔 듯이 기뻤어요.
4: 슬피
3: 어머니!
0: 피곤하신가봐요. 자리 피고 좀 늦게 해드리죠. 죄송해요.
3: 어머니! 일어나세요.
4: 니 멀리
3: 아지 않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4: 힘내.

그놈의 손가락을 콱 분질러 버릴까 보다. 손가락 끝으로 깔짝거리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냐? 응? 너 그 속보이는 재주 가지고는 우리 선상님 가락 터득하긴 당초 글른 일이여. 다시 여봐.

0: 무조건 마음으로만 하라 그러시면 어떡해요. 구체적으로.
1: 뭐요? 뭐요? 어따 대고 따박따박 말 대꾸요, 말 대꾸가. 울시고 서방 죽었냐? 울긴 썩을련?

0: 뭐 잘한다?
1: 썩을련 좋게 잘한다 싶어 칭찬해준 게 대바람에 잔재져버리는 것 좀 벗어.
2: 다시 타볼게요 어머님.
1: 시끄러 썩을련 니년 꼴도 보기 싫은 게 다시 내 집에 발 들여놓을 생각 말어. 안 나가냐 니? 어이! 아 그따위 잔재줘가지고 평생을 예술한다고. 예술의 길은 험난하다. 예?
2: 무희야 너도 생각해봐. 어머님이 아무리 가야금을 잘 타시면 뭐하니? 막말로 방한 퉁수지. 송치 골짜기에 숨어 사시는 분을 누가 알아주겠어. 그렇다고 그 연세에 애들 경연대에 나가시겠니? 대사습을 나가시겠니? 밀어주고 받들어줄 사람이 곁에 있어야 신문, 방송, 텔레비전에도 나가시게 하고 연주에도 열어드릴 후원자가 필요한 거 아니겠니?
3: 엄만
2: 여러 스승을 모셔봤지만 어머님 같은 분은 처음이야.
1: 어이구 열불나 죽겠네. 아 현침에서 손이 떨어지지 말랬잖냐. 그건 반양년처럼 줄리에서 손가락이 깔찌락 뛰니 아 그걸 시방 가야금이라고 타는겨? 천박한 것?
2: 저더러는 손이 떨어지지 말라면서 어머님은 흥이 도취되면 저절로 손이 춤을 추시고.
1: 그리어서?
2: 어머님 같은 도사는 아니지만 저도 초보자는 아닌데 흥이 나면 손가락 수법 좀 파격할 수 있음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1: 어허 이제서 알겄다. 너가 내 머리 꼭지 올라앉아야 마음이 편컸다 이거지?
2: 네? 아니에요. 제가 감히 어떻게 해.
1: 아니면 무엇이요? 응? 너가 여근을 뭔가 한 가지 배우러 온 것이요? 아니면 나를 가르치러 온 것이요? 응?
2: 그럴 리가 있나요, 어머님? 배우러 왔어요.
1: 글씨! 뭐라고 쪼랑쪼랑 말대꾸는 그 자체부터가 글러먹었단 말이요. 너가 나를 좀이라도 스승으로 여긴다면 시방 이것이 말대꾸를 계제요?
2: 하지만 어머니, 어머니도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음인데 어제는 절대로 음을 흔들지 말라고 야단치시고 오늘은 음을 조금씩 흔들어야 된다고 하시니 제가 어떻게 비율을 맞춰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1: 똥을 쌀련 같으니 싹수가 이런 거를 진작에 알아불었어야 쓰는 거인디. 아 스승이 앉으라면 앉고 쓰라면 쓰는 거이지.

0: 말 같지 않게 너가 예술에 대해서 뭐 짓뿌리나 한다고 돼요 안 돼요 댓글이냐?
1: 어머님,
0: 예술이란 때마다 변하는 것이 예술인 것이요. 응? 사람이 어제 오늘 다르고 아침 저녁이 다른 것인데 어찌 예술이 기계로 찍어낸 금부처 같을 것이냐? 응? 어찌 가야금 가락이 탈적마다 같을 것이냐 이 말이요.
1: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0: 내숭 떨지 마라. 너 심보에 불행이 지나가는 줄 내 흔히 다 알고 있어. 응? 너가 그렇게 설치된다고 내 발치에 가당키나 한 말이여? 왜 처음부터 감정을 잡고 벌벌 흔들어대냐? 응? 흔들지 않는 것도 감정을 나타내는 한 방법이라고 했잖여. 듣는 사람이 울지도 않는데 통곡부터 하면 쓰겄어? 아깝다는 생각이 소리를 거덜내느니 자고로 명인이란 불필요한 가락을 엄히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명인이다 이 말이여. 이 열불나 죽겄네. 아가 소주 좀 가져오니라.
1: 누구나 자기 예술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고 겸손하기 마련인데 어머니는 정반대야. 자기가 무슨 가야금의 제왕이나 되듯이 고만하시니.
2: 엄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세요. 죄송해요 선생님.
1: 물론 내가 죽사 선생님을 따라갈 순 없지. 어머님이 현존하는 가야금 산조의 최고 연주가임에는 틀림이 없어. 하지만 그것이 어머님 말고 서규복률을 발표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는 성립이 안 돼.
2: 엄마가 한 교수님 독재 자체를 반대하신 건 아니잖아요. 좀 이르다는 것뿐이죠.
1: 나도 알아. 그렇지만 내 실력을 어머님 귀에 맞힌 뒤 독재를 열 순 없어. 명심의 무이야. 서귀복류가 알려지고 인정을 받아야 어머님이 인간문화재 지정을 받으시고 너 화분애가 전수사 지정을 받아. 알겠니?
2: 선생님.
1: 뭐?
2: 내 힘으론 엄마 설득 못해요.
1: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네 나이가 마흔이 넘으면 네가 문화재 지정을 자동적으로 받게 된다니까 그걸 몰라? 예술은 학술은 해온과 동급이 되는 거야. 마흔한 살의 이무희 씨가.

0: 아니 지금 뭘 하고 계세요 아주머니?
1: 잠깐만 네? 기다리세요.
0: 네. 아니 나 일 나가봐야 하는데.
1: 다 됐어요.
0: 아니 이게 뭐예요? 어. 한국 최고의 가야금 산적 욕쟁이 할머니와 함께 더위를 잊으세요. 장소 욕쟁이 할머니 집
1: 어때요?
0: 이야 이거 잘 그리셨는데요. 아 근데 환경 분이 오겠어요?
1: 저기 일 나가시다가요 네. 사람 눈에 잘 띄는 곳에다 좀 붙여주세요.
0: 그야 어렵진 않지만 뭐 하긴 욕쟁이 할머니가 마당에서 어? 가야금 타고 소리하고 하면은 깡패들한테 행패를 한다나겠군요.
1: 부탁 좀 해요. 대신 저 저녁에 제가 호박나루 맛있게 무쳐서 갖다 드릴게요.
0: 아이고 앵거리 염려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0: 살피더니 내가 어사한 것이 우리 선영덕인 줄 알았더니 여기 와서 본 게 우리 장모와 향단이 비는 덕이 절반이 넘는구나. 그려도 내가 한번 불러봐야지.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춘향모 깜짝 놀래서, 아이고 향단아, 너희 아씨 생목숨이 끊어지게 돼야 그러는지.
1: 아이고야.
0: 성주 조왕이 발동이 걸려 그러는지. 네. 어떤 놈이 술 다 푹 처먹고 온열 장마에 토닥 무너지는 거야. 향단아, 나가서 알아보고 오니라.
1: 네.
0: 향단이 핑하게 나가더니 여보시오. 여보시오, 누구를 찾소? 너그 마님 좀 뵙자고 여쭈어라. 네네네네. 마님? 밖에 어떤 거린이 와가지고 마님을 좀 뵙자고 하는디요? 이, 그 사람 성질이 이상하다고 여쭈어라. 향단이 총총걸음으로 나가가지고, 손님, 우리 마님이 그러시는디요? 당신 성질이 싸우다고 하는디요? 이, 내 성질은 원래가 팔자소가인 게 고칠 수가 없다고 여쭈어라.
2: 아이고 시원하다. 소리란 새우젓갈같이 삭힐수록 좋고 술같이 묵힐수록 좋고 인생의 웬가 때에 쩔수록 좋은 법이여. 산조는 20년이란 말도 있지만은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10년은 들고 파야 제맛이 나는 법인데 3년 배워서 발표를 허겄다고 번번이 그냥 낯가죽도 두껍제.
3: 왜 3년이에요? 한 교수님 30년 동안 가야기만 했다잖아요.
0: 아, 서기복류만 30년 들고 팠다고? 그년 가야금줄에 손끝 붙으려면 아직 멀었어. 혼이 줄에 담겨야지. 재주만 나대는 거 대장장이 풀무지러기제 누군들 못하냐. 더구나 그 재주 가지고 발표 꺼정 허겄다고? 앞소사. 자고로 쟁이란 무대를 무서울 줄 알아야 하는 법이다.
3: 엄마도 참, 엄마처럼 먹고 자고 밤낮으로 가야금 탄 사람 이제 없어요. 세상 바뀐 거 오래라고요.
0: 네 년도 그리여. 알량한 상 타고 상금 탔다고 애미 머리 꼭대기에 올라갈 생각 말어? 손끝이 잘 돈다고 빽빽이 쏟아놓는 그냥 가야꼬 소리 너도 들었제? 환쟁이가 붓잘 돈다고 화선지에 온통 까막칠 해놓는 바로 그 짝이다. 소리를 알수록이 소리를 무서워해야 하는 법인데 수없이 참고 참아서 그 소리에 속 살 거정 잘 달군 연후에야 비로소 한 소리를 내는 거이 쟁인 거이요. 그렇게 참는 소리로 귀에 스칠락 치면은 그 소리 속에 빈 것 같아서 낯이 붉어지는 판인데.

0: 주무세요, 엄마? 발표일 하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1: 소리가 좋아서 학비 대줘. 용돈 심심치 않게 대줘.
2: 그게 싫단 말이에요.
1: 진짜 소리끼가 뚫린 양반은 시상천지에 그 양반 한 분뿐이요. 유당 빼고는.
2: 하여간 난 삼촌동 가기 싫어요.
1: 그리여 그리여. 좋아. 길거리에 나 앉자. 이 나 앉어.
2: 그게 날 팔아먹는 거야. 뭐가 달라?
3: 언니!
1: 어쩌?
2: 엄마가 진짜 쟁인지 아닌지 그건 난 몰라. 하지만 엄마 인생 난 존경 못해. 구질구질해.

0: 난 연주자인가요? 아니면?
1: 우리가 기생파티 흉내라도 낸다는 뜻입니까?
0: 어느 쪽이죠?
1: 어느 쪽이든 생각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2: 아, 아주 굿 아이디어입니다. 국악의 현대화가 아주 절실해요.
3: 국악을 현대화시킨다고 해서 그 원형까지 잃어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2: 좋다, 이 말 나온 김에 나도 한 발 하겠다고. 쉽게 말해서 국악에는 정악하고 소각이 있는데 정악은 양반이 즐기던 것이고 소각은 상놈음악이 아니란 말이야.
3: 그렇게 딱 잘라서 말씀하세요.
2: 아, 내 얘기는 지금 세상에 양반 쌍놈이 어디에 있으며 국악 전체가 대중의 관심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에 전통만 내세워서 되겠느냐는 거야. 아, 가령 이제 쉽게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민요부터 대중을 끌어들여서 차츰 산조라든가 악이라든가 이런 데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야. 원장님 어떻습니까? 이 둘 다 필요한 거 아닙니까?
0: 차 선생님 말씀도 옳고 찬우 말도 옳고.
2: 그거 좋다. 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야, 한 잔 받아.
0: 내가 받을게.
2: 아이, 됐어, 됐어, 됐어. 아이, 저 말이야, 하여간 이 젊은 사람들이 앞장서서 나서야 돼. 그렇지 않고는 국악에 희망이 없다고. 에, 들자고.
4: 아까 전에 저 분위기도 이런데 우리 동석 씨 노래 한 자리 들어보자.
5: 그래. 아,

알았어요.

0: 좀 어울려라.
1: 나도 가방 줬어.
0: 할 얘기가 많아.
1: 다음에.

0: 그 사람 좀 괴상하더라.
1: 윤호 씨?
0: 언니하고 특별한 관계?
1: 글쎄.
0: 사람이 들어왔는데 본척만척이야. 인사도 안 받고.
1: 원래 그래.
0: 언니한테 가야금 배웠어?
1: 몇 번.
0: 그냥 부잣집 아들이야? 아니면 직업이나 있어?
1: 뭐랄까?
0: 언니한테 부탁이 있어 왔어.
1: 뭐?
0: 언니 아파트 방 몇 개야?
1: 방은 왜? 며칠은 재워줄 수 있어. 하지만 그 이상은 안 돼.
0: 며칠 가지고는 안 돼.
1: 아예 집 나오려고?
0: 그러고 싶은데.
1: 그럼 하루도 안 돼 죽사 선생님한테 머리끄덩이 잡히기 싫어.
0: 그 이유 하나뿐이야?
1: 설빈이 손재주 하나뿐이야. 학교 다닐 때부터 그 여잔 내가 잘 알아. 세상 사는 법을 잘 알지만 진짜 쟁이는 못돼. 죽사 선생님이 기대를 거는 건 너야. 딸이 아니라 제자로서 너에게 기대를 거는 거야.
0: 언니.
1: 아무 말 말어. 난 못 도와줘.
2: 자, 들어가자! 이거 나가라! 아이고, 좋다! 아이고, 너 가시네, 이거는 아주 그냥 육까지 풍부야, 아주 좋아. 그래, 살금살금 아프지 못해, 아주 좋아. 이리, 쌤을 말하자고, 내가!

0: 저 오늘 집에 못 들어오시죠? 그러실 줄 알고 속내이랑 미리 준비해왔어요. 저번에 들어오셨을 때도 그냥 나가셨겠네요. 여기.
1: 저
0: 여보, 바쁘세요?
1: 그냥 가.

0: 어떻게 됐어요? 제가 말해요?
1: 왜 이러지? 왜?
2: 진짜
1: 이거 진짜

0: 오늘은 속상금을 좀 타봐라.
1: 진짜 소리끼가 뚫린 양반은 시상천지의 그 양반 한 분뿐이요.

0: 신선이란 바늘과 실, 옷감으로 옷을 짓거나 주방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바느질 작업을 말합니다. 그 기능을 가진 사람을 신선장이라 하죠. 한 땀 한 땀 아름다움을 짓는 신선장의 손끝에도 바로 진양조 같은 느림의 미학, 지극한 정성의 손맛이 깃들어 있습니다. 여인이라면 누구나 옷을 짓고 이불을 꿰매는 일이 중요한 일과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빼어난 솜씨를 갖고 있는 신선장의 손끝에서는 과연 어떤 작품들이 만들어질까요?
1: 누구를 만났을 때 좋은 옷이 아니라 단정하게 입어야 되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이제 헛옷으로서 여름 모시옷으로 이렇게 말아 감춘다고 그래요. 솔깃솔깃을. 그러니까 그 12폭이 12달을 상징하고 위에는 저게 소매하고 길하고는 뭐 사계절을 상징하고. 그걸 이제 말아 감치는 기법이 돼서 한 솔기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12폭의 치마니까 한 솔기를 하는데 그거를 네 번의 그 과정을 갖다가 해야만 말아 감출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갖다가 저게 필요로 하는 그런 작업이었어요.
0: 일대 신선장인 시어머니 정정환 선생을 도우면서 자연스럽게 바느질을 시작한 구혜자 신선장은 팔순의 나이에도 일주일에 엿새 동안 쉬지 않고 바늘을 잡고 있습니다.
1: 현 시점에서 한복을 점점 안 입으니까 그걸 우리 전통의 원형을 보존을 해야 되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현재 와서도 우리 옷이 점점 사라지니까 이제 이 신선장이라는 이제 사람을 정해놓고 그걸 전승하고 원형을 보존하라 하는 그런 뜻이죠.
0: 기획자이자 디자이너이자 제작자로서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신선장의 손끝에서 고운 자태를 품은 우리 옷 한 벌의 한복이 완성됩니다.

국립정동극장 세실풍류입니다. 오랜 수련 끝에 자신만의 촘세계를 구축해온 촘꾼들이 펼치는 등무의 순간은 29일부터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 국립정동극장 세실에서 열립니다. 제96회 남원춘향제 춘향의 멋, 세계를 매혹시키다가 열립니다. 낮에는 전통 공연의 정취를, 밤에는 광활루원을 수놓는 별빛을 누릴 수 있는 일주일간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춘천시립국악단 민요뮤지컬 윤희수는 살아있다가 무대에 오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병장 윤희순의 삶과 독립을 향한 투쟁 정신을 강원도 민요 기반의 뮤지컬로 선보입니다. 서울 남산국악단 기획공연 남산 마당페스타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청년 전통예술가들과 지난해 젊은 국악단장 선정자들의 힙한 국악 무대는 1일부터 4일간 도심 속 한옥마당에서 열립니다. 국립국악원 어린이날 기획공연 중섭, 빛깔 있는 꿈이 무대에 오릅니다. 화가 이중섭의 서귀포 피난 시절을 배경으로 그의 삶과 예술 세계를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창작 국악극입니다. 다양한 문화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일상에 쉼표가 있는 곳으로 문화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4월 마지막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국악새싹 무대를 피우답니다.
1: 9살이요.
2: 말랑말랑 달콤한 젤리를 먹으면 금방 사이가 좋아져요.
1: 꼬치야. 아이고 매워라 고추방아. 험 내려온다.
0: 4년차 판소리 실력자예요.
1: 편안히 사셔야지요.
3: 어떤 역할이든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싶거든요.
4: 전통춤에 널리 알리는 국악인이 되고 싶어요.
0: 안에 좋아하는 친구.

오늘 연습 여기까지 끝났디야. 방저 지방저 월티.

0: 연습실에서
1: 살고 있습니다.
0: 살고 있더라고요. 네. 소리가 무엇길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 미리 점검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집중 안전점검 국민과 함께 시작합니다. 집중 안전점검 기간 중앙정부와 모든 지방정부가 전문가와 함께 위험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특히 국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생활 주변 시설을 중점 점검합니다. 주민 여러분도 위험 요인을 발견했다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해 주세요.
2: 미리 점검하면 안전은 더 가까워집니다.
1: 일상을 지키는 안전예보 2026 집중안전점검.

음악은 제가 장애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음악은 할 수 있는 거고 그 음악 안에서 저는 그 누구보다 자유로울 수 있고 그래서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관현맹인 전통예술단에서 해금을 연주하고 있는 양하은이라고 합니다. 시각장애인 중에서 해금을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저는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기보다는 그냥 한 명의 연주자로서 시청자들에게 비춰졌으면 좋겠습니다.

0: 해금은 많이들 아쟁이라고 헷갈려 하시는데, 아쟁이랑 전혀 다른 악기고요. 해금은 이제, 줄과 줄 사이에 활이 끼워져 있는 그런 악기입니다. 그래서 지판이 없고, 그리고, 두 줄로 되어 있어요. 두 줄로 되어 있어서, 손의 위치에 따라서 음역대가 국악기 중에서는 제일 넓고, 이조나 전조가 되게 자유로워서 서양 음악이랑 콜라보하기도 저는 되게 좋은 악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해금 소리의 매력, 연주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0: 해금은 흔히들 되게 슬픈 악기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희로애락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악기인 것 같아요. 또 귀여운 소리를 낼땐 되게 귀여울 수 있고 슬플 땐 굉장히 슬플 수 있고 익살스러울 때는 굉장히 익살스러울 수 있는 악기가 해금인 것 같고, 또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가장 음역대가 자유롭다는 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정악이나 산조 같은 전통음악 같은 경우는 저는 귀로 듣는 게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사실은 듣고 외우는 게더좀 빠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외우고, 근데 이제 창작곡 같은 경우는 점자악보를 이제 많이 이용을 해요. 왜냐면 듣고 이제 외우게 되면은 아무래도 내가 곡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연주자가 녹음해주는 걸 듣기 때문에 그 연주자의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음표나 시가 같은 경우를 제 스스로 알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악보가 되게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0: 비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두는데, 저는 표시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야말로 감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쥐를 찾고 싶다 그러면은 한 대략 이쯤 찾아서 지금은 크게 했지만 연주 중에는 뭐 공연장에선 이렇게 크게 못하고 그냥 이제 뭐 대충 이 정도? 해서 아 이게 A플랫이구나 하고 이제 연주를 해요.
1: 감을 익힌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0: 쉽지 않지만 되게 해야죠. 네.

일단 농현이랑 꺾는 음 내는 게 아직도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거 좀 연습을 많이 하고 있고, 자꾸 손에 힘이 들어가서 힘을 좀 빼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런 힘 빼는 연습? 그리고 이제 좀 어떻게 요즘은 소리를, 톤을 좀 예쁜 음색을 만들고 찾을 것인가? 약간 그런 고민이 있어요.

연습을 어떤 곡을 했고 그 곡을 연습했을 때 그런 본인의 뭐 평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써서 제출을 하는 거예요.

동료들과 연주를 할 때는 서로가 서로의 음악에 집중을 할수 있고 서로의 악보가 되어줄 수 있어서 또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연주가 관객들에게 힐링이 될 수 있고 좀 어떤 관객들에게 에너지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되게 보람차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들을 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연주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실 연주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떨리죠, 이제 이런 큰 공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냥 응원해주시는 분들한테 좀 화답하는 마음으로 연주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연주에 임하고 있습니다. 관객들의 환호를 받는다는 거, 그리고 좀 끝나고 이제 같이 사진 찍고 기쁘게 인사하고 하는 그 순간이 저한테는 힐링도 되고 막 너무 좋았어요, 너무 예뻐요, 막 이런 얘기 듣고 막 내가 뭔가 되게 쓰임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엄마가 시험관하기를 이제 저를 임신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네 명이 착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명을 유산을 하게 되셨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자궁을 이제 건드려서 자궁이 일찍 열려서 제가 일찍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신경이 잘 만들어지지가 않아서, 네, 저는 시각장애가 네, 선천적으로 네, 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정말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기 교육을 다, 네, 받기 시작해서 피아노도 배우고, 뭐, 정말 여기저기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그 사극 드라마를 보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해금이 나오는 거예요. 해금을 연주하는 장면도 나오고, 또 해금으로 된 OST도 나오고, 그 OST에서 들리는 해금 소리가 너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나 이거 그냥 취미로 할래. 나 공부하고 그냥 이거 취미로 해야겠다. 그래서 원래는 취미로 연주를 했었다가 제가 미국으로 어학연수 목적으로 잠깐 공부를 하러 가게 됐었고, 그때 이제 해금을 가져갔어요. 왜냐면 배운 거 그냥 안 하기엔 너무 아까우니까. 그래서 교회나 이런 데서 연주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같이 연주를 했었던 한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백혈병 투병 중이셨던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본인은 힘들 때 병원에서 컨디션이 돌아올 때에는 기타를 많이 연주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병실에 활기가 돌았다, 막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저한테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곳에서 연주를 하는 거는 너무 기쁜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었고, 그 얘기가 저한테는 되게 큰

울림과 메시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이거를 좀 제대로 배워서 사람들한테 해금이라는 악기에 대한 그런 희소성을 좀 많이 알려야겠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전통을 이렇게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공을 시작하게 됐어요.

0: 저는 자세를 익히는 데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해서 그 부분이 제일 좀 쉽지가 않았고, 이제 대학교 같은 경우는 비장애인들과 함께 다녀야 하다 보니 지위를 보고 또 연주에 임해야 하는 상황이 되게 어려웠고, 또 해금하는 연주자들끼리 활 같은 것도 이제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맞추는 게 어려워서 그런 관현악 합주 같은 경우를 정기 연주회에 서지 못하는 그런 일을 좀 겪었었어요. 그래서 그 점이 저한테는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1: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0: 글쎄요. 장애를 이겨내 는건 아닌 것 같고, 사실 장애를 극복하려면 제가 눈을 떠야 되는데 제가 눈을 뜨지는 못하니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글쎄요, 어떤 표현이 좀 적합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한 몸처럼 장애와 더불어 산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고, 악기 연주를 도움받아서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나도 할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0: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을 조금 더 발전시키면서 또 서양 음악이랑 콜라보를 하는 부분들이 저는 되게 그런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서양 음악의 그런 평준화가 되어 있는 그런 음률과 전통 음악의 그 사이 어디쯤 되는 그 중간 지점을 찾는 게 저를 포함한 모든 음악가들의 숙제일 것 같아요.
1: 어떤 음악들을 좀더 해보고 싶으세요, 앞으로?
0: 저는 이제 창작 민요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재즈 스타일에 맞게 좀 편곡을 해본다던가, 뭐, 저희는 시나위라는 음악이 또 연주가 되고 있잖아요. 그 시나위와 재즈를 좀 합쳐본다던가, 혹은 그런 재즈 곡들 가운데에 이제 국악 선율을 조금 넣어본다던가, 그런 여러 시도들을 좀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0: 나는 템포가 어느 정도다를 어떻게 알아?
1: 이거거든? 이거면 한100템포 될 거야.
0: 그거를 어떻게 알아?
1: 그거를 이제 많이 해보면 감이 오는데 모르겠으면은 메트로놈을 켜가지고 재생을 하면서 템포를 바꿔보면 되거든. 그래서 거기서 스페이스를 누르면 재생되는데 너무 빠르잖아? 그러니까 저 아까 120 거기서 이것도 빠르구나. 한80 해보면 되겠다.
0: 제가 작년에 쓴 곡이 하나가 있어요. 보이는 것은 어떤 걸까라는 노래 가사를 받고, 아, 이거다 하고 그 되게 마음속에 와닿아서 쓰게 된 곡인데, 그 곡을 이제 좀 컴퓨터 음악으로 좀 이렇게 옮겨보는 그런 작업을 지금

0: 하고 있었어요.
1: ED도 이렇게 직접 배우시는 이유가 있나요?
0: 일단 이제 연주자는 연주도 잘해야 하지만 사실 요즘은 좀 창작에 대한 영역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미디를 배워서 이렇게 건반을 찍고 또 나중에는 이제 제 악기를 이 오디오로 녹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녹음을 받아서 좀 가이드 녹음까지 좀 해보는 거 그게 지금 일단 저의 목표고 그 목표를 위해서 지금 좀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녹음부터
2: 응, 녹음을 아니면 연습 한번 해도 되고.

0: 안드로이드 조금 되지 않을까?
1: 근데 조금 빠른 거 같지 않아?
0: 느린 거 같은데?
1: 그래? 괜찮아?
0: 욕심을 부리지 말까? 내가 써놓고 내가 틀려.
1: 많이 틀려. 하고 싶은 거 많고 호기심 많은 친구고 계속 도전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인데 지칠 법도 한데 그걸 지치지 않고 항상 밝게 잘 이겨내는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0: 신발 올리실 때 하나, 둘, 오케이. 근데 딴, 딴, 딴 요런 리듬으로. 네. 하나, 네. 하나, 둘, 네. 하나, 둘, 아. 맞아, 맞아.
1: 아, 이거구나.
0: 네, 네, 그거예요. 네, 맞아요.
1: 아, 남자. 네. 아, 이거구나. 아. 저는 새로운 거 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네. 내년에는 마라톤 대회 나가보는 게 저의 버킷리스트, 위시리스트입니다.
0: 하늘 바라봤을 때, 제가 네. 이제 동쪽으로 네. 뛰는 거였죠? 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네.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좋습니다. 리듬 좋고.

0: 일단 자연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 자연에서 얻어지는 또 굉장히 황홀함? 어떤 아름다움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충전해서 가니까 확실히 힐링도 되고, 나도 이 힐링된 에너지를 다른 관객에게 줘야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또 있습니다. 오, 시원하다. 와, 너무 시원하다.
1: 약간 울퉁불퉁 옳지? 약간 내리막 살짝? 오케이.
0: 힘들긴 하지만 내가 이 목표를 달성했다라는 성취감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바람을 맞으면서 뛰는 게 기분 전환이 되니까, 그래서 좀 스트레스 해소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함께 뛴다는 그 어떤 함께 발 맞추어 뛴다는 그 느낌? 호흡을 맞추는 그 느낌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0: 함께 달려볼까나. 종을 땡 외쳐보자.
1: 쿵따로 쿵따로 쿵덕쿵.
0: 웃들 땡 웃어보자.
1: 야루루루루 야루 야루.
0: 재밌을 땡 외쳐보자.
1: 대굴 대굴 대굴르르르.
0: 이야기와 노래가 많아.

0: 도둥 도둥 다 이야기가 헐수.
1: 오늘의 이야기 대굴대굴 3년 고개.

0: 아니 또 무슨 이야기를 읽길래 저렇게 재밌어하는 거야? 응? 이렇게 우는 소리를 내거나 아니면은 이야! 이렇게 화내는 소리를 내면 얼마나 좋아. 아니 왜 하필이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웃음소리를 내는 거냐고. 그렇지. 웃음소리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역시 이야기를 없애는 것뿐이겠구만. 좋았어. 어떤 이야기든 상관없어. 모조리 다 재미없게 만들어버릴 거야. 모두 다 없애버리겠다고.
1: 날 용서하지 않겠다! 아, 이거 별로 안 멋있는 것 같은데? 다시! 토끼비! 창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아, 이것도 별로인 것 같은데? 아, 뭐가 더 멋있지?
2: 청아!
1: 어? 화이라! 무슨 일이야?
2: 나 도서관에서 책 보다가 엉망이 된 이야기를 발견했어!
1: 뭐라고? 이야기가 또 엉망이 됐다고? 무슨 이야기인데?
2: 어떤 마을에 평범한 고기가 있었는데 그 고기에 이상한 소문이 생겼어. 그러면서 재밌던 이야기가 엄청 슬퍼졌어.
1: 뭐? 이상한 소문? 대체 무슨 일인데? 자세히 얘기해줘.
2: 그러니까 그게...
3: 옆 동네를 가려면 고개를 넘어야만 되는 마을이 있었어. 처음엔 그 고개를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다녔는데 어느 날부터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 소문이 생긴 거야.
4: 저 그 소문 들었어?
5: 아니 무슨 소문?
6: 아 그 소문? 응? 아 무슨 소문인데 그래?
4: 그러니까
6: 아, 그 소문!

0: 걸음 한 걸음 조심조심조심 조심 여기서 미끌 넘어지면
1: 아이쿠 큰일 났네.
2: 아이고 이를 어쩌나. 아이고 얼른 일어나요. 얼른 얼른.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도 넘어져 버렸네. 아이고

0: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믿는 사람이 있겠어?
1: 책을 보면 진짜 믿는 사람이 엄청 많아. 박씨 할아버지도 그중 한 명이야.
0: 어? 박씨 할아버지?
2: 어느 날이었어. 박씨 할아버지가 이웃 마을에 갔다 돌아오는 길이었대.
3: 아유, 즐겁게 잘 놀았다. 아, 맨날 이렇게 잔칫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 응? 일도 안 하고 이렇게 딩가 딩가 노니까 얼마나 신나? 기분 째진다, 째져. 딩가 딩가 딩가 딩가 딩가 딩, 띵 딩가 딩가 딩. 어, 아이고, 아이 벌써 3년 고개가 코앞이네. 아휴, 조심해야지. 저기서 신나서 춤추다가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고. 아이고. 아이고, 이 지팡이를 짚고 있어도 영 불안하다니까. 아이고, 넘어지기라도 하는 날에는 안 돼. 절대로 버텨. 절대로 넘어지면 안 돼. 거미? 아이고 엉덩이야. 아이고. 아이, 저놈의 거미 때문에 안 넘어져도 될 걸 넘어져 버렸네. 아유. 잠깐. 나 설마 3년 고개에서 넘어진 거야? 안 돼!
2: 그 뒤로 박씨 할아버지는 시름시름 알아 누워 있었대. 3년밖에 못 산다는 게 너무 속상해서.
3: 3년밖에 못 사는구나. 난 이제 어떻게 하나?
4: 이보게, 가정당! 아, 좀 나와보슈.
3: 아이, 무슨 일이요?
4: 아이, 내가 맛있게 삼겹살을 구웠는데 함께 드십시다. 아이, 먹고 기운 차려야지.
3: 삼겹살? 아, 아이, 그러면 한 입 먹으러 가볼까? 잠깐만. 아니, 난 3년밖에 못 사는데 먹어서 뭐해? 됐네! 잘해라! 실컷 잠수게!
0: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상황이 심각한데?
1: 내 생각도 그래.
0: 아니, 3년 고개에서 넘어졌다고? 3년밖에 못 산다는 증거는 없잖아. 3년 고개에서 넘어졌어도 10년을 넘게 살 수도 있고 30년을 넘게도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1: 그걸 사람들이 믿어야 말이지.
0: 아, 그게 문제네. 아,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1: 뭔데?
0: 박씨 할아버지한테 덧셈을 알려주는 거야.
1: 그게 무슨 말이야?
0: 일단 깨몽이랑 3년 고개 마을에 다녀올게.

0: 소문은 빨리 바로잡아야 하니까.
1: 알았어. 조심히 다녀, 청아.
0: 알겠어. 다녀올게. 모두를 도와줄 수 있는 모습으로 청이 청이 신청이 이야기 속으로 고고고.
2: 아이고, 3년밖에 못 사는구나. 3년밖에 못 살아.
3: 무사히 도착.
2: 원숭이인가?
3: 원숭이가 아니라 난 MC 깨몽. 북치기 박치기 뿜뿜뿜뿜뿜. 예.
0: 할아버지가 많이 놀라셨나 보네.
2: 북치기는 뭐고 박치기는 뭐요? 북은 왜 치고 박은 왜 치는 거요? 그리고 저 이상한 옷은 또 뭐고 이 원숭이는 또 뭐야? 아이고, 3년은커녕 3일도 더 못 살게 생겼네. 이젠 헛것까지 보이고. 아이고.
0: 할아버지, 헛것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할아버지를 도우러 온 청이
3: 깨몽이에요.
2: 청이와 깨몽?
0: 응? 할아버지, 3년 고개에서 넘어지셨죠?
2: 그려. 내가 이렇게 걷다가 이렇게 미끄러졌는데 안 넘어지려고 이리 노력을 했지만 거미가 순간 나타나는 바람에 꽈당 하고 넘어져 버렸지 뭐냐.
3: 거미가 잘못했네.
2: 그래서 난 3년밖에 못 산단다. 아니지, 이제 3년도 더 안 남았어. 아이고.
0: 할아버지, 3년보다 훨씬 더 오래 사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3: 그런 방법이 있어?
2: 그게 뭔데?
0: 그게 뭐냐면

0: 삼연고개에서 또 넘어지라고?
1: 네?
2: 잠깐만 청아, 내가 많이 똑똑하긴 하지만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네.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사는데 왜 또 넘어지라고 하는 거야?
1: 그건 3년밖에 못 사니까.
2: 에이?
0: 도통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1: 자, 더하기를 한번 해보세요. 3년 고개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살잖아요. 그럼 3년 고개에서 두 번 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3년 더하기 3년은?
2: 띠몽! 3 더하기 3이니까 5!
1: 땡!
0: 할아버지! 3 더하기 3이니까 6!
1: 띵동댕! 그 말은 3년 고개에서 두 번 넘어지면 6년을 더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3년 고개에서 세 번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0: 3 더하기 3 더하기 3이니까
2: 333인가?
1: 땡!
0: 9년! 9년!
1: 띵동댕! 맞아요. 그럼 3년 고개에서 10번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0: 30년? 30년은 더 살 수 있겠네.
2: 우와, 수학 잘하신다.
1: 할아버지, 바로 그거예요.
0: 아휴, 고맙다 청아. 너 정말 똑똑하구나.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내 얼른 가서 10번이고 100번이고 고개에서 넘어지마.

0: 정이랑 깻무이가 왜 이렇게 안 오지? 오다가 무슨 일 생긴 건 아니겠지? 정아, 늦어서 걱정이었어.
1: 그랬어?
0: 삼년고개 일은 잘 하게 됐어?
1: 당연하지. 사람들이 삼년고개를 웃으면서 넘을 수 있게 내가 다 되돌려놨어.
0: 우와, 잘됐다.
1: 어? 아, 근데 하이라, 깨몽이 수학 공부 좀 해야겠더라.
0: 수학?
1: 응. 3 더하기 3 더하기 3이 333이래.
0: 333 아니야?
1: 하이라.
0: 에?
1: 너도 같이 하자, 수학 공부. 333.

0: 난 좋기만 한 걸.
1: 너도 나도 야호, 너도 나도
2: 개구리.
1: 여기서 밑을 넘어지면
0: 어때? 재밌기만 하네.

뭔 소리야? 밖에서 누가 잔치하나? 상큼상큼 꽈당 한바람 띠그르르 꽈당 저 어? 잠깐만 이거 삼형고기에서 부르는 노래 같은데? 어?

0: 3년 고개에서 넘어지면은 3년밖에 못 산다고 소문 다 내놨는데 왜 갑자기 3년 고개에서 일부러 넘어지면서 노래까지 부르는 거야? 응? 이거 누군가가 내 계획에 회방을 놓는 게 틀림없구만. 누구지? 가만 안 두겠어. 내가 다 혼내줄 거야.
1: 랩을 사랑하는 MC 게임몽. 내가 랩으로 전통 악기를 소개해 주지. 오늘의 악기는 바로 윙. 이거 꽹과리 아니냐고? 에이, 달라 달라. 징은 꽹과리보다 훨씬 크다고. 이봐 이봐, 엄청 다르지? 소리도 꽹과리랑은 달라 달라 달라 달라. 한번 들어볼래요? 징! 징은 어떻게 생겼나? 크고 동그란 게 달링처럼 생겼지. 징! 징은 어떤 일을 하나? 사물놀이에서 멋진 우리

해남 노구단과 함께 남도 회화의 산실로 꼽히는 진도 울림산방, 조선 후기 남정화의 대가, 소치 허련의 화실입니다. 그는 스승이었던 추사 김정희가 세상을 떠나자 고향인 진도로 낙향해 이곳에서 붓을 잡으며 여생을 보냈습니다. 울림산방은 아침 저녁으로 짙은 연무가 숲을 이른다고 해서 소치허련이 붙인 이름인데요. 바로 이곳에서 그의 아들인 미산허영과 손자인 남농허건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남종화의 맥이 이어져 왔습니다.

0: 그림이 됩니다.
1: 주말에 뭐 하지? 정보는 많은데 찾기는 어렵고 문화생활 좀 더 쉬울 순 없을까요?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앞선 기술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AI와 데이터로 문화를 연결하는 곳, 나에게 딱 맞는 공연 추천부터 로봇 QI의 친절한 해설까지 흩어진 문화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당신의 문화 생활을 큐레이팅합니다. 누구나 쓸 수 있는 문화 데이터 개방으로 K컬처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소중한 데이터는 안전하게 지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문화는 더 가까워집니다. 모두가 즐거운 세상, 그게 우리가 꿈꾸는 미래니까요. 문화 디지털 혁신 선도기관 한국문화정보원.

0: 조각새싹 무대를 피우답니다.
1: 9살이요.
2: 말랑말랑 달콤한 젤리를 먹으면 금방 사이가 좋아져요.
1: 꼬치야. 아이고 매워라 고추방아. 험 내려온다.
0: 4년차 판소리 실력자예요.
1: 편안히 하셔야지요.
3: 어떤 역할이든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싶거든요.
4: 전통춤에 널리 알리는 국악인이 되고 싶어요.
0: 안에 좋아하는 친구.

오늘 연습 여기까지 네 딱이야. 지방저 월치.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영재 한음에 오신 여러분. 저는 가야금 경창을 공부하고 있고 우리 전통 음악을 너무도 사랑하는 서재희입니다. 오늘 열리는 이 영재 한음에는 크라우네트가 주관하는 모여라 한음 영재들 및 한음 꿈나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친구들이 준비한 재미있는 공연입니다. 저를 포함한 오늘 무대에 서는 친구들은 우리나라의 전통음악을 이끌어가는 큰 나무들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우리 음악이지만 함께 즐길 때 그 즐거움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악을 즐길 때 함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추임새인데요. 공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추임새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씨구! 얼씨구! 좋다! 잘 따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임새는 어떤 위치에 넣어야 한다는 규칙이 없으니 공연을 보시다가 연주자를 응원해주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연은 영상과 사진 촬영이 자유롭게 가능하니 플래시를 끈 채로 우리 친구들의 멋진 모습을 마음껏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289회 영재 한음회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연을 열어줄 첫 번째 무대는 축의 대찬 소리 국악 관현악단 친구들의 우조두거 경풍년입니다. 우조두거 경풍년은 조선시대 선비들이 즐기던 가곡의 반주 음악인 경풍년을 관악 합주로 연주하는 곡으로 풍년을 기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어이씨구 하면 여러분들께서 좋다로 공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씨구! 좋다!

절제 속에 밝고 화려하면서도 힘찬 선율로 긴장감을 주는 듯한 시간이었는데요. 최고의 합으로 음악의 흐름을 잘 표현해준 주기대찬 소리 국악관현악단 친구들의 무대였습니다. 두 번째 무대는 정가단 아리 친구들의 가사 매화가입니다. 매화가는 정가의 12 가사 중에 한 곡으로 노랫말은 떠나간 임에 대한 그리움을 눈이 다 녹기 전에 피어 봄철이 다가옴을 알려주는 매화꽃에 비유한 노래입니다. 12 가사 중에서 민요풍의 시김새가 제법 들어가는 곡으로 화려한 창법으로 많이 애창되는 곡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가단 아리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어이, 시고!

감정과 자연의 변화를 정가 특유의 맑고 고운 음색으로 서정적이지만 경쾌하게 풀어준 정가단 아리 친구들의 무대였습니다. 세 번째 무대는 김세현 친구의 체육삼류 가야금 산조입니다. 체육삼류 가야금 산조는 중중모리 장단에서 늦은 자진모리를 거쳐 자진모리 휘모리로 이어지는 독특한 구선을 가진 산조입니다. 특히 복합 장단의 늦은 자진모리는 다채로운 가락의 변화를 느낄 수 있으며 짜임새가 탄탄하고 힘있는 꿋꿋한 농연이 어우러져 웅장하고 중후한 멋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세현 친구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고요한 떨림과 마음 깊이 스며드는 가야금의 숨결이 마치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한데요. 가야금이 건네는 이야기를 통해 잠시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김세현 친구의 아름다운 가야금 선율이었습니다. 네 번째 무대는 안지은 선배님의 진도 북놀이입니다. 전라남도 무형유산 제18호 진도 북놀이로 기회가 뛰어난 무속인들이 마을의 여러 예능을 창조한다는 전라남도 진도지방에서 전해오고 있는 북놀이입니다. 북을 장구처럼 비스듬히 어깨에 메고 쌍북채를 사용하여 자유로운 가락과 침사위를 변화무쌍하게 구성하는 것이 특징인 무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지은 선배님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신명나는 가락과 다채로운 발 디딤, 구성진 춤사위가 마치 북을 두드릴 때 관객의 심장을 두드리는 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안지은 선배님의 생동감이 넘치는 무대를 함께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무대는 하늘빛 병창단 친구들의 크리스마스 캐롤 연곡입니다. 여러 곡을 연곡하였는데요. 먼저 온 세상에 건강과 평화,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징글벨 락을 부르고, 연이어 겨울의 풍경이나 일상을 담은 창밖을 보라와 겨울바람을 연곡하였습니다. 산타클로스의 썰매를 이끈 루돌프 사슴코와 성탄절에 아이들이 즐겨 부르는 징글벨까지 더해져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연출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늘빛 병창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익숙한 멜로디로 크리스마스 기분을 물씬 느끼게 해준 하늘빛 병창단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무대는 춤단 무용단 친구들의 속옷춤입니다. 농악, 교방, 선소리개가 종합적으로 재구성된 속옷춤으로 다채로운 대형과 가벼운 듯 무겁고 날카롭지만 부드러운 정중동의 몸짓이 특징이며 장단의 맛과 황홀한 채기 멋이 깃든 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춤단 무용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작은 북 하나만으로 너무나 생동감이 넘치는데요. 소고장난과 몰아치는 춤사위로 대표적인 민속무용의 하나인 소고춤의 풍성한 매력을 보여준 춤단무용단 친구들의 멋진 무대였습니다. 여러분! 네! 아쉽게도 마지막 무대를 소개해드릴 시간인데요. 오늘 공연이 즐거우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1년을 꼬박 기다리는 성탄절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남녀노소가 모두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는 행복한 성탄절과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뜨거운 박수와 호응으로 함께 즐겨주신 관객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무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음 전통 연희단 친구들의 강일영 탈춤극 꽃보다 미알 영감할미 거 누가 날 찾나 입니다. 국가무용문화재 제34호 강일영 탈춤의 제7가장인 미알 영감할미를 재연출 및 각색하였습니다. 독특하고 재미난 엉덩이 춤과 함께 과장될 정도의 맛깔스러운 대사가 어우러져 슬프고 애절한 소리를 경쾌하게 승화시키는 거 누가 날 찾나와 관객의 흥을 돋우는 장타령으로 신명나게 파랑 호랑이와 한판 놀아보는 작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음 전통 연희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서재리였습니다.

0: 아이고 아이고 흐리여.
1: 아니 영감이 왜 따라로 해 따라해.
0: 나도 이 흐리가 아파서 하는 것이오. 아이고 아이고 뛰었더니 당 떨어지는구먼. 당 떨어질 땐 크라운 왕사탕이 최고지.
1: 아니 영감이 뭘 먹는 것이오. 나도 점점 없어.
0: 아이 깜짝이야 아무것도 안 먹었어도.
1: 해보시오.
0: 으따.
1: 에휴 욕심쟁이 영감 같은 이라고.
0: 할미 할미 거기서 차옹승 떨지 말고 이리 와봅소.
1: 흥 알겠소. 그러나 저러나
0: 할미 우리 여기 계신 분들께 소개 한번 해봅소.
1: 그거 참 좋은 생각이오. 내가 먼저 해보겠소.
0: 좋소.

0: 지고 대한체육 어머매 빛발 같이 보고지고 군의 치솔인 나를 햇빛 같이 보고지고 허름 한 영감 잃고 영감 찾으러 다니는 할머니일세
1: 할머니 괜찮소?
0: 괜찮소 괜찮아 영감 넣어서 소개해봅소
1: 여러분 예. 나는 귀염둥이 호호 할아버지요 내가 잘한 게 있어
0: 그게 참말이오
1: 참말이지요 악사양만 부탁하오

0: 마치 우리 손자 손녀가 가장 좋아하는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는 날이지요.
1: 어린이 여러분! 산타 할아버지 선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0: 그렇지, 그렇지.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친구와 싸우지 않고
1: 어이씨구
0: 어려운 친구 도울 줄 알고
1: 어이씨구
0: 이렇게 잘하고 있죠.
2: 네, 이보시게 영감님.
0: 아이고 학사 양반, 무슨 일 있어?
2: 영감님을 응원하기 위해 신통방통한 물건을 하나 가지고 왔소.
0: 신통방통한 물건?
2: 이것은 죽방울이라는 물건이요. 잘 보시오 학사 양반, 부탁하오.

0: 영감님,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영감님을 응원하기 위해 배달부도 준비했소.
1: 그게 참말이오.

0: 마무리 잘하시오.
1: 할미 손자손녀 선물 배달.

오늘 연습 여기까지 끝났디야. 방저 지방저 월키.

0: 연습실에서
1: 살고 있습니다.
0: 살고 있더라고요. 네. 소리가 무엇길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조선 말 단 열 달간에 숨겨진 왕이 있었으니 그의 왕호는 미족. 음식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던 자. 그는 국정보다 국물을 중히 여겨 정사를 논하기 전 꼭 세 가지 국물을 올리게 하였다. 역사에서는 지워졌으나 별똥별을 타고 오늘을 사랑한다. 이것은 한 시대를 잃고

0: 접어든 자의 이야기구나. 전국 팔도를 누비며 온갖 산의 진미를 맛본다. 맛을 찾아 떠나는 식도락 여행. 오늘도 참 맛있구나.
1: 아주 멋있는데. 자. 뭐라 그랬어? 시간 좀 맞춰서 좀 말이야.
2: 응? 안녕하세요.
1: 우리 PD님 왔네.
2: 저희 왜 이 먼 곳까지 왜 부르신 거예요?
1: 왜 불렀느냐. 여기가 어딘가.
2: 강릉.
1: 강릉이죠, 강릉. 내가 꼭 한번 와보고 싶었거든. 여기 와가지고 또 우리 맛있는 것도 먹고.
2: 강릉 뭐 먹을 게 뭐 좋아요?
1: 자, 강릉 하면은, 어?
2: 요즘 MZ들은 순두부 젤라또 먹는다고 합니다, 강릉에서.
1: 순두부 젤? 뭐? 그 뭐야?
2: 젤라또 먹으세요.
1: 근데 젤리까지는 어떻게 좀 들어봤는데 젤라또는 또 뭔가?
2: 그래도 나름 미정이신데 생각보다 좀 실망이네요.
1: 아, 내가 좀 그 말은 좀 타격감이 있네. 자, 아무튼 그건 모르겠고, 어? 여기 강릉에 오면 뭐가 유명하느냐? 어? 초당 순두부. 와, 순두부 참 눈 띄어가지고 탁, 응? 착착착 넣고 착. 그리고 또 뭐가 유명하느냐? 어? 자네 삼합이라고 들어봤나, 삼합?
2: 응? 홍어 삼합 아닌가?
1: 홍어 삼합. 그렇지. 이제 광주에 가면은, 이제 전라도 지역에 가면은 홍어 삼합이 유명한데, 원래 그 삼합이라는 게 그 명리학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조화가 잘, 절묘하게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다. 응? 그런 뜻이거든. 그 여기에 이렇게 강릉에 오면은 말이야. 응? 두부를 이용한 삼합이 있어요. 어, 그거 먹어봤나?
2: 그거 몰랐어.
1: 하, 음식 프로그램 PD를 한다 그러면 두부 삼합을 몰라. 아유,
2: 젤라또.
1: 젤라또는 어디 가서 봐. 왜 아무 데도 없는데. 자전거 타는 사람들만 있고. 어? 아, 그러면 삼합을 먹고 젤라또를 먹고 저쪽 해안가를 동해안을 쭉 보고 그러고 올라가면 되겠네. 아, 딱 좋네. 갈까? 오케이, 갑시다. 야, 바람에 나뭇가지가 날리고.
2: 임금님.
1: 응?
2: 근데 오늘도 김이 안 시켜주실 건가요?
1: 안 주지롱. 내가 먹어야지. 참 집요하네. 알겠네. 내 오늘 약주하지. 내 오늘은 자네에게 기미를 허하겠네. 오케이. 그러면은, 오케이래. 자, 그러면 내가 요즘, 요즘 사람 다 됐네. 그럼 가볼까? 기미를 시켜달라. 요거 좀 고정 코너로 가면 안 되는데. 계속 뺏어 먹을 텐데.
0: 부디 오늘의 맛을 찾아 떠나볼까? 오늘 임금님이 향하는 곳은 어디인가?
1: 초당 순두부. 초당 순두부.
2: 임금님, 근데 삼합 보여주신다니. 저희 두부 먹는 거.
1: 아, 이 PD 양반 진짜 성질 급하네. 자,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 강릉 삼합. 응? 그 강릉 삼합이 뭔지 아는가?
2: 모르죠.
1: 초당 순두부. 가자미 식혜. 그리고 수육.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라네. 보이잖아, 여기 또 왔잖아.
0: 어이씨고.
1: 자, 오늘 우리가 초당의 딸을 만나러 가는 거라네. 알겠지? 따라오게. 아, 어디 보자. 다 왔네. 이리 오너라.
3: 얼쑤.
1: 왜 아무도 안 나오냐? 뭐야, 왜 아무도 안 나와?
0: 강릉 삼합이 먹고 싶으셔서 아침 대바람부터 동해 바다 여기까지 왔다네. 함께하면 더욱 맛이 좋다는 강릉 삼합 한번 만나 봅시다.
1: 맛있게 드시네. 근데 원래는 여기 오면은 저 초당 명품 밥상을 시켜 먹었었는데 잠깐만 오늘은 혼자 먹어야 되고 맛있게 먹어야 되니까 두부 삼합에다가 초당 두부 전골 그렇게 시킨대. 저 사장님.
3: 아 네. 예. 안녕하세요.
1: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제가 이게 강릉에 두부 삼합 먹으러 왔거든요.
3: 아유 네. 네. 감사합니다.
1: 강릉 하면은 강릉 삼합. 아, 두부 삼합
3: 네.
1: 맞죠?
3: 네네 네, 맞죠.
1: 두부 삼합하고 초당 두부 전골 좀
3: 부탁드립니다. 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1: 네. 네. 아유 동쾌랑 부쾌가 자꾸 왔다 갔다 해. 어허 기대가 되는구나.
4: 맛있겠구나. 더운 날 뜨거운 음식 이열치열로.
1: 아하 이 양반이 그 이열치열의 참뜻을 모르는구만. 어? 열을 열로 다스려라 그 말 아닌가. 이게 더운 날 뜨거운 거 먹어야지. 참나.
4: 솔직하게 괜찮아.
1: 아니 뭐 아무리 더워도 뭐 저 어?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면 뭐 못할 게 뭐 있어 뭐 다 먹을 수 있지 뭐. 어? 아하, 아, 실례합니다.
3: 예.
1: 제가 두부 만드는 걸 한 번도 못 봐가지고 여기 좀 구경 좀 할까요?
3: 아,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1: 예.
3: 지금 좀 보시는 게 아침에 콩을 갈아가지고 콩물을 끓여놓은 거예요.
1: 끓여놓은 거?
3: 네.

0: 완성됐네.
1: 국물을 끓인 거를 해가지고. 네.
2: 다
1: 어떻게 되나요?
2: 몽글몽글 두부를 만들기 위해서 간수를 넣는 거예요.
1: 잠깐만. 아니 이게 간수라는 말이죠?
2: 아 이거 간수죠. 네.
1: 잠깐만 근데 그냥 봐서는 그냥 맹물인데.
2: 한번 잡숴 보실래요?
1: 어 이거 맛봐도 돼요?
2: 어 그래요.
1: 아 예. 네. 아 네. 네? 맛을 보겠노라. 냄새도 맹물인데. 고짜.
0: 어이씨.
1: 아 소금을 왔네요. 소금을 왔구나. 아.
3: 간수 어땠어요?
4: 내가 PD 양반을 간수를 맛보겠어야 되는데 내가 삐질까봐 내가 꾹 참았네. 아 근데 맹물인 줄 알고 먹었다가 깜짝 놀라서 그렇지. 그렇게 짜지는 않았네.
1: 야. 오, 제법 짠데요?
2: 아, 이게 이제 정제된 바닷물이에요.
1: 바닷물의 그 염도는 그대로 유지해서?
2: 그렇죠, 예.
1: 아, 이게 비법인가? 아, 알겠습니다. 한번
2: 넣어주세요. 간수를 넣잖아요. 넣으면 밑으로 물이 찬물이 가라앉으니까 골고루 이렇게 저어주는 거예요. 저어주면서 바닷물을 또 넣는 거죠. 한번 저어보실래요?
1: 제가 저을까요? 과인이 저어보겠노라.
2: 아, 이쪽으로.
1: 영차. 요령이 있는 겁니까? 시원하구나. 영차. 으쌰. 이게 전혀 마냥 쉽지는 않네.
3: 맛있는 거 맞나요?
5: 예, 잘하고
2: 계십니다. 예.
1: 아니 그냥 젓는 건데 뭐 잘하고 못하고.
2: 이렇게 몽글몽글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예. 조금 덮어놔야 돼요. 어느 정도 하다가 한참 기다리면은 두부가 돼요.
1: 음식은 과연 정성이로구나.
0: 잘 익은 콩물에 간수를 부어주니 몽글몽글 두부가 되는구나.
1: 네.
0: 순두부를 뽀얀 면포에 부어주고 나면
1: 더 맛있겠다. 더 맛있겠네요.
2: 네, 맛있어요.
1: 맛있겠어요.
0: 우리 임금님, 내간장 동네.
1: 커서 만드시기 전에 맛을 살짝 볼 방법은 없을까요?
2: 숟가락으로 때릴까요?
1: 아, 그럴까요?
0: 결국 한 숟가락 얻어먹는데 성공한 미종이다.

0: 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너무 맛있다. 아우, 고소해. 이야.
1: 묻었어요?
2: 네, 묻었어요.
1: 그래요?
2: 네, 이제 됐어요.
1: 아, 예. 아침마다 다 먹어줄 테다. 아, 이야. 이게 비교가 될까 모르겠지만 수육을 탁 삶았을 때, 김치를 이제 막 담겼을 때, 그때 그 느낌. 뭔가 음식이 이제 막 맛을 탁 완성한 그 순간, 딱 그 순간 찰나를 포착한 느낌. 오. 그게 넣고, 아, 그럼 얘가 알아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준 거냐, 알아서.
2: 네. 이거 조금만 기다리시면 맛있게 잘라가지고 제가 기다리시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저 그러면 테이블로 가겠습니다.
2: 네, 가 계세요. 네. 네.
3: 임금님, 강릉 삼합은 이제 시작이옵니다. 쏟아낼 고기가 부들부들, 두툼한 수육고기를 보글보글보글 삶아주면 진한 김이 허공에 춤을 추는구나. 아이고 임금님, 이 고기 빛깔 좀 봐줘. 한입 크기로 숨둥숨둥숨둥숨둥. 야들야들야들야들야들. 군침이 싹 도는구나. 이것은 고소한 두부의 반상 조합. 가자미 시켜올시다. 비법 양념 그득히 부어주고 빨간 고춧가루 넉넉히 부어주면 새콤달 꼬독꼬독한 강원도 별미 가자미 식혜. 이 삼합의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두부이올시다. 부들부들한 두부를 숨덕숨덕 썰어 준비하고 냄비에 꽃게 한 마리, 일년 묵은 묵은지, 채소 한 움큼, 그리고 순두부가 와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이것은 바로 순두부 전골이올시다. 임금님, 강릉 삼합 밥상 대령.

0: 오호라, 이것이 바로 강릉의 밥상이로구나. 강릉하면 꼭 먹어봐야 한다는 초당 순두부, 그 가자미 식혜, 수유, 두부 전골. 아,
1: 맛있겠구나.
0: 어디 보자.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뭐부터 먹어야 되지? 잠깐만. 아니, 왜 그러는가? 김이? 아, 김이? 왕의 채통이지, 내가. 약조한 것은 내가 지키도록 하겠다. 삼한 맛을 볼 수 있도록. 자, 이거. 어후후. 오, 자, 가자미 식혜를 올려주고.
2: 맛있겠죠?
0: 응? 어디 보자. 자, 자, 자. 자, 자.
3: 우리 PD 드디어 김이해 보는겨?
4: 김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맛있었는가?
4: 아주 맛있었습니다.
0: 자네가 아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나도 아주 흡족했다네. 김이 안 시켜준 저 서운한 건 저 화해하세요. 어? 오케이. 나도 먹어봐야지. 싸서 고추도 살짝 올려서. 와우.
3: 아이고, 임금님 입 찢어지겠어. 강릉 삼합이 입안에 잔치를 벌였구나.
0: 야, 두부의 고소한 맛과 수육의 부드럽고 기름진 맛, 그리고 가자미 식혜 오도독 오도독 소금에 절여서 만져서 맛의 조합을 딱 맞춰주는구나.
3: 맛있구나.
0: 자, 어디 보자. 내가 사실 말이지, 강릉 삼합 너무 맛있는데 내가 또

0: 국물을 엄청 좋아하거든. 국물, 한국 사람 국물 없으면 이거 어떡하냐고. 어? 야, 두부전골, 순두부전골 국물이 무슨 맛이 나는지. 아, 어, 깊다. 어, 잠깐만. 이게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잠깐만. 이게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오! 아, 꽃게가 들어가 있었네. 응? 꽃게의 깊은 맛이 국물에 딱 들어가니까, 야, 그냥 두부전골이 아니라 꽃게 육수 두부전골이네. 어? 야, 이러니까 깊은 맛이 더 나지. 응? 야, 한 번 더 먹어. 오, 야, 이. 아우, 아우, 야, 순두부가 몽글몽글한 순두부가 입안에 딱 들어오니까. 고소하면서 칼칼하면서 어? 니들이 개맛을 알아? 친구 선생님 잘 지내시죠? 어, 뜨거. 아, 잠깐만. 아우, 삼합을 여기 강릉까지 왔는데 강릉 삼합을 한 번만 먹으면 안 되지. 강릉 삼합 감사합니다. 어쩜 좋아, 어쩜 좋아. 너무 맛있잖아. 잠깐만. 이렇게 하니까 다 인데? 어, 잠깐만. 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건 딱 보니까 김치를 하셨어. 이게 맛집에 국물 있지 않습니까? 응? 김치를 직접 담는 집이 맛집이다. 아. 너는, 너는 내가 보기에 젓갈을 많이 안 넣었어.
1: 그렇지.
0: 김치 할 때 젓갈을 왜 넣는지 알아요? 뭘요? 숙성 속도를 빨리 하려고. 김치가 익는 걸 빨리 익게 하려고. 근데 그걸 안 넣고 소굴 같은 데다가 오래 넣어놓으면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연 숙성되는 거거든. 나는 시간을 들여서 김치 자체가 자연스럽게 숙성되게 한 김치야 이거. 맞아. 젓갈 많이 안 들어갔어. 마지막 두부 먹어야겠다. 네. 수육은 남았으니까 슬퍼하지 말고 두부를 살짝 이렇게 얹어서 이쁘게 만들어야 맛도 좋아. 새우 한 명 올라가. 짜잔, 두 명 올라갔네. 마지막 두부. 하지만 나에게는 신에겐 아직 순두부 전골이 있어옵니다. 어. 다만 먹고 전골, 순두부랑 전골 국물 마시고. 자, 이제 뭐 두부는 다 먹었고. 잠깐만. 내가 삼합 먹느라고 이 수육 얘기를 못했는데 이 수육이 이 순두부랑 가자미식혜 사이에서 아주 맛의 균형을 딱 잡아주면서 육즙도 쫙 나오게 해주고 수육에 아주 조화를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해주네. 야, 좀 아쉽지만 이렇게 이합으로만 먹어보도록 하겠노라. 야, 이거 단골만 있어도 그냥 밥 한 그릇 쏙 짜네. 두부전골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다.
2: 이리 오너라 먹고 놀자. 강릉에서 먹고 놀자. 먹고 또 먹고 무아지경. 이것이 강릉의 맛 아니겠소?
3: 아니, 전화 평소에도 잘 드시는지는 알았는데 왜 이렇게 3인분을 드실지는 몰랐네.
0: 에이, 무슨 3인분인가? 2인분 될까 말까 하던데. 내가 평소에 두부를 좋아하다 보니 정신없이 그냥 개눈 감추듯이 먹었네. 아, 그나저나 자네, 두부가 우리들한테 하나 익숙한 음식이지만 동의보감에 나왔다는 사실 아는가?
3: 당연히 모르죠.
0: 당연히 모르죠. 동의보감에 보면

0: 두부는 위와 간을 보호하고 우울증을 가라앉혀 준다고 나와요. 또 이 타박상 입었을 때 소금물에 삶아서 이게 붙여주면은 찜질하는 그런 효과를 느낄 수 있다고 해요. 이게 우리가 늘 쉽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두부가 하찮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두부는 우리 식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음식이라니까. 그리고 두부하면 또 뭔가 대표적인 식물성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단백질, 칼슘, 철분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있어서 우리 몸을 보여주고 또 우리 몸의 항상성이나 이 리듬을 균형을 맞추는 데 아주 도움을 준다. 명심하게.
1: 어딨어?
0: 우리끼리 이렇게 떠들 게 아니라 사장님을 모시고 좀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 사장님.
2: 네.
0: 사장님 잠깐만.
2: 네. 네.
0: 자, 이쪽으로. 자, 사장님.
2: 네.
0: 아니, 어떻게 이런 메뉴를 생각해내신 거예요?
2: 순두부 전골은 네. 원래 이제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대로 전세 놨고 사막 같은 경우는 그 강릉에 관광을 오셔가지고 좀 맛있게 먹을 게 없을까 그렇게 기억을 남기려고 만들었죠. 네.
0: 야, 이게 순두부 전골이 꽃게가 들어가가지고 국물이 확실히 깊어가지고요.
2: 순두부도 바닷물 간수를 넣어가지고 만들잖아요. 네. 꽃게도 어디에 살아요? 바다에 살잖아요. 이렇게 같이 넣으면 좀 시원하고 개운하지.
0: 그래서 약간 그 시원한 바다의 네. 맛 이런 느낌이 있었고요.
2: 네, 거기에다가 안에 보시면 묵은지가 이렇게 들었어요. 네. 이제 작년에 담근 묵은지를 땅속에서 꺼내서 이 전골에다가 넣어요. 그러면 훨씬 더 개운하고. 네.
0: 젓갈 별로 안 드시죠?
2: 그렇죠.
0: 이거 시간으로 숙성시킨 김치라고 젓갈로 그 빨리 숙성시킨 그런 김치라. 물론 젓갈이 들어갔다고 나쁜 김치라는 게 아니라 방식이 다르거든. 그래서 그 방식이 다르면 맛이 다르거든.
2: 젓갈로는 약간 뽀뽀한 맛이
0: 그렇죠,
2: 나는데.
0: 그렇죠. 맞네, 맞네. 역시 내공이 느껴지는. 아무튼 덕분에 예. 제가 이렇게 강릉까지 와가지고 조금 바닷바람 맞고 예. 맛있는 음식 먹고 아무튼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아, 네. 아,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0: 사실 강릉 이쪽은 뭐랄까 한양 사는 사람들한테는 뭔가 부러운 곳이랄까. 자연의 풍광과 바람과 바다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곳이어서 또 허난설원과 허균의 아버지인 허엽 선생의 호가 이제 초당인데 강릉의 초당 지역에 가면 정말 맛있는 대대로 물려져 내려오는 그 방법을 잊지 않고 이어가는 그런 순두부가 있다. 그런 것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초당 순두비 같은 걸 하나 이렇게 탁 놔줄까? 이거 재정기획 부에다 얘기를 해야 되나? 어디다 얘기를 해야 되나? 아, 든든하게 먹었더니 잠깐만, 이제 또 어디로 가볼 거나? 맛있구나, 맛있어. 초당 순두부 맛있어. 오, 오, 오.
3: 다음 맛을 찾아 떠나보자!
0: 마음이 울적하고 적적하고 외롭네. 그 기력부가 몸보신! 잠깐만, 몸보신을 좀 하러 가야 되겠는데? 오, 이거야, 이거라고. 최면이고 뭐가 없다.

0: 같은 듯 다르고 닮은 듯 닮지 않은 국악기 가야금과 거문고. 둘 다 한국의 대표적인 발현악기로 앉아서 연주하고 줄을 튕기는 것까지 비슷한데, 가야금이 금이면 거문고는 거문금이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왜 가야금은 금이고 거문고는 고일까? 모든 음악의 으뜸이라는 의미의 백악지장이라고 불렀던 거문고. 음색이 깊고 웅장해 다른 악기들을 능히 거느릴 만하다는 의미다. 거문고는 6개의 명주실이 이어져 있으며 16개의 괴 위에 석줄을, 기러기 발 모양의 안쪽에 나머지 석줄을 얹어 연주한다. 술대라고 하는 대나무 막대를 오른손에 쥐고 연주한다. 과거의 거문고는 현금이라고 불렀는데 이 이름엔 사연이 있다. 삼국사기에 보면 거문고는 진나라의 칠현금을 고구려의 왕산악이 보고 고쳐서 만든 악기인데, 이를 연주하자 거문학이 나라와 춤을 추니 현악금이라 이름 지었다. 훗날 줄여서 현금이라 불렀다 라고 되어 있다. 거문학을 뜻하는 현악, 현악기를 뜻하는 금자를 붙여 현악금이라고 했다가 훗날 현금이 되었다. 현금을 우리말로 하면 거문고다. 옛 벽화에서도 거문고를 연주하는 그림이 전한다. 5-6세기 고구려 시대에 그려진 중국 지린성 지안시 벽화에는 거문고의 원형으로 보이는 악기가 그려져 있다. 그렇다면 고가 현악기를 뜻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 일본에 전해진 가야금에서 그 비밀을 알 수 있다. 가야금은 가야국의 가실왕이 만들었다고 하여 가야고, 가야꼬라고 불렸다. 명주실로 만든 12줄을 안쪽 위에 얹어서 손으로 뜯거나 퉁겨서 연주한다. 가야의 악사 우룩은 가야국이 망하자 신라로 망명하면서 가야금을 가지고 와 제자들을 가르쳤다. 진흥왕 이후 가야금은 신라에 널리 퍼졌고, 8세기 무렵 신라에서 친교의 의미로 일본에 전해준 가야금이 지금까지 일본의 정창원에 보존되어 있다. 이 악기를 한자로는 실라금이라고 썼고, 일본 말로는 시라기 고토라고 부른다. 또 일본의 가야금과 비슷하게 생긴 고토라는 악기가 있는데 둘 다 고자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 가야고는 이후 현악기를 뜻하는 한자음 금을 써서 지금의 가야금이라는 이름으로 정착되었다. 그러니까 오늘날 거문고라는 용어가 순 우리말이라는 점,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고가 현악기를 뜻하는 말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금은 현악기를 뜻하는 한자, 고는 현악기를 뜻하는 순 우리말로 고와 금은 같은 의미다.
1: 요리는 정성입니다. 하지만 정성만으로 완성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안심입니다. 숙수산물 허용물질 목록관리가 정성에 안심을 더합니다. 허용물질 목록관리는 국내 허가되지 않은 동물용 의약품은 사용할 수 없도록 관리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안전관리 기준이 있기에 가능한 맛, 안전이 있기에 건강한 맛, 안심을 주는 안전관리로 우리의 밥상에 행복을 더합니다.
2: 맛있다.

의식적으로 내면을 길들이는 방법인 자기암시에 대해 명상을 해보고 우리의 허리가 건강해질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눈을 떠 가장 먼저 내뱉는 말이 무엇인지 잠시 눈을 감고 떠올려 봅시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훌륭하다. 이 말은 무일푼에서 미국 50대 부자에 오른 한 사업가가 긍정적인 자기암시를 위해 매일 아침 외우라고 했던 주문인데요. 매일 아침 걱정이나 투정보다는 나 자신을 위한 긍정적인 말을 해보세요. 긍정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은 자기암시를 통해

횡격막과 늑골을 수련하여 복부 단련에 좋은 우디아나 반다입니다. 양손은 무릎이나 허벅지 위에 놓습니다. 복부의 앞쪽 근육을 강하게 수축하여 가능한 깊게 호흡을 내쉽니다. 이때 가슴도 강하게 수축합니다. 그 다음 늑골을 들어 올려 주면서 가짜 들숨을 마시는 식으로 공기를 폐에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횡격막은 올라가고 복부는 압축되면서 오목한 모양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숨을 멈추고 있기 어렵다면 목과 어깨를 이완한 다음 늑골을 풀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 복부의 압력이 천천히 없어지도록 합니다.

등과 허리의 통증 완화에 효과적인 고양이 자세와 소 자세입니다. 두 자세는 함께 해야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굽어진 등이 펴질 수 있도록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두 손은 어깨 넓이로 바닥을 짚습니다. 두 발은 골반 넓이, 무릎이 두 주먹 간격 정도 넓이로 벌린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양손은 어깨 밑에다가 둡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시고 마시는 호흡에 턱을 밀고 꼬리뼈를 쭉 끌어올리면서 가슴을 펴준 상태 요추를 바닥으로 천천히 끌어내립니다.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복부를 수축하면서 시선은 배꼽 바라보시며 손과 발등, 무릎을 누르면서 허리를 동그랗게 말아주고 고개를 깊이 숙여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바닥 밀고 가슴 들고 꼬리뼈를 위로 내쉬는 호흡에 배꼽을 바라보시면서 바닥을 밀고 허리를 동그랗게 말아봅니다. 세 차례 반복하겠습니다. 마시고

내쉬고 둘 마시고 내쉬고 정면을 바라보시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고 이번에는 좌우로 기울여 보겠습니다. 오른손을 바닥을 지탱하면서 오른쪽 엉덩이를 오른쪽으로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봅니다. 이때 주의점은 오른쪽 엉덩이와 오른쪽 허벅지가 수직으로 바닥에 천천히 내려놓을 때 오른팔로 바닥을 잘 지지하는 겁니다. 천천히 내쉰 상태 시선은 왼쪽을 통해서 나의 발, 뒤꿈치를 바라봅니다. 오른쪽 허리 측면의 이완을 느껴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무릎을 세워주고 내쉬는 호흡에 왼쪽으로 기울여봅니다. 마찬가지로 왼팔로 바닥을 잘 지지합니다. 시선은 오른쪽을 틀어서 뒤꿈치를 바라봅니다.

이때 왼쪽 허리와 왼쪽 중둔근까지 이완하던 걸 느껴봅니다. 마시면서 상체 일으키고 내쉬면서 무릎을 꿇고 돌아옵니다. 굳은 상체를 움직이는 만큼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뻣뻣하게 굳은 등을 스트레칭하는 데도 효과적인데요. 일상에서 허리나 등에 뻐근함을 느낄 때마다 자주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손을 어깨 넓이로 바닥을 짚습니다. 두 발은 골반 넓이, 무릎이 두 주먹 간격 정도 넓이로 얼린 상태에서 양손은 어깨 밑에다가 둡니다. 턱을 밀고 꼬리뼈를 쭉 끌어올리면서 가슴을 펴준 상태 요추를 바닥으로 천천히 끌어내립니다. 내쉬는 호흡에 복부를 수축하면서 시선은 배꼽 바라보시며 허리를 동그랗게 말아주고 고개를 깊이 숙여봅니다. 오른손을 바닥을 지탱하면서 오른쪽 엉덩이를 오른쪽으로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봅니다. 시선은 왼쪽을 통해서 나의 발, 뒤꿈치를 바라봅니다.

등 뒤로 맞잡은 양손은 팽팽히 당겨 목의 근육을 풀어주고 목과 이어진 어깨 근육까지 부드럽게 풀어주는 데 효과적인 고무카사나입니다. 목과 어깨가 많이 굳어있는 상태에서 바로 동작을 하게 되면 근육이 긴장할 수도 있습니다. 가벼운 목 운동으로 목과 어깨를 풀어준 후 따라해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안쪽 당기고 왼발을 포개짐 없이 반듯하게 앞에다가 둡니다. 엉덩이 좌우로 틀어서 좌골이 바닥에 내려놓을 수 있게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줍니다. 오른손을 왼쪽 머리 측면에 대고 천천히 당기면서 오른쪽으로 기울입니다. 이때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돌아오고 이번에는 왼손으로 오른쪽 머리 측면 천천히 당겨봅니다. 내쉴 때마다 왼쪽으로 기울여주면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자, 이제 정면으로 돌아오고 양손을 합장한 상태에서 엄지손으로 턱을 천천히 밀어내 보려고 합니다. 천천히 돌아온 상태, 이번에는 머리 뒤로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턱을 천천히 당기시면서 고개를 숙이고 양손으로 머리를 지그시 끌어내려 봅니다. 경추가 천천히 이완되도록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자, 이때 시선을 오른쪽으로 15도 간격 살짝 틀어준 상태에서 양손으로 머리를 지그시 눌러줍니다. 오른쪽 목 뒤쪽 측면이 이완되는 걸 느껴봅니다. 정면으로 돌아오고 왼쪽 15도로 틀어봅니다. 마찬가지로 왼쪽 목 뒤쪽 이완되도록 천천히 당겨봅니다. 다시 정면으로 돌아오고 고개 조금 더 당겨보면서 이완합니다. 자, 돌아옵니다. 두 손을 위로 목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천천히 한 바퀴 또는 두 바퀴 돌려봅니다.

좋습니다. 정면을 바라보고 이번에는 고무카사나 팔을 등 뒤로 맞잡는 자세를 해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천천히 머리 뒤로 온 상태에서 왼손을 밑에서 위로 손을 맞잡으려고 모아봅니다. 손을 맞잡게 된다면 천천히 당기시면서 고개를 들고 오른쪽 어깨 뒤쪽 그리고 왼쪽 어깨 앞쪽을 천천히 늘려봅니다. 혹시 등 뒤로 손을 맞잡기 어렵다면 수건을 이용하는 것도 권합니다. 반대로 왼손을 위에서 아래로 오른손을 밑에서 위로 맞잡고 가슴을 펴봅니다. 오른손을 위로 왼손을 아래로 내쉴 때마다 왼손으로 오른쪽 손을 당겨서 겨드랑이와 삼두근을 천천히 이완하도록 노력해 봅니다. 반대로 특히 회전근개가 약한 분들에게 이 자세를 적극적으로 권하는데요. 어깨가 불편하고 목이 불편하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자, 풀어주면서 돌아옵니다. 두 손을 무릎 위로. 목과 어깨의 결림이나 뭉침이 자주 발생하면 피로감을 쉽게 느끼고 머리로 가는 혈액순환이 어려워져 두통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같은 자세로 오랜 시간 이래 어깨나 목 주변 근육이 자주 뭉치신다고 느끼셨다면 일상에서 틈틈이 이 동작을 반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과 어깨의 이완을 돕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안쪽 당기고 왼발을 포개짐 없이 반듯하게 앞에다가 둡니다. 왼쪽 머리 측면에 대고 천천히 당기면서 오른쪽으로 기울입니다.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턱을 천천히 당기시면서 고개를 숙이고 양손으로 머리를 지그시 끌어내려 봅니다. 시선을 오른쪽으로 15도 간격 살짝 틀어준 상태에서 양손으로 머리를 지그시 눌러줍니다. 오른손을 천천히 머리 뒤로 온 상태에서 왼손을 밑에서 위로 손을 맞잡으려고 모아봅니다. 왼손을 위에서 아래로 오른손을 밑에서 위로 맞잡고 가슴을 펴봅니다.

골반과 가슴을 활짝 여는 자세로 골반을 스트레칭하는데 효과적인 우스트라사나입니다. 굽은 등과 처진 어깨를 펴주고 척추와 골반, 허벅지를 잇는 장요근 이완을 통해 골반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줘 몸의 균형을 잡고 안정적인 자세를 만들기에도 좋은 동작인데요.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릎을 꿇고 발등을 내려놓습니다. 무릎과 간격은 주먹 두 개의 골반 너비 정도면 좋습니다. 손을 허리에 받쳐주면서 발등을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골반을 천천히 앞으로 밀어내봅니다. 이때 허리가 불편한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과도하게 골반을 밀어낸다든가 상체를 뒤로 젖히게 되면 허리를 다칠 수 있습니다.

손을 허리에 받쳐주면서 천천히 가슴을 밀어 올리고 발등을 바닥에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가슴을 열고 머리를 뒤로 젖힐 수 있는 만큼만 젖혀주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이때 복부에 힘을 꽉 주면서 가슴을 들어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좋습니다.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주고 손 허리로 무릎을 꿇고 자리에 앉아서 호흡을 천천히 진행하면서 진정시켜봅니다. 이번에는 블록을 사용해서 우스트라를 하는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블록을 뒤꿈치 쪽에다가 수평하게 옆에다 세워놓습니다. 엉덩이를 들고 손을 허리에 받쳐주고 가슴을 밀면서 발등을 바닥에 눌러주는데요. 골반을 밀어내면서 오른손을 블록 쪽으로 옮겨갑니다. 손으로 블록을 잘 쥐었다면은 이번에는 왼손으로 뒤로 블록을 쥐고 가슴을 들면서 머리를 천천히 뒤로 젖혀줍니다. 발등과 블록을 밀어내면서 가슴을 위로 골반을 앞으로 천천히 뻗으면서 호흡을 연결합니다. 하나 둘 셋 손을 허리로 옮겨가면서 상체를 일으키고 엉덩이를 내리면서 호흡으로 몸을 진정시켜 봅니다. 가슴을 여는 동작에서 허리를 억지로 꺾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척추의 유연성을 길러주고 자세 교정에도 효과적인 만큼 바르지 못한 자세로 불편함을 겪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골반과 허리를 강화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우선 무릎을 꿇고 발등을 내려놓습니다. 무릎과 간격은 주먹 두 개의 골반 넓이 정도면 좋습니다. 손을 허리에 받쳐주면서 발등을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골반을 천천히 앞으로 밀어내봅니다. 손을 허리에 받쳐주면서 천천히 가슴을 밀어 올리고 발등을 바닥에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가슴을 열고 머리를 뒤로 젖힐 수 있는 만큼만 젖혀주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블록을 뒤꿈치 쪽에다가 수평하게 옆에다 세워놓습니다. 엉덩이를 들고 손을 허리에 받쳐주고 가슴을 밀면서 발등을 바닥에 눌러주는데요. 오른손을 블록 쪽으로 옮겨갑니다. 가슴을 들면서 머리를 천천히 뒤로 젖혀줍니다. 발등과 블록을 밀어내면서 가슴을 위로 골반을 앞으로 천천히 뻗으면서 호흡을 연결합니다.

앉아서 상체를 비트는 동작으로 목과 어깨를 스트레칭해주는 것과 동시에 허리와 골반을 이완시켜 탄력 있는 척추를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아드라 마첸드라사나입니다. 엉덩이 근육을 이완하고 척추의 피로감을 풀어줘 허리 통증 완화에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동작인데요.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왼쪽 다리를 허벅지 오른쪽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쪽 무릎을 세워줍니다. 왼손으로 무릎을 천천히 감싸면서 오른손은 바닥을 짚고

내쉴 때마다 왼팔로 무릎을 감싸면서 상체를 천천히 틀어봅니다. 이때 등 뒤로 내려놓은 손은 왼손을 바닥으로 쭉 쓸어낸다는 느낌으로 왼쪽으로 천천히 밀어냅니다. 내쉴 때마다 왼손으로 무릎을 감싸고 오른손으로 바닥을 쓸어서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오른쪽 어깨를 천천히 회전시켜주세요.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를 회전하고 시선은 45도 측면을 바라봅니다. 호흡을 두세 차례 이어가 봅니다. 호흡이 끝났다면 발을 바꿔서 반대쪽 이어가 봅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 유지, 왼발 접고 오른발 접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무릎을 감고 왼손을 바닥에 누르시면서 상체를 천천히 회전합니다. 내쉴 때마다 무릎을 감싸 안으면서 왼쪽 어깨 회전시키고 허리를 들어봅니다. 호흡이 끝났다면 정면을 바라보고 두 다리를 펴봅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한 비틀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왼발 안쪽 당겨주고 천천히 무릎을 세워줍니다. 팔꿈치로 밀면서 상체를 회전합니다. 마시고 가슴 밀고 내쉴 때마다 팔꿈치로 무릎을 밀면서 상체를 회전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다리를 무릎에 넘긴 상태에서 허리를 조금 더 세워주고 팔꿈치를 민 상태 그리고 손으로 발을 잡고 뒤에 짚은 손을 골반 측면에 대시면서 조금 더 비틀어 봅니다. 정면 보고 반대쪽 이어가 봅니다. 두 다리 펴고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아래로 왼쪽 무릎 접고 오른팔로 왼쪽 무릎을 밀면서 천천히 상체를 왼쪽으로 회전합니다. 마시고 바닥 짚은 손으로 유지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천천히 상체를 회전합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조금 더 강한 자세 배워보겠습니다. 당긴 상태에서 다리를 무릎에 넘겨봅니다. 팔꿈치로 밀어서 다리, 발을 그대로 쥐면서 왼손으로 허리 측면을 대봅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정면 보고 두 다리를 앞으로 펴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면서 오른발 접고 왼발 접고 자세를 풀어줍니다. 허리 건강을 지키는 것 외에도 복부를 수축해 비트는 동작은 소화기관을 자극해 소화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생리통 완화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신체 곳곳에 도움을 주는 만큼 자주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왼쪽 다리를 허벅지 오른쪽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쪽 무릎을 세워줍니다. 왼손으로 무릎을 천천히 감싸면서 오른손은 바닥을 짚고 내쉴 때마다 왼팔로 무릎을 감싸면서 상체를 천천히 틀어봅니다. 조금 더 강한 자세 연결해 보겠습니다. 왼발 안쪽 당겨주고 천천히 무릎을 세워줍니다. 팔꿈치로 밀면서 상체를 회전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다리를 무릎에 넘긴 상태에서 허리를 조금 더 세워주고 팔꿈치를 민 상태, 그리고 손으로 발을 잡고 뒤에 짚은 손을 골반 측면에 대시면서 조금 더 비틀어 봅니다.

0: 부각새싹 무대를 피우답니다.
1: 말랑말랑 달콤한 젤리를 먹으면 금방 사이가 좋아져요.
2: 꼬치야, 아이고 매워라 고추방아, 험 내려온다.
0: 4년차 판소리 실력자예요.
2: 편안히 하셔야지요.
3: 어떤 역할이든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싶거든요.
4: 전통춤에 널리 알리는 국악인이 되고 싶어요.
0: 안에 좋아하는 친구.

0: 안녕하세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의 공감 박은영입니다. 국악방송에서는 매년 이 시대의 새로운 전통음악을 만드는 신진 국악인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바로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를 통해서인데요. 올해 대회는 지난 1월 공모를 시작해 3월에 1차 예선을 진행했고요. 지난 4월 4일에는 1차 예선을 통과한 20팀이 2차 예선 무대에 올라 열정 가득한 경연을 펼쳤습니다. 올해로 20회를 맞은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도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는데요. 바로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대상이 국무총리상에서 대통령상으로 승격이 된 겁니다. 신진 국악인들의 등용문 역할을 충실히 해내며 20년 동안 꾸준히 우리 음악을 발굴해온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의 노력과 가치를 인정받은 셈인데요. 경연을 넘어 국악의 현재와 미래를 비추는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올해 참가한 팀들은 어떤 팀들이 있는지 함께 만나볼까요?
1: 우띠! 이사이 화이팅!
2: 염경관
3: 화이팅!
4: 하나 둘 셋!
5: 올해로 20회를 맞은 국내 최대 규모의 창작 국악 경연대회. 국악의 새바람, 신진 국악인을 발굴하는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6: 내 사랑이로다.
5: 한국음악의 미래를 열어갈 신진 국악인을 발굴해온 경연대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지난 2007년 시작해 올해로 20회를 맞이했습니다.
7: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는 지난 2007년부터 국악방송이 매년 진행해온 대표 사업으로 우리나라 전통음악을 기원으로 한 새로운 창작음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경연대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국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팀들을 찾아서 무대에 세우고 대중과 연결해주는 그런 등용문의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 서도 밴드, 권송이, 억스 등을 발굴하며 국악의 현대화와 대중화에 앞장서온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올해부터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대상이 대통령상으로 승격된 건데요.
7: 20년을 중단없이 꾸준히 성장해왔다는 것도 의미가 큰데요. 여기서 대상의 상급격이 기존 국무총리상에서 대통령상으로 승격됐다는 건 상징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건 단순히 상 이름이 바뀐 게 아니라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한 창작국악의 가치와 위상이 국가 최고의 수준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 대회가 우리 음악계를 대표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고 또 참여하는 젊은이들에게도 훨씬 더 큰 동기와 자부심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5: 1차 동영상 심사를 통과한 20팀이 지난 4월 4일 2차 예선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들은 신선한 에너지와 실험적인 시도가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2차 예선을 앞두고 마지막 연습에 한창인 참가자들. 오늘은 어떤 무대를 보여줄까요?
8: 긴장됩니다.
9: 긴장되세요?
8: 네. 약간 좀 처음이라서. 21세기 처음이라서.
9: 네.
8: 떨리는데.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9: 그냥 재밌게 즐기고 그냥 심사위원들한테 우리가 이런 음악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넘어서선 대중분들한테도 많이 들어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설득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5: 역동적이고 개성 넘치는 음악과 무대를 만나볼까요? 서양악기인 베이스 기타와 해금을 연주하는 창작 국악팀인데요.

이번엔 전통악기가 가진 본연의 소리에 주목하며 검곡, 가야금, 양금, 해금, 국악기로만 무대를 구성한 팀입니다.

0: 21세기 한국 음악은 무엇일까 하는 고민을 담은 다양한 창작 국악곡을 준비한 참가자들.
1: 대포발사! 대포발사! 대포발사! 대포발사! 대포발사!
0: 또 우방색과 고사소리인 비나리 등 전통 요소를 결합해 한국의 고유한 정서를 담기도 했습니다.

0: 올해도 이어진 신선하고 실험적인 무대. 창작국악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심사위원들의 고민은 더 깊어지는데요.
1: 락 악기들과 저희 국악기와의 조합이 조금 지나치게 좀 일방적으로 밀리는 듯한 느낌도 있고 좀 밸런스에
2: 음악에 대한 그 방향성과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됐든 이런 팀들하고 차별성을 어떻게 두시려고 하는지가 궁금해서
0: 국악 선율과 장단을 바탕으로 한 대중성과 독창성, 완성도 등의 심사 항목을 꼼꼼하게 평가합니다.
1: 이제 밴드 형태들이 한 네다섯 팀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확실한 대중적 지향점을 찾아가고 있는 팀들, 그리고 본인의 또는 본인들 팀의 어떤 예술적 탐구를 하는 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서 그거를 어떤 한 지점으로 좀 찾기는 힘들었지만 공통적으로는 다들 국악의 요소 또는 국악의 문법을 넣으려고 하는 시도는 전체적으로 다 엿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긴장감 가득했던 무대가 끝나고 결과만을 기다리는 참가자들. 이들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요?
3: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물론 보여줄 만큼 열심히 재밌게 정말 신나게는 했는데 아쉬움도 나고 뭔가 이거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4: 내년에도 참가할 수 있다. 그러면 참가하실 예정.
5: 저희 아마 대상 타서 참가.
6: 네.
3: 어떡하죠?
5: 아마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그 텐션을 더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예, 예, 예. 더 다음에는 더 신나게 할 테니 조금 봐주세요. 예.
7: 다음 본선 저희 반드시 진출할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8: 더 힘 있고 멋진 음악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본선 무대 부처
9: 진짜요.
0: 치열했던 2차 예선을 통과한 10팀은 6월 25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열리는 본선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본선 진출자에게는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는데요.
10: 2차 예선을 통과한 10팀은 본선 때까지 전문가 멘토링과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무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준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편곡이나 연출 그리고 퍼포먼스까지 다듬으면서 팀의 색깔을 더 선명하게 발전시키게 되고요. 그렇게 완성된 상태로 음원 녹음과 팀 소개를 위한 방송 출연 후에 오는 6월 25일 최종 본선 무대에 올라서 경연을 펼치게 됩니다. 결국 이 과정은 단순한 경쟁을 넘어서 팀들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전통을 기반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 음악을 만나는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국악의 세계를 넓히고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무대도 기대해 주세요.
11: 네,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참가팀들의 열정과 패기가 느껴지셨나요? 3년 연속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음악감독을 맡은 권송희 감독은 본선 진출팀에게 맞춤형 멘토링뿐만 아니라 음원 녹음 제작 과정에 참여해 국악 창작곡의 완성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2차 예선을 치른 20팀 가운데 최종 선발된 10팀은 본선 무대에 오를 예정인데요. 올해는 어떤 곡들이 수상의 기쁨을 누리게 될지 궁금하시죠? 2026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은 국악의 날 의미를 되새기며 6월 25일 목요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치러집니다. 본선 무대는 국악방송TV와 라디오 그리고 유튜브로 생중계되니까요. 이 시대 감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창작 국악의 현장 여러분들도 함께해 주세요.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어렸을 때 태권도장을 다닌 분들 많으시죠? 해외에서도 한국 태권도장의 인기가 높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땀 흘리며 운동하며 또 예의범절과 자립심까지 키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권도가 해외에서 생활체육으로도 인기를 얻고 있다니 또한 굉장히 뿌듯하기도 한데요. 태권도의 매력을 전할 색다른 무대가 있습니다. 바로 태권도와 뮤지컬의 만남, 뮤지컬 태권 날아올라입니다. 2022년 초연 당시 오픈 사흘 만에 매진을 기록해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고요. 한국체육고등학교 태권도 부원들이 시련을 극복하고 성장해가는 가슴 뜨거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 주장으로 활동한 엄지민이 올해도 참여해서 화려한 태권도 퍼포먼스

0: 를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태권도가 새로운 K 브랜드로 힘차게 비상하는 현장,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1: 뮤지컬로 다시 태어난 태권도. 뮤지컬 태권 날아올라. 스포츠와 예술이 하나 되는 무대. 전 세계가 열광한 K 뮤지컬. 뜨거운 땀과 감동의 성장 스토리. 세계를 향해 비상하는 태권도 정신.

0: 지난해 세계 박물관 관람객 수 3위를 기록하며 K관광의 필수 코스로 자리 잡은 국립중앙박물관. 여기 또 다른 K컬처의 현장이 있습니다. 바로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에서 공연 중인 뮤지컬 태권 날아올라인데요. 초연 당시 전석 매진을 기록, 흥행성과 작품성을 인정받으며 세계 48개국 관객이 찾은 국가대표 태권도 뮤지컬입니다.
1: 예, 저희 뮤지컬 태권 날아올라는 태권도의 소재와 그 다음에 뮤지컬 장르를 결합한 뮤지컬 공연이고요. 태권도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잘 담고 있고 알릴 수 있는 국기라는 아주 좋은 소재가 있는데 그 콘텐츠화를 어떻게 시킬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잘 할 수 있는 뮤지컬이라는 형식으로 해서 한번 제작을 해보고 도전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기획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0: 2022년 초연 이후 세 번째 시즌으로 돌아온 뮤지컬 태권 날아올라. 더욱 역동적인 퍼포먼스와 화려한 무대로 한층 업그레이드 됐는데요. 한 체육고등학교 태권도 부원들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성장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2: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두진 역 맡은 탁종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이솔 역을 맡은 엄지민이라고 합니다.
4: 저는 루카로시 역을 맡은 배우 최웅혁입니다.
2: 한국체육고등학교는 이제 30년 전통으로 이제 쭉 역사가 깊은 이제 학교고 초대 금메달리스트가 세운 학교로 이제 배경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캡틴이라고 하는 캡틴 역의 동상도 세워져 있고
0: 30년 전통의 강호 한국체육고등학교 태권도부. 하지만 몇 년째 메달 소식이 없는데요. 한 최고 태권도부의 에이스 두진. 하지만 이기고 싶은 마음이 앞선 탓에 늘 중요한 순간에 실수를 반복하고 맙니다.
2: 일단 박두진은 이 친구가 굉장히 박두진이 성격적으로 너무 마음이 앞서가지고 항상 이제 몸보다 마음이 먼저 앞서서 실수도 굉장히 많이 하고 중요한 순간에 긴장도 되게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에서 욱하고 그런 문제들이 박두진 선수의 약점인 것 같습니다.
5: 우리 태권도부는 마지막으로 메달 나온 게 언제죠?
6: 얼마 안 됐는데 한 5년 정도.
5: 이유가 충분하잖아.
6: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
0: 태권도 결국 훈련장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태권도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태권도 최강 페스티벌에 출전하게 됩니다.
7: 재밌겠다.
8: 태권도의 매력은 교육이야. 나갈게요. 네? 네? 앞으로 좋은 후배들을 위해서 선배님 저희가 지켜놔야죠.
5: 역시
0: 두진은 참가에 반대하지만 태권도부는 마침내 페스티벌에 출전하는데요.
3: 한 최고 품세부의 주장으로서 이제 품세 에이스를 맡고 있고요. 태권도부 훈련장을 지켜야 된다라는 마음으로서 주장으로서 좀 더 자신 있게 가보자라는 마음이 되게 많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이솔 역의 엄지민 배우는 2018년 제11회 세계 태권도 품세 선수권 대회 여자 단체전에서 1위를 차지한 실력자인데요. 세계 태권도 연맹 시범 단원으로 미국의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 아메리카 갓 탤런트에 출연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3: 5살 때부터 태권도는 시작해서 지금 23년 정도 태권도는 해왔고 네, 선수도 아마 20년 정도

0: 는한것같습니다태권도자체가새로운문화콘텐츠로서한장르로이제발전될수있다고생각을하는데많은사람들이알아줬으면하는마음이있습니다
1: 이탈리아에서온교환학생루카로시는매사에진지한두진과는정반대성격으로경기로서의태권도뿐아니라즐기는스포츠로서의태권도의매력을전파하는캐릭터입니다

0: 없잖아.
1: 루카 로시는요, 한체구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페스티벌을 준비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두진이의 그 내적 갈등 상태를 변화시키는 체인지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루카 로시가 가장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 태권도 페스티벌 준비에 돌입한 태권도부. 그 과정에서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어가는 부원들의 땀과 열정이 관객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굽니다.
3: 사람들이 보고 나도 태권도를 해보고 싶다라거나 그런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연으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4: 그리고 이 태권나라올라라는 뮤지컬 자체가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서 전 세계적으로 조금 더 가치 있는 그런 뭐 역사를 만드는 그런 뮤지컬로서 자리를 잡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2: 태권도 정신을 표현하는 장면에서는 한국적 정서가 물씬 풍기는 국악기 연주는 물론 우리 전통 연희에서 영감을 받은 신명나는 상모 퍼포먼스도 등장합니다.
5: 태권도의 익스트림한 어떤 그런 흥이라든지 어떤 시원시원한 모습들을 한국적인 음악, 그 악기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작곡을 할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그거를 어떻게 매치를 한순간에 이렇게 에너지를 모아서 폭발시킬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작곡가님이 고민을 많이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하늘을 가로지르는 태권도의 화려한 퍼포먼스. 이를 위해 전 출연진은 무려 6개월 동안 합숙 훈련을 했다는데요. 그동안 흘린 땀방울만큼 관객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6: 재밌게 보고 네. 신났어요.
7: 너무 재밌고 이런 발차기도 있다라는 걸 새롭게 알았어요.
8: Actually, it was really good. I was trying to figure out if they found musicians and trained them in Taekwondo, or if they found Taekwondoin and trained them in music. So the quality was very good, but it was fun too.
2: 금메달보다 값진 땀방울. 모두가 함께 즐기는 태권도 정신. 꿈을 향해 날아오르는 이들에게 전하는 뮤지컬 태권 날아올라. 스포츠와 예술이 하나 되는 감동.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에서 만나보세요.
9: 네, 태권도부 선수들의 열정과 도전, 우정과 박진감 넘치는 태권도 장면이 눈을 즐겁게 하는데요. 세 번째 시즌으로 돌아온 태권 날아올라는 태권도 시범단 14명과 뮤지컬 배우 12명이 참여해 공중 발차기, 송판 격파 등 고난도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다이나믹한 태권 퍼포먼스를 완성하기 위해 배우들과 태권도 시범단 선수들이 6개월 동안 합숙하면서 보컬과 연기, 고난도 태권도 기술을 연마했다고 하는데요. 또 여기에 전통 연희의 상모 돌리기와 국악기 연주를 접목해 더욱더 화려하고 역동적인 태권 퍼포먼스를 완성했습니다. 우리 전통 무예인 태권도와 뮤지컬의 만남, 뮤지컬 태권 날아올라는 오는 5월 31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에서 공연되니까요. K-콘텐츠로 새로 탄생한 태권도를 보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훌훌 날려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초대석 문화의 사람. 1998년 국립발레단 해적으로 데뷔를 해 오랜 시간 국립발레단의 수석 발레리나로 활동했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레전드 발레리나 하면 떠오르시는 분 있죠. 바로 김주원입니다. 한국 발레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받으며 한국 발레의 대중화와 현대화를 이끌어온 주역인데요. 오늘 공감초대석 문화의 사람에서는 데뷔 30주년차 대한민국 대표 발레리나이자 대한민국 발레축제 예술감독을 맡은 김주원 예술감독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 너무 오랜만이네요. 정말.
10: 네, 정말 오랜만이에요.
9: 한 10년 전에
0: 된 것 같은 느낌.
10: 네, 정말 10년 전이라서 세월이 너무 빨리 흘러서.
0: 그러니까요. 네. 자, 저희 네. 국악 방송 처음이시죠?
10: 네, 처음이에요.
0: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10: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발레축제 예술감독 발레리나 김주원입니다. 이렇게 국악 방송에서 발레리나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아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아니 이렇게 스튜디오 걸어 들어오시는데 네. 정말 봄이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10: 감사해요. 너무 까맣게 입고 왔는데. 아,
0: 그래도 역시 발레리나는 일단 걸음걸이부터 너무 다르기 때문에.
10: 아니, 박은영 아나운서님도 너무 여전히 아름다우세요. 아,
0: 저희 KBS에서 그때 뵌 게 정말 네, 거의 네, 10년 맞아요. 전이더라고요.
10: 진짜 오래됐어요. 예.
0: 아, 정말 그 사이에 너무너무 많이 활약하시는 모습을 TV를 네, 통해 네. 또 기사를 통해 접했고요. 또 한 번 어떤 큰 역할을 맡으셨잖아요. 네. 2024년 부산 오페라하우스 발레단 창단을 하신 후에 첫 예술 감독으로 또 선임이 되셔가지고, 야, 서울 부산에 그냥 오가면서 네. 바쁘게 지내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어떠세요?
10: 제가 부산에서 태어났어요.
0: 아, 고향이 부산이세요?
10: 네. 오. 발레를 처음 시작한 곳도 부산이었고.
0: 네.
10: 그래서 부산에서 처음으로 이제 저한테 예술감독 제의가 있을 때 네.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는 계속 제가 무대에서 춤을 춰야 되는 사람이라는 어떤 생각이 있었어서 아, 네. 아 내가 과연 그 예술감독직을 맡으면 춤출 때만큼의 어떤 행복이나 보람을 찾을 수 있을까?
0: 네.
10: 라고 생각을 해서 고사를 하다가
0: 네.
10: 한 1년 정도 계속 저에게 제의를 하셔서 2024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0: 네.
10: 아, 지금은 너무 즐겁게 행복하게 좀 힘들지만 보람을 느끼면서 하고 있습니다.
0: 어떠세요? 무대에 직접 서실 때 하고 예술 감독으로서의 어떤 역할?
10: 아, 제가 서는 게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0: 네, 제가. 아, 그래요?
10: 네, 이제 무대 아래에 내려와서 네. 공연 시작 훨씬 전 기획 단계부터 공연 끝난 마무리 단계까지 네. 이제 다 제가 신경을 써야 하다 보니
0: 네.
10: 아, 내가 참 춤추는 건 행복했구나. 내 자신만 생각하면 되니까.
0: 어,
10: 근데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무대를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구나를 배우면서
0: 네.
10: 엄청 더 아, 춤출 때가 참 감사한 시간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2024년에 이제 창단을 했고 처음 선보인 작품이 8편의 시로 엮은 창작 발레극 샤이닝 웨이브였습니다. 첫 작품을 선보였을 때 관객들의 반응 혹시 기억하실까요? 어떠셨나요?
10: 부산이 발레라는 예술과 뭐랄까요? 그렇게 가깝게 맞닿아 있는 도시는 아니었어요.
0: 맞아요. 좀 그런 느낌도 있어요.
10: 네, 네. 네. 발레단이 이제 막 생긴 지 3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걸 보면
0: 네.
10: 많은 예술들을 사랑하는 도시고 많은 걸 품고 있는 곳이지만
0: 맞아요.
10: 이 클래식 발레가 그렇게 사랑받고 있진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첫 작품으로는 어떤 부산의 정서를 담은
0: 네.
10: 바다와 꿈을 담은 그런 작품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0: 네.
10: 그 샤이닝 웨이브라는 정령 시인님의 7편의 연시로 만들어진 발레인데요.
0: 네.
10: 꿈을 이야기하고 삶을 이야기하고 그런 작품들이어서 그래도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처음에 조금 낯설어 하셨지만
0: 네.
10: 지금은 저희가 초연하고 작년에 또 재연을 하고 한 두 번 정도의 공연을 거치면서
0: 네.
10: 두 번째 공연은 매진이 될 정도로 좀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0: 아, 네. 앞으로 더 큰 사랑을 받을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10: 네.
0: 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998년에 국립발레단 해적으로 네. 데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국립발레단의 수석 발레리나로 활동을 하셨고 국립발레단을 은퇴는 아니지만 이제 나오신
10: 퇴단.
0: 게
10: 네. 네,
0: 퇴단을 한 게 언제였나요?
10: 2012년. 네, 제가 15년 동안.

0: 활동을 하고
1: 네.
0: 그때 퇴단을 했죠.
1: 정말 어떤 한국 발레의 대중화, 저변 확대를 위해서 큰 공을 세우셨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정도로 이제 무대에서 춤추는 걸 너무 사랑하셨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이제, 무대를 떠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15년 동안 몸담았던 그 울타리를 벗어날 때에 많이 걱정되진 않으셨나요?
0: 그때는 제가 그냥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정신적으로,
1: 네.
0: 육체적으로 최상의 것을 보여줄 수 있고, 많은 걸 좀, 담을 수 있는 시기에
1: 네.
0: 발레단을 퇴단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딱그 시기였어요. 15년이 되던 그 해,
1: 네.
0: 국립발레단 모든 레퍼토리를 다 쳐보고,
1: 네.
0: 정말 훌륭한 것들을 경험했으니, 이제는 15년 동안 국립발레단 수성 무용수가 저의 수식어였다면,
1: 네.
0: 이제는 그냥 아티스트 김주원으로 한번 활동을 해보자
1: 네.
0: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그냥 나왔어요. 네.
1: 네.
0: 그래서 많이 겁도 났지만,
1: 네.
0: 또 새로운 시도들을 할수 있고, 여러 가지 호기심을 좀 채울 수 있는 무대들이 약속되어 있었던 게 많아서, 무섭지만 그래도
1: 네.
0: 행복하게 도전했던 것 같아요.
1: 또
0: 네.
1: 그때부터 한 10년 이상 지났잖아요. 다시 그때로
0: 맞아요.
1: 되돌아간다면 조금 더 국립발레단에 남아 있으셨을까요? 아니면 더 빨리 나왔을까요? 어떠세요?
0: 비슷하게 나왔을 것 같고,
1: 후회가
0: 근데
1: 없으시군요.
0: 발레단에 있는 동안 되게 감사하면서도 활동했을 것 같아요. 네. 그땐 참 제가 감사한 걸 많이 몰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1: 네네. 자, 아니, 얼마 전에 사실 윤별 발레리노가 또
0: 아,
1: 저희 문화의 공감을 찾아주셨습니다. 요즘 창작 뮤지컬 가수로 굉장히
0: 네.
1: 핫하잖아요. 같이 그때 말씀을 나눴을 때도 들었지만 정말 꼭 전공생이 아니어도 요즘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발레에 대한 사랑이 너무너무 커졌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0: 네.
1: 발레를 그냥 취미로 배우기도 하고 아니면 취미로 시작했지만 막 정말 무대에 서기도 하고
0: 네.
1: 이런 분들이 많은데 현장에 계시면 더그 애정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전공생은 줄어들었고,
1: 아, 그래요? 오히려 전공생은
0: 네.
1: 줄었어요?
0: 발레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좀더 많이 늘어난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되고
1: 네,
0: 많이
1: 맞아요.
0: 참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
1: 네.
0: 조금 선택이 망설여지는 시기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1: 네.
0: 전공생은 좀더 많이 줄었고,
1: 네.
0: 오히려 지역에 있는 대학교의 무용과는 거의 다 없어졌어요.
1: 그래요?
0: 네, 부산도 부산대학교 빼고는 대학교 전공생들 과가 아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시지만 한국 무용도 정말 많은 걸그 한복 안에서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
1: 그렇죠,
0: 춤이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그런 어떤 오래 기다려야 되고 힘든 것들에 대해 조금, 그래서 더 많이 우리가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1: 근데 좀
0: 네.
1: 안타깝네요.
0: 맞아요.
1: 아니, 저는 얼마 전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BTS가 춤추는 걸 이렇게 보다가, 요즘 AI가 모든 걸 대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 사람의 움직임과 춤은 AI가 할수 없잖아요. 영상으로는 만들 수 있지만, 진짜
0: 맞아요.
1: 무대에 선 모습은. 그래서,
0: 네.
1: 앞으로는 그러면 무용수, 춤꾼, 이런 파트만이 이제, 저 혼자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0: 네.
1: 앞으로 굉장히 살아남을,
0: 쓸수
1: 막,
0: 있는
1: 직업이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지만.
0: 네. 이게 뭐 공연 예술은 모든 게 그렇지만 순간의 예술이잖아요.
1: 그렇죠.
0: 뭐 영상으로 남길 수도 있지만
1: 네.
0: 현장에서 보는 그 에너지는 사실 딱그 순간만 볼수 있기 때문에
1: 네.
0: 그 가치가 분명히 있고, 그런데 또 영상에 담기지 않으니까 안타까움도 있고, 네, 많은
1: 맞아요.
0: 사람들이 함께 할순 없으니까.
1: 그러니까요.
0: 근데 매번 똑같은 백조 유술을 해도 하루에 두 번을 해도 매번 다른
1: 다르죠.
0: 백조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AI가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장르가
1: 맞아요.
0: 되지
1: 네.
0: 않을까요?
1: 예술이야말로 AI가
0: 네.
1: 대체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전공생들은 많이 줄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 기사를 보면, 대한민국의 발레리나가 세계를 주름잡고 있어요.
0: 맞아요.
1: 정말 세계에서 활약하는 무용수들이 늘었는데요. 러시아 마린스키 발레단 수성 무용수 김기민, 2021년 동양인 최초의 파리 오페라 발레단 수성 무용수 박세은, 또 미국 최고의 발레단인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의 한국인 최초 남성 수성 무용수 안주원, 뭐 요즘 또 전민철 씨까지,
0: 맞아요.
1: 야, 그리고 하다못해 로잔 콩쿨도 한국인들이 굉장히 높은 성적을 거두잖아요.
0: 네.
1: 어떻게 보세요? 그 어떤 선구자 역할을 해주신 거 아닌가요?
0: 70년대 태어나서 참 다행이다.
1: 뭐 아, 왜요, 왜요?
0: 제가 지금 태어났으면 네. 정말 훌륭한 어떤 모든 걸 갖춘 그런 무용수들과 함께 하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하고 네. 지금 할

0: 발레리노님들을 보면 모든 걸 갖췄어요. 뭐 예를 들면 체격적인 것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 예술적인 거, 철학적인 거, 그리고 다들 겸손하고 그리고 누군가에 배려하고 정말 아 이런 모든 걸 갖춘 정말 대단한 무용수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너무 자랑스럽죠. 자랑스럽고 아 이들을 위해 조금 더 좋은 환경과 컨디션을 좀 만들어 주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고 그래요.
1: 그렇군요. 아니, 평생 하고 싶은 일을 문화 예술 교육이라고 꾸준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2022년부터 24년까지 꿈의 댄스 팀 홍보대사도 맡으셨고요. 한국 문화 예술 교육진흥원의 대표 사업 중에 하나죠. 모든 초등학생들이 최고의 문화 예술 교육을 누리도록 하는 늘봄 예술학교, 이게 또 저희 문화의 공감에서도 한번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직접 거기서 발레를 가르치기도 하시죠.
0: 늘봄학교라고 전국의 초등학교 1, 2, 3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방과 후에 영상으로 발레를 배울 수 있는 김주원의 발레 교실을 만들었어요. 처음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그 얘기가 나왔을 때 보통 교육부에서 제작을 하는데 이제는 예술 파트까지 한번 제작을 해보자라는 의견이 나와서 늘봄학교 안에 예술 수업 중에 저한테 이제 발레로 말씀을 주셨는데 부모님들이 방과 후에 데리러 갈 시간이 없으시거나 아이들이 어디 갈 곳이 없이 1, 2학년들이 학교에 남아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 그렇다면 저는 한 번도 개인 레슨이나 뭐또 학원에서 가르친 적이 없으니까 아, 난 전국에 이 남아있는 1, 2학년들을 위해서 최고의 발레 수업을 김주원 이름으로 만들이라 이런 생각으로 진짜 주변에 제 지인들이랑 같이 또 EBS 교육방송이랑 같이 아주 고퀄리티의 영상으로 뭐 발레 이야기, 또 발레로 만나는 애니메이션, 뭐 발레로 만날 영화 이야기, 또 발레 속에 숨어있는 뮤지컬 이야기, 뭐 그것부터 기본 동작부터 그다음 자유롭게 자기를 표현해보는 시와 함께하는 춤, 뭐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만든 수업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아, 그건 내가 살면서 한일 중에 정말 잘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와, 멋집니다. 이렇게 꾸준히 문화예술 교육에 관심을 갖고 또 실천에 옮기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0: 저는 발레라는 예술을 아주 어릴 때 만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술을 어릴 때부터 함께해서 성장한 사람이 어떤 것들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 제가 몸소 겪으면서 살아온 사람이고, 이게 꼭 전공뿐만이 아니라 주변에서 예술을 통해 많은 것들을 치유하고, 정서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는 것들을 봤을 때, 아, 지금 사회에 문화예술보다 필요한 것이 있을까? 우리가 할수 있고, 이걸 통해서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을 좀 전하면 좀더 아름답고 조금 부딪힘에 있어 스페어 타이어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할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걸 어릴 때부터 겪기 시작하면 나를 표현하고 누군가와 소통하는 데 있어서 훨씬 많은 무기들과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건 모든 아이들이 꼭 문화예술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1: 정말 말씀을 나눌수록 얼마나 이 발레와 문화예술에 관심이 크고 애정이 크신지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김주원 예술 감독님께서 또한번 직접 발레 축제를 기획하셨습니다. 한국 발레의 대중화를 위해서 오는 5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예술의 전당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발레 축제인데요. 올해로 벌써 16회를 맞이했다고요? 이야. 아니, 근데 이게 그러면 처음부터 감독님께서
0: 아니에요.
1: 그건
0: 저는
1: 아니고.
0: 작년에 처음 시작해서 이제 2년째 하고 있고, 원래 이 대한민국 발레 축제는 문체부의 지정 사업으로 시작했다가, 2019년부터는 박인자 예술 감독님이 쭉 이어서 오셨어요. 네, 제가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제가 예술
1: 3년
0: 감독을,
1: 동안 예술
0: 3년 동안 맡게
1: 감독을.
0: 됐어요.
1: 그렇군요. 자, 그래서 올해도 이제 기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올해는 어떤 공연들이 펼쳐지나요?
0: 대한민국 발레 축제를 통해 16년째가 되니까 지금 한국에서 활동하는 중견 아주 유명한 안무가들은 거의 여기 공모자

0: 농사를 통해서 배출된 안목아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올해도 그 정통을 이어서 6편의 새로운 공모작들을 저희가 뽑아서 네. 신진 안무가들 6명이 자유소극장에서 또 공연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발레축제에서 이제는 한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훌륭한 재원들은 너무 많고 네.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무용수들은 이제 세계적으로 갖췄으니 네. 이제 한국은 컨텐츠가 필요하고 이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창작자들을 조금 교육시켜야 되고 네. 좀 많은 기회들과 장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저는 이제 축제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기획 공연도 또 두 편을 마련해서 네. 새로운 한국적 콘텐츠, K발레 콘텐츠 두 가지를 또 저희가 개발을 하고 네. 또 거기에 맞는 안무가들도 또 육성을 하고 그런 기획 공연들도 있고 한국에 활동하고 있는 뭐 국공립예술단체들, 또 민간단체들 또 훌륭한 초청 공연들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1: 이번 올해 주제가 에코 공명이에요. 네. 이런 주제를 지으신 이유가 있으면요?
0: 작년에 제가 처음으로 부임하고 나서 저희의 첫해 주제가 커넥션이었어요. 네. 그래서 딱 15주년이 되던 해였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발레라는 것을 통해서 세대를 잇고 또 무대와 관객을 잇고 또 대중과 연결이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커넥션의 의미를 담았는데 올해는 에코 공명이라고 결정한 이유는 제가 어떤 실험을 봤는데 메트로놈 한 수백 대 정도가 네. 다 다른 속도로 움직이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두 개가 같아지고 어머. 열 개가 같아지고 그래서 그 몇백 개가 똑같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근데 이걸 놀라운데요? 공명현상, 공진형 현상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따라 함께 움직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실험을 한 이유가 결국엔 우리 사회에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담은 실험 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술로 그런 좋은 에너지로 이 발레라는 것으로 사회에 좀 좋은 에너지를 공명해서 네. 그 현상을 통해서 함께 좀 좋은 에너지로 움직이자, 공명하자 뭐 이런 뜻으로 제목을 지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5월 1일 대한민국 발레축제 개막작으로 1984년 창단한 유니버셜 발레단의 심청을 선정했습니다. 올해로 이게 40주년을 맞은 작품이라고 네. 하는데 이 작품을 개막작으로 선정한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0: 올해 저희 대한민국 발레축제 작품 중에 오페라하우스에서 올라가는 작품이기도 하고 네. 유니버셜 발레단은 사실 민간단체로서 이렇게 한국의 양대 발레단이라고 그렇죠. 불릴 정도로 국립발레단과 네. 함께 이렇게 나란히 꽤 오랜 시간 달려준 발레단인데 네. 이게 나라에서 지원 없이 그렇게 민간으로 활동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또 한국적 레퍼토리 개발에도 누구보다 앞장서 있는 발레단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 40년이 된 심청이 초연 때부터 엄청나게 많은 발전과 변화를 이뤄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작품이 올해는 우리 이 에코 공명과 주제가 잘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해서 첫 작품으로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1: 네. 서울시 발레단, 춘천 발레단, 광주시립 발레단, 와이즈 발레단 등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발레단들이 총출동합니다. 그리고 또 5월 22일에는 지난해 국립정동극장에서 막을 올린 단심을 연출한 패션 디자이너 정구호 연출가가 네. 테일 오브 테일스라는 공연을 선보인다고요? 네. 이제 연출 패션 디자이너로서가 네, 아니라 네, 네. 연출가로서까지 네, 네. 활동 영역을 넓히셨습니다.
0: 정구 선생님은 제가 1998년 발레단에 입단해서부터 함께 작업을 시작했던 분이시고 네, 무용계 공연 예술계의 연출가로 활동하신 지는 이제 아마 거의 10년 훌쩍 넘으실 것 같아요.
1: 맞아요. 꽤 네, 오래되셨죠.
0: 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발레축제에 와서 우리가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한다면 구호 선생님의 그런 세련된 감각과 네. 또 다른 차원으로 클래식 발레를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의 작품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희가 원래는 갈라를 올리려고 하다가 네네. 갈라는 너무 흔하잖아요. 그 갈라를 좀 새로운 해석으로 올려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고 네. 흔쾌히

0: 아, 해봅시다라고 하셔서 올리게 됐습니다.
1: 정구호 연출가님도 무용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
0: 네,
1: 같아요.
0: 너무너무
1: 네,
0: 사랑하세요.
1: 뭐 단심도 굉장한 인기를 끌었지만 뭐 일무도 좋은 상도 받고 정말 여러 가지 좋은 작품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야, 그야말로 발레는 정말 보는 사람들에게 어떤 행복과 위로를 주는. 네, 물론 추는 사람은 너무 힘들지만 그런 장르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발레 하면 클래식 발레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0: 네, 아무래도 저도 아직 그냥 클래식 발레는 뭔가 보장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증명이 되어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아직도 발레를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하신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렇게 봤을 때는 아 그래도 클래식 발레부터 봐야 한다라는 생각도 있으시고, 그래서 클래식 발레도 사실 잘 보존하면서 저희가 창작 작품들도 개발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클래식이 잘 자리를 잡아야 새로운 혁신이나 창작도 더잘 건강하게 만들어질
1: 그렇죠.
0: 수 있어서 여전히 저희도 사실 창작보다 더 힘든 게 클래식 발레예요. 네. 더 몸도 힘들고 에너지도 힘들고 그래서 발레는 젊음의 예술이라는 말이 생겨난 거고. 네. 그래서 클래식 발레를 사랑하시는 데는 정말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1: 근데 정말 요즘엔 다양한 또 창작 발레 작품들이 생기면서 또 꾸준히 관객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예술 감독님께서 이제 생각하시기에 그래도 한국 발레가 조금 더 발전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으실까요?
0: 지금 한국 발레 수준은 저는 이제 무용수들뿐만이 아니라 그 한국 발레계 자체 에너지가 조금 세계화돼야 되는 시점까지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수준까지 왔고 이제는 창작자들도 좋은 창작자들도 많이 많이 배출이 되고 있고, 한국 분들의 어떤 시선이나 인식도 이 발레라는 예술이나 클래식이라는 장르에 대해 많은 이해도가 있으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이라는 우리나라를 떠나서 좀더 세계의 K발레? 네, 한국 발레의 위상이라거나 지금 어떤 에너지로 우리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야기할 수 있는지를 사실 유럽에서 시작한 언어지만 아주 한국적인 언어로 표현되어진 발레들을 좀 많이 선보일 단계가 왔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좋습니다. 자, 앞으로 정말 대중들에게 더욱더 큰 웃음과 행복을 전해주는 발레를 또 꾸준히 만들어 주시기도 저희는 바라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대한민국 대표 발레단이 총출동하는 대한민국 발레축제 오는 5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서울예술의 전당과 세종문화회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행복한 추억을 나누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감초대석 문화인 사람 지금까지 대한민국 발레축제 김주원 예술감독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한 주간의 국악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4월의 마지막 주를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국립 정동극장 세실풍류입니다. 오랜 수련 끝에 자신만의 춤세계를 구축해온 춤꾼들이 펼치는 등무의 순간은 29일부터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 국립 정동극장 세실에서 열립니다. 제96회 남원춘향제 춘향의 멋 세계를 매혹시키다가 열립니다. 낮에는 전통 공연의 정취를, 밤에는 광활루원을 수놓는 별빛을 누릴 수 있는 일주일간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춘천 시립국악단 민요 뮤지컬 윤희수는 살아있다가 무대에 오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병장 윤희순의 삶과 독립을 향한 투쟁 정신을 강원도 민요 기반의 뮤지컬로 선보입니다. 서울 남산국악단 기획공연 남산 마당페스타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청년 전통예술가들과 지난해 젊은 국악단장 선정자들의 힙한 국악무대는 1일부터 4일간 도심 속 한옥마당에서 열립니다.

0: 국립국악원 어린이날 기획공연 종섭, 빛깔 있는 꿈이 무대에 오릅니다. 화가 이종섭의 서귀포 피난 시절을 배경으로 그의 삶과 예술 세계를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창작 국악극입니다. 다양한 문화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일상에 쉼표가 있는 곳으로 문화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4월 마지막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판소리 동편제'의 발상지이자 춘향가와 흥보가의 배경지로 수많은 명인 명창을 배출한 전북 남원시. 이곳에서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축제 남원 춘향제가 열립니다. 1931년 처음 시작돼 올해로 96회째를 맞은 남원 춘향제는 일제강점기 때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고 성춘향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시작한 전통문화축제인데요. 올해 춘향제의 슬로건은 춘향의 멋, 세계를 매혹시키다로 글로벌 춘향선발대회, 춘향사랑춤, 춘향한복패션쇼 등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공연과 체험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또 대한민국 최고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제53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은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광활로원 일원에서 열리니까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화인 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문화 소식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일단 한국에서밖에 없는 춤이잖아요. 다른 춤과는 확실하게 다른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저희 조상들의 혼이라던가 뭐 한국인 특유의 혼? 이런 게 담겨 있어서 저희도 계속 무용을 하다 보면 되게 경건해지는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0: 엄청해.
1: 아, 잠깐만, 너 뭔지 몰라.
2: 해나 먹어야 돼. 나 해나 먹으면
3: 돼. 화기 애기랑 모습도.
4: 무용하면 사람들이 현대 무용만 생각하기 마련인데 전통 무용을 배울 수 있다는 게 되게 색달라서 꼭 들어오고 싶었습니다.
2: 시작! 하나, 아, 둘, 셋, 엔, 넷, 넷.
5: 감고 그 다음에 여기 바로 볼게요. 2번, 3번, 언, 4번.
2: 2번, 3번.
6: 준비하세요. 맨 처음에 그리고 우리 치마 잡는 거 있잖아. 치마 잡을 때 그냥 이렇게 움켜쥐고 이렇게 해서 올리면 안 돼. 치마에 가려져서 조금 안 보여야 돼요. 이렇게까지 속바지가 너무 이렇게 덜렁 보이지 않게. 응. 안에 속치마는 그대로 두고 겉에 색깔 있는 치마만 살짝 잡아서 이렇게 올려야 돼.
2: 선수 오른손 하나, 아.
4: 한국무용을 하면서 집중과 인내를 배우고 또 옛날 우리 조상들의 정신도 같이 배우는 것 같아요. 이 안에 우리가 어른이 됐을 때 세상을 살아갈 지혜들이 다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허용할 때는 저희 학교의 유일무이한 한국무용 동아리로 일단 개교하자마자 있었던 되게 유서가 깊은 동아리예요. 축제나 체육대회 같은 큰 곳에서 공연을 하고요. 또 저희가 북한 이탈자 주민 자선 공연이라던가 또 노인분들이 계시는 요양원 같은 데 가서 봉사 공연을 주로 하고 있어요. 한국 무용이 일단 한국에서밖에 없는 춤이잖아요. 확실히 한국무용이 다른 대중음악을 기반으로 한 춤과는 되게 다르다는 걸 많이 느낀 것 같아요.
5: 올리고 감고 하얀파?
7: 네, 돌아.
4: 내려갈 때 귀 뒤로 약간 스치는 듯이 이렇게 넘기는 것처럼 이렇게 스치듯이
8: 학교 생활하고 수행 평가도 많고 그래서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잠들 시간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 다 모여서 연습한 게 동작이 다 모여서 한 가지 아름다운 움직임이 되었을 때 정말 뿌듯합니다.
4: 하면 되게 옛날 사람들이 하던 거? 또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는데 직접 제가 해보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할수록 되게 저를 갈고 닦을 수 있는 좋은 것이라는 걸 알았고 또 이걸 다른 친구들도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0: 부각새싹 무대를 피우답니다.
1: 말랑말랑 달콤한 젤리를 먹으면 금방 사이가 좋아져요.
2: 꼬치야 아이고 매워라 고추방아 험 내려온다.
0: 안연찹 한술이 실력자예요.
2: 편안히 하셔야지요.
3: 어떤 역할이든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싶거든요.
4: 전통춤에 널리 알리는 국악인이 되고 싶어요.
0: 안에 좋아하는 친구.

오늘 연습 여기까지 끝났디야. 방저 지방저 월기.

0: 연습실에서
1: 살고 있습니다.
0: 살고 있더라고요. 네. 소리가 뭐길래.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부각새싹 무대를 피우답니다.
1: 말랑말랑 달콤한 젤리를 먹으면 금방 사이가 좋아져요.
2: 고치야, 아이고 매워라 고추방아, 험 내려온다.
0: 4년차 판소리 실력자예요.
2: 편안히 하셔야지요.
3: 어떤 역할이든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싶거든요.
4: 전통춤에 널리 알리는 국악인이 되고 싶어요.
0: 아, 네, 좋아하는

오늘 연습 여기까지 끝났디야. 방저 지방저 월지.

0: 연습실에서
1: 살고 있습니다.
0: 살고 있더라고요. 네. 소리가 뭐길래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훌쩍 떠나온 여행. 그 설레임.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풍광은 눈에 담고 느낌은 가슴에 담는 여행. 오늘은 우리나라의 큰 물줄기 한강으로 나왔습니다.
1: 일상을 살면서 딱딱한 도시에 갇힌 현대인들에게 한강은 언제나 낭만적인 여유를 제공합니다. 오늘은 그 물줄기 따라 왔는데요. 이곳 남양주에서 꽃과 물이 만나는 이곳에서 봄나들이를 해볼까 하는데요.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경기도 남양주의 북한강변 모래공원인데요. 그 규모가 무려 축구장 70개에 이르는 큰 생태공원입니다. 봄꽃과 봄기운 가득한 물가공원, 사람들도 풍경의 일부가 됩니다.

0: 어떤가요? 영화의 한 장면 같죠? 물론 혼자라는 것이 좀 아쉽긴 하지만요.
1: 오랜만에 철길을 걸어봤습니다. 가능했던 건 여기가 폐선로이기 때문이지요. 평행선, 무한의 평행선. 이 안에서 무한의 과거와 미래를 느낄 수 있습니다.
0: 네, 이곳은 능내역이라는 곳인데요. 중앙선의 간이역이었답니다. 청량리에서 제천, 안동을 거쳐 경주로 이어지던 중앙선. 2008년 철길이 옮겨가면서 폐역이 되었죠.
1: 능내역에서 먼저 나와 기다리던 엄마, 오래 남아 지켜보던 아버지, 높이 손 흔들며 보내던 친구, 깍지 낀 손 풀지 못하던 연인, 그리움이 눈처럼 다정한 안부가 낙엽처럼 쌓이던 곳.
0: 식구가 참 가슴에 와 닿습니다. 문을 닫은 작은 기차역. 대합실 안에는 시간이 고요히 갇혀 있습니다. 오래된 열차 시간표. 낡은 흑백 사진 추억으로 이끕니다.
1: 제가 고향이 목포이다 보니까 이렇게 기차역에 머무는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그 안에 크고 작은 만남과 이별이 있어서 그런지 누구나 이 기차역이라는 곳은 포근함을 가는 것 같습니다.
0: 이 작은 대합실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스쳐갔을까요? 작은 폐역에서의 한때 쓸쓸함보다는 차라리 편안함을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저절로 발길이 닿은 곳 오일장인데요.
2: 안녕하세요.
0: 마석 민속 오일장. 여느 장터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인데요.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마석 오일장, 조선 후기에 문을 연 그야말로 역사와 전통의 시장입니다. 지금도 3일과 8일에 장이 서는데요. 온갖 먹거리와 물산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3: 대쪽 사러 왔습니다.
4: 예, 맛있어요. 일부러. 아, 진짜.
5: 예전 같진 않은데 이제 봄이니까 나들이철 됐으니까 이제 괜찮죠. 겨울보다는.
1: 어머나. 아저씨에게.
0: 아주 특별한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았습니다.
1: 뭔가? 야, 진짜
0: 남양주에도 나전칠기 공방이 있더라고요.
1: 오.
0: 그런데 어머. 들어서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야말로 형형색색 오묘하게 빛나는 나전칠기 감탄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1: 여기는 우리 어머니 때부터 봤던 그 친숙함이라고 한다면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건 완전히 신세계예요. 세상에. 아니, 나전칠기가 이런 빛깔로 만나는 거는 저는 금시초문이거든요. 근데 너무 아름답네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6: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1: 혹시 이 작품들의 직접 만드신 장인,
6: 네,
1: 명인 맞으시죠?
6: 네, 맞습니다. 아, 저는 지금 이걸 올해 딱 5월 달이면 50년 됐습니다.
1: 이걸 하신 지가?
6: 네.
1: 이렇게 보통 하면 나전칠기에 고향하면 보통 통영?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6: 네.
1: 근데 어떻게 남양주에서 이렇게 터를 잡으셨을까요?
6: 네, 통영이 이제 원래 지금 옛날에 이제 이순신 장군 있을 때 그 12공방이라고 해서
1: 네.
6: 거북선에다 오치를 하고 뭐 그쪽에 저 전복 그런 게 나와가지고 좀
1: 그쵸?
6: 시작을 했는데
1: 주재료가 거기 많으니까 네.
6: 남양주

0: 이거는 사실 제가 서울에서 하다가 우연찮게 흘러서 여기
1: 맞지.
0: 오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여기 우연찮게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 협회를 창립을 했어요. 99년대. 그래서
1: 네네.
0: 이제 한 60개 업체에서 왔는데 따지고 보면 나중에 남는 게 80%가 있어요. 전국에.
1: 그렇게 많아.
0: 왜 오다 보니까.
1: 저희가 잘 몰랐네요.
0: 네.
1: 맞닿는 그 재료에 따라서 사실
0: 네.
1: 기술이 필요하실 것 같다,
0: 네,
1: 그죠?
0: 맞습니다.
1: 특히 요거, 요런 거,
0: 네,
1: 저희
0: 또는,
1: 흥보가 중에 화초장이라고
0: 네.
1: 있거든요. 화초장!
0: 네, 드디어
1: 화초장
0: 나오시네.
1: 하나를 얻었다 하고 놀부가 좋아서
0: 네.
1: 동생한테 얻었던 이 붉은색이 이렇게 이쁠 수가 있나요? 네, 화초장은 꽃과 풀, 그리고 다양한 문양으로 장식한 고급 가구인데요. 붉은색은 옷과 알료를 섞어서 만든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 이뻐요, 이거.
0: 네.
1: 1년 내내 꽃밭에서 차를 한잔 하실 수 있겠어요. 그죠?
0: 네,
1: 이
0: 그렇습니다. 예.
1: 전통 우리 소반
0: 네,
1: 모양에다가.
0: 이건 호두껑이라고 그래요. 호랑이 발톱처럼 이렇게 생겼다 해서 호두껑이라고 그러고, 네.
1: 낮안칠기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전복 껍질의 안쪽, 반짝이는 부분을 자개라고 하는데요. 이것으로 먼저 다양한 문양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 옷을 접착제 삼아 나무판에 붙여 나가는데요. 그야말로 정교함의 극치입니다. 시간을 머금은 옷과 빛을 품은 자개의 조화로 탄생하는 낮안칠기. 김길수 명의는 이 낮안칠기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찰스 3세, 지금의 영국 국왕도 매료시켰습니다.
0: 귀는 비슷하다고 봐요. 올해 50년 하나, 10년 하나 비슷해요. 근데 요즘에는 디자인 싸움인데, 디자인이 좋아야 사람들이 가져가요. 활용도도 중요하지만은, 기능도 중요하지만은,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야 사람들이, 손님들이 사간다는 거죠.
1: 전통 가구에만 머물러 있던 낮안칠기. 김길수 명의는 이를 다양한 디자인의 현대적인 작품으로 넓혀가고 있는데요. 그 빛을 마주하니 하나쯤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절로 들었습니다.
2: 요새 반려동물 이렇게 많이 키우는데 고양이도 너무 귀엽네요.
0: 네,
2: 그죠?
0: 제가 봐도 참 귀엽고 이쁘고 그래서 많이 좋아하실 것
2: 예, 같은 고양이 모습도 너무 예쁜데, 이건 뭐예요?
0: 같아요. 아, 이건 이제 손톱깎이입니다.
2: 이게요?
0: 예. 한번 열어보시죠.
2: 이렇게, 우와! 우와! 야, 이거는 특히 외국 분들이
0: 네.
2: 선물로 쓰시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하나 딱 선물해 보시면 한국 안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겠네요. 야, 우리 전통이 여기 들어가 있는. 너무 좋은 생각이신데요.
0: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기,
2: 네.
0: 전통 저희 50년 이상 된 장인과
2: 네.
0: 젊은 사람과 콜라보를 해서 새롭게,
2: 누구나
0: 누구나
2: 좋아할
0: 쓸
2: 수
0: 수 있는
2: 있는.
0: 거
2: 네.
0: 해서 만들어야지 전통만 고집 있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2: 맞습니다.
1: 네, 바로 이분입니다. 전통을 바탕으로 낮안칠기의 미래를 열어갈 주인공. 바로 김길수 명인의 아들 김상철인데요. 그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3: 그냥 하나 만들어도 조금
2: 가치가.
3: 네, 가치가 높은 거좀 그런 거를 좀 만들고 싶었죠. 나중에 이름을 남기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려고 했어요, 처음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1: 이 열정이라면 아버지를 능가하는 명인이 되겠지요.
2: 이제 손한 번만 화면을 이렇게 좀 보여주실래요? 평생 선생님 손은 이렇게 이 색깔일 것 같아요. 그죠?
0: 네,
2: 이게
0: 저는 뭐,
2: 낮안칠기 그 몰감 때문에 그렇죠?
0: 네,
2: 와.
0: 각자 직업에 따라서 손이 녹음을 맨날 안 닦고 하는 것처럼
2: 아니죠.
0: 이런

0: 며칠도 많이 일하기 하기 때문에 막 할 네. 시간도 없어.
1: 제가 이제 정말 뭘 해도 손이 꽝이거든요. 그래서 할지 못는 저 같은 문외한도 할 수 있을까요?
0: 네,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2: 저도 도전해 봤는데요. 문양을 붙이는 간단한 작업.
0: 네.
1: 쉽게
0: 네.
1: 얇아서
2: 당연히 쉽지 않았습니다.
0: 아, 네. 네. 네. 색상이 네, 뒤에 잘 안 돼요. 이게 보기 하나 틀리거든요.
1: 막 찢어질 것 같고 네. 잘못했다가 네.
2: 얘가 좀 더 문양을 붙이고 오칠까지 해 보는데요. 제대로 된 걸까요?
0: 네. 손에 뭐 맞다가 아까 이게 좀 마르면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금방 해야 돼.
1: 한번 이렇게 칠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있으면 마를까요?
0: 하루 정도는 가야 됩니다.
1: 하루요?
0: 네.
1: 아 그렇구나. 역시 느림의 미학이에요. 우리의 전통의 아름다움은 현대인한테 하루는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으나 편안하게 우리 남양주에서 라잔치기를 경험하시면서 보내는 하루는 꿀 같은 시간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넉넉한 우리의 전통의 아름다움에 빠져보시면 어떨까요?
2: 남양주의 숨은 보물 라잔칠기. 그 매력에 흠뻑 빠졌던 시간이었습니다.

0: 와, 이 강물 따라 오다 보니까요, 달콤한 향기가 제 코끝을 이렇게 자극하는데, 와보니까 딸기 농장이네요. 어머,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아니, 네. 여기서부터 저희까지가 다 딸기예요?
2: 네.
1: 네, 딸기예요.
0: 두 분이서 이렇게 큰 딸기 농장을 하신다고요?
1: 큰 거 아니에요.
0: 이 큰 거 아니에요.
1: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0: 야.
3: 물 좋으면 땅이 깊고 땅 깊으면 농사 또한 잘 되는 법. 딸기 농장을 찾았습니다. 수경 재배로 키우는 딸기가 한창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딸기 수확 체험에 나섰는데요. 서서 따니까 그렇게 힘든 줄 모르겠더라고요.
0: 짜잔. 꿀이네요, 꿀. 진짜 맛있는 꿀. 근데 왜 남양주의 딸기가 맛있을까요? 특히
1: 남양주의 맛있는 이유는 네. 이 딸기 하면은 이제 뭐 이렇게 전라도라든가 충청도 논산 네. 이쪽을 얘기했는데 네. 이 딸기가 맛있으려면은 익는 기간이 길어야 돼요.
0: 익는 기간이. 네.
1: 그러려면은 지금 날씨 온도가 낮아야죠.
0: 아.
1: 그래서 당이 하루하루 축적되는 기간이 길수록 맛있는 거죠.
0: 서서히 네. 익혀가는 그게.
1: 그래서 이제 수확량은 아랫지방이 많지만 네. 맛은 이 중부지방이 더 좋다는 거죠.
0: 아, 그래서 그렇구나. 네. 네.
1: 딸기가 어려워요.
0: 까다로워요?
1: 네.
0: 어떤 면이요?
1: 어떤 면이요? 이게 이제 병충해에 가장 예민한데
0: 수확하구나.
1: 네. 이쪽 지역은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이다 보니까 네. 농약을 못 써요.
0: 아.
1: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렵고
0: 아.
1: 특히나 이제 애기들이 뭐 그냥 여기서 따서 먹기 때문에
0: 네네.
1: 약을 치면 안 되니까,
0: 네.
1: 그래서 이제 가장 어려운 게 병충해.
0: 아, 그렇구나. 네.
4: 딸기 좋아하죠? 그럼 우리 딸기가 어떻게 열리는지.
3: 초롱초롱한 눈방울들 오늘의 체험객들인데요.
4: 맛있는 딸기를 먹으려면
3: 그야말로 귀여운 뿜뿜
4: 농사 준비를 해야
3: 표정들이 더할 수 없이 진지하죠. 드디어 행동 개시하는 어린 체험객들.
5: 차례 도와줄지.
3: 일단 만져보는데요.
6: 안녕하세요.
3: 그야말로 고사리 손의 수확. 냉큼 입에 넣어봅니다.
7: 안아주세요.
3: 한입 베어물고 자랑도 해보고 아이들에게는 잊지 못할 순간이 되겠지요.
8: 우와, 엄청 큰 것 같다.
3: 부모님의 농사를 이어받아 30대부터 체험 농장을 운영해온 주재동 유인숙 부부. 여느 농사와 마찬가지로 남모를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9: 어려운 점은요, 이제 이게 딸기는 저희가 어린이집 유치원 상대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미리 예약제를 해요. 그래서 한 1월 이면은 거의 4월 달까지 예약이 꽉 차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날씨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뭐 그늘이 지거나 이러면은 이제 딸기가 아닐 거면 예약은 돼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걱정이 되죠. 이제.
1: 이 소비자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맛있는 거를 고르는 뭐 그 우리가 손가락이 다 틀리듯이 일단은 이렇게 보면은 윤기가 탁 나는, 바짝바짝 빛나는, 이런 것들하고, 꼭지가 꽃잎이 이제 그 꽃받침 뒤로 확 자빠진, 요런 놈들이 가장 맛있으니까, 따먹는다 그러면은 그 돈 쪽으로다가, 그러면서 이 작은 것보다는 큰 놈, 요게 맛있어요.
0: 네, 딸기를 있는 그대로 먹어도 너무 맛있는데, 또 우리 남녀노소죠, 사실은. 누구나 또 딸기가 이렇게 얹어있는 케이크 보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3: 이게 어설픈 제 칼질 솜씨입니다. 그런데 제 옆에 서 있는 젊은 분, 이 농장의 미래주인 아들 주형돈 씨입니다. 드디어 딸기 케이크의 마지막 순서, 크림을 듬뿍 넣고 골고루 내가 만든 나름 이쁘게 한다고 해봅니다.
2: 피기 완성됐습니다.
0: 엄마 아빠가 정성스럽게 키운 딸기가 네. 또 이렇게 아드님 손에서 딸기 케이크로 완성되는 거 보니까 대를 이어서 이 남양주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딸기의 고장에 온 게 그냥 너무 기분이 좋으네요. 여기 오신 분들이 어떤 걸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2: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젊은 농부들이 있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가족들 오셔서 이렇게 직접 케이크 만들면서 행복한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0: 맞아요. 그거 하러 오는 거예요. 행복 느끼려고. 예. 이 아름답고 맛있는 딸기가 여러분 기다리고 있으니까 남양주에 오셔서 멋진 시간 꼭 가지시길 바랄게요. 드세요. 앉았다 일어나 두루두루 거닐며 팔도강산 부대경계 손꼽아 헤아린다 장성일면 용용수대 하동도 점점산

0: 봄기운 가득한 한강변. 특별한 존재를 만나는데요. 하염없이 한강을 바라보고 있는 거북이. 그런데 소원을 아주 잘 들어준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천진난만, 동심이 그대로 느껴지는 조각상들도 만났습니다.
1: 올라와. 어여, 어여 올라와.
0: 참 정겨웠습니다.
1: 올라오고 있어. 진짜 동심은 너무 잘 편했다.
0: 그리고 이곳. 깜짝 놀랄만한 곳이었는데요. 세상의 모든 악기를 다 모아놓은 듯한 곳. 국내 최초의 서양악기 박물관입니다. 정말 종류가 다양했습니다.
1: 귀한 피아노가 엄청 많네요.
2: 네, 그렇죠. 여기는 네.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선 서양악기 박물관이기 때문에 네. 특별히 이 코너는 네. 건반악기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 코너입니다. 건반악기가 태어나는 연도, 그러니까 1450년경이니까 르네상스 시대 네. 이 악기가 네. 이 건반만에서 테이블에 올려놓고 연주됐던 아. 그런 악기 중에 하나입니다.
1: 아 그렇군요.
2: 이거는 네. 피아노일까요? 기타일까요?
1: 피아노 아닌가요?
2: 예, 이거는 네. 잘 보세요.
1: 오! 기타 소리가 나네요.
2: 네.
1: 우와.
2: 네. 건반이 있는 기타로 보시면 됩니다.
1: 아, 그래요?
2: 그러니까 이 세상에 피아노라는 악기가 태어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상상도 못했을 때,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에 이 악기가 태어나서 연주됐던 그런 악기입니다.
1: 우리가 이야기만 들어서는 이해가 불가할 텐데, 이렇게 네. 소리를 직접 보고 들으니까, 네. 이게 너무 신기하네요.
2: 네, 그렇죠.
1: 네. 네.
2: 근데 이것도 너무 재미없어요.
1: 재미없어요?
2: 이걸 개량해서 만든 네. 악기가 하프시코드인데, 네. 이 악기도 어떻게 이 악기도 이렇게 좀 음을 네.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1: 네.
2: 개량해서 만들기는 했는데
1: 네.
2: 이것도 역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만들던 크리스토퍼리라는 사람이
1: 네.
2: 이게 재미없어서 만든 악기가 바로 피아노인 거죠.
1: 아 피아노가 처음부터 피아노가 아니었네요.
2: 그렇죠. 이게 이제 진짜 피아노.
1: 피아노 소리 나는 거예요?
2: 그래요. 이게 원전 악기입니다. 이건 언제 만들어졌어요?
1: 네.
2: 브루드사의 1888년. 그러니까 베토벤도 초기에는 전반부에는 이 피아노를 쳤던 거죠. 그러니까 베토벤이 만들어냈던 예를 들면은 월광 소나타라든가 네. 이런 음악을 현대 개량된 피아노로 치면은 다른 음악이 되는 거죠. 이 피아노를 연주해야만이
1: 아...
2: 그 작곡가가 나타내고 싶은 음색, 느낌을 알 수 있는
1: 그대로 표현하겠죠.
2: 그렇죠. 오... 그 피아노가 이 피아노입니다. 이런 음색을 지녔습니다.
0: 악기만 전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이렇게 연주회도 열리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음악으로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감동을 나누는 곳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듯 음악 소리가 흐르고 있는 이 공간이 정말 환상의 궁합입니다. 너무 아름답네요. 봄에 어디 숨어있나 했었는데 여기 오니까 그냥 바로 직면하게 되네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0: 남양주 여행에서 꼭 만나봐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단아한 옛집 한 채. 다산 정약용 선생의 생가입니다. 조선 후기 대표적인 실학자였던 다산 정약용. 그가 태어난 곳이 이곳 남양주입니다. 다산 생가는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후 홍수로 유실됐는데요. 이 생가는 1986년 복원한 것입니다.
1: 자, 이곳이 바로 정약용 선생님의 생가입니다. 그런데 보통 생가라고 하면 잠깐 살았다든지 이런 곳만을 생가라고 하는데, 여기는 정약용 선생님 유적지의 생가는 날생과 살생을 같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그런 생가입니다. 태어나셨고 어린 시절 여기서 보내셨고, 그 다음에 15세 때는 이 장소에서 부인인 풍산 홍씨하고 결혼하신

0: 들어보십니다.
1: 1783년 21살의 나이로 과거에 급제, 벼슬길에 나선 다산 정약용. 정조 임금은 다산을 개혁 정치의 핵심 인물로 발탁했는데요. 젊은 관료와 개혁 군주의 만남이었습니다.
2: 신중하고 조심하게 생각하는 집이라는 뜻으로 여유당이라고 당호를 붙이셨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정조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냅니다. 근데 어떤 일을 하든지 정말 완결하게 그리고 백성들을 위하는 그런 정치를 해내니까 정조의 힘이 두터워졌어요.
1: 정약용 선생은 정조의 화성축조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그가 구안한 거중기는 도르래의 원리를 활용해 무거운 자재를 들어 올리는 획기적인 기계였습니다. 이 장치 덕분에 공사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었죠. 그리고 다산은 500여 건의 저수를 남겼는데요. 수령이 지켜야 할 바를 제시한 목민심서, 수사와 형사재판에 대한 저술인 흠흠신서, 제도 개선에 대한 경세유표 등 그의 저술은 방대했습니다.
2: 정약용 선생님이 오늘날 뭐 250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평가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 애민사상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기득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었거든요.
1: 정조 사후, 정약용 선생은 천주교 박해 사건에 연루되어 강진으로 유배를 갔는데요. 18년의 유배 생활에서 자신의 학문을 집대성했습니다. 유배가 풀려 고향으로 돌아와 저술과 후학 양성에 힘쓴 다산 정약용. 1836년, 74세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다산 생가에서 멀지 않은 곳. 역시 그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유적지가 있는데요. 한옥으로 지은 성당이 있는 곳 마제성지입니다. 이곳은 정약용의 셋째 형인 정약종의 생가인데요. 네 명의 정약용 형제들. 모두 학문과 사상으로 한 시대를 빛낸 인물들이었습니다. 특히 천주교를 받아들였던 정약종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 순교했습니다. 1801년 천주교인들을 탄압한 신유박해 때 끝까지 신앙을 지킨 정약종. 그는 순교했고 정약용과 둘째 형 정약전은 강진과 흑산도로 귀향을 가야 했습니다. 조선 후기 지식인 가문의 흔적과 이름 없는 수많은 천주교인들의 신앙의 역사가 함께 남아있는 곳 마제성지입니다. 가혹했던 역사. 그에 맞섰던 이들을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0: 잠시 무거워졌던 발걸음을 추슬러 어느 음식점으로 향했습니다.
1: 세상에. 안녕하세요.
2: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예.
1: 여기가 그 유명한 그 집이죠.
2: 어떻게 아셨어요?
1: 아니, 남양주에 오면은 네. 이 맛집을 가라고 하도 주변에서 추천을 아, 많이 해주셔서.
2: 아유, 감사합니다.
1: 아니, 이 손으로 그렇게 만난 걸 많이 하시는 거예요?
2: 네.
1: 아, 뭐 이 손. 밤새 잡아도 시원찮은데 빨리 앉아야 될 것 같아. 손님이 하도 많으셔서. 아니, 얼마나 되신 거예요?
2: 저희 한 30, 한 3년 됐어요.
1: 33년이요?
2: 네네네.
3: 맛있게 드세요. 네.

0: 감사합니다. 우와, 이게 이북식. 계속 만두.
1: 이게 고기 만두?
2: 인사도 나누는 둥 마는 둥 이 집의 대표 음식 만두부터 하나 집었습니다.
3: 담백하지 않아?
0: 우와,

0: 하나 느끼함이 없네요. 네.
1: 이것이 이북식 만두입니다. 와. 확실히 달랐습니다.
2: 만두를 했는데 서울에서는 이렇게 만두하면 그 속에 잡채 당면을 넣잖아요. 주로, 네. 근데 여기는 배추를 절여서 하더라고요, 배추. 그래서 이걸 먹어보고 정말 맛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0: 가게 이름하고 그러니까, 어머님 고향하고 무슨 네, 연관이 있을까요?
2: 어머니가 개성분이에요. 그래서 개성 쪽으로.
0: 그래서 만두를.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좋아하셔서 찾아오시네요. 네네.
1: 이분이 지금은 돌아가신 김장님 사장님의 시어머님이신데요. 6.25 전쟁 때 내려오셔서 고향 음식으로 장사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2: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죽더라도 너는 이 개성 음식을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라. 정말 개성 음식은 정말 깔끔하고 맛있고,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알려주지 못하면은 여기서 끝난다.
1: 만두와 함께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또 다른 음식, 국수인데요. 오이 소박이로 맛을 더한 국수입니다. 그런데 이 오이소박이는 그냥 집에서 먹던 반찬이었는데요. 너무 맛있어서 손님상에 내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2: 아까 이렇게 절이고 나면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이렇게 소를 넣고 계속 담아 이렇게.
1: 일일이 속을 채워야 하는 오이소박이 너무 귀찮아 요령을 피우다가 혼이 난 적도 있다고 합니다.
2: 소를 막 집어넣다가 나중에 그냥 막 버무렸어 그냥. 버무려서 했는데 어머니가 나중에 저를 불러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너 일로 와보래 해서 왜 그러냐니까 여기다 속 넣니 안 넣니 해서 내가 넣었어요 했더니 속 넣으면은 이게 벌어지는데 이 안 벌어지는 건 뭐냐 이거지.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실토를 했어요. 그때 너무 많아서 힘들고 그래서 그냥 버무렸다 했더니 어머니가 음식은 정성이다. 음식을 정성으로 해야지 그렇게 아무렇게나 하면 맛이 안 난다.
1: 정성이 더한 이 국수 맛의 진짜 비결. 김치 국물 대신 숙성된 오이 소박이 국물로 맛을 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별미 중에 별미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답니다.
0: 우와, 기가 막히네요. 아니, 일단 국물 맛부터 봐볼게요.
2: 네네.
0: 뭔 일이래.
2: 여름에는 정말 좋아요.
0: 아, 이게 뭔 일이래요.
2: 맛있죠?
0: 아, 맛있는 정도가 아니네.
2: 이제 서울에서 이제 오이소박이 담으면 이렇게 크게 담잖아요. 네네. 근데 어머니는 요만하게 담더라고. 그래가지고 국물을 거기다 많이 부어. 그리고 거기에 숙성돼서 익으면은 거기다 찬밥을 말아 넣은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내가, 어머, 맛있다. 그래서 이제 손님들한테 이렇게 줘봤어요. 이렇게 했더니 너무 맛있대.
0: 왜, 우리 어렸을 때. 너무 배고프면 맛있는 요로 소백이 하나 다 얹어서 물 말아서 밥 먹었잖아요.
2: 네, 맞아요.
0: 그거보다 맛있어요.
3: 국수 면도 쫄깃쫄깃해요. 그게.
2: 네, 삶는 걸 아마 잘 삶아요.
0: 꺼지지 않고. 여기 지금 이렇게 오이가 있거든요.
2: 네네.
0: 이거 보이세요? 진짜 오이 소백이 오이예요.
1: 정말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0: 그러니까 요 한결같이 하려면 이 손이 무지 바쁘겠어요.
2: 예.
0: 너무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먹을게요. 예. 어머님 덕분에 우리가 접하지 못하는 이북식의 맛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그냥 경험이 아니라 맛있게 먹고 갈 수 있다는 게 저희가 더 감사하네요. 소문난 집이 꼭 맛있다는 보장은 없는데 제가 직접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겠네요. 특히나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음식을 만난 그 기쁨이 두 배고요. 창문 딱 이렇게 쳐다보면 강이 그냥 안녕하고 손짓하고 있어서 마치 시골에 엄마 집에 와서 엄마나 밥 좀 주세요 그러는데 맛있게 먹고 있는 그 느낌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정겨움이 있습니다.

0: 이제 남양주가 품은 명소 중의 명소로 갑니다. 발품을 조금 팔아야 하는데요.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네,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을 텐데요. 남양주 웅길산의 자리 잡은 수종사입니다. 수종사가 유명한 이유, 바로 풍광 때문이지요.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까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수종사의 대표 얼굴, 은행나무인데요.
1: 우와! 우와!
0: 딱 잡힌 균형, 참 잘생겼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1: 와, 아니 이 폭을 가늠을 할 수가 없네.
0: 그 나이 무려 500살. 그야말로 역사의 목격자이자 산증인. 연세가 무색하게 당당하고 건강합니다. 은행나무 옆에서 바라보는 풍광, 역시 일품. 저의 넋을 쏙 빼놓았습니다.
1: 눈앞에 펼쳐지는 이 북한강을 쭉 따라가다 보면 남한강과 만나는 양평의 두물머리까지 보입니다. 말 그대로 풍광에 넋이 나가게 됩니다. 500년 된 은행나무가 내어준 넉넉한 그늘 밑에 있다 보니 이 풍광을 쫓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종사를 찾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0: 어쩌면 수종사는 오로지 풍광을 품기 위해 지은 사찰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빼어난 곳이었습니다. 떨어지는 물소리가 종소리처럼 들렸다 하여 수종사라 이름 지었다지요. 아프고 지친 중생들을 위한 약사 열애불에 미소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두 물길이 만나 하나의 강이 되듯 이곳에서는 바람과 물, 그리고 시간이 하나의 소리로 어우러져 울립니다. 고맙게도 수종사 혜륜 스님께서 직접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1: 스님, 네. 수종사에서 바라보는 세상이 사뭇 다릅니다. 네.
2: 아마 이제 고려 시대 때부터 네. 이 자리가 아마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이렇게 중창은 아마 그 세조 때 네. 세조 때 이렇게 왕명으로 이렇게 지어진 것 같아요.
1: 네.
2: 그래서 이 수종사는 그 세조 임금하고 대단히 연관이 깊어요.
1: 네.
0: 단종의 숙부인 세조 때 크게 중창된 것으로 알려진 수종사. 그 시간을 품은 이 팔각탑은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단아하고 간결한 이 사리탑은 조선 후기에 조성됐다고 합니다.
2: 일설에 의하면 세조 임금께서 이제 저기 어디죠? 오대산.
1: 네. 예.
2: 거기서 아마 피부병 치료 때문에 갔다가 이렇게 환궁하는 도중에 네. 이렇게 가면서 또 뭐 이렇게 물소리를 듣고 아 거기가 어딘가 해서 와 보니까 저게 저 지금 이제 약사진이 모셔져 있는
0: 네.
2: 그 아래에서 물이 나거든요. 이게 거기서 소리가 났다. 그래서 이제 수종사다 그렇게 이제 이름을 했다 그래요.
0: 그렇군요. 여기 올라와 보니까 강물의 흐름에 마음이 저절로 맡겨지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수종사가 갖고 있는 터가 주는 힘이 아닌가 싶어요. 예.
2: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이들도
0: 네.
2: 많이들 이제 오시는데 이렇게 와서 보면은 전망들도 뭐 수려하고 흐르는 물을 바라만 보고도 있어도
0: 맞아요.
2: 마음이 좀 고요해지고 평안해지는 것 같아요. 네.
0: 수종사에는 작은 다실이 하나 있습니다. 저 아래 펼쳐진 풍광과 함께 누구나 차를 마실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2: 그 이렇게 산에서 보면은 이게 계절의 변화를 정말 시시각각 달라지는 걸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산 중에 사는 이제 재미 중에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시절의 변화를 매 순간 아주 좀 자세하게 볼수 있는 것. 그런 게 좋은 것 같아.
0: 차한 잔과 함께하는 스님의 당부 말씀 깊게 다가옵니다.
2: 좀 젊은이들에게는 제가 좀꼭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어쨌든 세상을 좀 따뜻한 시각으로, 이렇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세상은 따뜻한 거잖아요. 지금 막 젊은이들이 뭐 취직 자리도 없고, 정말 뭐 그렇다더라고. 그래서 막 결혼도 안 하고, 그런 이제 어떤 시절, 이건 틀림없지만은, 좀 이렇게 시선을 따뜻하게 가져가는 것. 그런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0: 수종사에서의 한때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이 중요하다는 그 평범한 진리를 다시 일깨운 시간이었습니다.

고즈넉했던 수종사의 여운, 그리고 아름다운 봄 풍광, 물 흐르는 것 같은 우리네 이웃들의 지난 인생 이야기, 이 모든 것들 덕분에 북한강과 함께했던 남양주 여행 알차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이 행복 오래오래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북한강을 따라간 여행, 사람을 만나고 그 속내 깊은 이야기에 공감하며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본 참 좋은 여행이었습니다.

0: 뭐 하고 있어?
1: 보면 몰라. 밥 먹고 있잖아.
0: 그렇게 조금 먹으니까 키가 안 크지.
1: 뭐해? 내가 나중에 크면 얼마나 멋져지는데.
0: 나중엔 어떻게 되는데? 키가 더 커져?
1: 흥, 내가 어른이 되면 나를 올려다봐야 할걸?
0: 어? 그렇게나 커지단 말이야?
1: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고.
2: 커다란 소나무들 사이로 작은 오동나무와 밤나무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숲에 찾아왔어요.
3: 이놈들이 좋겠군.
1: 우리 어디 가는 걸까?
2: 먼 길을 달려 도착한 곳은 푸른 잔디와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4: 안심해. 여기는 가야금을 만드는 곳이야. 좋은 가야금이 되면 사람들과 함께 연주여행도 다니면서 예전보다 더 신나게 지낼 수 있어.
1: 가야금이요? 우와, 저도 가야금이 될 수 있어요?
4: 물론이지. 하지만 사람들이 찾는 좋은 가야금이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엄청 길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해.
0: 좋은 가야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4: 쇠약볕이 쬐는 여름, 눈이 오고 찬바람이 부는 겨울, 그리고 큰 비바람이 불 때 흔들리지 않고 잘 버티면 돼. 그렇게 세 번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잘 견디면 견고하고 울림이 좋은 나무가 된단다.
2: 두 친구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가야금이 되기 위해 수련을 시작했어요. 날씨를 견디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두 친구는 저마다 꿈꾸는 가야금을 생각하며 열심히 이겨냈어요.
0: 난 학처럼 큰 소리를 내는 가야금이 되고 싶어.
1: 나는 꾀꼬리처럼 초롱초롱한 소리를 낼 거야.
2: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그동안의 추위와 더위를 잘 견뎌내고 결이 고르고 튼튼한 나무가 되어 있었어요. 장인은 해와 달 모양으로 구멍을 뚫고 손잡이도 뚫었어요. 귀여운 해와 달 모양에서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니 밤나무는 매우 기뻤어요. 그 다음 장인은 아교를 발라 오동나무로 만든 위판과 밤나무로 만든 아래판을 붙인 후 끈으로 칭칭 감았어요. 서로 잘 붙어서 좋은 소리가 나기 위해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며칠 후 두 나무는 한 몸이 되어 가야금 모습처럼 보기 좋게 변해 있었어요.
0: 명희님, 명희님! 그런데 그 불은 무엇에 쓰는 건가요?
3: 너를 튼튼하게 해주는 거란다.
0: 아, 뜨거워!
3: 조금만 참거라. 이렇게 인두로 살짝 그을리면 색깔도 예뻐지고 벌레도 달려들지 않게 돼. 그리고 잘 상하지도 않게 되지.
0: 오, 무늬가 선명한 게 새 옷을 입은 것 같아요.
2: 인두질이 끝나자 좌단이라고 불리는 곳에 모양을 다듬기 시작했어요. 12개의 가야금줄을 거는 곳을 가리켜 좌단이라고 부른답니다.
1: 그런데 왜 구멍이 12개예요?
3: 가야금의 줄이 12개라 그렇단다. 줄이 12개인 이유는 1년에 12달에서 나왔기 때문이지. 네가 완성이 되면 연주가와 멋진 선주를 연주하게 될 거야.
1: 우와, 예쁘다. 이건 뭐예요?
3: 이건 봉미란다. 봉황새의 꼬리라는 뜻이지.
1: 봉황이요?
3: 상상 속의 신비로운 새지.
2: 장인은 복리를 오랫동안 정성들여 부드럽게 다듬었어요. 그리고 나뭇결도 한층 돋보이고 연주자의 손이 다치지 않도록 매끈하게 칠도해줬어요.
0: 너무 근사해요. 벌써 가야금이 된 것 같아요.
1: 빨리 연주하고 싶어요.
3: 그래, 이제 줄 거는 일만 남았구나.
2: 장인은 명주실을 꼬아 만든 줄을 하나하나 연결했어요. 굵기가 다른 각각의 줄들은 서로 다른 소리를 낸답니다.

0: 줄 아래로 기러기 발처럼 생긴 안쪽을 올렸어요. 안쪽의 위치에 따라 소리가 달라진대요.
1: 자, 어디 이 소리를 들어볼까?
2: 이게 우리한테서 나는 소리야?
3: 와, 믿어지지 않아. 이제 우리는 가야금이야.
2: 그래, 어엿한 악기가 된 거야.
0: 고동나무와 밤나무는 오랜 세월의 어려움을 견디고 아름다운 가야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곧 유명한 연주가와 함께 사람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었어요. 가야금이 된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 너무나도 기뻤답니다.
2: 나도 나중엔 저렇게 멋진 나비가 될 거라고.
3: 지금의 모습으로는 전혀 상상이 안 가는데.
2: 흥, 난 지금도 내 두툼한 입술과 통통한 몸이 정말 마음에 든다고.
3: 그래, 그래. 정말 귀엽다, 귀여워.
2: 그걸 이제 알았어.

0: 국립 정동극장 세실풍류입니다. 오랜 수련 끝에 자신만의 촘세계를 구축해온 촘꾼들이 펼치는 등무의 순간은 29일부터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 국립 정동극장 세실에서 열립니다. 제96회 남원춘향제 춘향의 멋 세계를 매혹시키다가 열립니다. 낮에는 전통 공연의 정취를, 밤에는 광활로원을 수놓는 별빛을 누릴 수 있는 일주일간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춘천 시립국악단 민요 뮤지컬 윤희수는 살아있다가 무대에 오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병장 윤희순의 삶과 독립을 향한 투쟁 정신을 강원도 민요 기반의 뮤지컬로 선보입니다. 서울 남산국악단 기획공연 남산 마당페스타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청년 전통예술가들과 지난해 젊은 국악단장 선정자들의 힙한 국악 무대는 1일부터 4일간 도심 속 한옥마당에서 열립니다. 국립국악원 어린이날 기획공연 중섭, 빛깔 있는 꿈이 무대에 오릅니다. 화가 이중섭의 서귀포 피난 시절을 배경으로 그의 삶과 예술 세계를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창작 국악극입니다. 다양한 문화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일상에 쉼표가 있는 곳으로 문화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4월 마지막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국악새싹 무대를 피우답니다.
2: 9살이요.
3: 말랑말랑 달콤한 젤리를 먹으면 금방 사이가 좋아져요.
2: 꽃이야. 아이고 매워라 고추방아 험 내려온다.
1: 4년차 판소리 실력자예요.
2: 편안히 하셔야지요.
4: 어떤 역할이든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싶거든요.
5: 전통춤에 널리 알리는 국악인이 되고 싶어요.
1: 안에 좋아하는 친구.

0: 연습실에서
1: 살고 있습니다.
0: 살고 있더라고요. 네. 소리가 뭐길래.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전통춤협회 이사장 양종승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K문화, 한류라고 일컫는 K문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미 K-POP을 뛰어넘어서 드라마, 무비, 푸드, 뷰티 모든 분야에 심지어는 메디컬 분야까지 파급돼서 전 세계인이 한국 문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이 세계 방방곡곡에 이름을 떨치고 그 이상을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그런 무대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러한 문화 역사 속에서 자리매김해왔다라고 하겠습니다. 한국전통춤협회도 지난 15년 동안 우리 전통춤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접연 확대하고 세계 속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면서 달려왔습니다. 오늘 이 무대는 곰번 이야기라는 어떻게 보면 좀 조그만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만 이 속에는 바로 우리의 신명문화가 담겨 있고 우리의 끈끈한 힘으로 이야기되는 그야말로 귀중한 재능, 기능, 예능, 지혜가 담겨져 있는 춘 무대라고 하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펼쳐지는 귀중한 춤 하나하나를 함께 하시면서 감흥을 받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무대 다시 열겠습니다.

야경. 가을밤에 드리워진

0: 조상님도 몰랐다. 국가유산이 이렇게 즐거워질 줄? 전통을 눈에 담고 새롭게 맛보고 내 손안에 누리고 풍요롭게 즐기는 세상. 국가유산 즐거움이 되다. 국가유산진흥원.
1: 오늘 연습 여기까지 끝났니야. 방저 지방저 월지.

0: 연습실에서
1: 살고 있습니다.
0: 살고 있더라고요. 네. 소리가 뭐길래.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2026년 5월 16일부터 질병관리청과 지자체가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시작합니다. 조사 결과는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사업을 만들기 위해 활용됩니다. 보다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꼭 참여해 주십시오.

0: 탈춤의 3요소 장단, 판, 그리고 탈.
1: 누가 날 찾나 거기 누구라 날 찾.
0: 그럼 나는? 나는 어디 있어? 탈을 쓰고 모든 걸 다 해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재밌는 것 같아요.
2: 이제 탈을 쓰면 다른 인물로 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안에 있는 저의 자아와 이 탈의 어떤 캐릭터가 만나서 그 새로운, 평상시에는 볼 수 없었던 또 새로운 제가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재밌는 것 같아요.

강정탈춤에 등장하는 말뚝이라는 캐릭터인데요. 이 말뚝이는 강정탈춤을 대표하는 캐릭터예요. 굉장히 활달하고 또 씩씩해 보이는 그런 춤사위를 하고 있는데 늘 도약하는 춤사위를 굉장히 많이 해요.

글을 썼을 때는 얼굴이 안 보이다 보니까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거든요. 캐릭터를 창조하는 과정하고 좀 비슷한데 탈을 쓰면 우선 제 얼굴이 보이지 않으니까 손으로 조금 더 과하게 연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목소리를 어떻게 낼까? 이게 얼굴이 보이지 않으니까 목소리로 나의 감정을 전달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볼 수 있을까?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식으로 조금 얼굴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0: 좋아. 아주 좋아요.
1: 조금 더 피치를 올려서 아이고 허리야 이렇게. 네. 좀 더 해악과 익살이 있게. 네. 해봐봐. 아이고 허리야.
0: 그렇지.
1: 아이고

0: 강령 탈춤은요 행정상 북한에 있는 그 황해도. 황해도 부민면 강령리에서 놀아오던 탈춤이에요. 해안가를 대표하는 그 황해도의 탈춤이고 섬세하면서도 굉장히 해안가라 활기차고 씩씩하고 그 탈의 특징이 굉장히 재밌는데 이 탈의 특징은 굉장히 그 사실에 가까운 인물형이기 때문에 화려하면서도 이쁘고 정감이 가죠.
1: 미아라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노래와 재담을 함과 동시에 자신의 주장을 또 자신의 인생을 또 잘 꾸려나가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어렵고요 또.
2: 아거 웬 할멈 있나?
3: 안아도 웬 할멈일세.

탈춤은 황해도의 강령지방에서 전해져오는 강령탈춤으로 미아라 할미가 이렇게 영감을 찾으러 오늘 여기 국립국악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탈을 쓰면 사람들이 제가 누군지 몰라봐요. 그래서 공연을 정말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땀을 막 질질 흘리면서 안에서 막 침도 흘리고 콧물도 흘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탈을 쓰니까 못 닦아요. 그래서 막 그냥 한 시간 동안 내리 침, 콧물, 땀 흘리면서 했는데 사람들이 누군지 못 알아봐요. 그냥 그래요.

0: 아가멤논을 저희가 탈춤으로 새롭게 각색해서 풀어낸 공연이고요. 저는 그 중에 아이기스토스라는 역할을 맡게 됐어요. 아이기스토스는 겉과 속이 다른 인물인 거예요. 이 아가멤논과 그 아가멤논의 정부인 클리타임네스트라의 사이에 끼어들어서 아가멤논을 해하게 하고 또 클리타임네스트라와 정부를 나누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1: 이번 인선 씨가 맡은 아이기스토스에서는 전통을 기반으로 해서 사실 어디서 보지 못한 게 인선 씨만의 움직임을 하고 있고 또 그게 탈춤을 배웠던 몸이 하니까 또 약간 탈춤스럽기도 하고 그런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령 탈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정해진 움직임과 재담 그리고 스토리가 있지만 이 아가멤논 같은 경우는 이 캐릭터를 통해서 어떤 움직임을 할 수 있는지 찾아내는 과정이 있어서 이 고정된 어떤 움직임이 아니라 제가 그 캐릭터에 맞는 움직임을 새로 만들어내고 또 말투라든지 그런 것들을 녹여낼 수 있기 때문에 재미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0: 정말 질투날 정도로 어떤 작품을 대할 때 저는 그냥 요만큼 생각하면은 인선 씨 같은 경우에는 더 뭐 재밌는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좀 더 깊게 파고드는 것 같아요.
1: 기존의 탈춤꾼에서 갇혀있지 않고 뭐라 그럴까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다양한 장르를 시도하고 관객들을 만나고 있는 지점이 굉장히 제가 하지 못한 부분들을 너무나 잘하고 있어서

춤뿐만 아니라 뭐 이 무대에서는 모든 예술에서 최고의 칭찬은 잘 논다 아닐까요? 잘한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야 정말 잘 논다. 나도 저렇게 한번 놀아보고 싶다.

정말 야 정말 잘 논다. 나도 저렇게 한번 놀아보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관객들을 대신해서 좀 신명나게 놀아주고 싶어요, 매번. 늘 그렇게 무대에 올라가서 공연하듯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 자주 무대에서는 제가 관객분들을 대신해서 정말 신명나게 좀 잘 놀아드리고 싶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뭐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0: 국립 정동극장 세실풍류입니다. 오랜 수련 끝에 자신만의 촘세계를 구축해온 촘꾼들이 펼치는 등무의 순간은 29일부터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 국립 정동극장 세실에서 열립니다. 제96회 남원춘향제 춘향의 멋 세계를 매혹시키다가 열립니다. 낮에는 전통 공연의 정취를, 밤에는 광활로원을 수놓는 별빛을 누릴 수 있는 일주일간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춘천 시립국악단 민요 뮤지컬 윤희수는 살아있다가 무대에 오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병장 윤희순의 삶과 독립을 향한 투쟁 정신을 강원도 민요 기반의 뮤지컬로 선보입니다. 서울 남산국악단 기획공연 남산 마당페스타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청년 전통예술가들과 지난해 젊은 국악단장 선정자들의 힙한 국악 무대는 1일부터 4일간 도심 속 한옥마당에서 열립니다. 국립국악원 어린이날 기획공연 중섭, 빛깔 있는 꿈이 무대에 오릅니다. 화가 이중섭의 서귀포 피난 시절을 배경으로 그의 삶과 예술 세계를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창작 국악극입니다. 다양한 문화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일상에 쉼표가 있는 곳으로 문화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4월 마지막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새싹 무대를 피우답니다.
2: 9살이요.
3: 말랑말랑 달콤한 젤리를 먹으면 금방 사이가 좋아져요.
2: 꽃이야. 아이고 매워라 고추방아 험 내려온다.
1: 4년차 판소리 실력자예요.
2: 그러니 하셔야지요.
4: 어떤 역할이든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싶거든요.
5: 전통춤에 널리 알리는 국악인이 되고 싶어요.
1: 안에 좋아하는

오늘 연습 여기까지 끝났디요. 금방저 지방저 월지.

0: 연습실에서
1: 살고 있습니다.
0: 살고 있더라고요. 네. 소리가 뭐길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나는 버틴다. 나를 지킨다. 유혹은 강하지만 나는 더 강하기에 약하지 않아. 나약하지 않아.

그래서 그때 임동창 선생과 임강 선생이가 피아노와 같이 어울려서 어떤 것들이 지든지 제가 꼭 여기서 끼어서 좀 하면 좀 나 좀 저도 좀 어울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걸 시작한 것이 이 옛날 노래 또 이게 좋고요. 그러니까 지금 칠러스는 안 할까요? 좀 하기 싫으면 해야 안 되겠어요.

국악도도 좋지요. 네, 우리나라 곡도 좋고 기타하고 또 이렇게 우리 악기해도 이런 잘 이렇게 들어주시니까 우리 제가 명인이 아니라 여러분들 오신 분이 전부 다 명인입니다. 네, 피디 가지고 하면 또 우리 김생하고 맞춰서 암옥동 데리보이 한번 해볼게요.

바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이라면 지원 대상. 더 자세한 지원 자격은 복지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더 밝은 미래를 위해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들어볼래?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반갑습니다, 정다은입니다.
0: 다은 씨, 네. 이 국악이 같은 국악이라도 사실은 지역에 따라 가랑이나 장단이 조금 더 다르다.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1: 그렇죠. 예. 지역에 따라서 소리의 색깔도 좀 달라지고 또 느껴지는 흥도 다르잖아요.
0: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지역 특집 소리로 떠나는 음악 여행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우리나라 곳곳의 국악을 아주 다양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국악으로 소리의 여행을 떠난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설레는데요. 자, 첫 번째 무대는 어떤 지역의 소리일지 함께 만나볼까요? 뿌뿌!
2: 춘향 모치는 건넌방으로 건너가고 춘향과 도련님 단둘이 앉아 울음을 원한지

0: 큐.
1: 그렇지.
0: 오냐 춘향아 우지 마라.
1: 지.
0: 오나라 정부라도 각분 동서 임그리워 규중심 쳐들고 있고 공문 한강 천리에 관산 어려 높은 절행 주월 강산이 정박헌디
1: 헐시고
0: 연을 캐고 상사헌이
1: 아.
0: 너와

0: 네, 화동경제예술단이 선보인 궁중경제 무대를 만나보셨습니다. 서울 지역 궁중에서 전해내려온 품격 있는 궁중무용이었습니다.
1: 그래서 그런지 절제된 동작과 단아한 아름다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0: 맞습니다. 예, 지역마다 다른 국악의 매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노래 들어볼래? 자, 이번에는 바다 건너 제주에서 전해내온 소식을 만나보시죠.

0: 야, 제주민요의 흥이 가득 느껴졌던 무대였습니다. 구미 어린이 판소리 합창단인데 어떤 팀인지 누가 좀 소개를 해줄 수 있을까요?
1: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0: 네.
1: 저희 구미 어린이 판소리 합창단은 판소리를 좋아하는 초등학생 아이들이 모인 팀입니다. 저희의 소리로 판소리가 얼마나 매력적인 음을 가지고 있는지 세상에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2: 네. 아유, 그래요. 그러니까 제주 민요를 불러서 제주에서 온 줄 알았더니 구미에서 온 어린이들이었어요. 그렇죠.
0: 그렇죠? 예, 예.
2: 기대가 되는데 그래도 이제 판소리를 하면서 좀 긴장됐던 순간 있을 것 같아요. 제일 긴장됐을 때 언제예요?
1: 판소리 가사가 어렵잖아요. 그때 선생님이 테스트를 하시는데요. 그때 앞에 친구들이 잘해서 통과해가지고 밖으로 나가 놀 때 그때 저도 밖으로 나가고 놀고 싶어서 두근두근 설레면서 그러면서 두근두근 반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놀고 싶은 거 반 그러면서 그렇게 외우면 정말 잘 외워지는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가사 테스트를 네. 자체적으로 보나 봐요.
0: 아, 그러면서 통과하면
2: 두근두근 반.
0: 그걸 기쁨 반 뭐 이런 건데. 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평소에 판소리 가사를 잘 알고 있는지를 저희가 퀴즈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0: 준비됐어요? 한번 문제 내볼게요. 괜찮아요?
2: 평소에 판소리 가사 잘 알고 있죠?
3: 네.
2: 오, 자신 있네요.
0: 준비됐어요?
3: 네.
0: 오케이, 그래. 그래, 알았어. 자, 그럼 문제 한번 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흥보가 돈타령 중에 한 대목입니다. 돈돈돈돈 봐라 돈 떡국집으로 들어를 가서 떡국 이것을 사서 먹고 정답은 자 저쪽 왼쪽 끝에 마이크 주세요. 저 끝에 예
1: 한푼어치요.
0: 한푼어치?
1: 네.
0: 한푼어치?
2: 네. 오 한푼어치?
0: 정답입니다.
2: 아, 예. 맞았어요.
0: 잘 맞히네. 조금 더 어려운 거 두 번째 거 냅니다. 자, 신사철가 중에 한 대목이에요. 앞동산 진달래는 송이석이 방긋 듣고 뒷동산 꾀꼬리는 아름답게 노래하고 이것 가슴 속에 새봄이 왔네.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자, 안 해본 친구 중에 자 옆에 친구 한번 줘봐요.
2: 다 손 들었어요.
0: 누구예요?
2: 다 안 해본 친구만에.
0: 뭐에 뭘까요? 땡 틀렸습니다. 다음 친구, 다른 친구, 아는 친구.
2: 우리 남자 친구. 네. 정답은?
0: 정답은
1: 아낙네들.
0: 아낙네 아낙네님 아니면 아낙네들.
1: 아낙네들.
0: 확실해요?
1: 네.
0: 정답입니다. 이야. 야, 이 친구들이 가사를 잘 외우고 있네.
2: 진짜 달달달달 외우나 봐요.
0: 마지막 하나만 더 줘볼까요?
2: 한 문제 더 있어요?
0: 한 문제 더 줄게요. 예, 먼저 든 사람이 맞히는 겁니다. 흥보가 화초장 중에 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저 운목에 있는 그 빨간 저것이 무엇이냐? 화초장의 옷이다. 그 속에 뭐 들었느냐? 이 다음 가사는?
2: 다음 가사!
0: 그 속에 뭐 들었느냐?
2: 일단 손 들어요!
0: 담이?
1: 은근보화.
0: 은근보화 네. 아닙니다. 일단 힌트 은근보화로 시작합니다. 은근보화가 뭐뭐뭐뭐뭐 하면 답입니다.
2: 가사를 끝까지 말해줘야 돼요.
0: 화초장이 옷이다. 은근보화가 뭐뭐뭐뭐뭐
2: 그 속에 뭐 들었느냐?
1: 은근보화가 가득 들었었죠.
2: 아, 우리 친구 소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득 들었는 거.
0: 뭐 하나만 빼면 되는데 맞춘 걸로 해줄까요? 은근보화가 들었습지요가 정답이었습니다.
2: 예. 맞았어요.
0: 잘 맞췄어요. 잘 맞췄어요. 예, 예.
2: 우리 친구들이 평소에 얼마나 열심히 가사 연습을 했는지 잘 알 수가 있었어요.
0: 네.
2: 오늘 또 제주 민요를 들려줬는데 제주 민요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말해줄 친구 있나요?
1: 제주 민요는 바다에서 이어져 온 노동요부터 제주 사람들의 삶과 흥이 담긴 민요까지 정말 다양한데요.
0: 예.
1: 부르다 보면 제주 바다랑 바람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0: 아, 그래요. 제주도는 사실 너무 아름다운 섬이라
2: 그러니까요.
0: 참 저도 좋아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제주도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1: 저는 제주도에 갔을 때
3: 특히 생각나는 음식이 있는데요. 네. 바로 왕문어 라면이에요.
2: 왕문어 라면 어떤 라면이에요?
3: 라면 위에 문어 다리가 쭉 나와 있어서 정말 깜짝 놀랐지만 하지만 한입 먹어보니 쫄깃쫄깃 너무 맛있어서 제가 제일 많이 먹었어요.
0: 예.
2: 우리 친구들이 보니까 제주도 방언도 좀 할 줄 알 것 같은데 방언으로 한마디 해줄래요?
4: 조정 삼촌 정다은 이모 폭삭 소각수다. 구미 어린이 판소리 합창단 하영 사랑해 줍쇼.
2: 우리 어린이 합창단 혼자 없어 예.
0: 뭐라고요? 혼자 오라고요? 이렇게 많은데?
2: 맞나요?
0: 아무튼 정말 매력 있는 또 제주도 방언이었습니다. 자, 다음 무대는 또 어떤 지역의 노래를 들려줄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5: 안녕하세요. 저희들은 미라의 초중고등학생들로 이루어진 아이랑 친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이랑 친구들은 어떤 팀이죠?
6: 저희는 미라의 대표 문화인 아리랑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연을 만들고 있는 팀입니다.

0: 경상도 아리랑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1: 신나는 경쾌해서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부를 수 있어요. MZ들이 따라 부르기 쉬워요.
2: 다양하게 변형하여 볼 수 있어요.
0: 오늘 어떤 무대를 준비하셨나요?
3: 경상도에는 여러 가지 아리랑이 있는데요. 혹시 전글자 아리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오늘 저희 무대를 통해 마음껏 즐겨보세요.
4: 이 무대를 통해 평소에 잘 알지 못했던 우리 지역의 문화와 인물을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0: 날조!
5: 호수!
0: 우리 꽃!

실천하여 학행 일치되어야 하거늘 비록 왕이라고 할지라도 도리와 덕을 지키지 않으면 비판을 받아

음식을 마련하여 사람에게 주었으니 어느 누가 4대 5상

0: 사람 노릇하는 이유가 4대 오상 때문이지요.
1: 그렇소이다. 전필제 스승님의 뜻을 따라 도와 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431년 경상도 밀양 한골 마을에서 태어나 나는 정의를 숭상하며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렸소. 훗날 유자왕과 연상군은 조 의제문의 이후로 무호사화를 일으켜 많은 살인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소. 조의가 무너진 세상

0: 사촌 빌제의 각동이언 살인파들은 정의를 저버리고 권력만을 쫓아다니며 궁극관신을 질타하며 조선을 개혁하려 했다. 전필자의 선비정신은 아련한 고개로 넘어와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다.
1: 네, 아리랑 친구들이 들려준 전필제 아리랑 무대였습니다.
2: 네, 전필제 아리랑은요, 조선시대 유학자 전필제 김종직의 정신을 담아 만든 아리랑으로 경상도마대 힘있고 또 담백한 소리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1: 자, 이렇게 지역마다 다른 색깔의 국악을 만나보는 것도 참 흥미로운데요. 다음 무대는 또 어떤 지역의 소리가 기다리고 있을지 만나볼까요?
3: 허!

0: 내가 가서 하는 것이오. 그러나 저러나 경감여긴 왜 왔소?
1: 이 손자 손녀들이 이 국악방송에 출연한다 하오.
0: 그래서 응원하러 왔소.
2: 이보시게 영감님.
1: 아이고 쌍반
2: 무슨 일 있어?
3: 영감님을 응원하기 위해 신통방 통물건 하나 가지고 왔소.
4: 신통방 통한 물건?
3: 이것은 죽방울이라는 물건이요. 잘 보시오. 악사양반 부탁하오.

이것이다가 아닙니다. 영감님을 응원하기 위해 강영이도 데리고 왔소.

되겠어. 신이 나서 안 되겠어. 영감 우리 너.

0: 네, 예음 전통 연희단의 신명나는 강령 탈춤극 잘 봤습니다.
1: 네.
0: 아주 흥도 많고 끼도 많은 팀인 것 같은데요.
1: 재밌네요.
0: 그러니까요. 네. 어떤 팀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2: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1: 네.
2: 예음 전통 연희단은 예술의 음이 트다라는 뜻을 가졌는데요. 전통 문화 예술을 즐겁게 나누고 그 소중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는 어린이 전통 예술단입니다.
1: 아, 예. 정말 뭐 설명도 너무 잘해줬는데
0: 네.
1: 지금 좀 전에 보여준 무대가 황해도의 대표 탈춤이잖아요.
0: 네.
1: 황해도 탈춤은 다른 지역 탈춤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3: 황해도 탈춤은 소리도 힘차고 장단도 경쾌해서 흥이 많고 서민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 게 특징이에요.
1: 오, 그렇구나.
0: 네, 황해도 하면 이제 좀 멀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우리 친구는 혹시 황해도가 어딘지 알아요?
3: 지도에서 북한 쪽에 있는 걸로 봤는데요.
0: 네.
3: 연습하면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탈춤을 출까 궁금했는데요. 선생님이랑 자료도 찾아보고 영상도 보면서 그 느낌을 상상하면서 연습해봤어요.
1: 그래요. 황해도는 사실 네. 그 거기 해주도 있고,
0: 아 그쵸.
1: 사리원도 있고,
0: 그쵸.
1: 봉산 탈춤 봉산도 거기 있고.
0: 제가 또 해주정씨거든요.
1: 네. 해주정씨시고.
0: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제 예. 예전에 황해도 해주에서
1: 예.
0: 태어나셨었어요.
1: 그래요?
0: 네.
1: 탈춤 좀 쳐요?
0: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1: 그렇구나. 네. 아니 정말 뭐 한 번도 가보지는 못한 곳이지만
0: 네.
1: 거기를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공연을 해내서 더욱더 재밌는 공연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공연하다 보면 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4: 네.
1: 그 어때요?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어요?
4: 제가 레전드로 대사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요.
0: 아, 레전드로?
1: 네.

0: 어때요? 네.
1: 어버이날 공연이었는데 네. 여러분 어버이날 축하드립니다 였는데 여러분 어린이날 축하드립니다 라고 해서 저는 당황해서 얼굴이 빨개지고 네. 관객들은 한바탕 웃음바다가 된 적이 있습니다.
0: 여러분 그래서. 어린이날 축하드립니다 이런 거예요? 네.
2: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수습을?
1: 수습 못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2: 그냥 삐질 하고 넘어갔어요?
1: 네.
2: 아 그래?
0: 한편 부럽다. 그럼 네. 어버이에서 어린이가 된 거니까요. 젊어진 거 아니에요?
2: 아 그렇죠. 뭐 사갔다 이런 것보다는 낫죠.
0: 그러니까 말이에요.
2: 예, 예.
0: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무대 위에서 보니까 탈을 다 쓰고 연기를 하잖아요. 훨씬 더 재미있을 수도 있겠다. 좀 더 용감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맨 얼굴로 좀 공연할 때랑 차이가 있어요?
3: 탈에 따라 다른 인물이 되는 느낌이 재미있어요. 저는 도령탈과 영감탈을 써봤는데 네. 도령탈을 썼을 때에는 천진난만하고 발랄한 모습을 연기해야 되고 영감탈을 썼을 때에는 할아버지 목소리와 허리가 아픈 모습을 표현해야 해요.
2: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그게 우리 지한군이죠? 가능합니까? 그 어떤 보여줄 수 있어요? 일단 먼저 도령탈을 예를 들어 썼다. 쓰고. 도령탈.
3: 아 나는 도령탈.
2: 뭐예요 이게? 아니 뭐야? 아 이거 귀여운 척하는 거잖아요. 아 도령탈 이렇게요? 자 그럼 영감탈.
3: 안녕하세요.
2: 아 그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0: 아 조우종 씨 도령탈. 예.
2: 아 나는 도령탈.
0: 영감탈.
2: 아유 안녕하세요.
0: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2: 재밌네. 지한이 가르쳐주고 네. 재밌네 이거.
0: 이거 누구든지 따라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2: 그래요. 좋고.
0: 네. 금세금세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같네요.
2: 맞습니다.
0: 정말 끼 많은 친구들과 함께하고 있는 지역 특집 소리로 떠나는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2: 네.
0: 다음 무대는 과연 어떤 지역의 무대일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4: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의 육녀민이지.
5: 안녕하세요. 저는 갈금과 사랑에 빠진 갈금 요정 육녀민.

열심히 국악을 배우면서 생긴 저만의 꿀팁을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무대에 올라가면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긴장도 덜 되고 무대를 더 즐길 수 있어요. 둘째, 그리고 연습할 때는 녹음 파일을 계속 들으면서 될 때까지 반복하는 편이에요. 셋째, 실수를 해도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단체 공연에서 간주 부분의 노래를 불러버린 적이 있는데요. 그냥 끝까지 자연스럽게 해서 다들 원래 제 파트인 줄 알았대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두 곡을 들려드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 곡 남은 산성은 전라도 지역의 흥과 정서를 담은 민요예요. 이 노래 들어볼래 나가려고 연습을 너무 많이 했더니 보기 쉬웠는데요. 그래도 멋진 공연 보여드릴게요.

올라도를 올라 부동산을 넘어 다주 동산을 당도 허니 둘이 한 마리 부두둥 허니 대방 우리 달러 후이여 후이여 둘이 사냥을 나간

0: 사냥을 나간다.
1: 네, 이미 여빔 친구의 남도민요 가야금 병창까지 만나봤습니다.
2: 네.
1: 이 노래 들어볼래. 오늘은 우리나라 곳곳을 여행해 봤는데요. 국악의 소리로 여행을 막 떠나보니까 시간이 가는 줄 몰랐습니다.
2: 그러니까요. 지역의 전통과 또 이야기가 담긴 소리 덕분에 우리 음악의 다양한 매력을 다시 한번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 자, 그럼 다은 씨, 우리 네. 친구들 이 무대에 서려면 어떤 방법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2: 간단한 자기소개 글과 사진, 공연 영상을 인별그램 DM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국악을 사랑하는 고등학생 이하의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오늘 마지막 무대에 남도 지역의 매력을 담은 임여빈 친구의 무대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남도의 특유의 흥과 가락 마음껏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2: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국악의 매력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1: 고맙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연주 잘 들었습니다. 곡에 담으려고 했던 그 대중성의 요소는 무엇인지 혹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1: 네, 저희가 크로스오버 음악을 하면서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게 사실 이제 서양 음악과 저희 국악을 전통 국악을 이제 하나의 음악으로서 엮어야 되는데 서양 음악에서 특히 이제 미국 대중음악에서 봤을 때 재즈나 블루스에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요소가 민요, 특히 이제 아프리카 지역의 민요에서 온 블루스에서 주고받는 이콜앤 리스폰스 기법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자진몰의 장단을 기본적으로 이용해서 이 주고받는 느낌을 시소, 이제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러니까 말하고 응답하는. 그러니까 이 느낌이 기본적으로 저는 전 세계에 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대중성을 좀 확보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2: 밴드 편성을 보면 지금 서양 악기 셋에 국악기 하나잖아요. 뭐 국악기가 뭐더 많아야 된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지금 드럼 베이스가 원래 연주하시던 대로 이제 그 볼륨으로 연주가 되고 또 이제 피아노가 중간에 나오니까 가야금의 존재감이 이거는 지금 구조적으로 음량적으로도 그렇고요. 아무래도 좀 가야금이 조금 돋보일 수 있도록 기존에 연주하던 방식이 아닌 좀 다른 방식을 생각해 보시거나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1: 저희가 가장 이루고 싶은 거는 가야금이라는 악기가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이런 구성으로도 모여서 해도 정말 아름답게 어울릴 수 있구나. 그러니까 특별히 국악기라서 하기보다는 사실 이제 저희에서 가야금 역할은 보컬의 역할이거든요. 주요 멜로디나 민요 멜로디를 주로 이제 연주하고 나머지 저희 악기가 이렇게 반주 형태를 띠고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형태라서 저희가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3: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이런 포맷으로 계속 앞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실 건지, 아니면 이게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렇게 결성이 되신 건지 그런 것들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저는 대중음악 프로듀서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재즈 피아니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고 국악기 가야금 연주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5월부터 저희 싱글을 시작으로 해서 얼마 전에 20트랙이 담긴 정규 앨범 1집 발매했거든요. 이제 앞으로도 아마 1년에 거의 한열몇 곡씩은 계속 꾸준하게 발표하면서 저희가 좀 새로운 좀 결을 만들어 보고자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잡귀들이 하나 둘이 아닌지 각도 각은 내려놔요 수건 그리고 소매를 제

0: 나에게 동작 흥치로 방전해준 용기들이 혓바닥을 돌려니
1: 그대로 얘기하래 그대로 보다
0: 오지랖 부리는 입벌기 정치 빠진 새도기에 돈밖에 모르는 만석기요 혐오뿐인 닭대기다 귀신이 인간에게 붙은 건지 인간이 귀신에게 붙은 건지 모르겠다마는 그것이 무엇이 죽었던가 이차 저차 우리네 함께 풀어내보면 될 것

0: 이게 사설 같은 경우를 사실 관객들이 많이 이해하기 좀 어려워하는 측면이 있고 또 잘 안 들린다고 하잖아요. 가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네. 사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음악을 하실 때 지금 가사에 보면 굉장히 이제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음악을 만들 때 어떤 고민이나 또는 지금 활동하실 때 다른 곡들 같은 경우 또 다른 방향성을 가진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1: 저희가 이 곡을 작업을 했을 때는 이제 저희가 이제 현재적인

0: 뭐 부동산이든 청년이든 많은 사회 문제적을 저희 전통의 부정인 액으로서 풀어내자라는 거를 목표로 이제 이 곡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이제 얼만큼 전통으로 그걸 이야기할 수 있느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담은 곡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전통이라는 느낌보다 현대적으로 가사를 풀어낸 게 많아서 오히려 가사 전달이 살짝 부족한 감이 있더라도 오히려 이런 가사들이 좀 더 전통적으로 관객들한테 다가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1: 하나 질문할게요. 이 그리샤는 앞으로 계속 활동을 하실 거죠?
0: 네, 저희가 지금 2021년 창단에서 지금까지 네. 계속 쭉 활동 중에 있습니다.
1: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아쉽게 제일 느낀 거는 가사를 이렇게 현대화해가지고 이렇게 풀어나가는 게 되게 재밌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대해서 들었는데 이게 이 단체가 앞으로 오랫동안 가시려면 이 앙상블 자체에서의 음향적인 거를 좀 조화를 잘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니까 저도 악기 하는 연주자로서의 이제 연주하는 습관이 있는데 이 습관을 그대로 품어내서 연주를 하면 이거 깨져요, 앙상블이. 그러니까 특히 피아노도 그래요. 피아노도 장단에 맞게 이 건반이라더라도 이제 피아노 포르테가 다 가능하다고 제가 생각을 들거든요. 그리고 쇠 칠 때, 타악 칠 때, 노래가 이렇게 부르면 그때는 이제 타악들이 이제 포근하게 좀 감싸주고 피리가 나올 때는 또 피리는 더 살려주게 이렇게 감싸주는 앙상블의 조화를 조금 연습을 많이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잘 들었어요.
2: 감사합니다.
3: 저도 사설 부분을 계속 유심히 듣게 되더라고요. 저도 노래하는 사람이라서. 근데 액을 풀어가는 소리는 잘 들리는데 대체 이게 어떤 액을 푸는 건지 그 사설의 전달이 조금 앞서 이제 심사위원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게 조금 아쉬웠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좀 밸런스도 저도 또 똑같이 다시 말씀드리는데 피리 소리랑 피리 소리가 일단 전혀 잘 안 들렸었던 것 같고 타악기 비중이 좀 너무 과하게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4: 감사합니다.
5: 저도 한 가지만 덧붙이면 작은 음량의 악기가 있고 큰 음량의 악기가 있고 또 뭐 마이킹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 편곡적으로 이거를 너무 그 특히 타악기를 쫙 이렇게 전통음악 연주하듯이 큰 볼륨으로 이렇게 치면 아무래도 밸런스가 깨질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악기들이 이게 조화를 이루려면 뭔가 편곡적으로 음악적으로 좀 뭔가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아이디어도 하나 드립니다.
4: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들어보니까 곡에 담으려고 했던 어떤 국악적인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가지수가 굉장히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당연히 해금이라는 악기도 있고 양청도들이도 있고 또 민속악기들도 들어가고 정가의 또 창법도 들어가고 이게 너무 좀 많아서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좀 넘쳐난 느낌인데 어떤 거를 좀 중점적으로 담으려고 하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1: 뭔가 도들이라는 가락 자체가 계속 반복되는 그런 가락 위에서 계속 변주가 되는 식인데 그게 재즈랑 좀 뭔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들이를 넣게 되었고 양청 도들이를 넣은 이유도 이게 약간 마이너 곡이어서 조금 더 밝은 분위기를 주고 싶어서 양청에 그런 밝은 분위기를 더 넣었고요. 중간에 이제 구음을 넣은 것도 재즈의 스캣이라는 그런 창법 있잖아요. 그냥 음이 없는 건데 그냥 악기랑 같이 호흡하면서 노래를 하고 싶어가지고 넣었습니다.
0: 안 그래도 아까 노래하실 때 이게 선율이 가는 거 보니까 사실 약간의 다른 선율들이 좀 혼재가 돼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하더라도 그 이야기는 하나로 좀 집중하면 훨씬 더 힘이 있지 않을까. 지금 조금 분산된 느낌이 있어서 그렇게 한번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2: 네, 잘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국악, 전통 리듬에 재즈가 많이, 같이 콜라보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지금 재즈하고 국악하고 접목한 공연과 공연팀들은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팀만이 앞으로 추구하는 음악 방향성과,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됐든 이런 팀들하고 차별성을 어떻게 두시려고 하는지가 궁금해서.
1: 저희 팀 이름 자체가 로우랑 하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베이스의 로우 소리랑 해금의 하이 소리가 조금 이렇게 어우러진 음악을 좀 하고 싶었는데, 많은 재즈곡들이 있지만 사실 베이스가 주도적으로 막 리드하는 곡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 베이스가 리더인데 그 위에 해금이 좀 노는 그런 느낌을 주고 싶었고요. 약간 이 곡을 듣고, 이게 뭔가 국악인 줄 알았는데 약간 재즈였네? 아니면 재즈인 줄 알았는데 국악이었네? 그러면 저는 둘다 약간 성공했다고 보거든요.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그래서 저희는 그런 전통을 기반으로 좀 새로운 색다른 소리로 좀 다가가고 싶습니다.

0: 안녕하세요. 너무 잘 들었어요. 이 곡은 재병님이 다 틀을 짜신 거예요?
1: 네, 제가 다 틀을 짰습니다.
0: 제가 정말 그 세월호 아이의 그 주인공처럼 진짜 그 친구들은 목숨은 끊어졌지만 그 친구들의 울부짖음이 느껴지는 무대였어요. 그래서 하모니가 진짜 연습을 많이 했구나. 그러면서 또 중간에 또 대금이랑 대금 특히 그 선율에서 껌녕음에서 애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또 마지막에 또 자중머리가 나오면서 자기들은 그래도 목숨은 끊어졌지만 아직은 살고 있다는 울부짖음이 저한테 느껴졌거든요. 맞나요?
1: 예, 제가 의도한 거의 그대로 해석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잘 들었어요. 하모니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특히 탁 친구가 그 살아야 될 때는 살고 또 죽일 때는 죽여주고 이 조화를 너무 잘해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연주자로서. 네, 잘 들었어요.
1: 감사합니다. 지금 선율이라든지 이런 걸 표현할 때 보면은 어떤 국악적인 식음새 같은 게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 그 구성음들을 보면은 실제로는 그 서양의 음악 선율이라고 사실 많이 느껴지거든요. 지금 그 안에서 일부러 그렇게 쓰신 건지 아니면 곡에 담고자 하는 게 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사실 대중적인 느낌을 최대한 주고 싶어서 그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대중들에게는 좀 서양 음악의 이런 구조나 선율의 진행이 조금 더 친숙하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 산조의 식임새나 이런 것, 선율들을 좀 대중들한테 좀더 친숙하게 전달하려면은 이렇게 그런 양상 위에 좀 같이 올려야지 저희가 좀더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작곡을 했습니다.
1: 충분히 그렇게 되는 건 이해합니다. 그러면 이제 익숙한 거를 조금만 더 새로운 방식으로 시대에 맞게 좀더 가보려고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죽죠? 농민으로 저 살아왔던 거죠.
1: 네.
0: 제가 어렸을 때 처음부터 본인에게 장애가 있다는 거를 잘 듣지 못했다는 거를 알지는 못했고, 얼굴을 보면서 초통 인무항을 보면서 사용하는 방식을 구화라고 하거든요. 같은 컨디션의 친구들과 소통을 하다가 그런 특수 유치원이 있었거든요. 거기를 다니다가 비장애인 학교로 통합 교육을 받기 시작할 때부터 인지한 거죠. 제가 잘못 듣는다는 거를. 그게 7살 때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이제 강원도 고향에서부터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인물 보면서 얘기하는 이제 구화 학교를 이제 보냈어요. 거기에서 이제 낮에는 이제 소리가 있는 구화를 하는 방식과 그리고 또 집에 오면은 저희 어머니가 또 훈련시키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젓가락 같은 긴 마대기로 입쪽을 집어넣어서 목티를 건드리면은 이제 반사적으로 킥킥거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킥이라는 발음이 또 자음이 이제 파생되고 또 거기에 모음을 더하고 뭐 종이가 있으면은 쉬지나 이런 게 있으면 입 앞에 대고 뭐 파 뭐 약하게 하면 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강도에 따라서 이제 발음을 한 거죠.

7살 때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여러 학원 다니던 중에 가장 흥미를 보였던 게 몸으로 표현하는 미용. 그래서 미용 학원을 그 어느 학원보다도 열심히 다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보다 어렸을 때 말이 서툴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투르니까 몸으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저한테는 편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용 학원을 다니면은 꼭 거울 앞에 있는 제가 이제 움직이는 그 표현하는 제 자신을 보는 게 그게 하루 중에 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춤은 저에게 소리가 아닌 또 다른 언어이기도 합니다. 네.

제가 시골에 그 독립학원을 다녔을 때제 친구들은 하지 않는 발레를 나만이 할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은 우월감? 또 이제 친구들로부터 받는 그런 칭찬이나 그런 부분들이 저는 그게 단순히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나만이 표현을 할수 있는 또 언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0: 해보자. 감히 발레에 도전을 했고, 그걸로 거의 한 25년 가까이 대학교, 대학원 다닐 때까지 발레를 쭉 해왔어요. 쭉 해왔다가 그 대학원 막바지쯤부터 좀 조금씩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슬럼프도 왔고, 그래서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 고민을 했던 거죠. 고민을 하면서 제 춤에 대해서 혹은 나의 춤, 나만의 춤,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발레가 나에게 자유로운 언어일까? 라는 자문을 하게 되었고, 그냥 막 움직여봤어요. 움직여봤더니, 아, 그게 오히려 저한테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토리나 뭐 가치관이라든지 제가 또 살아왔던 그 어떤 삶의 이야기 등을 담아낸 그 스토리를 바탕으로 해서 또 그런 거를 이제 작품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컨템포러리 댄스를 하면서 물론 발레를 베이스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활동하는 친구들도 장르를 따지지 않고 다 같이 아울러서 춤을 추고 있거든요. 그게 훨씬 저한테 더 편합니다.
1: 네.

일단 저는 잘 듣지 못하고, 하지만 소리가 있는 음성 언어를 쓰고 있고, 발레를 전공하고 있고, 일단은 이세 가지 키워드만으로도 저는 이미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나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 보자, 이런 의미에서 가지 않은 길이라는 작품을 첫 안무작으로 했습니다. 네.

어떤 불편함 또는 그 사이 어딘가라는 그래서 제목이 되게 긴데 왜냐하면 제가 일단은 잘 듣지 못한다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고요. 그 불편함을 가지고 있지만 실은 누구나 다 불편함이 하나씩 혹은 하나 이상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이 일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생선을 먹다가 생선 가지가 목에 걸렸어요. 근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은 괜찮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불편함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불편함도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 실제로 제가 작품을 표현할 때한 발은 맨발로, 한 발은 투시즈를 신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 정체성에 대한 표현이었는데 투시즈로 쳐왔던 발레와 맨발로 추는 춤 이거의 사이를 이제 그때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도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네.

얼마큼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졌다고 한그 시기에 그 컴퓨터에 음악 편집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편집 프로그램에 음악 파일을 집어넣으면 음악이 이제 정보가 다 눈으로 보여요. 뭐 이제 8형의 높낮이, 이제 음고, 뭐 음의 높은 음, 고음, 저음, 뭐 그리고 볼륨,

크기, 음량 이런 것도 이제 제가 눈으로 보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음악의 속도, 이 음악이 빠른지 느린지.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거는, 아, 음악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도 보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오랜만입니다.
2: 네. 잘 지내셨죠? 네. 아까 옴니버스 느낌으로 맞아요. 넣고 나중에는 뭐 이제 능청 언어를 쓰는 친구 말고 수어를 모국어로 쓰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한 장면을 그 디테일하게 이제 활성화하면 네. 더 재밌지 않을까.
0: 맞아요, 맞아요.
2: 처음에는 제가 이 작업실 방문하면서 이제 저는 특히 보청기를 낀 상태에서 이제 가청 범위를 잡아주셨죠. 그래서 그 전까지 음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그 생각이 있었고 저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만나면서 제가 음악을 사랑하게 되었고 임신할 때 제 자장가도 같이 만들고 그래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자장가 특별한 그 음악을 만들고 아 이렇게 내가 다시 음악을 사랑하게 될 줄은 몰랐구나 라는 느낌이 있었고

0: 낮게 비치는 넓은
1: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해요. 태우가 좋아할 만한 뭔가를 하면서 태우가 좋아하거나 행복하면은 저는 그것만 바라만 봐도 이제 행복을 느끼고 있고. 몇 명 있어? 아, 부끄러워? 태우 할 줄 알잖아. 태우한테 엄마가 못 듣는다 싶으면 엄마 이제 얼굴 보고 얘기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가
2: 언니 공연하는데 멋있다.
1: 어느 순간 태우가 저희 앞으로 또 와서 눈을 똑바로 보고 되게 큰 소리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습관이 됐는지 다른 친구들이 자기 말을 안 듣는다거나 그러면 자기 친구 앞에서도 되게 똑바로 얼굴을 보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정말 귀엽습니다.

음악 자체가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그 가장 핵심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긴장과 이완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긴장과 이완이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이제 동작을 만들면 사실 소리가 없어도 그 동작이 음악을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이 그 동작을 보면서 머릿속에서 나름의 소리를 상상할 수도 있어요. 뭔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음계를 사용한다든지 화음을 쓴다든지 이렇게 쓰지 않고, 우리만의 어떤 음악,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스스로의 음악을 떠올리게 할수 있는 그런 작업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음고가 이렇게 상행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핵심 음영으로 썼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서로가 서로를 들어주는 듯한 그 청강이 이렇게 뭐 서로 맞닿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막 음악의 본질 이런 얘기하면서

0: 아라님의 서사로 이제 긴장과 이완과 이 호흡으로 만들어주셔가지고 몸 안에서 피어나오는 음악을 했던 것 같아요.
1: 저도 특별했죠. 되게 이거? 악기로 만든 게 음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0: 네.
1: 이거는 숨소리로 음악을 만든 거잖아요. 숨소리나 움직임이 만드는 소리?
0: 맞아요.
1: 몸에서 나오는 소리 동작이 만들어내는 그 모든 그런 게 반복이 되면 그게 리듬이고
0: 맞습니다.
1: 그 리듬이 또 반복되면 그게 음악이 될지도 있겠구나 라는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0: 맞습니다.
1: 춤과 음악은 항상 공존해야 된다는 그런 편견을 깨고 싶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소리 없이 춤을 만들면서 대신에 규칙이 있었어요. 춤에도 리듬이 있었으면 좋겠다. 뭔가 변화가 있는 반복?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동작을 네 번 반복한다면 반복하면서 확장하고 또 다른 춤으로 동작을 바꾸면서 또 네 번 뭐 바꾸면서 이제 확장하고 그렇게 해야 보는 사람들도 굳이 소리를 음악을 듣지 않고도 리듬을 느낄 수 있다

0: 저는 제가 다 같이 움직이면 저 항상 느끼는 거는 아 이게 사회다 라는 거를 느끼거든요. 저 혼자 저도 춤을 추면 물론 저만의 독보적인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또 다 같이 움직였을 때는 또 달라요. 신선함을 느껴요. 제가 워낙 그 낯선 것을 좋아하거든요. 뭔가 새로운 거를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PV도 새롭고 핸드미용 하는 친구들 또 스트릿 댄스 이런 친구들하고도 이제 쳐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안 맞을 것 같은 것들이 이제 만나서 호흡만 맞추면 정말 또 하나의 새로운 춤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재미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1: 이어서 축하 공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무대는 제42회 강원특별자치도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
2: 여기 팔 뻗는 게 따다다
3: 괜찮아 이거 괜찮아 첫 이 대형이 기정이
4: 기정 조금만
3: 내가 말할게 이 스텝이 뭐냐면 돌고 돌고가 아니라 오른발 축으로 도는 거야. 이제 그나가 더 나가야 돼.
5: 힘 이게 최대라고.
3: 아 그래. 그래.
0: 빵 터지는 것도 좀 여지 있게 나가면 될 것 같아.
3: 이제 누나 이외에도 다른 청각장애 누나들이랑도 같이 하다 보면 일단 카운트가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음악이 정확하게 원, 투, 쓰리, 포 이렇게 정확하게 있는 음악이 있는 반면에 그냥 어떤 소리처럼 나오는 음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일단 뒤쪽에 있으면은 그 신호를 주던지 그 N 뭐 이렇게 하던지 아니면은 앞에 사람이 먼저 하고 다 뒷사람이 할 수 있게끔 보고 가는 거 아니면은 이제 조명으로 큐를 주는 거죠. 바닥에 규명이 딱 하면은 N 들어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해결을 했던 것 같아요.

장애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바라보는 그 사람 자체로 존중해 해주면 좋겠어요. 그냥 이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뭔가 이제 장점이나 가능성 이런 게 되게 풍부하게 보인다면 그만큼 이제 찬사를 보내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 또한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오늘 이렇게 같이 콜라보 작품도 만들어내고 노력으로 만들어낸 그 실력으로서 또 이제 멋지게 아름답게 바라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아하는 동작이요. 천을 이용한 동작인데 이제 이게 이제 꽃이거든요. 이게 실제로 수화로 꽃이 나는 의미고 꽃봉오리에서 움츠렸다가 피는 과정. 이게 저는 정말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꽃 하나로 이제 경계를 풀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미디어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꽃춤 동작이 아니라 이 추어 단순한 추어 동작인 꽃을 춤으로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동작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국악한마당 변유영입니다. 오늘은 전통예술의 향기가 가득한 국립국악원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국악협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국악제가 바로 이곳 예악당에서 이틀간 명인에게 길을 묻다라는 부제로 열렸습니다. 2005년에 시작돼서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 무대는 그야말로 올곧게 한 길을 걸어온 명인들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또 우리 전통예술문화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을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품격 있고 수준 있는 이분들의 무대가 우리 문화예술을 아끼는 그리고 사랑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명인들의 숨결이 느껴지는 그런 무대로 여러분들 안내하겠습니다.

0: 그걸 제일
1: 아빠싸 정신이 역적으로 몰려서 통제사 파직되고

여관에 빛나 아거자.

0: 하츠우
1: 무공신세 또다
0: 도지
1: 내 한 목숨 죽는 것은
0: 다
1: 운명으로 알거니와 나라 일을 생각하니
0: 다
1: 소심자 타오니 절로 난다
0: 할수
1: 전신을 살피소서 진실은 돌보시오 성원이 진중함에 외국을 섬멸하고 군사를 주중하여

0: 사또는 녹이 중장하야. 춘향을 금칼 세워 하옥하라는 명을 내리시고 내하로 덥시니 춘향은 형틀 아래 기절하 했던가 보다. 이때 남은 읍중 여러 기생들이 서로 끼리끼리 부르면서 드러난 뒤 꼭 이렇게 들어든 것이었다.
1: 아이고.
0: 여러

터냐 하느냐 죽었단 나 누가 죽어야

줄 안디. 아이고 동생. 아이고 조카. 무슨 죄가.

생이 들었으며 두세를 쫓아 부른다고 아이고 속을 찌르기.

0: 없이 진회해 원정 허락 없이 다만 동료 춘향하나 열수형 한박대로 행실 공부를 일삼더니 이 지경이 웬일이오.
1: 아, 좋지.
0: 연약한 춘향 다리 다 벗겨지 비비지 이 금에 맞고 살 수 있소. 우리 원전을 한꺼번에 내주게줘.
1: 아, 좋지.
0: 가슴을 꽝꽝 머리도 찍고 여왕여치 실성발광 제동굴레기 둥굴 목재비질.

0: 신차려
1: 아이고
0: 아이고 어머니

못하시고 속으로 병이 날 것이니 부대에 편지 마옵소서 잘 들여도 나 그 팔자 못 들여도 나 그 팔자 오그로 가사이다 장단지는

으유, 잡더니. 아. 아이고, 내 새끼야. 네가 이게 웬일이냐. 네 종절은 장컨과 욕심당은 늙은 놈이란 이기다그거지를 호두라는 말이냐. 아무거나 여볼 때 여볼 아무거니 내 울음을 누가 울어. 아이고 이런 어찌 털 끄나.

3부인 삼정성이 그냥 매일같이 아들, 딸 많이 낳게 해달라고 빌고 정성을 들였더니 기소의 면감전이라고 3부인이 그날부터 뭐 하나씩 다 낳게 됐어요. 새 집에서 애를 하나씩 낳았어요. 애를 하나씩 낳긴 낳는데 신수가 불행튼지 한 집은 딸을 낳고 한 집은 계집애를 낳고 한 집은 여자를 낳았어요. 이름을 이때 세월래 네월래 베베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아이고 그 베베가 뭐예요? 그것도 이유가 있죠. 베베 오마니가 베베이 태문 꿈꿀쩍의 하얀 백발 노인 헌데서 머리 달비 한 쌍을 받아서 이 침에 포기다가 베베베베베베 뜨연 꿈을 꿨다고 해서 꿈을 따라서 베베이라고 짓고 세월래 네월래 역시 달 따라서 세월래 네월래 그래가지고 앞집이 세월래 뒷집이 네월래 가운데 집 베베가 무럭무럭 자라서 앞집이 세월래 뒷집이 네월래는 시집을 가서 아들 딸 낳고 다 잘 사는데 가운데 집 베베는 말씀이요 늦게 시집 못 가고 있다가 저 금강산 절에 어여쁜 상자 좀 보고 병이 나서 베베가 그만 죽게 됐어요. 베베이 흐득흐득 늦게 울며 오마이 난 가요. 하늘이 그냥 베베의 아들 몸도 아니가 팍팍해져요. 베베 어머니 아버지 너무도 기가 막혀서 이 불쌍한 베베 황천길로 떠나가고 보니 각도 무당 불러서 베베 죽은 넋을 뜯겠다고 국천래 이때에 이제 저 표양에 건달 녀석이 다 탁주집에서 알아가지고 베베네 집을 찾아가서 여보 진짜 있어? 그 누구요? 그 나 지금 지나가던 박수 무당인데 그 나 구탄거리 허게 해주소 그래. 구청으로 올라가면서 무당 소리 한마디 해보는데 와!

옛날 서울장 안에 이정성, 김정성, 최정성, 삼정성이 정치 좋은 데 자리 잡은 큰 절에 찾아가

야, 어떠 무당이다. 어떤 성신이 왔는 줄 알았더냐. 앞다리 선가가 뒷다리 후각을 양지머리 갈고 줄풍도 가라게 놀던 무당이 왔다고 연주하라. 아이고, 이건 정말 무당이란 말이에요. 구탄거리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건달이 패배의 혼이 왔다고 한번 우는데 이렇게 울죠. 와구나.

이다 왔소이다. 불쌍히 죽어 황천기가 뜬 패배기 혼신 평양사는 박수 무당의 몸을 빌고 입을 빌어가지고 오나리아 왔소이다. 오마니 오마니 오마니 오마니 어디 갔냐야. 오마니 오마 어디 갔소. 살았을 적 같으면은 내가 어딜 갔다 온다면 우리 오마니가 나를 보고 동지섯 달 꽃 본 듯이 어두운 밤에 불 본 듯이 바닥딱 뛰어나오는 말 죽어 죽어 길 갈랐으니까 쓸 곳이 없네. 우리 오마니 어디 갔소. 오마니 오마니 어디 갔어. 오마니 오마니 오마니 아버지가 날 이렇게 괄선한다면 내가 시집을 가려고 할 적에 예장받아

하던 비단 다리도다 월광단 해가도다 일광단 길주명준 호룡주 바리바리 받아둔 거 패배의 혼이 꼬갔으니 박수 부다가 부다가 그냥 다 내다 줘요. 오마니 오마니 다 내다 줘요. 예장 받아둔 비단 다 내다 주면 황천에 가서 오만이 보고풀 적에 이 땅암새 꺼내놓고 오만이 무슨 보겠어요. 빨리빨리 내다 줘요. 오만이 이때 대배 오마이가 얼마나 슬프든지 울음보가 급하게 터져나오네. 아이고, 아이고, 내 딸이야. 내 딸이야. 내 딸이야. 내 딸이 살아서도 정신 좋더니 죽어서도 정신이 고되는구나. 내 딸이요. 내 딸이야. 내 딸이야. 내 딸이야. 그냥 이렇게 울어대니까 대대오만이 아버지는 자기 딸이 정말 온 줄 알고 그냥 재산 넣어놔주니 이 건달 녀석이 엉터리 굳혀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떠나가는데 떠나간다 떠나간다 대댕이 혼신 떠나간다. 잘 쏘갔구나 잘 쏘갔구나 대댕네 오만 아버지 잘 쏘갔구나. 이번 구세 돈 잘 번 것 인상 된다. 니도 갈라 택주집 할머니 덕택이니 에헤헤 허미 다염 부리로다.

붓인지 벚꽃인지 하늘 잡아 걸어놓고 달을 잡아 매놓고 내일 모레 어저께 그저께 열다세 보름 놀았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찾아주니 고맙고 밤이면 불이 밝고 낮이면 불이 맑아서 오늘 왔다 가서 좋은 일 많고 건강하고 하는 일 잘 되고 애기 좀 제발 전복 많이 나서 응애응애 하는 집집마다 우는 애기 소리가 좀 들리게 하고 또 중소기업 대기업도 발전하고 경제도 회복이 되고 아마 뭐 올해는 대선이 있다 하는데 정말 훌륭하고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고 경제가 회복이 되고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 좀 더

아닐 수 있는 사람을 네. 어떤 분이든지 적임자 책임자를 밀고 땡기고 올려서 네. 그렇게 잘 좋은 일이 있어서 네. 우리나라 평화롭게도 오고 험한 일 후세도 오고 살피고 봤을 때 아까는 배웬이 선생님 건강하시고 갱소년하세요. 아까는 배웬이 선생님 그 굿이요. 지금은 긴그마 진짜 굿입니다. 우리 다 모든 분들 어려우시고 힘드시지요. 용기 내세요. 의기 내시고 용기 백배 의중전해서 오늘 가시면 부부 다둑다둑 사랑하고 마누라한테 사랑하고 마누라 부인은 남편한테 바가지 벅벅벅벅 안 그럽게 하고 또 저 윗사람 상관분은 밑에 있는 부하 직원 밑에 사람들 사랑하고 또 밑에 분들은 왜 예쁜 잘 대접하고 모두 우리 한마음 한뜻이 되십시다. 오늘 이렇게 밝고에 반가운데요. 갖다 댈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의 복잔이요 수잔이요 건강잔입니다. 오늘 다 골고루 골고루 찬잔에 복이 갑니다. 그런 자리에 명이 갑니다. 모두 이렇게 가득한 명받으시고 다 시시개문의 만동네 시길 때 신령님, 선왕님, 부부님, 본향도당님 오래간만에 여기가 섰으니까 우리가 너무 고맙고 반가워서라도 애군의 도약을 좀 다 맞고 올라가야 갔습네. 내년에 새해 해운년은 무자년이랐다. 올해는 두루한 삼재, 내년에는 묵는 삼재, 아 후년에 나가는 삼재, 삼재 팔란도 거두시고 했다.

도와 물과 같이 물른 몸을 무쇠 몸이다 돌고 날아 얼 사는 자매는 키스를 주고 먹는 밥에다 구미도 쳐 걷는 걸음에 날개

말고서 한남이 되고 양보를 하고 세순수입니다. 가지로 소원 이룰 때 어냐 짧은 명은 이어주고 기나 기니몬 소리 담아 야 번으면 낭이 되고 재껴내면 소가 돼 모진 광풍을 막을 때 감기 몸살도 막아 재물의 손재도 막아 입설 귀설도 막아

하세요. 세수 받아가 가지고 가시고 그저 우리나라는 나날이 발전하고 천재 지변이 없고 또 무서운 무슨 사소병 같은 거 바이러스병 같은 거 없고 늘 건강에 하하하하하 웃음에 늘 꽃이 피고서 모두 다 시시개문의 만복내 일리소지 황금세서 넘어간다 넘어간다 몸쓰고 깨 넘어가고 세수 형통하고

0: 빨까기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들 하셨지요? 네? 빨까기 대명사 빨까기 구단 여러분의 취향나기 인사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알까기 초단 김가영입니다.
0: 자, 김가영 초단입니다. 이제 네. 시작인데 네. 그동안 알은 좀 까셨는지요?
1: 제가 까고는 싶었는데 네. 좀 스케줄 때문에 조금 잘 못 갔습니다.
0: 아, 까야 됩니다. 네. 이 하루라도 안 까면은 이 까리역이 줄어. 아, 네. 네.
1: 열심히 까겠습니다.
0: 예. 저도 이날까지 많이 깠습니다만은 진짜 하루라도 안 까면은 손주 뻘되는 애한테도 까집니다. 아, 네. 그만큼 네. 예민한 것이 알까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앞으로 더 열심히 까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국악의 날 제정 기념입니다. 네. 보내드리는 알까기 명인전. 오늘 반가운 두 대국자 만나보시죠. 네, 대국실입니다. 오늘은 참 무촌이지요. 오, 부부의 네. 대결입니다. 네, 부부입니다. 와. 저 앉아있는 두 사람 부부입니다. 네. 네. 먼저 국악계의 옥구슬이지요. 네. 박예린 칠단. 뛰어난 가창력과 섬세한 감성의 소유자. 네. 전남 아름답다는 그 목포 네. 출생이고요. 9살 때. 9살 때 전 뭐 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1: 저도요. 네.
0: 9살 때 판소리를 시작해서 네. 올해로 벌써 40주년이 됐습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 그러면 이제 57,000명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근데 딱 얼굴 보세요. 네. 30대로 보이잖아요. 네.
1: 저 친구인 줄 알고 말 놓을 뻔했습니다.
0: 그럴 정도로. 네. 네. 네? 네. 좋다고 웃네요. 네. 그래요. 그거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1: 그렇죠.
0: 엄청난 자기 관리.
1: 아, 그럼요.
0: 네? 뭐 팽현숙 씨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또 이런 얘기 안 해주면 또 삐집니다. 네.
1: 너무 아름답잖아요.
0: 네. 얼굴 보세요.
1: 네.
0: 30대로 보이세요.
1: 네. 네,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 과정을

0: 수료했고요.
1: 야, 그래요?
0: 그리고 또 현재는 네.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 교수로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1: 교수님으로 네, 욕심도 많네요. 네.
0: 대표곡으로는 대장금 OST 오나라, 네. 쑥대머리 등 셀 수 없이 많은 노래가 있습니다.
1: 야.
0: 국가 문화유산 판소리 춘향가 이수자이기도 하고요.
1: 그 어렵다는 춘향가 네. 이수자.
0: 이에 맞서는 분은 남편 파핀현준 7단입니다. 네. 가수이면서 댄서, 댄스 트레이너시죠.
1: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이 공감할 겁니다. 네. 춤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 파핀현준.
0: 그렇죠.
1: 파핀현준 얘기는 춤에는 한계가 옵니다.
0: 맞아요.
1: 옛말에 뭐 여우에 홀렸다는 말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파핀현준의 춤에는 모두가 홀리고 맙니다. 네. 그 부인 박일희 7단도 아직도 춤에 홀려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0: 맞아요.
1: 이 홀려서 깨어나지 못하는 상태 홀리죠.
0: 네.
1: 네?
0: 네. 1998년 영턱스 클럽 4집의 멤버로 영입돼서 데뷔했고요.
1: 그렇게 시작했나요?
0: 네.
1: 오.
0: 그리고 또 제1회 아시아 청년 예술제 대상.
1: 야.
0: 2018년 한국 힙합 대상.
1: 대상.
0: 네, 팝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1: 대상이 제일 네. 쉬웠어요는가요?
0: 그러니까요. 한 번 받기도 어려운 건데.
1: 그러게 말이에요. 네. 네. 진짜 팝핀 현준 같은 분을 보고 아는 탤런트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못 다른 게 없어요. 과거의 말이죠. 네. 그 바퀴벌레.
0: 네?
1: 그러니까 죽들이에요. 죽는 네? 모습을 보고 보통 사람 같으면 아유, 얘가 바퀴벌레야.
0: 네.
1: 뭐 버리든지 그런데 그걸 보고 아, 이런 식으로 죽는구나. 그 춤을 만들었어요.
0: 바퀴벌레 보고요?
1: 춤.
0: 와.
1: 천재야.
0: 와. 오, 대단하신데요?
1: 예.
0: 진짜?
1: 바퀴벌레 춤을 춘 창시자.
0: 오늘 우승을 하면은 꼭 한번 보고 싶네요. 바퀴벌레 예, 춤.
1: 살다 바퀴벌레 네. 춤을 보다니. 야.
0: 와.
1: 2011년 2살 연상입니다. 누나예요.
0: 네.
1: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0: 네. 누나는 내 여자니까. 네. 너는 내 여자니까. 네. 그런 노래가 있죠.
1: 네. 애매하게 부르네요. 잘하는 것도 아니고. 보다는 것도 아닌데. 예. 그렇습니다. 노래의 제목들은 내 여자라니까.
0: 네.
1: 누나한테 결론적으로 이제 들이대서 결혼에 성공한 건데. 네. 결혼은 역시 들이대야 됩니다. 멀거니 멀뚱멀뚱 있으면 안 됩니다.
0: 오, 네.
1: 적극적인 사고방식.
0: 명심하겠습니다.
1: 네.
0: 네, 이제 곧 대국이 시작될 텐데요.
1: 네.
0: 간단하게 진행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장자가 100이고요. 흑 선으로 시작합니다. 그다음 R은 총 8R, 네, 3판 2선승제고요.
1: 네.
0: 1대1이 되었을 때는 각자 3알씩만 놓고 마지막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1: 자, 그러면 두 대국자분 이제 포석을 해주시죠.
0: 네.
1: 네, 8R. 네. 8알씩을 하고
0: 인사를 호소.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요?
1: 아닙니다. 그건 제 맘입니다. 호소 먼저 하고
0: 네.
1: 네. 중앙선만 안 넘으면 됩니다.
0: 네.
1: 이제 포석을 보면은 네. 선수의 기풍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자, 어떤 결과가 네, 나올지 말이지요. 자, 하나만 더. 네. 오른쪽이 낫겠죠. 오른손잡이면. 네, 그렇죠. 오른쪽. 자, 포석 기대했습니다. 차렷. 대국 시작합니다. 경례. 부부지간이라도 예를 갖추고. 네. 자, 시작하면 됩니다. 까면 됩니다. 파핀 네. 현준 칠단부터.
0: 신조.
1: 네, 검지 타법이네요. 독특한 타법입니다.
0: 네.
1: 네. 그런 점도.
0: 근데 되게 잘 맞았어요.
1: 예, 검지 타법. 와, 독특한 타법입니다. 가능합니다.
0: 네.
1: 뭐, 다섯 손가락, 어느 순간 편한 거 까면 되는 거예요.
0: 네.
1: 네. 자, 고고한 자세로 박예리 7단. 네?
0: 오.
1: 품격 있는
0: 네.
1: 알까기. 네. 네. 어느 순간이 거기까지 갔나요? 네. 견눈질하고 과연 신중한 거 좋습니다.
0: 네.
1: 아, 침착하네요. 네. 자, 과연 중앙. 꽤기 나왔습니다. 첫 주에 꽤.
0: 처음이라.
1: 네, 그럼 뭐 연습 때 생각하면 됩니다.
0: 손가락이 덜 풀려서.
1: 그렇습니다.
0: 그런 같습니다.
1: 자, 검지 타법 과연 이번에는 성립이 될지. 네, 성공했습니다.
0: 이야,
1: 정확한데요? 이야, 벌써 8대 6입니다.
0: 네, 아직 이르죠. 아직은 예상할 수 없습니다.
1: 지금 박예리 7단 입장에서는 저렇게
0: 네.
1: 고상한 척하지만

0: 말고 그냥 제대로 까야 됩니다. 네? 지금 망설여요. 맞아요. 깔 거 없으면 손 떼고, 그렇죠. 그 넓은 중앙을 향해서 까면 됩니다. 그 수로, 그거 좋습니다.
1: 다행이네요.
0: 천만다행이에요.
1: 네.
0: 안 죽은 게 다행이에요.
1: 네.
0: 어딜 감히 들어와 용납할 수 없다. 네. 눈치를 봐요. 네. 자, 과연. 아주 쉬운 수도였는데.
1: 네.
0: 긴장된 순간. 다음 수는.
1: 거의 자리가 바뀌겠는데요.
0: 그거는 매너에 어긋납니다. 상대 진영까지 가서 그거는 좀, 네. 저게 성립이 될까요? 저 수가.
1: 과연.
0: 자. 그런 정도! 네! 역시 박일이 절단! 네! 대단한 센스입니다.
1: 아주 신중하게. 네.
0: 적당히!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네. 부족하지도 않고
1: 네, 딱 좋았어요.
0: 이야! 좋습니다. 반격에 나서는 박일이 절단!
1: 네.
0: 네.
1: 여유가 생겼습니다.
0: 혼낼만 하지요.
1: 네, 네. 네.
0: 저... 네.
1: 아니, 이렇게...
0: 야, 저렇게까지? 네, 부부인데? 와! 채롱을 떠는 네, 부인 앞에서 채롱을 떠는 아주 깜찍한 하필 연주 7단.

0: 아, 그거보다는 네네 그거로 중앙을 공격하는 게 차라리 잘 조준해서 시원하게 좀 거리가 있나요?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갑자기 할 것 같다고. 네.
1: 기선제압.
0: 기선제압이니까. 네. 너 깜짝 놀랐습니다. 네. 직업병이에요, 직업병. 네. 그런 정도.
1: 네.
0: 무리하지 않겠다. 네, 네, 거리가 네. 있으니까.
1: 네, 아직.
0: 이제 선택권은 너에게 주겠다. 네. 파피니언 연정 어떻게 할래? 깔 테면 까봐라. 네. 신중히. 그거에서. 바로 그. 희한하게 처리하네요. 네. 저런 수가 있나요? 야, 이렇게 되면 웃고 즐긴 사이 비슷비슷하게 됐어요.
1: 네, 비슷합니다.
0: 한 점 차이입니다.
1: 네.
0: 자,
1: 과연?
0: 그렇습니다. 좋아요.
1: 아이고, 깨.
0: 몰려 있어요. 응, 그거 일단 하나를 처리하겠다. 좋아요. 봐주는 건가요?
1: 네. 네, 비슷하네요.
0: 네, 비슷하고. 네,
1: 두 분이 되게 네. 환상의 그렇습니다. 궁합인 것 같아요. 진짜 네. 예측 불가예요.
0: 예. 네. 자, 좀 자세가 안 좋습니다만은. 예. 1%도 아니고 1%가 부족했어요.
1: 네.
0: 자, 이렇게 되면은 이 파피니언 조칠단 지역에서는 어딜 감히 네? 여길 쳐들어와? 가볍게 처리하네요. 고수입니다. 네. 네. 네. 재롱이
1: 네.
0: 연속해서 나왔지요.
1: 네.
0: 그러나 여기서 물러설 파괴리 식단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늘 저렇게 연습을 합니다만은 충전에는 뜻대로 안 돼요. 묘한 일이지요. 자. 그거 더 안 좋지요. 네. 원래, 네. 본인이, 네.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으로.
1: 네.
0: 과연?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자. 조금 뭐 공격하기 네. 쉽지 않습니다.
1: 네.
0: 파핀 현준 7단. 이번에는 드디어 엄지타법 정확도가 있습니다. 엄지타법은. 과연 정확도가.
1: 아니.
0: 예, 그러나 정확도가 있긴. 이게 누가 못하나 시합인가요? 찬스가 왔어요.
1: 네.
0: 네, 파괴리 7단.
1: 네.
0: 저거 좋습니다.
1: 바로 앞에 있죠.
0: 자, 1타 2득 2화를 노려서 좋습니다. 네, 미소를 띄고, 네. 과연.

0: 자, 봐라. 아! 아! 너무 오늘 안타깝습니다. 네. 자, 지금, 네. 과연? 주거니 받거니. 네. 와, 좋습니다. 드디어 찬스가 왔어요. 완전히 이제 촉진해 가서. 저거는 사실은 일반 대옥자랑 하면은, 네. 좀 경고감입니다만, 부부지간이니까.
1: 네, 부부니까. 네. 네. 네.
0: 아이고, 집에 가서 하세요. 그런 주세요. 네. 자, 박일이 절단! 그 좋은 찬스 굴러온 복을 차버리네요. 네?
1: 뛰어넘어서.
0: 뛰어넘었습니다.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야, 이제. 아, 떨렁 두 알 참 초라한 신세가 됐어요, 네. 박일이 칠단.
1: 아쉽습니다. 네,
0: 그렇습니다. 다섯 알 두 알이니까 시원시원하게 네. 공격할 필요가 네. 있습니다. 네. 굳이 몸살이 필요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1: 우와.
0: 네.
1: 우와. 오!
0: 우와, 저거 보세요. 우와. 야, 되는 날이네요. 우와. 아, 그것도 살았어요. 우와.

0: 박예리 절단 떨렁 한알. 뭐 한알 남았는데 뭐 뿌리스한 방법이 없는데 뭘 그렇게 자신 있는 표정으로. 네. 아.
1: 혹시 모르죠.
0: 그렇죠. 네. 일단. 네. 그거를 처리하겠다.
1: 살짝.
0: 네. 톡 가볍게 톡 정도. 아, 저런 식으로 끝나네요.
2: 논개가
0: 네, 논개 답법입니다.

0: 네. 1승한 팝핀 현준 7단의 세레모니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
0: 네. 오. 네. 오. 그래요. 저렇게 뽐낼 만하지. 네. 오. 오. 야 어떻게 이 좁은 공간에서. 야.
1: 와. 참, 와 바둑판 앞에서 이런.
0: 즉흥적.
1: 와.
0: 오. 와. 와. 야. 와. 이거 뭡니까? 야. 와. 나는 바로 코앞에서. 와. 야 현란한.
1: 오. 와, 저 진짜 넘어지시는 줄 알았어요. 와.
0: 지금 동작 8호 1미터 앞에서 봤어요. 와. 영광인데요?
1: 진짜 영광입니다. 네.
0: 자, 그러면 인사는 했으니까 바로 네. 저 파핀 연주 7단부터 예, 공격하면 되겠습니다.
1: 네.
0: 중앙에 첫 수가 중요합니다.
1: 아,
0: 아.
1: 오!
0: 예, 좋아요.
1: 네.
0: 힘 하나 안 드리고, 어쨌든 쳤습니다만은, 허결이 7단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앞서가는 거예요.
1: 네.
0: 네.
1: 자.
0: 자. 늘 저렇게, 대화차입니다만은, 그, 본능적인 거예요. 딱 표현한테 갑니다.
1: 그냥 네. 방석을 저기 옮겨드리는 게 나을 것 예. 같기도 하고.
0: 차라리 방석 그쪽으로 놓고 가세요. 그게 좋으면. 아주 참. 꽉! 아, 늘.
1: 네.
0: 아, 이게 작전을 바꾼 거예요. 아, 박일의 치타를 고웠습니다.
1: 네.
0: 이제 공격이 자신 없으니까. 아. 손님 실수.
1: 아, 네네네.
0: 네, 파핀 연결. 이제 공격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실수를 유발하겠다.
1: 네네. 그것도 좋은 전략이죠. 좋은,
0: 그렇죠. 네. 약간 추접스럽습니다만. 네. 어차피 이기면 되는 거니까.
1: 네, 뭐. 네.
0: 작전입니다.
1: 네. 네.
0: 수비. 아, 네, 저 작전이 필요한 거 있습니다.
1: 진짜, 진짜.
0: 작전이 잘하면. 네. 소공 하나 없이
1: 네.
0: 이길 수도 있겠는데요. 네. 와. 또 아까처럼
1: 네.
0: 다른 날로 네. 가볍게 너무 세지 네. 말고 이렇게 조심. 유도하는 거예요. 응스타쯤 깔티면 까봐라. 네. 예, 그런 정도. 그렇습니다.
1: 네.
0: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요거 침투를 했는데 그거 참 공격하기도 애매하지 않습니까?
1: 네.
0: 저 한수염이 나옵니다.
1: 그러니까.
0: 아, 그거로 네, 바로 앞에 있는
1: 아,
0: 아 네. 드디어 찬스가 왔습니다. 네. 그거. 그거, 네, 그거는 뭐, 우리 초단도 가능한,
1: 네.
0: 뭐, 정석이죠, 알까기. 과연 성공을 할지.

0: 저도 못 먹네요. 네? 역시 아, 작전을 공격하면 안 되겠어요.
1: 아, 맞아요.
0: 일단은 수비 형. 네? 어. 아, 좀 좋은 찬스였는데.
1: 아, 그러니까 아쉽네요.
0: 그게 만약에 수고했다면 결정 다가 됐는데 네. 말이죠. 네. 박예리 7단께서는 대장금 OST 오나라를 불렀다는 인연으로 네. 말이죠. 2009년도 중국 탕산시.
1: 네.
0: 네? 명예 시민이 되기도 했습니다.
1: 아, 정말요?
0: 네. 오. 탕탕거린다는 그 탕산시의 명예 시민. 네.
1: 네.
0: 월드스타예요, 월드스타.
1: 어?
0: 어? 아, 또 치가 치할 것 같죠?
1: 네.
0: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꽥이 나왔습니다. 꽥수가.
1: 오.
0: 야, 좋은 작전이에요. 오. 이러면은. 자.
1: 조심히. 아, 네.
0: 가운데 끼워 붙였습니다. 아, 아, 그거를. 네, 세야를 노리는 운영. 네. 좋습니다. 1타 3득을.
1: 와.
0: 아. 아, 장군 모군이네요. 네. 나도 끼어 붙였다.
1: 네,
0: 어찌할래? 이야. 네. 어, 한수는 한 번쯤은 보여주겠지요.
1: 네.
0: 박예리 7단. 네? 예, 보여준다고 그럽니다. 네. 이번 수, 과연 보여줄 수 있을지? 자! 자! 결국 보여주네요!
1: 와!
0: 약속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와! 네, 약속을 지키는. 네, 그렇죠.
1: 와, 멋있습니다.
0: 예, 저는 춤 나오지요. 그거 안 나오면 이상한 겁니다. 드디어 했거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1: 와.
0: 야, 크게 잘한 거 없는 것 같은데.
1: 네.
0: 지금 그냥 사석이 하나밖에 없어요. 일곱 알이 살아있습니다. 파기리 칠단은. 오히려 네. 파피리 현주는 지금 네 알. 야. 그렇지! 그렇지! 네.
1: 우와!
0: 파핀 현준의 새로운 특기, 주특기가 나왔습니다.
1: 네. 꽥!
0: 네. 파핀 현준은 꽥이 특기야. 네.
1: 네.
0: 야, 힘 하나 안 들이고 지금 앞서가고 있는 박예리 7단. 이게 웬일입니까? 네? 이런 경우가 있네요.
1: 네, 그니까요.
0: 네. 이러면 농개타법 가능합니다. 어, 어차피
1: 맞아요.
0: 상당히 유리하니까.
1: 많아요.
0: 네. 아, 그거보다는 그냥 고기, 고기인데 그거, 저한테 물어봐요. 이거. 자, 다시 옆으로 가지요. 네, 어, 그거, 그렇습니다.
1: 네.
0: 같이. 와! 같이도 아니에요! 나를 어떻게 보고. 어, 이런 정도로 처리를 할 수 있는 내가 그냥 칠단이.
1: 와!
0: 나 박일이야. 뭐 이런 식이.
1: 이제 실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어, 이제 풀리,
1: 네.
0: 풀려요.
1: 네, 이제.
0: 첫 번째 대국 안 풀렸습니다. 네. 이제 풀리기 시작합니다.
1: 네.
0: 어, 당황하는 거는 이제 파핀 연주 7단입니다.
1: 네.
0: 네. 어쩌다가 저렇게 됐는지 파핀 연주 측은하네요, 갑자기. 그 당당하고
1: 네.
0: 앞에서 뭐, 어?
1: 네.
0: 막 세레모니도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1: 이제
0: 기가 죽었어요.
1: 그러니까.
0: 한순간에. 자, 그거보다는. 저한테. 내가 스승도 아니고 말이죠. 참 난감하네. 네. 네. 그럼 그렇죠. 그냥 공격해서 꼭 안 맞춰도 돼요. 조금만 전진해도 네. 됩니다. 그거로. 그리고 이 상대방의 실수를 유발하는 거지요. 한 2cm만 가게.
1: 네. 계속 눈치를 아. 보고 있습니다.
0: 네. 무슨 네. 그렇죠. 무리하지 말라니까. 네. 어쨌든 그래도 아직도
1: 네.
0: 널널합니다.
1: 네, 아직 네? 많이 남아 있습니다.
0: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제 네 박예리 씨도 사석이 두 개밖에 없어요. 네. 어, 자 과연 아 그 사실 불리한 상황에서도 과감하네요. 공격합니다.
1: 아!
0: 그러니까
1: 진짜?
0: 과감하네요. 공격합니다.
1: 아!
0: 그러니까
1: 진짜?
0: 지 분수를 알아야지. 네? 거기서 과감할 아~ 입장이 아니지요. 몸을 살려야
1: 네,
0: 됩니다.
1: 네.
0: 자기가 불리한데.
1: 어,
0: 네?
1: 이렇게 되면 박예리 7단이 아주
0: 그렇습니다.
1: 유리해지죠.
0: 이제는 박예리 7단은 뭐 그냥 쉽게 쉽게 까도 됩니다.
1: 네.
0: 네. 아, 끝내도 돼? 그런 얘기입니다. 네.
1: 오.
0: 뭐 해봐. 네. 자.
1: 아.
0: 아. 아. 하여튼 그래도
1: 네,
0: 나에게는 아직도 네, 다섯 알이 있다.
1: 네, 네. 아직 괜찮습니다.
0: 예. 자, 그렇죠. 몸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좋아요. 자, 그러면 예, 거기서 예, 신중히 아, 자세가 안 나오면 응수타진으로 가까이 붙이는 게 좋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위험해요.
1: 심장이 자꾸.
0: 아니 저렇게 앞서 있는데도 왜 불안할 거야? 난 이제 좀 드문 경우인데.
1: 네. 맞아요.
0: 그러나 연전 입장도 네.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한 날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잘하면은. 자 이렇게 돼서 발각이 네. 재밌게 됐습니다. 부부 대결. 네. 박일이 7단 대 박일이 7단 1대1 와. 원점. 네.
1: 네, 이제 마지막 3차전은 각자 세 알씩
0: 세 알씩입니다.
1: 결승전을 세 알씩. 치르게 됩니다.
0: 똘똘한 날 세 알을 네.
1: 예. 알을 잘 골라주세요.
0: 예, 잘 골라주세요. 네. 네. 결승전입니다. 자, 조시대로 까면 됩니다. 자, 오. 자, 선택권을 박예리 식단에게 네. 공격 약하지. 네. 꽥수를 유도하는 건데 조심해야 됩니다.
1: 네. 네. 신중하게.
0: 네. 너무 힘들이지 말고. 오. 아, 잘 맞았는데.
1: 아, 그러니까요.
0: 아, 조금 아쉽습니다. 어. 네. 오. 뭐? 가능하다. 네. 야, 세 알인데 금방 끝날 네. 줄 알았더니. 아. 이것도 손에 땀을 쥐는데. 네. 네. 어, 공격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수 아니에요.
1: 아, 정말 알 수가 없네요.
0: 너무 약하면 안 됩니다. 아. 와. 아. 땅을 칠 만한. 네. 너무나 아쉽습니다. 애석한 수가 나왔어요. 야, 오, 갑자기 방향을 바꿉니다. 와. 예. 자, 거의 처음 포석했던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네. 자, 다시 옆으로 또, 네.
1: 아. 아 한 야, 번에
0: 알봉대사도 요했다는 1타 3득. 네? 나는 한 방에 세 알이 아니라 한 방에 한 알이라도 제대로 깠으면 좋겠어요. 욕심 부리지 말고. 예? 부득 탐승. 자. 있지 않습니까? 욕심. 아. 결국 작전에 말려들었습니다. 파핀현진 작전에. 아. 결국 수비형이지 않습니까?
1: 네. 그러니까요.
0: 네. 박일의 칠단은 수비형인데. 네. 이제 그 공격을 해봐라.
1: 그러니까요.
0: 네.
1: 수비.
0: 덫에 걸린 거예요. 네.
1: 수비로 전략을 네. 세우는 게 네. 유리할 것 같습니다.
0: 아. 어, 천만 다행이고요. 예. 자, 조금 신중하게.
1: 조금.
0: 그냥 네. 무턱대고 가지
1: 말고. 조심히. 네. 조심히.
0: 지금 1대1입니다. 세트 수고. 여기서 이기면은 오늘의 챔피언이 되는 거예요. 자, 망설여집니다. 아, 어, 그렇죠.
1: 수비로.
0: 그게 차라리 네. 이 전형적인 네. 이 박대 7단의 네.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네. 기풍이죠. 네. 네. 그래서 선택권은 파핀현준 7단의 백수를 유발하는데 와. 안 통했어요, 이번에는. 예. 자, 오, 천만다행입니다. 어. 네.
1: 아, 아이고
0: 무리했어요. 꽥수가 나왔습니다.
1: 아, 파핀현준님이 유리하긴 해요.
0: 파핀현준은 100% 살아있습니다. 네. 세 알이 대단한 네 기력입니다.
1: 네. 와. 목표를 딱
0: 아, 끝내 아. 아 일했을 때 네 떨렁 한 알인데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 후퇴할 데가 없잖아요. 네. 그래요. 아, 뭐 아, 그 정도로 네. 일단 나왔습니다. 네. 이제 손님 실수 유발, 네, 네. 상대방이 실수를 유발하면, 네. 만약에 이번 판에서 네. 네, 승리하면은,
1: 네, 이번 판에서 이제 이기면 우승을 하게 되고요. 또 대구, 아! 오!
0: 네,
1: 대구,
0: 아!
1: 오!
0: 네, 아, 접네요.
1: 네,
0: 와, 끝났습니다.
1: 와.
0: 예, 이게 바퀴벌레 쳐. 네. 아, 어, 바퀴벌레 쳐. 드디어 바퀴벌레 쳐. 와!
1: 지금 그 어렵다고
0: 바퀴벌레 쳐. 가는 모습을 상세하게 춤으로 제안한. 와! 어머! 네. 지금 핸드폰 떨어지고 난리 났어. 어우, 야! 재밌겠습니다. 자, 오늘 알까기 대국 최종 승자는 2대1로. 와! 네. 박빙 현준 7단입니다.
1: 아, 네. 축하드립니다. 와. 정말 박빙이었어요.
0: 네. 두 분의 사인하고 우리 둘 사인 이렇게 해서 네. 승리야. 아, 뭐 네. 부부니까 뭐.
1: 어차피 그 집에 가게 되긴 예, 해요. 네.
0: 오, 오, 야. 오. 와.

0: 진짜. 진짜 춤을 추는 것 같아 이거. 네. 사인도.
1: 어, 사인도 다.
0: 내가 사인할 테니까 여기 있어. 아까 그 밥 규범이 여기 잡고. 야, 어떻게 저요? 저 춤을.
1: 네. 네.
0: 와. 어이, 멋있어요.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1: 이렇게 네. 드리고.
0: 감사합니다. 소감 한 말씀.
2: 네, 오늘 이렇게 결혼 14년 만에 처음으로 이긴 것 같습니다.
3: 늘 신중하고 초심을 잃지 않는 국악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자, 투어로 오늘 수고하셨고 네. 저희는 또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네.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하시죠.
4: 감사합니다.

나무가 자라 숲이 되는 시간 100년. 당신의 작은 실수에 100년 숲이 사라졌습니다. 3초만 더 생각하세요. 당신의 변화보다 더 빠른 진화는 없습니다. 당신의 3초가 숲의 100년을 지킵니다.

의식적으로 내면을 길들이는 방법인 자기 암시에 대해 명상을 해보고 우리의 허리가 건강해질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눈을 떠 가장 먼저 내뱉는 말이 무엇인지 잠시 눈을 감고 떠올려 봅시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훌륭하다. 이 말은 무일푼에서 미국 50대 부자에 오른 한 사업가가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위해 매일 아침 외우라고 했던 주문인데요. 매일 아침 걱정이나 투정보다는 나 자신을 위한 긍정적인 말을 해보세요. 긍정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은 자기 암시를 통해 자신감을 키우고 긍정의 에너지를 불러일으켜 보는 겁니다. 매일 자신에게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여 새로운 하루를 맞이해 보시길 바랍니다.

횡격막과 늑골을 수련하여 복부 단련에 좋은 우디아나 반다입니다. 양손은 무릎이나 허벅지 위에 놓습니다. 복부의 앞쪽 근육을 강하게 수축하여 가능한 깊게 호흡을 내쉽니다. 이때 가슴도 강하게 수축합니다. 그 다음 늑골을 들어 올려 주면서 가짜 들숨을 마시는 식으로 공기를 폐에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횡격막은 올라가고 복부는 압축되면서 오목한 모양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숨을 멈추고 있기 어렵다면 목과 어깨를 이완한 다음 늑골을 풀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 복부의 압력이 천천히 없어지도록 합니다.

등과 허리의 통증 완화에 효과적인 고양이 자세와 소 자세입니다. 두 자세는 함께 해야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굽어진 등이 펴질 수 있도록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두 손은 어깨 넓이로 바닥을 짚습니다. 두 발은 골반 넓이, 무릎이 두 주먹 간격 정도 넓이로 벌린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양손은 어깨 밑에다가 둡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시고 마시는 호흡에 턱을 밀고 꼬리뼈를 쭉 끌어올리면서 가슴을 펴준 상태 요추를 바닥으로 천천히 끌어내립니다.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복부를 수축하면서 시선은 배꼽 바라보시며 손과 발등, 무릎을 누르면서 허리를 동그랗게 말아주고 고개를 깊이 숙여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바닥 밀고 가슴 들고 꼬리뼈를 위로 내쉬는 호흡에 배꼽을 바라보시면서 바닥을 밀고 허리를 동그랗게 말아봅니다. 세 차례 반복하겠습니다. 마시고

내쉬고 둘 마시고 내쉬고 정면을 바라보시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고 이번에는 좌우로 기울여 보겠습니다. 오른손을 바닥을 지탱하면서 오른쪽 엉덩이를 오른쪽으로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봅니다. 이때 주의점은 오른쪽 엉덩이와 오른쪽 허벅지가 수직으로 바닥에 천천히 내려놓을 때 오른팔로

오른쪽 허리 측면에 이완을 느껴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무릎을 세워주고 내쉬는 호흡에 왼쪽으로 기울어봅니다. 마찬가지로 왼팔로 바닥을 잘 지지합니다. 시선은 오른쪽을 틀어서 뒤꿈치를 바라봅니다. 이때 왼쪽 허리와 왼쪽 중둔근까지 이완하는 걸 느껴봅니다. 마시면서 상체 일으키고 내쉬면서 무릎을 꿇고 돌아옵니다. 굳은 상체를 움직이는 만큼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뻣뻣하게 굳은 등을 스트레칭하는 데도 효과적인데요. 일상에서 허리나 등에 뻐근함을 느낄 때마다 자주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손을 어깨 넓이로 바닥을 짚습니다. 두 발은 골반 넓이, 무릎이 두 주먹 간격 정도 넓이로 벌린 상태에서 양손은 어깨 밑에다가 둡니다. 턱을 밀고 꼬리뼈를 쭉 끌어올리면서 가슴을 펴준 상태 요추를 바닥으로 천천히 끌어내립니다. 내쉬는 호흡에 복부를 수축하면서 시선은 배꼽 바라보시며 허리를 동그랗게 말아주고 고개를 깊이 숙여봅니다. 오른손을 바닥을 지탱하면서 오른쪽 엉덩이를 오른쪽으로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봅니다. 시선은 왼쪽을 통해서 나의 발, 뒤꿈치를 바라봅니다.

등 뒤로 맞잡은 양손은 팽팽히 당겨 목의 근육을 풀어주고 목과 이어진 어깨 근육까지 부드럽게 풀어주는데 효과적인 고무카사나입니다. 목과 어깨가 많이 굳어있는 상태에서 바로 동작을 하게 되면 근육이 긴장할 수도 있습니다. 가벼운 목 운동으로 목과 어깨를 풀어준 후 따라해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안쪽 당기고 왼발을 포개짐 없이 반듯하게 앞에다가 둡니다. 엉덩이 좌우로 틀어서 좌골이 바닥에 내려놓을 수 있게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줍니다. 오른손을 왼쪽 머리 측면에 대고 천천히 당기면서 오른쪽으로 기울입니다. 이때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돌아오고 이번에는 왼손으로 오른쪽 머리 측면 천천히 당겨봅니다. 내쉴 때마다 왼쪽으로 기울여주면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자, 이제 정면으로 돌아오고 양손을 합장한 상태에서 엄지손으로 턱을 천천히 밀어내보려고 합니다. 천천히 돌아온 상태, 이번에는 머리 뒤로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턱을 천천히 당기시면서 고개를 숙이고 양손으로 머리를 지그시 끌어내려 봅니다. 경추가 천천히 이완되도록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자, 이때 시선을 오른쪽으로 15도 간격 살짝 틀어준 상태에서 양손으로 머리를 지그시 눌러줍니다. 오른쪽 목 뒤쪽 측면이 이완되는 걸 느껴봅니다. 정면으로 돌아오고 왼쪽 15도로 틀어봅니다. 마찬가지로

왼쪽 목 뒤쪽 이완되도록 천천히 당겨봅니다. 다시 정면으로 돌아오고 고개 조금 더 당겨보면서 이완합니다. 자, 돌아옵니다. 두 손을 위로, 목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천천히 한 바퀴 또는 두 바퀴 돌려봅니다.

좋습니다. 정면을 바라보고 이번에는 고무카사나 팔을 등 뒤로 맞잡는 자세를 해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천천히 머리 뒤로 온 상태에서 왼손을 밑에서 위로 손을 맞잡으려고 모아봅니다. 손을 맞잡게 된다면 천천히 당기시면서 고개를 들고 오른쪽 어깨 뒤쪽 그리고 왼쪽 어깨 앞쪽을 천천히 늘려봅니다. 혹시 등 뒤로 손을 맞잡기 어렵다면 수건을 이용하는 것도 권합니다. 반대로 왼손을 위에서 아래로 오른손을 밑에서 위로 맞잡고 가슴을 펴봅니다. 오른손을 위로 왼손을 아래로 내쉴 때마다 왼손으로 오른쪽 손을 당겨서 겨드랑이와 삼두근을 천천히 이완하도록 노력해봅니다. 반대로 특히 회전근개가 약한 분들에게 이 자세를 적극적으로 권하는데요. 어깨가 불편하고 목이 불편한데 효과가 좋습니다. 자, 풀어주면서 돌아옵니다. 두 손을 무릎 위로. 목과 어깨의 결림이나 뭉침이 자주 발생하면 피로감을 쉽게 느끼고 머리로 가는 혈액순환이 어려워져 두통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같은 자세로 오랜 시간 이래 어깨나 목 주변 근육이 자주 뭉치신다고 느끼셨다면 일상에서 틈틈이 이 동작을 반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과 어깨의 이완을 돕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안쪽 당기고 왼발을 포개짐 없이 반듯하게 앞에다가 둡니다. 왼쪽 머리 측면에 대고 천천히 당기면서 오른쪽으로 기울입니다.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턱을 천천히 당기시면서 고개를 숙이고 양손으로 머리를 지그시 끌어내려 봅니다. 시선을 오른쪽으로 15도 간격 살짝 틀어준 상태에서 양손으로 머리를 지그시 눌러줍니다. 오른손을 천천히 머리 뒤로 온 상태에서 왼손을 밑에서 위로 손을 맞잡으려고 모아봅니다. 왼손을 위에서 아래로 오른손을 밑에서 위로 맞잡고 가슴을 펴봅니다.

골반과 가슴을 활짝 여는 자세로 골반을 스트레칭하는 데 효과적인 우스트라사나입니다. 굽은 등과 처진 어깨를 펴주고 척추와 골반, 허벅지를 잇는 장요근 이완을 통해 골반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줘 몸의 균형을 잡고 안정적인 자세를 만들기에도 좋은 동작인데요.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릎을 꿇고 발등을 내려놓습니다. 무릎과 간격은 주먹 두 개의 골반 넓이 정도면 좋습니다. 손을 허리에 받쳐주면서 발등을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골반을 천천히 앞으로 밀어내 봅니다. 이때 허리가 불편한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과도하게 골반을 밀어낸다든가 상체를 뒤로 젖히게 되면 허리를 다칠 수 있습니다. 손을 허리에 받쳐주면서 천천히 가슴을 밀어 올리고 발등을 바닥에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가슴을 열고 머리를 뒤로 젖힐 수 있는 만큼만 젖혀주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이때 복부에 힘을 꽉 주면서 가슴을 들어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좋습니다.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주고 손 허리로 무릎을 꿇고 자리에 앉아서 호흡을 천천히 진행하면서 진정시켜봅니다. 이번에는 블록을 사용해서 우스트라를 하는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블록을 뒤꿈치 쪽에다가 수평하게 옆에다 세워놓습니다. 엉덩이를 들고 손을 허리에 받쳐주고 가슴을 밀면서 발등을 바닥에 눌러주는데요. 골반을 밀어내면서 오른손을 블록 쪽으로 옮겨갑니다. 손으로 블록을 잘 쥐었다면은 이번에는 왼손으로 뒤로 블록을 쥐고 가슴을 들면서 머리를 천천히 뒤로 젖혀줍니다. 발등과 블록을 밀어내면서 가슴을 위로 골반을 앞으로 천천히 뻗으면서 호흡을 연결합니다. 하나, 둘, 셋. 손을 허리로 옮겨가면서 상체를 일으키고 엉덩이를 내리면서 호흡으로 몸을 진정시켜 봅니다. 가슴을 여는 동작에서 허리를 억지로 꺾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척추의 유연성을 길러주고 자세 교정에도 효과적인 만큼 바르지 못한 자세로 불편함을 겪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골반과 허리를 강화해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우선 무릎을 꿇고 발등을 내려놓습니다. 무릎과 간격은 주먹 두 개의 골반 넓이 정도면 좋습니다. 손을 허리에 받쳐주면서 발등을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골반을 천천히 앞으로 밀어내봅니다. 손을 허리에 받쳐주면서 천천히 가슴을 밀어올리고 발등을 바닥에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가슴을 열고 머리를 뒤로 젖힐 수 있는 만큼만 젖혀주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블록을 뒤꿈치 쪽에다가 수평하게 옆에다 세워놓습니다. 엉덩이를 들고 손을 허리에 받쳐주고 가슴을 밀면서 발등을 바닥에 눌러주는데요. 오른손을 블록 쪽으로 옮겨갑니다. 가슴을 들면서 머리를 천천히 뒤로 젖혀줍니다. 발등과 블록을 밀어내면서 가슴을 위로 골반을 앞으로 천천히 뻗으면서 호흡을 연결합니다.

앉아서 상체를 비트는 동작으로 목과 어깨를 스트레칭해주는 것과 동시에 허리와 골반을 이완시켜 탄력 있는 척추를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아드라 마첸드라사나입니다.

엉덩이 근육을 이완하고 척추의 피로감을 풀어줘 허리 통증 완화에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동작인데요.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왼쪽 다리를 허벅지 오른쪽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쪽 무릎을 세워줍니다. 왼손으로 무릎을 천천히 감싸면서 오른손은 바닥을 짚고 내쉴 때마다 왼팔로 무릎을 감싸면서 상체를 천천히 틀어봅니다. 이때 등 뒤로 내려놓은 손은 왼손을 바닥으로 쭉 쓸어낸다는 느낌으로 왼쪽으로 천천히 밀어냅니다. 내쉴 때마다 왼손으로 무릎을 감싸고 오른손으로 바닥을 쓸어서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오른쪽 어깨를 천천히 회전시켜주세요.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를 회전하고 시선은 45도 측면을 바라봅니다. 호흡을 두세 차례 이어가 봅니다. 호흡이 끝났다면 발을 바꿔서 반대쪽 이어가 봅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 유지, 왼발 접고 오른발 접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무릎을 감고 왼손을 바닥에 누르시면서 상체를 천천히 회전합니다. 내쉴 때마다 무릎을 감싸 안으면서 왼쪽 어깨 회전시키고 허리를 들어봅니다.

호흡이 끝났다면 정면을 바라보고 두 다리를 펴봅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한 비틀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왼발 안쪽 당겨주고 천천히 무릎을 세워줍니다. 팔꿈치로 밀면서 상체를 회전합니다. 마시고 가슴 밀고 내쉴 때마다 팔꿈치로 무릎을 밀면서 상체를 회전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다리를 무릎에 넘긴 상태에서 허리를 조금 더 세워주고 팔꿈치를 민 상태, 그리고 손으로 발을 잡고 뒤에 짚은 손을 골반 측면에 대시면서 조금 더 비틀어 봅니다. 정면 보고 반대쪽 이어가 봅니다. 두 다리 펴고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아래로, 왼쪽 무릎 잡고 오른팔로 왼쪽 무릎을 밀면서 천천히 상체를 왼쪽으로 회전합니다. 마시고 바닥 짚은 손으로 유지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천천히 상체를 회전합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조금 더 강한 자세 배워보겠습니다. 당긴 상태에서 다리를 무릎에 넘겨봅니다. 팔꿈치를 밀어서 다리, 발을 그대로 쥐면서 왼손으로 허리 측면을 대봅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정면 보고 두 다리를 앞으로 펴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면서 오른발 접고 왼발 접고 자세를 풀어줍니다. 허리 건강을 지키는 것 외에도 복부를 수축해 비트는 동작은 소화기관을 자극해 소화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생리통 완화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신체 곳곳에 도움을 주는 만큼 자주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왼쪽 다리를 허벅지 오른쪽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쪽 무릎을 세워줍니다. 왼손으로 무릎을 천천히 감싸면서 오른손은 바닥을 짚고 내쉴 때마다 왼팔로 무릎을 감싸면서 상체를 천천히 틀어봅니다. 조금 더 강한 자세 연결해 보겠습니다. 왼발 안쪽 당겨주고 천천히 무릎을 세워줍니다. 팔꿈치로 밀면서 상체를 회전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다리를 무릎에 넘긴 상태에서 허리를 조금 더 세워주고 팔꿈치를 민 상태, 그리고 손으로 발을 잡고 뒤에 짚은 손을 골반 측면에 대시면서 조금 더 비틀어 봅니다.

0: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2: This one.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석준입니다. 오늘 국악콘서트판은 해금과 생황의 이중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두 대의 다른 악기가 함께 연주하는 것을 병주라고 하죠. 보통 병주는 대부분 음색이 비슷한 악기가 함께 하고요. 독주에서는 느낄 수 없는 매력을 맛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두 명의 연주자가 만들어내는 어울림을 만나보겠습니다. 서로의 음악을 알아주는 음악 동반자들인 지음들의 무대를 함께 할 텐데요. 먼저 팀 활동을 하고 있는 지음들의 무대 만나보시죠. 뮤르, 다름, 일렉트리의 무대 만나보시죠.

오늘 국악콘서트판은 서로의 음악적 동반자가 되어 함께 음악활동을 하고 있는 지음들의 무대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부창부수라는 말이 있죠. 남편이 노래를 부르면 아내가 이어서 따라 부른다라는 뜻인데요. 부부가 함께 어떤 일을 하거나 혹은 뜻이 잘 맞는 부부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번엔 우리 음악의 길을 함께 걷는 부부의 무대를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소리꾼 부부의 무대인데요. 오늘은 부인이 판소리를 부르고 남편이 북을 연주합니다. 정승

이희, 박추우 씨의 무대 함께 하시고요. 이어서 첼로 연주자인 남편과 가야금 연주자인 아내가 함께하는 첼로 가야금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소리꾼이고 남편이 성악가지요. 보채 소리의 무대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정승희, 박추우 부부, 첼로 가야금, 그리고 보채 소리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0: 춘향 모친이 말 듣더니 이 향단아 어서 찬수장만 오고 더운 밥 지어라. 오참 촛불이 급하구나. 장모 촛불은 못올란가? 수년 동안 사위 얼굴을 그리워했더니 사위 얼굴 좀 봐야겠네. 내일 밝은 날 보소. 자네는 대장부랑 소익인농도 허용 그러지만은 나는 밤낮 주야로 기다리고 바랬으니 사위 얼굴 좀 봐야겠네. 향단이 촛불을 들여놓으니 춘향 모친이 촛불을 들고 사위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허허 열려 춘향 서방 골 좀 보소. 뜬 촛불을 내던 지명
1: 다시
0: 잘 뛰었네. 잘 뛰었네. 잘 뛰었네. 열려 춘향 신세가 잘 뛰었네. 책방에 계실 때는

정가 속을 썰 헌뜻

유건이 더디였네. 춘향 모친 기가 막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죽어.

효력이 아리따없다 소문난 춘향이를 보겠다고 담장 밑에 서서 반나절을 절었는데 보일 듯 안 보이고 잡힐 듯 안 잡히는 춘향이 신난한 마음에 직접 다가서서 말을 걸어

이도령이 춘향에게 다가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이에 춘향아 내 너희가 올 내려온 지 한참이 되었으나 너와 같이 아리따운 여인은 처음이니 긴긴 밤 설레는 이 마음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네 마음도 나와 같은지 가까이 마주하고 불러 보는디.

0: 한참을 이러고 논일 적에 이도령이 꿈인지 생신지 기분 좋아 춘향의 발걸음에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업고 논이는데 두 사람이 나란히 어깨춤을 추며 노는 모양이 그야말로 어화 둥둥 사랑이로구나.
1: 인생의 반려이자 음악의 동반자들이 함께한 무대 만나보셨습니다. 부부는 뭐 서로 닮아간다라는 말을 하는데 확실히 음악도 함께해서 그런지 더 닮아있는 모습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국악콘서트 판은 지음들의 무대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음이라는 말은 중국의 옛 이야기에서 유래가 됐죠. 검은 고를 잘 타는 백아에게는 자신의 음악을 알아주고 이해하는 종자기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종자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백아는 그 뒤로는 연주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음악을 알아주는 친구가 세상에 없으니 연주를 하는 즐거움이 없어졌기 때문이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백아와 종자기의 우정을 가리켜 소리를 듣고 마음을 아는 친구 라는 뜻에서 지음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지음의 무대를 만나보시죠. 먼저 퍼커싱 연희 듀오 구궁의 무대 만나보시고요. 이어서 재즈와 정가가 함께하는 팀이죠. 또랑또랑의 무대 준비했습니다. 구궁과 또랑또랑 이어서 만나보시죠.

정가와 콘트라베이스로 풀어낸 봄날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무용 중에도 봄날의 풍경을 풀어낸 춤이 있죠. 바로 춘행전인데요. 이 춘행전은 봄날의 버드나무 가지 위에서 논이는 꾀꼬리의 모습을 표현한 궁중무용입니다. 춘행전은 동무로 선보이는데 오늘은 두 명이 호흡을 맞춘 무대로 만나보겠습니다. 쌍춘행전 준비했는데요. 이 작품은 남녀가 함께하는 춤사위를 통해 음과 양, 조화와 균형의 아름다움을 선보인다고 하죠. 그 어울림 함께 느껴보시고요. 하나 더하기 하나가 새로운 하나가 되는 지음들의 무대와 함께한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쌍춘행전 감상하시고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립 정동극장 세실풍류입니다. 오랜 수련 끝에 자신만의 춤세계를 구축해온 춤꾼들이 펼치는 등무의 순간은 29일부터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 국립 정동극장 세실에서 열립니다. 제96회 남원춘향제 춘향의 멋 세계를 매혹시키다가 열립니다. 낮에는 전통 공연의 정취를, 밤에는 광활루원을 수놓는 별빛을 누릴 수 있는 일주일간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춘천시립국악단 민요뮤지컬 윤희수는 살아있다가 무대에 오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병장 윤희순의 삶과 독립을 향한 투쟁 정신을 강원도 민요 기반의 뮤지컬로 선보입니다. 서울 남산국악단 기획공연 남산 마당페스타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청년 전통예술가들과 지난해 젊은 국악단장 선정자들의 힙한 국악 무대는 1일부터 4일간 도심 속 한옥마당에서 열립니다. 국립국악원 어린이날 기획공연 중섭, 빛깔 있는 꿈이 무대에 오릅니다. 화가 이중섭의 서귀포 피난 시절을 배경으로 그의 삶과 예술 세계를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창작 국악극입니다. 다양한 문화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일상에 쉼표가 있는 곳으로 문화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4월 마지막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부각새싹 무대를 피우답니다.
1: 말랑말랑 달콤한 젤리를 먹으면 금방 사이가 좋아져요.
2: 꼬치야, 아이고 매워라 고추방아, 험 내려온다.
0: 4년차 판소리 실력자예요.
2: 편안히 하셔야지요.
3: 어떤 역할이든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싶거든요.
4: 전통춤에 널리 알리는 국악인이 되고 싶어요.
0: 안에 좋아하는 친구.

0: 여기 고수가 되겠다는 꿈을 가진 고수 농부가 있습니다.
1: 농량량?
2: 사장님 냅짜이.
1: 사장님 냅짜이가 저 이쁘다는 거예요.
3: 이게 이쁘면 이쁠수록 가격을 더 쳐주는다고 하시더라고요.
0: 귀농 3년 차 농사의 고수가 되기 위해 매일 고군분투하는 정영 씨.
3: 여기 묶을 때 좀 뿌듯해요. 제 이름이 적혀 있어서 뿌듯해 뿌듯해.
1: 영이었어? 영이?
3: 너 토마토 한번 먹어볼래? 냠냠?
1: 이 토마토들이 지금까지 잘 버텨줘서 너무 고맙네요.
3: 이거 따서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사랑이한테 주면 사랑이 막 가지고 놀겠죠?
2: 사랑이 어떤 거 고를 거야?
1: 오! 큰 거?
2: 제일 큰 거!
3: 진짜 먹는 것만 봐도 이뻐.
2: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많이 컸지?
3: 신기하다 진짜.
2: 작년에는 집에서 얘 눕혀놓고서는 축구 응원을 했었는데 이맘때쯤에 내년에는 이제 서서 같이 여보랑 춤추고 있었으면
1: 좋겠어. 웃어줬어.
0: 농사는 물론 가족들과 행복을 찾는 일에도 고수가 되고 싶다는데요.
3: 네네. 원체 제가 온파에 좋기 때문에 굳이 뭐 포샷 같은 거 안 해요. 자, 좀 해주세요.
2: 아이고, 아이고.
3: 네.
2: 사랑아.
1: 휴.
3: 자, 표정 갈게요.
1: 사랑.
3: 사랑 앞에 봐야지. 너도 앞에 봐야지.
2: 아빠 손잡고. 와, 여기 어디야? 하얀데? 여기 보세요. 사랑이 앞에 볼까요? 사랑아.
0: 귀농으로 인생의 고수를 꿈꾸는 농부의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All together is good. 예당 평야를 중심으로 너른 평지가 많은 충남 예산. 벼농사를 비롯해 다양한 농사가 발달한 곳인데

0: 요. 이곳에서 농부로 제2의 삶을 시작한 농부 정용 씨.
1: 왜 이렇게 자꾸 어? 엄마 있잖아 저기. 엄마가 사랑 받으려고
0: 아내와 딸 사랑이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2: 몇 년.
0: 귀여움으로 무장한 딸 사랑이는 이제 한 살이 됐습니다. 아우 너무 귀엽네요 정말.
1: 아빠 갔다 올게. 알았지 빠빠이. 빠빠이. 거기 갔다 올게. 어제 사과한 거 잘 받아줬으니까 걱정하지 마.
3: 엄마 여기 있다 너.
1: 알았어.
3: 먹어.
1: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여기 있을게. 여기 있을게.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먹어.
3: 이화진 이쁜지까지 할 거 다 안 해야죠.
0: 요즘 정용 씨네는요. 아빠 엄마와 한시도 떨어지기 싫어하는 딸 사랑이 때문에 출근길마다 전쟁이랍니다. 보아하니 오늘 출근도 쉽지는 않겠는데요.
1: 어?
0: 아이가 한눈판 사이 빠져나올 시도를 하는 정용 씨. 최대한 조용하고 빠르게 집을 나섭니다. 드디어 농장으로 출발! 정용 씨네 농장은 집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데요. 하우스가 빽빽하게 들어선 단지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5,950제곱미터, 그러니까 1,800평 규모의 하우스가 9동 있는데요. 방울토마토와 고수를 재배 중입니다.
1: 야, 너이!
0: 하우스에 들어서는 정용 씨를 기다렸다는 듯이 따라다니는 고양이.
1: 와 너. 아, 너 진짜 너.
3: 얘 누구예요?
1: 아, 길고양인데. 아, 얘가 진짜 아주 그냥 정신없이 쫓아다녀.
4: 어머나. 얘 어떻게 여기 온 거예요?
1: 아, 차 밑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른 데 갔다가 차 밑에 있길래 그냥 가기도 뭐해가지고 계속 쫓아다녀서 아. 못 먹고 자란 것 같아서 데리고 왔죠. 그래서 사료 좀 주려고 데리고 왔는데 완전 개냥이에요. 너 야옹이 너 고수 한번 먹어볼게요. 어?
0: 고수는 향신채 중에서 재배 역사가 가장 오래된 채소로 특유의 향과 맛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태국과 인도, 중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죠.
1: 제가 처음에 이거 고수했을 때는 진짜 안 뽑혔어요. 네, 이게 몇 번 했다고 또 잘 뽑히네요.
0: 고수는 주 작물인 멜론과 방울토마토의 여름 수확 후 재배가 시작되는데요. 요즘이 한창 수확철입니다.
1: 냥냥? 냥냥냥? 하다 보니까 조금 조금씩은 배워야겠더라고요. 앙금 그러면 밥 먹으러 가라고 하는 거고 그런 거 쉬운 것들.
3: 탈출하는 말 뭐 있으셨나요?
1: 앙금 랩자이 이쁘다. 그리고
5: 사장님 랩자이.
1: 네. 랩자이. 사장님 랩자이가 저 이쁘다는 거예요.
5: 사장님 랩자이.
1: 베테랑이세요? 베테랑 잘 먹고세요.
3: 고수에 고수시네요.
1: 네 고수에.
0: 주변 농가에서는 작물과 작물이 끝난 이 시기에 주로 쪽파를 재배하는데요. 고수를 선택한 건 경쟁력이 있겠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늘고 같이 일하는 작업자들 대부분이 외국인들이라 그들 역시 소비자라는 생각에서였는데요. 이런 생각이 적중, 값이 꽤 나가는 효자 작물이라고 합니다.
1: 여기 묶을 때 좀 뿌듯해요. 또 이걸 또 묶어서 누군가 풀 거 아니에요. 근데 제 동

0: 농작물을 푼다는 생각하면은 기분이 엄청 좋죠. 보이죠 여기? 김정님, 제 이름이에요.
1: 아침 일찍부터 시작된 작업의 결과물 드립니다.
0: 먹어요. 오케이. 밥 앙금. 냠냠냠. 앙금. 오케이. 냠냠냠. 고수. 아 근데 고수는 적응이 안 돼요. 뿌리는 너무 세서 안 먹는 게 될 것 같아요.
1: 주 작물인 멜론과 토마토는 좋아해서 선택한 거지만 고수는 좋아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아직도 그 맛에 적응 중인데요. 오늘 오전 세찬 메뉴는 고수가 들어간 라면입니다.
0: 긴장돼요. 빨리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좀 성격이 급하잖아요. 커피 자판기에서도 누르면 알아서 끝나는 딱 끝나는데 손 미리 받치고 나오나 안 나오나 확인하고. 이거 뭐야? 양배추?
2: 아~
0: 오케이. 오케이. 스톱. 스톱. 고마 여기 있어 고수.
2: 네, 내가 끊네.
0: 그럼 이제.
1: 마지막으로 친환경으로 재배한 고수를 투하. 고수 라면 완성입니다.
0: 뭔가 비주얼이 괜찮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벌써 올라오고 있어요. 고수 향이 올라오고 있어. 먹어볼까요 한번?
1: 얼큰한 라면과 고수의 조합 기대가 됩니다.
0: 맛있어.
2: 맛있어?
0: 고수 라면 저도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
1: 고수 맛에는 초보인 정용 씨 입맛엔 어떨지 궁금한데요.
0: 괜찮은데요?
1: 다행히 라면과 잘 어울리는가 보네요.
0: 고수 맛이 약간 샴푸 맛 난다고 하더라고요. 비누나 샴푸 막 이런 맛이 난다고 하시는데 굳이 맛을 찾자면은 엄청 센 미나리? 이게 뭐 가라시장만 가는 게 아니라 택배로도 좀 가끔씩 나가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주변 분들. 라면 먹었을 때 어떻게 맛이 어떻다라는 걸 얘기해 줄 수 있어서 이런 것을 가끔씩 시험은 해요. 그래도 먹으러 가면은 김치를 먹겠습니다 저는.
1: 아침 일찍 서둘러 나오느라 밥도 제대로 못 챙긴 정영 씨. 고수 라면으로 빈속을 든든히 채웠네요. 수확한 고수는 바로 집화장으로 보내는데요.
0: 31박스 지금 나왔습니다. 딱. 너무 저조하네요. 아, 한 50개 나올 줄 알았는데 이거 터는 작업이 너무 세서 너무 쪼밖에 안 나왔네요. 아.
1: 평소 수확량에 비하면 아쉽지만 지금은 납품 시간에 맞추는 게 더 중요한 상황. 서둘러 출발합니다. 집화장까지는 차로 15분 거리. 가까이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오늘 왜 이렇게 많아요? 제가 여태까지 여기 왔을 때 진짜 이렇게 많은 게 처음이네요.
1: 인근 농장의 작물들을 모아 서울 경매장으로 보내는 건데요.
3: 고수값이 다행히 올랐어요.
0: 네.
3: 엊그저께 저기 우리 하나 7만원씩 떨어졌잖아요.
0: 아 진짜요?
4: 가격 결정은 언제 나는 거예요?
0: 오전 출하하게 되면은 6시 30분이면 나와요. 문자로 보내줘요. 이렇게 따로 친절하게 잘 와요. 이러면은 잠을 좀 편하게 잘 수 있어요. 근데 토마토 같은 경우는 보내면은 새벽 3시에서 4시에 경매하거든요. 그러면은 전화가 와요. 4시에서 5시쯤 전화 와요. 얼마 나 떨어졌다. 전화 오는데 잠을 못 자요. 잘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면 또 저거니까.
1: 고수 하차 작업을 끝내자마자 다른 작물들 포장에 나선 정용 씨.
0: 이 정도는 해줘야지 또. 이것도 감을까요? 제가 소식적으로 이거 좀 많이 좀 감았거든요.
1: 언제 입으신 거예요?
0: 직장 다닐 때. 일단 지창에서 TV 기판 만들면서 이제 박스에 다 수출용을 가잖아요. 그 수출하는 거. 급할 때는 빨리 이게 제일 빠르거든요.
1: 귀농전 TV 부품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9년 동안 일을 했던 정용 씨. 운동 강사를 하던 아내 한미 씨와 만난 건 20년 전. 연상연하 커플로 단 한 번도 한눈 팔지 않고 함께하며 추억을 쌓았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연애를 끝내고 2018년 결혼에 골인. 2011년에 딸 사랑이를 낳게 됐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직장에 대한 불안과 미래를 고민했는데 아내의 권유로 귀농까지 하게 된 겁니다. 이후 농사의 고수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0: 저 쪽파 있잖아요. 제 건 아니지만 저 한 번 돌렸다고 또 이게 제 거 같은 마음이 또 드네요. 또. 가격 잘 받았는데 저것도.
1: 농부로 살다 보니 남의 작물도 다 소중해 보인다는 정영 씨. 농부의 땀으로 키운 작물들이 경매장으로 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0: 잘 좀 부탁드릴게요. 들어가세요. 대박나라.
1: 이것으로 오늘 일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날 저녁.
0: 자, 이제 슬슬 준비해볼게요.
1: 부부가 나란히 저녁 준비에 나섰습니다.
0: 깼나 안 깼나 확인하게 돼.
1: 아, 그렇죠. 아이가 깨면 저녁 준비도 쉽지 않아 늘 신경이 쓰이는데요. 다행히 사랑이는 잘 잡니다.
0: 자, 하나, 투하.
1: 오늘 저녁 메뉴는 정용 씨표 수유.
0: 사랑을 넣으면은 어? 양념 하나 더 넣어야지. 하트.
1: 정용 씨는 요리하는 걸 좋아한다는데요. 거침없이 재료들을 넣는 폼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네요. 오,
4: 김 씨.
0: 예, 어, 예. 대표님 나오셨어요? 네.
4: 그 껍질째 넣어야 돼, 양파는? 왜?
0: 이 껍질이 잡내를 잡아줘.
4: 그럼 껍질만 비리. 까서 껍질만 넣지?
0: 그런 발상도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양파 껍질도 따로 팔아.
4: 아, 진짜? 오, 지식이 많네.
0: 아, 기본이지요. 이 정도는.
1: 오랜만에 함께 저녁 준비에 나선 부부. 사랑이가 태어난 후로는 함께 뭘 한다는 게 쉽지는 않다네요.
0: 기가 막히겠네요. 기가 막히게.
1: 먹음직스러운 보쌈까지 완성. 푸짐한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와,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게 정말 먹음직스러운데요?
4: 소리 좀. 사랑이 때문에. 사랑이 때문에. 저희는 1년째 지금 맥주 아주 방으로 갖고 가서 타야 되는데.
0: 가자. 망했다. 다 먹었나 이제? 네, 추워야겠네요. 얘기 일어났으니 또.
1: 사랑이가 이대로 푹 자주기만 한다면 오랜만에 느긋한 저녁 식사를 즐길 수 있는데요.

0: 사랑의 식탁 갖다 주세요.
1: 네, 알겠습니다.
0: 배추 저쪽으로 지워주세요.
1: 네, 알겠습니다.
2: 사랑아, 사랑 일어났으니까 케이크 해야겠다.
1: 케이크 해야겠다.
2: 케이크
1: 해야겠다. 케이크. 하나님 케이크 할까? 아름.
0: 야, 이거 뭐야, 사랑아?
1: 뭐야? 오케이, 알았어. 사랑이 해줄게.
2: 이거 봐.
1: 사랑이 한번 해볼까? 엄마랑 같이 셋이서 같이 불어볼까?
2: 하나, 둘, 셋.

0: 아이스크림 먹으려나?
1: 사실 오늘은 정용 씨네 부부가 결혼한 지 5주년째 되는 기념일입니다.
0: 5년 동안 나랑 5년이 아니구나. 20년 동안 나랑 같이 살아줘서 너무 고마워. 앞으로 5년이 아닌 10년, 20년, 100년 동안 나랑 같이 옆에 사랑이랑 같이 살자.
2: 그래. 응. 짠.
0: 짠. 5주년 화이팅. 내가 이거 하나 줘볼게. 아, 맛있어. 맛있어.
3: 진짜 맛있어.
0: 진짜 맛있어? 짠.
2: 내년에도 화이팅.
0: 이렇게. 좋다. 맛있어.
1: 앞으로도 지금처럼 행복하길 소원해 봅니다.

0: 첫눈이 소복하게 쌓인 아침.
1: 너 좀 담았어?
2: 담았지. 그럼 박스 지금 접는 거 안 보였어?
1: 아, 지금 접은 거야? 그럼 서 있지 말고 저거 비닐을 넣어야지 여기다가.
2: 아, 그렇구나.
1: 아, 감을 잃었구나. 두 개야, 두 개. 두 개씩 겹쳐 있으니까 잘 보라고.
2: 까먹었어.
1: 여기도 맞히지 마. 어차피 갖고 가면은 흩어지니까 맞힐 필요는 없어. 이렇게 배 알려주는 맛. 이럴 때 좀 이렇게 말을 제가 편하게 할 수 있더라고요.
0: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함께 농사일을 했던 부부. 지금 아내는 육아로 농사일을 거의 하지 못하는데요. 급할 때만 인근에 사는 장모님께 아이를 맡기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1: 괜찮아? 무거운데?
2: 팔 떨어졌어.
1: 야, 무거운데 괜찮아? 무거운데 이런 걸 어떻게 이걸 들어? 네 개나.
0: 출하가 급해서 포장하는 일을 도와주러 나선 아내 한미 씨. 그런데 오랜만이라 일이 손에 익지가 않는데요.
2: 뿌리가 뒤쪽인가?
1: 어?
2: 뿌리가 뒤쪽인가?
1: 그렇게 맞아.
2: 이게 맞아?
1: 아니야, 이렇게 앞으로 가야지.
2: 이거지?
1: 아니.
2: 아, 이렇게?
1: 아니지.
2: 왜?
3: 잠깐만.
1: 이걸 이제 앞으로 당겨줘야지.
2: 뿌리 끝에 닿으면 되지, 박스에.
1: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그리고 반대로 두 개, 그렇지. 누르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씩.
2: 알아, 거기는.
1: 이야, 기억났어, 이제. 기억력이 돌아왔어.
2: 애기 본다고 아주 마음을 잃어가지고.
0: 무슨 일이든 완벽하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한미 씨. 때문에 평소에는 정용 씨가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들을 때가 많았는데요. 농장에서만큼은 입장이 바뀝니다.
2: 아이고, 어려워.
1: 손 아프다고? 응. 뼈가 많이 안 좋아졌지.
2: 옛날에는 이까이쯤 많이 힘들었는데.
1: 진짜 원래는 체력이 진짜 좋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운동했거든요. 육상 출신이에요. 멀리 뛰기도 하고 막. 저 전국체전도 나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옛날 몸이 안 좋아져서 그래도 기본 까다가 있어서 운동 수행 능력은 좋은 것 같아요.
2: 시간이 마르질 않네요.
1: 그래야지 밥 먹고 살죠.
2: 아니요. 앞에서는 신상하고.
1: 몰라요, 속으로는.
0: 티격태격은 했지만 아내 덕분에 일을 빨리 마무리했습니다. 그날 밤.
1: 불러줄게.
4: 어.
1: 중앙 25만 원.
4: 25만 원.
1: 17개.
4: 17박스. 첫날에.
1: 그래, 맞잖아, 이제 첫날. 아, 이따. 앞에 거 있어.
4: 그 봐. 헷갈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네.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1: 29개.
0: 농작물 판매 수익은 모두 아내의 통장으로 넣어주는데요. 정산은 꼼꼼한 아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그리고 보조사업 103만 5천원.
4: 103만 5천원?
1: 그러니까 거기서 이 돈 제하고 너한테 입금하면 될 거야.
4: 그러니까 100만 원 입금하면 되려. 그거 빼고.
1: 68만 원밖에 안 오는데 지금? 근데 왜 또 100만 원을 너 내가 더 입금해야 되니 돈이 이거밖에 없네.
4: 네가 불러준 대로 그대로 적어서 그게 나온 게 200만 3천원인데 뭔 소리야.
1: 아, 이거는 야, 아니야, 이거는. 동화랑 한국 10개랑 9개 이거는 장모님 거야. 쪽파.
4: 아, 그래? 그거 그래. 얼마야, 그게?
1: 맞잖아, 이거 50 몇만 원 붙인 거 장모님한테.
4: 그건 얼마야, 그거 빼야게. 그래. 아, 그거 빼게, 그러니까 네가 계산을
1: 잘... 계산하자, 지금. 50만 원. 돈 얘기하면...
4: 아니, 나한테 직접 들어오면 내가 계산해서 쓰면 되는데. 엄마 볼펜 주세요. 주세요!
1: 50만 원 빼면 돼.
4: 그러면은 100에서 51만 빼면 49만 원이잖아.
1: 49만 입금 되잖아.
4: 삐졌냐?
1: 아니, 삐진 게 아니라.
4: 아니, 말투가 다 삐졌는데 뭐. 네가 확실하게 나한테 잘못 전달을 한 거잖아, 용아. 그러니까 거기서 네가 100만 원 돈이 없는데 그걸 나한테 뭐라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네 통장에서 나한테 오는 거지. 내 통장에 너한테 가는 게 아니잖아.
1: 쪽파 장모님이 보낸 거 그것 때문에 잘못된 거지. 그게 네가 잘못된 건 아니지.
4: 네가 잘못했지. 네가 불렀으니까 네가 확인하면서 네가 실수한 거지. 내가 실수한 게 아니라고. 근데 왜 네가 그거를 나한테 짜증을 내고 있냐고. 너가 실수했으면
1: 아니 짜증 내는 게 아니라니까. 뭘 짜증이야.
4: 일 이만큼 났는데 뭘 짜증이 안 내.
1: 아니 내가 쓴 돈이 없는데 당연히 돈이 대뜸 100만 원 입금하라고 하면 돈이 없는데 그 100만 원 어떻게 입금하라는 거야.
4: 아 계산해서 그
1: 그럼 그걸 같이 찾아야지 나랑.
4: 뭘 찾아 찾기는. 딱한 소리 하고 있어. 계속 했던 말 또 하고 있어. 왜 자꾸 말 안 통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렇게 말하는 거 싫은 거 뻔히 알면서.
0: 순식간에 냉랭해진 분위기.
1: 좀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말을 저렇게 하지? 아,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돈이 비었으니까 당연히 비운 거에 대해서 찾았으면 되고 어? 하면 되는데 왜 자꾸 나 가르치는다는 식으로 얘기하냐 계속.
4: 너는 네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지 넌 직성에 풀린 거고 그래 그러니까 맨날 싸우고 맨날 부딪히는 거야. 이거 봐. 사랑해도 하지 말라는데 계속 하고 있어 아주.
1: 내가 고민할게.
0: 아이가 보는데 더 싸울 수도 없는 노릇. 참고 넘기는데요.
1: 아빠, 아빠 줄 거야?
0: 말 한마디 때문에 시작된 다툼. 이 부부 괜찮은 걸까요?

0: 행했던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왔습니다. 정용 씨네 부부 괜찮은지 걱정인데요.
1: 차량 청소하는 거 보라고?
2: 청소하세요.
3: 아이 잘하자. 아이고
2: 잘하겠기.
1: 잘한다
2: 우익이.
0: 사랑이랑 얘기할 때 외에는 아직은 서로에게 말이 없네요.
1: 하나 둘셋 쭉. 하나 둘셋.
2: 다리랑 멀리네. 사랑이 왔다. 어딨니?
1: 있지.
2: 따따따따. 사랑이 왔다.
1: 어, 왔다.
2: 어딨니?
1: 어딨니? 오, 여기 있다. 아.
0: 슬슬 아내와 대화를 시도해보는 정용씨.
2: 엄마 힘들어.
1: 자꾸 이러면 내가 잡고 있었는데.
2: 방금은 내가 잡고 있었지. 또 싸우다고? 누가 잡고 있었는지? 공주님 갈까요?
1: 가자.
2: 아이파.
1: 가자.
2: 내가 안 올게. 이렇게?
1: 옳지.
2: 아이파.
1: 잠깐 상가 죽겠지.
2: 나 잠바 입어야 돼.
1: 잠바 줘. 네,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왜? 너 잠바 달라며. 이건 잠바 아니야?
2: 그거 쫓기네. 잠바 아니고.
1: 안 통하는데.
0: 장난기 넘치는 정용 씨의 말 한마디면 금세 풀리던 아내. 이거 단단히 화가 난 게 아닌가 걱정이네요.
1: 화났어?
2: 아니, 내 건 좀 틀렸지?
0: 요즘 고수출하로 바빠서 가족들과 함께할 시간이 없었던 정용 씨. 분위기도 좀 풀 겸 가족들과 바람을 쐬러 나왔습니다.
4: 아, 진짜 그런도 이쁘다 오늘은 진짜. 와, 날씨도 좋고 바람만 좀 차지 않으면 너무 딱 좋을 거네.
0: 찾아간 곳은 예당 저수지. 시원한 풍광이 일품인 예산 10경 중 하나로 꼽힙니다.
2: 한번 경치를 담아보겠음.
1: 담았어?
2: 어.
1: 네 마음속에 담지를 했어.
2: 와, 좋네. 일어 났다, 우레기.
0: 다행히 정용 씨의 아내 기분도 풀린 것 같네요.
2: 아빠 입도 담을. 아니 아니.
1: 엄청 출렁출렁거릴 텐데.
2: 어?
1: 엄청 출렁출렁거릴 텐데. 괜찮으려나?
2: 한번 가봐요. 뭐.
0: 겨울에 예당 저수지를 사랑이와 함께 온 건 오늘이 처음. 이 시간을 추억하고 싶어 영상으로 담아봅니다.
5: 오! 오, 흔들려. 사랑. 여기 사랑이 한번 보여줘. 사랑, 여기 출렁다리. 여기 엄마랑 아빠랑 추억.
2: 헥! 그치, 아저씨.
5: 그게 걸어가는 것 같은데. 대박. 이 다리가 그냥 가는 것 같아. 지가.
6: 그렇게 막 신나진 않은데?
7: 나 이런 거 하나도 안 무서워, 나는.
6: 어? 따따따따.
5: 와. 나 여기까지 온 건 참.
6: 앞에만 봐도 흔들려 막.
5: 아니 나는 이게 좀 약간 내가 무서워서 안 다녔는데 다닐만 하네.
0: 오랜만에 외출해 부부 사이에도 다시 훈풍이 부네요. 싸움 없이 살아가는 부부가 어디 있나요? 이렇게 싸우고 화해하고 하면서 부부의 사이도 조금 더 단단해지는 게 아닐까요? Come on, let's go. 외출을 마치고 서둘러 일하러 나선 정용 씨. 농장으로 가기 전에 들를 곳이 하나 있다는데요.
1: 네,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사이였지.
1: 안녕하세요. 뭐 도와드릴 거 없나요?
8: 도와줄 거는 이것도 도와줘야 하고 팥단도 넣어야 하고.
1: 정신없네요.
8: 정신없어.
9: 이거는 지금 하우스 저기 흙받이 해놓은 건데 바람도 차단되고 조금 이제 해놓으라고 이게 해놓은 거예요.
1: 바람 차단?
9: 바람 차단하면서 흙이 저 바깥으로 나가면은 고랑이 흙이 쌓여서 작업을 해놓은 거야. 다시
1: 요걸 좀 도와줘 볼까, 그럼?
9: 공이 그룹 해갖고 되면서 한번 그 PC 해봐. 할 수 있나?
0: 짬이 날 때면 장인 장모님의 농장에 들르는 정용 씨. 오래전부터 예산에서 농사를 짓던 분들이라 정용 씨에게는 농사 스승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자주 둘러서 농사도 배우고 일도 돕고 있습니다.
1: 왜 이러지?
0: 돕겠다고 나섰는데 장모님 앞에서 체면이 영 말이 아니네요.
1: 이게 너무 세서 그런가?
0: 여기서 포기할 정용 씨가 아니죠.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는데요.
1: 감 잡았어. 오케이.
10: 이제 확실히 감을 잡으셨나봐요.
1: 잡죠. 저 금방 뭐 잡죠 이런 거는 뭐.
9: 여기 어때 우글우글하냐? 딱 당겨 써야지. 여기가 안 당겨서 늘어졌잖아.
1: 그다음 더 박을까요?
9: 일단 해요. 해구선이는 저기 할 때 이제 다 싹 해놓고서 한 번씩 더 해줘. 이렇게 확 당기고 선이는 해라고. 확 당겨. 못 박을 때 거기를 네가 싹 당기라고.
1: 오케이 오케이.
9: 조금 우유를 살짝 올려.
0: 뭐든 한번 배우면 금세 적응하는 정용 씨답게 수월하게 일을 해내는데요. 끝까지 꼼꼼하게 작업을 진행합니다.
1: 와하.
0: 작업을 끝내자마자 마을 회관으로 나선 정용 씨.
1: 안녕하세요. 오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9: 국수 삶아.
1: 국수요?
9: 네, 맛있게 주려고.
1: 야.
9: 앉아. 아휴.

0: 보시면은 여기 회관을 만들 수 있게끔 해주신 장모님이 또 이장님이셔가지고 예 여기 계시죠. 미인이세요 진짜.
1: 정용 씨의 장모님은 4년차 이장님인데요. 마을 회관뿐 아니라 마을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는 열혈 이장입니다.
2: 같이 놀아주나 봐. 눈이 멀쩡멀쩡한 거야.
1: 오늘 점심 메뉴는 추운 날씨에 제격인 뜨끈한 다시마 멸치국수.
0: 안녕하세요.
1: 마을 공사를 하는 일꾼들의 식사를 장모님이 챙기는데요. 혼자 끼니를 때울 사위 걱정에 정용 씨도 부른 겁니다.
0: 공사하시나 보네요, 옆에.
3: 손님도 앉아.
1: 자리에 앉기 무섭게 국숟가락을 입에 넣는 정용 씨. 와, 참 맛있게도 먹네요.
0: 진짜 맛있어요.
2: 맛있어?
0: 네.
2: 어. 저는 입맛이 별거 아닌 것 같아서.
3: 이거 후장장 한다 먹어?
4: 응?
2: 비싸세요. 좀 놔줄까?
4: 비싸세요.
2: 이거 좀 맛있어. 이거 왜요? 봄집은 토마토, 국수는 두 그릇이라도. 우리 집안 국수 무쳐져 먹는데 이렇게 안
0: 해야
2: 돼. 잘
0: 먹어. 어머니, 좀 드세요 좀. 어머니도.
1: 이렇게 맛있게 먹는 사위가 장모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예쁠까요? 아.
2: 먹었다고 까다롭지 않아도 먹고 해주면 잘 먹어도 좋아. 저도 또 음식은 잘 해고 나는 또 그런 건 만지기 싫어서 않는데 게장 같은 건 담아서 또 갖고 와.
0: 어머니 잘 먹었습니다. 또 가서 또 일을 해야 돼서 다음에 또 올게요.
2: 열심히 해.
3: 네.
1: 서둘러 농장으로 돌아온 정용 씨.
0: 안녕하세요.
1: 요즘 정용 씨가 관리하는 작물은 고수와 대추방울 토마토. 하우스 9동 중에 3분의 1인 3동에서 재배 중입니다. 거의 수확은 마무리고 미처 다 따지 못한 것들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0: 원래 지금쯤에는 정리하고 했을 상황이긴 한데 이거 남은 것들 너무 아까워서 집으로도 활용하기 위해서 좀 놔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이번 다음 주쯤이면 아마 끝나지 않을까. 토마토 정리하고 또 다른 작기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또 내년을 위해서 접는 거라서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이 접어야겠죠.
1: 방울 토마토는 주로 생과로 판매를 하지만 집을 내 가공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0: 이쁜 거는 다 딴 것 같아요. 간다 아빠. 영희. 영희. 너 토마토 한번 먹어볼래? 냠냠냠. 앉아. 응 앉아. 그건 몰라? 이뻐 이뻐 이뻐. 이뻐 이뻐 이뻐 이뻐 이뻐. 간다 아빠. 아빠 간다.
1: 수확해둔 토마토는 하우스가 아닌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농장에서 차로 2분 거리에 있는 작업장으로 이동. 이곳에서 선별과 포장까지 진행을 합니다.
0: 날이 갈수록 무겁네. 아, 처음에 할 때는 가벼웠는데 아, 지금.
1: 토마토는 바로 선별기에 넣어주는데요.
0: 이렇게 묻어있는 것들 있잖아요. 소비하들한테 갈 때는 그래도 깨끗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선별합니다. 저희가 이게 서양 계열이어서 잘 안 터지는데 이렇게 가을에 추워질 때는 잘 터지더라고요.
1: 방울 토마토가 터지면 판매 불가. 때문에 선별에도 각별히 신경을 씁니다.

0: 그런 생각의 시간도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혼자 한다고 해서 크게 뭐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1: 이제 귀농 3년 차. 아직은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바쁜 수확철이 아니면 비용도 아낄 겸 일꾼도 안 쓰고 혼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 진짜 맛있게 많네요.
0: 하다 보니까 확실히 감이 오더라고요. 얼마큼이면 딱 될 것 같다는.
1: 포장한 토마토 역시 고수와 마찬가지로 경매장에 내놓습니다. 일을 마치자마자 서둘러 농장을 나선 정용 씨.
3: 어디 가시는 거예요?
0: 오늘 정착지원센터라고 청년들이 모여서 만든 공간이 있거든요. 앞길이 창창한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서둘러 간 곳은 예산 읍내. 이곳에 예산에 살거나 귀농한 청년들을 위한 지원센터가 마련됐는데요. 오늘 정식으로 문을 여는 날입니다.
4: 딱 맞아야죠. 딱 맞아.
0: 아, 근데 확실히 돼지 무게가 엄청 무겁네. 와.
1: 귀농 농부들의 정착은 물론 지역의 제철 농산물과 가공품의 판매처가 될 이곳. 농부들이 직접 만든 판로인데요.
0: 고수도 있어요.
2: 고수가 뭐지? 내가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
0: 아, 그래요?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향 좋죠?
2: 아니, 난 고수라면 이거 처음 들어봐요.
0: 고수가요, 베트남 이런 데 미나리라고 보시면 돼요. 아. 한국의 미나리. 라고 보시면 돼요.
5: 안녕하세요.
0: 친구 왔어? 왔어.
5: 안녕하세요. 저희 스타 농부.
0: 아니, 스타 농부긴요.
5: 자꾸 하시면 됩니다.
0: 김정용이라고 합니다.
5: 반갑습니다. 아,
0: 반갑습니다.
5: 정용 씨 굉장히 인기 스타예요. 아, 유튜브도 출연하시고 예능감이 보통이 아니세요.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가락동시장에서 1등 농산물을 다 쓰고 1등을 다 쓸고 계시다는 해명 좀 해주시죠. 어떻게 된 겁니까?
0: 이게 계속 1등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작가 그 가락시장에서 메론이 저희가 가격이 제일 1등이었어요. 그렇게 잘 지었을 때 가격이 잘 나왔을 때가 진짜 정말 너무 행복한 거 같아요.
5: 기법 공개 하나만 해주시죠.
0: 부지런한 게 기법이지 않을까.
5: 네, 좀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안쪽으로. 네,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1: 청년 모임에서 만드는 콘텐츠 촬영을 끝내자마자 개소식이 시작됐습니다.
6: 애써 생산된 농산물이 가라앉지 않고 판로 확대에 조그마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이 오늘 그 첫 시작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굳세게 지금처럼 뚝심 있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껏 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 농부들의 힘을 모아 시작한 새로운 도전. 잘 되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7: 앞에 좀 주시죠. 앞에. 앞에를 좀 반대 놔주시죠.
8: 자, 앞에 보시고요. 자, 찍겠습니다.
9: 화이팅!
10: 화이팅!
11: 화이팅!
10: 예!
1: 또다시 불이 나게 어딘가로 나서는 정용 씨. 요즘 짬이 생기면 가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청년 농부이자 이웃인 동생네 농장입니다.
0: 그 다 주인. 저거 1억 넘어요.
12: 1억 8천이요.
0: 1억 8천 이어져. 와.
13: 이거 뒤에만 봐도 와 진짜 크기가 바퀴 봐요 바퀴. 와. 비디오 보여드릴게요.
1: 이야, 이렇게 보니까 트랙터 크기가 얼마나 큰지 단번에 알겠는데요?
0: 잠겼지?
12: 열려있지. 어, 동그란 거 들어와, 동그란 거.
0: 이야. 뭔가 부러워. 뭔가 난다의 기계에 그 있지, 있어, 로망이. 기계 로망이 있어서.
12: 있어, 나도 있었어. 나 예전에 언제 한번 타봐야지 나도 그랬었어.
0: 농사지만 낮에 이러면 딱. 뭐냐, 얘긴 들었거든요. 버튼 하나로만.

0: 있어도 다 모든 게 다 가능하다 하더라고.
1: 후방 카메라까지 달려 있는 그야말로 최신형 대형 트랙터인데요. 농장의 규모를 키워서 언젠가는 이런 트랙터를 갖는 게 정용 씨의 꿈입니다.
2: 다음을 기약하면서 나도 이런 거 살 수 있다는 다짐을 하고 또
0: 영문아 혹시 안 쓸 거면은
3: 일단은
4: 잠시만요. 또 제게 아니기 때문에 다 봐야죠 또.
3: 장갑까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4: 자.
3: 일단 기본 조작법은 뭐 수동 트럭 타보셨으니까 요게 클러치. 클러치 밟아보시고 똑같아요. 그리고
4: 옆에는 브레이크.
3: 브레이크. 그 옆에 조그만 거는 엑셀. 전진, 후진, 가운데 중립.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되고 이제 변속이
5: 1, 2, 3, 4다.
2: 일단은 시동부터 가는 클러치 밟고 클러치만 밟으면 거의 기댕이 모든 정자니까. 왜 안 될까요?
0: 시계 빨리 내려가야 되는 거.
2: 아니 이제 키워
0: 저기. 아 클러치를 완전 아까 안 밟았구나. 아.
1: 농장 규모가 커지면 제일 필요한 농기구가 트랙터인데요. 아직은 조작법이 익숙하지 않아 동생에게 하나씩 배우는 중입니다. 내년엔 자격증도 딸 계획인데요.
3: 브레이크 밟고 후진 한번 해볼까요? 후진.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전진 후진. 이게 빠르지가 않아서 그렇게 어렵다. 이것은 이제 로타리만 이제 배우면 되는데 로타리도 별거 없어요. 2단 내려놓고 딱 보시면은 엑셀 더 밟아야 돼.
1: 로터리 치는 건 단번에 성공. 이 정도면 기본 조작법은 익힌 셈인데요.
3: 그럼 내가 이제 엑셀 안 밟아도 되는 거야?
1: 이제 시작이지만 언젠가는 너른 농지를 트랙터로 달리는 꿈을 꿔봅니다. 며칠 뒤.
6: 사랑아 일로 오세요.
7: 나도 해줘. 머리. 어? 나도 해줘.
6: 머리 안 되네.
7: 오 화가? 어?
6: 이제 엄마 가르고 올게.
7: 그럼 아빠랑 사랑이랑 놀아볼까 좀? 사랑아?
6: 응?
7: 사랑아. 오늘 하품까지 해? 아빠 뽀뽀 사랑. 너 아빠 해본다 이거.
1: 갑자기 휴대전화 화면을 꺼버리는 정용 씨.
6: 아빠가 뽀뽀 받으려고.
8: 거기 여기 기심이 씨.
6: 박수. 아이 봐라. 정리 다 있으니까 정리하고
1: 평소와 달리 예쁘게 꾸미고 집을 나서는 정용 씨네 가족. 대체 어딜 가는 걸까요?
7: 사진 찍으러 왔다.
9: 사진 찍으러 왔지.
7: 엄마랑 아빠랑 결혼한 지 5년 됐죠.
4: 벌써 그렇게 됐어?
7: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1: 결혼 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가족 사진을 찍으러 온 겁니다.
6: 사랑이가 이제 태어난 지 1년 돼가지고 사랑이 태어난 시점을 해서 저희가 이제 추억을 남기고 싶어서 결혼 기념일마다 이제 매년 한 번씩 꼭 사진을 찍을까 해서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어요.
1: 그러니까 결혼 기념일에 셋이 함께 찍는 가족 사진은 이번이 처음인 건데요.
7: 원체 제가 온판이 좋기 때문에 굳이 뭐 포샷 같은 거 아니야. 자, 좀 해주세요. 잘 부탁드릴게요.
8: 아이가 여기 보면 좋아요.
6: 사랑아.
7: 휴. 자, 그럼 갈게요.
6: 사랑.
7: 사랑 앞에 봐야지. 너도 앞에 봐야지.
6: 응, 엄주.
10: 다음에 조금만 이쪽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0: 이렇게 할까요?
1: 아, 그? 또 진짜 이쪽이 진짜 잘 나오나 보다. 아니. 무조건 다 이러고 하네.
0: 아니.
1: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나도 이러고 찾는다.
0: 어? 사랑이 졸려서.
1: 졸려.
0: 우리 애기가. 아빠
2: 아내와 아이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애쓰는 정혁 씨. 덕분에 사랑이도 한 번도 울지 않고 수월하게 사진을 찍네요.
0: 예쁘다. 앞에 한 명.
3: 하시는 거는 저기 컴퓨터에서 또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지금 프리즘 모니터예요.
1: 포샵을 잘해 주실 거죠?
3: 어, 걱정하지 마세요. 해 드릴게요.
0: 사랑이랑 엄마 아빠 있기.
2: 연애부터 결혼 그리고 귀농까지 늘 곁에 있어 준 고마운 아내 그리고 사랑스러운 딸까지 정용 씨의 삶의 원동력인데요. 가족을 위해 농사의 고수가 되고 싶다는 정용 씨. 그 꿈이 꼭 이루어지기를 응원합니다.
0: 우와, 이게 뭐지? 이게? 사랑이가 태어나니까 이런 것도 하고 좋구만. 사랑.
1: 데자뷰 있지? 해봤던.
0: 그거 같아?
1: 어.
0: 꿈을 꾼 거야?
1: 꿈에서 나왔었던 거 같아.
0: 내년에는 아빠가 좀 더 이쁘게 해줄게. 아빠가 처음이어서 그래.

0: 죽게 잡아드렸어.
1: 어디 보자, 어디. 허놈, 눈이 빨그레 한 것이 약되게 생겼구나. 토끼 듣거라, 내 우연 특병하야 명희한테 물은 즉 네 간이 약이 된다기로 우리 수궁에 어진 신하를 보내 널 잡아왔으니 너 죽노라 하늘 마라. 여봐라, 토끼 배를 쫙 갈라. 간을 더운 김에 소금 찍어 올려라.
2: 오, 훈련대장 강고도 없고 영락 없이 죽을 때 잘 찾아왔다. 이왕 죽을 목숨 꽤나 한번 써보자. 자, 내 배 떠보시오.
1: 아니, 저놈이 배를 안 떼이려고 무서히 잔말이 많을 텐디 저리 배를 와락 내민 것이 필시의 곡절이 있구나. 토끼야, 네가 무슨 할 말이 있으면 하려무나.
2: 아니요, 내 배 따보면 속할 것이니 배 따보란 말이오.
1: 야, 이놈아, 이왕 죽을 바에야 말이나 하고 죽으려무나.
2: 말 할 것도 없이 배 따보란 말이오.
1: 야, 이놈아, 답답하니 말을 열어.
2: 대선이 봉태허도 성이 음음하여 실은 걸상돌의 소리 억조장생 은망중어 탐악한 성주인군 성현우 백수 질궁부가 나에게로 발라 무고히 적의 안선들을 잃고 공리가 없었으니 소태도 배를 갈라 간이 있으면 좋으려니와 만일에 간이 없고 보면 위다려 달라보며 어찌 다시 그리까 당장 배를 떠보소서.
1: 이놈, 네 말이 당치 않는 말이로 수병즉 꿈을 응시거고 탐수병즉 설능언어 신수병즉 입을 능정하고 간수병즉 꿈을 능시 하니

즉 얼른 정기로 삼겹살 떠니 고놈이면 간을 내고 금음이면 간을 드립니다. 둘 때에는 세상 경객들이 소태고 놀른 허면 간을 달라고 체계에 간을 내어 파춘에 빼다 꼭꼭 싸서 진노로 챙챙 동여 우주석상 계수 나무늘은

0: 말이로구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일신이대 장은 탄을 막아 못난데 니가 어찌 관을 내고 누리고 이모 출입을 한단 말이냐.
1: 대왕 터내래.

흙없고 소대는 무슨 일로 머리가 요리면 또 흙없고 대왕 옥체에는 휘돌이 번쩍번쩍 서대

0: 출입하는 표가 있느냐?
1: 예, 있죠.
0: 어디 보자.
1: 자.

마이 지라서 만나고 놀룩밤 일용수 추나가

0: 국악새싹 무대를 피우답니다.
1: 말랑말랑 달콤한 젤리를 먹으면 금방 사이가 좋아져요.
2: 꼬치야 아이고 매워라 고추방아 험 내려온다.
0: 단연차 판소리 실력자예요.
2: 편안히 사셔야지요.
3: 어떤 역할이든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싶거든요.
4: 전통춤에 널리 알리는 국악인이 되고 싶어요.
0: 안에 좋아하는 친구.

오늘 연습 여기까지 끝났디야. 방저지 방저 월지.

0: 연습실에서
1: 살고 있습니다.
0: 살고 있더라고요. 네. 소리가 뭐길래.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웬일이여 갈매기

0: 벌떼 같은 굴로 사요.
1: 그때야
2: 얼씨구
1: 춘향과 이도령이 만난 지 엊그제 듯 하나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사오일이 되어 가니 나이 어린 사람들이 부끄러움은 훨씬 멀리 가고
2: 그렇죠.
1: 정말 담쑥 들어 하루는 사랑하러 논의난디 만첩 청산
2: 다 얼씨구
1: 늙은 보임이
2: 다 어째다
1: 살찌남 개를 불어다 놓고
2: 다 얼씨구
1: 이는다 담쑥
2: 담쑥
1: 빠져 먹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2: 아, 얼씨구.
0: 뜸도 난도
2: 얼씨구. 얼씨구.
0: 단산 풍항이 축시를 물고
2: 그렇지.
0: 어둠 속으 뜸도 난도

0: 한번 쓰고
1: 뜨곡 청하게 난초를 부르고 송백가루 뜸노난도
0: 얼씨구
1: 북한 공룡기 예주를 부르고 재운 가을을 음노고난도
0: 얼씨구
1: 내 사랑 내 아들 내가 안가지지야
0: 그렇죠
1: 엉덩 네가 내 사랑이니야
0: 얼씨구
1: 난 무변수여 어쩌노
0: 얼씨구
1: 창에 같이 깊은 사랑
0: 얼씨구
1: 사무신정 달발 근디 부산 천봉 완월 사랑
0: 얼씨구
1: 생전 사랑이 이러니 사후 기약이 없을 소냐
0: 얼씨구
1: 너는 죽어 꽃이 되되
0: 그렇죠 얼씨구 그렇죠
1: 벽동산 줄다가 어디고 나도 죽어 불납이 되야
0: 얼씨구
1: 춘삼을 호의 시절은 네 고성이를 내가 담석 안고 온다울 죽어도 면 네가 나인 줄로 알려고 하구나 팔로 하면 촛불 내라 나비 새꽃 찾아가니
0: 얼씨구
1: 꽃대기의 사실소
0: 얼씨구
1: 그러면 죽어 될 것이 있다
0: 지다.
1: 너는 죽어 종도 인견이 되고 나도 죽어 인경받치가 되어 판민변 28수
0: 얼씨구
1: 낮이면 33천 그저 대치고 뜨면 네가 달인 줄 알려무나 인경되기도 내 사실소 그러면 죽어 될 것이 있다 너는 죽어서 글자가 되되 따지 까군 그름 안 했죠
0: 얼씨구
1: 개짐 여자 글자가 되고 나도 죽어 글자가 되되 헌얼촌 헌얼곤 너릴 변양 지아비부 사랑이나 기특기 아들 잣 짝 글자가 되어 개집 여변에 똑같이 붙여 서서 저울 호자로만 오락을 볼 거라 토래님은 어이 사후 말씀만 하시오.
0: 그렇죠.
1: 아따 오늘 보니까 얼굴 이쁘네.
0: 감사합니다.
1: 오 그럼 정담도 하고 업고도 한번 놀아보자.
0: 그렇죠.
1: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 구나 내 사랑이야 이내 사랑 유루다 엄마 오내 사랑아 네가 무엇을 먹으라느냐 둥글둥글 수박 웃봉지 떼떨이고 강

0: 정을 다르르르르 부어 신랑 발라버리고 붉은 점 우뿍 떠 반간 빈수로 먹으라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그러면 무엇을 먹으라느냐 당동지리루지거니 외가지당 참에 먹으라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싫어 엄마 도대사당아 포도를 주랴 행도를 주랴 귤병사탕의 해화당을 주랴 엄마도 내 사랑 지금 돌돌 개살고 작은 기두령선은 내 먹으라느냐 저리 가거라 뒷태로를 보자 이리 오너라 앞태로를 보자 아장아장 걸어라 걷는 태를 보자 빵그두서라 이솔 보자 엄마 손에 사랑아
1: 아이고 기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2: 도련님 기가 막혀. 장모, 춘향만 데려가면 그만 아닌가. 좋은 수가 있네. 내일 아침 요요 배행시에 신주는 내야 내 도포 소매에 모시고 춘향이를 요요 안에 태우고 가면 누가 요요 안에 춘향이 태우고 간다 하려든가. 아이고 어머니 도련님 너무 조르지 마오. 오죽 답답하고 민망하여야 저런 망언을 허리까. 어머니는 건넌 방으로 가시오. 도련님과 저는 밤새도록

기가

그때여 춘향이가 오리정으로 이별하러 나갔다 허되 그럴 리가 있겠느냐. 내 행차 배행시에 육방 관속이 오리정 삼도내거리 늘어서 있는디 체면 있는 춘향이가 서방 이별한다 하고 퍼버리고 앉아 울 수가 없지. 꼼짝 달싹 못 오고 저희 집 담장 안에서 이별을 하는디 와서

이 술 한 잔을 잡수시고

좋은지. 행자

차 흐허 오냐 춘향아 우지 마라 너와 나와 만날 때는 합한 줄을

말고 이별 말랴 이별 근본 믿으러라 하양나길 순기는 소통구구 모자 이별 용산의 형제 이별 서출양과 무고인이라 이런 이별만큼 많은 너와 나와 당헌 이별 만날 날이 있을 테니 서으러 말고 잘 있거라 도련님이 금낭 속에서 추월 같은 대모색경 춘향 주면은 말이 이에 춘향아 거울 받으라 장부의 맑은 마음 거울빛과

춘향이 그 거울 간수하고 젖었던 옥지환을 바다다다득 빼어내요 도련님 젖 울리면서 애소 도련님 치환 봐도 여자의 굳은 절개 치환빛과 같사오니

0: 다짐장 올려놓으니 일심이란 섞었다. 너 인연, 너 일심이 얼마나 고든가 보자. 그치? 당장 형틀 들어 읊어봐라.
1: 아이씨고.
0: 춘향이 연연 약지에 형틀 위에 올려매고 바지깔에 월신 지켜 형틀 다리 암양에 단단히 묶은 후에 집장 서련 분부벼라. 1호 사정 두었다가는 주장대로 찌를 테니 각별히 메워쳐라. 어느 영이라 일부 사정을 두어리까 당장 빵을 들어올리리다. 집장 서령 거동을 보아라.
1: 얼씨구
0: 형장 하나라. 통털 밑에
1: 다 얼씨구
0: 별차 고런 구라. 이놈도 잡고 뜨끈뜬청 청놈도 잡고 끈거려. 그중 등신 좋은 놈 골라 잡고 가설 수교 대상을 가리워.
1: 얼씨구
0: 사 또 보는 데는 엄경의 제어머니 춘향을 보고 속말을 헌다. 예, 춘향아. 한두 대만 견디어라. 내 솜씨로 살려주마.
1: 얼씨구
0: 꼼짝꼼짝 말아. 까부러지리라. 배후 호쳐라. 공정으로
1: 펴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0: 준형이로 조심스러워 아프단 말도 아니 어머 고개

0: 지나
1: 이부 풀경이 내 마음
0: 지나
1: 이 군불사 다르리까 이비사절 알았거든 도남군을 섬기릴까 성읍이 죽여줘 배우처럼 예 삼가이 조심하라

0: 종칫법을 알아 꼬던
1: 아,
0: 산불 화두로 하지 마오 사자란 서

0: 모르시오. 사제를 짜자 사대풀에다 걸터고 때도 먹고 먹하네요. 오자 낯을 붙였노니
1: 오지라

0: 사명을 맡기시오.
1: 아, 옳지. 아.
0: 오, 배불망 우리 땅군. 오실 날짜만 기다리오. 육자 하나 쓸을 붙여놓으니 욕봉 맞지인 마음 육세를 흐둠가네요. 칠자라 설다 붙여놓으니 지척장검 높이

에요. 팔자란스 땅. 포천원이 팔만 부당 안 들이를 이력군장 그만하오. 굳자 하나 슬프촌 논이

0: 그들에도 가망 없고 부드지. 십자라서
1: 다
0: 포천원이 십장가로 아래를

0: 그렇지.
1: 우리라면 구멍청에 요랑이 없으니까 이제라도 잇몸이 죽어 혼비 정차하면 높이 떠서 도연

0: 열을 치고 짐작 올까
1: 좋지
0: 숨을 때리고 그만둘까
1: 다 좋지
0: 삼십다 대맹장원이
1: 좋다
0: 복같은 두 다리와 요수같이 흐르는 피는 정반그 친족이라 업자던 형방도 눈물 짓고
1: 좋지
0: 빚질하던 집장사령부와
1: 아이고.
0: 매놓고

치면서 발투 톡 구르며

0: 좋네.
1: 아 좋지.
0: 30년간
1: 아 얼씨구
0: 관문 출입 부르이란 경원 첨보 안내
1: 아 좋지.
0: 이제는 나가 온전갈색을 허드래도
1: 좋지.
0: 아스라 이구실 그만두랴.
1: 다한 요지.
0: 이때여 남은 오입쟁이들 모여서서 아서라 춘향이 매만들무냐 사람 돈으로 못보건네 어딘 것이 설령 잘못한 을지레 또 있느냐 책장 서령으로 눈 예켜두었다가 선문 밖으로 오면 급사를 주리라 차라리 매들이 노인 눈야
1: 얼씨구

0: 제주도에
1: 그렇지.
0: 간다 간다 똘똘이 오 내 돌아간다
1: 아이고 다

0: 드디어 준양모 어사되어 돌아올 줄 알고 이도룡을 기다렸거늘 비록 거지되어 왔으니 그 일이 어찌 될 일이냐. 김에 길 일이 났지. 여보소 장모, 날로 보고 참소 참어.
1: 그렇죠.
0: 그러나 시장언니 밥이 거든 안술 주소. 춘향모 기가 막혀. 자네 줄밥 없네. 자네 줄밥 있으면 내 속옷에 풀에 입겄네. 향단이 옆에 있다 민망하야. 여보 만나님 그리마오. 아씨의 천국을 안이겠고 그런 전례 찾아오신 정옥 대면 박대른 못허리다. 부엌으로 들어가서 먹던 밥 책임지 냉수 떡

0: 조사 또 장 밥을 먹되 잠깐 장단을 달아놓고 먹는데 먼산 호랭이 쥐선 없던 도깨비 바로 치듯 중 목닥치듯 맞바람이 개눈 감치듯 고속 북치듯 딱 잘 먹었다 춘향모가 어사 또 밥 먹는 것을 물그러미 바라보더니 찹껏 반반이 빌어 먹었다 자네 지금 밥 먹었는가 밥 총노체 어사 또 껄껄껄 웃으시며 그 입맛도 성세 따라가는 것이래 내가 아까는 시장하여 어찌 된 줄 모르겠더니 이제 오장단속을 떡 하고 나니 춘향 생각이 나네 그려
1: 그렇지
0: 그러겠네 그러나 저러나 바로나 치거든가세 초경

0: 좋지.
1: 바로 시간이 되는

진원 옹 누나 잔잔이로 춘향 모친은 정신 없이 앉아 있고

0: 좋다 잘한다. 어리소
1: 향단예누나 포를 세우고 거진사구는 뒤를 따로 오그로 내려갈 적은 바적

허허허 밤새 소리는 보 보 물소리는 주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도채비는 바람은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과연 보내신세요.

워워 칼띠 어? 영!

0: 신현
1: 얼씨구야
0: 대장산원 네가 보여줄 거나 문거리를 담두고 사정이
1: 좋다
0: 사정이 사정이도 대답이 없네 옥경방 옥경방을 폴로도 옥경방도 대답이 없네 아이고 이 왼손님들 또 투전으로 갔구나 아까 춘향아 애미 왔다 정신 좀 차려라 그때 춘향이는
1: 할 수고
0: 예

장으로 주홍잎 쪄 호홍 깜짝 놀랄게 다르니 무서운 마음이 치고치지게 치면서 울면서 딸미 주르르르르르르 가슴이 벌렁 푸른 한 소리가 얼른 들고 놀 모친인 줄을 모르고 귀신 소리로 속기어야 야의 몹쓸 귀신들아 나

0: 그리여 친구야.
1: 나 동반일 이오 문을 못 나가고 이 자리에서 죽게가 되면
0: 아무
1: 저거

0: 하자란다.
1: 어사또님이 동원의 출도를 붙이신 후에 대한 형리 불러 각각 죄인 경중 헤아려 처결 방송하신 후에 옥죄인 춘향 올려라. 영이 나니 사지왕이 옥쇠로 으름으로 아틀고 성우를 박 그러리 성나소이며 용서 없이 참견절 세월 땡으라 차여를 따리고 나오느라 춘향 수일사도 출도 후어 너를 올리라고 영내리겄으니 지체 말고 나오느라 나오느라 춘향이 기가 막혀 아이고 여보 사정본수 옥문 밖에 나 서문 밖에 나 춥퍼도 목은 헐 입어 과계 하나 못 보았소. 아이 사람아, 이 난리통에 누가 누군 줄 안단 말인가? 아이고 이거.

0: 원이 팔띠 같은 굴로 사려 와르르르르 달려들어 옥진 준양대령하였소. 해카라여라 해카라였소. 의사또님이 물으시되 너는 일개의 천기의 자식으로 관장을 능욕하고 관정발악을 잘한다니 그리하고 내 어찌 살기를 바랄까? 하려라 천행에도 상하가 있소. 명백의 신수의 사또 뷰반 통초 없소서. 그러면 네가 일정한 지아비를 섬겼을까? 이 풀을 섬겼네다. 무엇이? 이불을 섬기고도 어찌 열려라 할꼬? 두이자가 아니오라 외안이자의 부로 소이다. 의사또님이 어찌 좋으시든지 금낭을 오르만지 옥지환을 내어 행수기생에게 주며 이걸 갖다 춘향 주고 얼굴을 들어 대상을 살피래라. 춘향이가 지환을 받아들고 보니 소방님과 이별 시에 드렸던 지가 뜨거워 지환이라.
1: 얼씨구!
0: 네가 어디를 갔다가 이제야 너를 찾아왔느냐. 그 자리에 떠나져 말보도 기절을 하니 의사또님이 행수기생에게 부탁하시되 춘향을 상방에 뉘어놓고 찬물도 떠먹으며 수족을 주무르니 춘향이 겨우 정신을 차려 의사또를 물구름이 받아보더니 마우 마우 그리 마우 서울 양반 토컵디다 기차 불식이란 말은 사기는 있지만은 내게조차 그러시오.

살면 살도 있기 뜻밖이네.

살이 좋은 풍이 번가 오라 외로울 고춘향이 넌 남원 옥중아 저녁에 들어 나에게 해가 되어 둘째 동원의 해봄이 들어 이와 군풍이 나를 살렸네 우리 어머니는

여기있다 도사령아 큰 문 잡으라 의사장 뭐 핵창으신다 열려춘양 누가 났나 말도 마소 내가 났네 장비 앞에다 진다 열려춘양 남대로다 내 요놈들 요새도 산문관이 그렇게 억셀 테냐 얼씨구 난열씨구 절씨구 난열씨구 얼씨구 절씨구 지와자 쫀디 얼씨구 난열씨구 흥신이들어 거든 부국 충신이 안될까 어제 저녁에 오셨을 때 어산 줄은 알았으나 남의 갈까 염려가 되어 천지 두서를 막노라고 눈물활세를 하였더니 소모르고 놓여왔지 내 눈치가 안 돼 눈치라고 뭔지 모를까 얼씨구나가 내 딸이야 위에서 부신 물이 바지까지 내린다고 내 속에 선들었거든 만구열류까지 퇴근 늦어 얼씨구나 얼씨구 철로 늘고 누구 뭐 그때 시절을라가 피었네 부중 생남중 생전 날로 죽을 이루구나 지화자 주울시고 남원읍중 여러분들 나의 말을 들어보소 아두르다 힘을 쓰지 말고 저녁 같은 딸을 낳았어 곱게 곱게 잘 길러서 서울 사람이 우틀랑 웃고 말고 사우라 삼수 얼씨구나 얼씨구 이 궁뎅이를 두었다가 너날 살끈아 밭을 살끈아 흔 그대로 흔들어 보제 얼씨구나 얼씨구 얼씨구나 얼씨구 첫씨구 칠씨구 팔씨구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우리는 이 공연을 지금 여기서 왜 하는가? 이 대본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보여줄 것인가?

0: 안녕하세요. 인생낭독인 김현철입니다. 연극, 음악, 뮤지컬을 비롯한 공연 무대에서 맨 처음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 네, 바로 무대입니다. 커튼이 열리고 처음 만나게 되는 첫 인상이죠. 스토리의 배경이나 세트의 개념을 넘어서 공연 전체 위장신을 보여주는 상징이 바로 무대인데요. 미학적이고 독창적인 무대로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한국 무대 미술의 가능성을 보여주신 분이죠. 무대 미술가 박동호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그동안 뮤지컬 명성황후 또 영웅을 비롯해서요. 연극 햄릿 그리고 오페라 가면무도회 등 장르를 대표하는 굵직굵직한 공연에서 박동우라는 이름 빠지지 않고 등장할 정도로 무대 미술 분야에서는 진짜 독보적이신데요. 아, 벌써 연말 공연 준비에 들어가실 정도로 바쁘시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0: 어떤 작품입니까?
1: 지금 12월에 공연할 뮤지컬 겨울나그네 네. 준비하고 있고요.
0: 네.
1: 또 뭐 내년, 내후년에 공연할 작품들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0: 내년, 내후년. 네. 그러니까 뭐

0: 남들보다는 한 해 두 해를 미리 사시는 느낌이겠습니다.
1: 뭐 그다지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0: 아무튼 그만큼 바쁘시다는 얘기일 겁니다. 예. 보통 공연 무대를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분을 이제 무대 미술가라고 부르는데요. 구체적으로 무대 미술가의 영역이 어디서부터 또 어디까지라고 볼 수 있나요?
1: 일단은 한 공연의 그 시각적 환경을 전반적으로 그 조성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요. 뭐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 당연히 대본 분석부터 시작해서 네네. 나중에 무대에 올려진 상태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조명이라든가 의상이라든가 이런 것들과의 전체적인 조화까지 맞추는 그런 일이죠. 야,
0: 그럼 무대 미술가가 해야 될 일이 진짜 많겠네요.
1: 좀 예. 폭이 넓죠.
0: 네네. 네. 그동안 선생님의 독특하고 참신한 무대를 선보여왔고 그만큼 수상 이력도 화려하죠.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상이 있어요. 2006년 제16회 이해랑 연극상. 뭐 주로 배우나 연출가 아니면 극작가 등이 많이 받았는데 무대 미술가로서는 최초 수상이라고 들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뭐 그동안에 그 활동을 좋게 봐주신 심사위원 선생님들이 예.
0: 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한 거 없는데 심사위원분들이랑 그 상 주는 사람들이 좋게 봐줘. 이게 이제 겸손의 의미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선생님께서는 장례를 넘나들면서 진짜 수많은 좋은 작품을 남기셨는데요. 특히 빼놓을 수 없는 게 명성황후. 그 화려한 의상과 그 독특한 무대 배경이 참 흥미로운데 뉴욕 브로드웨이까지 진출한 작품이죠.
1: 1997년도에 처음으로 브로드웨이 가서 공연을 하고요. 링컨 센터에 있는 뉴욕 주립극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공연을 하고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아서 그 다음 해 1998년에도 가서 공연을 했었죠.

0: 우리나라 뮤지컬 역사에서 명성황후, 이 명성황후가 갖는 상징성이 진짜 대단한데요. 특히 이제 경사진 원형 회전 무대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아니었습니까?
1: 그랬죠. 뭐 뉴욕에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명성황후의 시대적 배경이 네네. 그 세계 열강들의 한가운데에 한국이 놓여 있고 이 열강들의 어떤 그 국제 정세의 소용돌이 속에 한국이라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게 침몰해 들어가는 그런 이미지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국제 정세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소용돌이의 한가운데에 빨려 들어가서 침몰해 가는 한국이라는 그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서로 엇갈려서 돌아가는 두 개의 회전 무대를 만들고 예, 그 회전의 여러 가지 각도를 가지고 장면들을 만들었죠. 그래서 흔히 역사극이라면은 흔히 재현적인 무대, 뭐 사실적인 무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완전히 추상적인 무대로 만들었죠.
0: 그게 이제 그 무대를 준비하면서 연출가 선생님이랑 상당히 많은 대화를 나눠야
1: 그렇죠.
0: 되겠네요.
1: 우선 그 처음에 그 이중 소용돌이 무대를 머리에 떠올리고 나서 이걸 말로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가서 같이 회의를 하는 거죠.
0: 네네네.
1: 회의를 하면서 이걸 이 각도로 돌렸을 때는 어느 장면에 쓰자, 어떤 각도로 돌렸을 때는 또 어떤 장면에 쓰자 이런 식으로 장면 하나하나를 놓고 전 장면을 시뮬레이션을 하죠.
0: 네. 뉴욕타임스는요, 진정한 스펙터클이 뭔지를 보여준다라고 이제 극찬했는데요.

0: 뮤지컬 명성황후에 이어서 뉴욕에서 극찬받은 작품이 또 있죠.
1: 영웅.
0: 예, 안중근 의사의 생애 좀 마지막 1년을 그린 네. 뮤지컬 영웅인데요.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력과 함께 단지 동맹, 누가 죄인인가와 같은 넘버들도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하얼빈 역에 기차가 들어오는 장면, 영웅의 무대 하이라이트 아니겠습니까?
1: 네. 뭐 안중근 그 장군님의 인생에서도 하이라이트죠, 사실은.
0: 네네. 네. 근데 그거 어떻게 스팀을 크게 열차를 생각해내셨습니까?
1: 입도 히로부미가 그 열차에서 내려야 되기 때문에 진짜 열차가 들어와 있는 것 같은 열차는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걸 초연했던 극장이
0: 네.
1: 역삼동에 있는 LG 아트 센터였었는데 네네네. 그 극장은 무대 옆에 공간이 거의 없어요. 배우들이 뛰어 들어가면은 무대 벽에 부딪힐 정도로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어떻게 열차가 들어올 수 있을까? 뭐 옆에 공간이 많다면 열차 한 대 해놓고 밀어 넣어도 될 텐데 그런 공간이 없죠. 그래서 일부러 그런 공간을 선택했는데 이유는 그런 공간이 없는 극장에도 순회 공연을 다닐 수 있도록. 그래서 브로드웨이는 대부분 그런 공간이 없거든요.
0: 그렇죠. 네.
1: 그래서 그런 공간이 없는 극장을 택하고 거기서 영상이 실물로 변화하는 뭐 일종의 뭐 마술 같은 그런 기법을 만들어냈죠.
0: 네.
2: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고픈 내 꿈도

0: 무대 구상 혹은 제작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없었나요?
1: 그때 정말 어려웠던 것은 네. 방금 말씀드린 그 장면에서 어떻게 영상이 관객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영상이 실물로 바뀔까였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이 실물로 바뀌려면은 뭔가 영상을 비추고 있던 그 스크린 역할을 하는 그 물체가 순간적으로 사라져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저걸 순간적으로 사라지게 할 것인가가 가장 큰 숙제였었는데 그거 사실 공연 당일 날 오전까지도 완벽하게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공연 당일이 2009년
0: 얼마나 두근두근 내셨겠어요. 예,
1: 거의 뭐 예. 2009년 10월 26일 예. 그러니까 그날이 정확히 안중근 장군님이 그 하얼빈역에서 그 이토 히로부미를 쏴 죽인 딱 100년 되는 날 첫 공연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날 아침까지도 이게 성공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이 스트레스가 컸었는데 첫 공연을 하면서 성공을 했어요. 아,
0: 그 연습 때는 제 됐다 그러는 네. 게 공연 때 막상 당일날
1: 첫 공연 때 완전히 성공을 처음으로 한 게 첫 공연이었어요. 아. 그래서 그다음부터 계속 그냥 성공으로 계속 갔거든요.
0: 그것도 이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그날로부터 100년째 되는 그날 그렇죠. 바로 성공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연출가하고 이제 극본가의 의견이 안 맞을 때도 많잖아요.
1: 네, 그런 과정들이 저는 이제 그 뮤지컬 영웅의 창작진으로 합류하게 된 게 공연 2년 전쯤인데요. 그때는 뭐 대본도 초안이 나와 있는 상태고 뭐 그런 상태에서 그 작가와 연출가 윤호진 선생님과 저하고 셋이서 계속 회의를 하는 거죠. 회의를 하면서 뭐 대본의 순서를 바꾼다든가 뭐 장면을 드러내고 다른 걸 넣는다든가 이런 걸 계속 해오면서 회의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의견이 안 맞다든가 이런 거 없이 뭐 셋이서 잘 맞춰서 해왔습니다.
0: 특히 윤호진 선생님이랑은 과거에도 여러 작품 하셨기 때문에
1: 네, 뭐 윤호진 선생님하고는 뭐 평생 같이 하고 있죠. 네.
0: 맞습니다. 네. 그 뉴욕 공연 당시 영상 속 기체에서 실물 기체로 연결되는 이 장면을 보고 어떤 공연 전문지는 이랬더라고요. 무대 위에 렘브란트.
1: 너무 황송한 표현이죠. 예, 뭐 저도 렘브란트를 네. 좋아하고 네, 존경하고 네, 하지만 네. 이제 그게 저에게만 하는 뭐 칭찬은 아니고 다 같이 공연을 만든 그때 한국 스텝 전체에게 주는 칭찬이 아닐까요?
0: 근데 수많은 화가가 있어요.

0: 했을 텐데 왜 렘브란트라고?
1: 뭐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사실적인 표현에 능한 분이셨죠. 그리고 조명을 잘 썼고 아마 그랬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맞습니다. 그 명성황후와 영웅은 한국 무대 미술의 이제 수준 자체를 한 단계 높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이제 오페라 토스카 아니면 연극 햄릿을 보면 무대 장치나 오브제를 과감하게 생략한다거나 이제 상당히 모던한 무대를 구현하시려고 노력하신 것 같아요.
1: 네, 저는 이제 대본에서 대본을 분석을 하고 그래서 그 대본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네. 그리고 이 사회를 살고 있는 이 우리 그 시민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제 그걸 분석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본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서 개념을 이끌어내고 그 개념을 시각화하는 그런 과정에서 저는 텍스트를 반복하는 것은 물론 뭐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네네. 텍스트를 반복하기보다 새로운 해석을 해서 이 텍스트를 오늘날의 관객들에게 의미 있게 전달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앞서거든요. 그래서 주로 좀 개념이 강조된 무대를 한다 개념. 이런 이야기를 듣죠. 그 개념을 쉽게 전달하는 게 저희 책임이거든요.
0: 맞습니다. 네,
1: 아무리 좋은 개념을 가지고 그걸 기호화해서 전달했다고 해도 그 기호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네.
2: 이 햄릿은 이게 객석인데 사실 이게 무대 미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지금 리모델링 되기 전에 그 큰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무대 위에 이 객석을 만들고 관객들은 실제 객석을 보지 못한 상태로 여기 들어와서 여기 앉아서 무대가 여기거든요. 이 공연을 보고 나중에 공연이 끝나고 나면은 이 벽이 올라가면 진짜 객석이 보여요. 그때 관객들은 나가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아, 내가 무대 위에 있었구나. 내가 배우였구나. 그러니까 그 셰익스피어의 그 유명한 대사가 있죠. 이 세상은 무대, 우리는 배우라는 거 있죠. 그래서 그런 걸 느끼게끔 했던 그런 작품입니다. 같은 햄릿인데 또 같은 극장인데 저 때로부터 6년 후 2022년에 했던 공연인데 이때는 무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때 개념은 저 철벽 같은 실제로 철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저 거대한 무대, 철벽 같은 그 권력의 어떤 벽이죠. 그 속에서 햄릿이 겪는 너무 상대가 강할 때 가지게 되는 처음에 그 좌절감 같은 게 있죠. 그런 걸 느꼈다가 그걸 결과적으로는 그걸 극복을 하고 복수에 성공하는 이제 그런 스토리를 어떤 햄릿의 심리적 풍경이랄까 이제 그런 식으로 바라보게 한 그런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신과 함께 저승편인데 이 동그라미가 보이시죠? 이 동그라미가 윤회의 바퀴예요. 여기서는 지금 그냥 회색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실제 무대에서는 여기 전부 신문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승에서 짓는 선업과 악업 그런 것들이 저승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 라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이건 이제 신과 함께 이승편이에요. 철거민 마을, 그러니까 달동네죠. 달동네에서 철거 대상이 된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런 가택신과 그 철거민들과의 스토리 그거였는데 여기도 보면 이렇게 동그란 링이 있죠. 링이 있는데 여기서는 저승의 링이었다면 여기는 이제 이승의 윤회의 바퀴죠. 근데 이승에서는 이 바퀴가 깨져 있어요. 깨져 있는 이것이 이제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 저승에서는 공정한 심판이 이루어지죠. 이승에서 지은 죄와 이승에서 지은 어떤 그 선업에 의해서 저승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건데 이승에서는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잘 살 수 있는 게 아닌 그리고 나쁘게 산다고 벌 받는 게 아닌 그런 공정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가 이승이거든요. 그래서 윤회의 바퀴가 다 깨져 있죠. 여기도 다 부서져 있죠. 그래서 그런 걸로 상징을 했고요. 이 완성된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전에 실험 모형이라는 걸 만들어 보거든요. 그 디자이너 자신도 이런 형태가 과연 좋은 형태가 나올지 어떨지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이렇게 대충 만들어 보는 모형입니다. 이건 보시면은 이 모형, 저 모형은 실제로 완성된 모형이고 이 모형은 그 전 과정에서 대충 만들어 보는 모형이죠. 그래서 이런 걸 대충 만들어 보고 여기에다 배우들을 막 이렇게 이런 배우들을 만들어서 이런 데다 세워서 막 이렇게 움직여 보고 각각의 장면이 과연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수많은 테스트를 해보고 나서 나중에 확신이 들 때 최종 모형을 만드는 거죠. 공연 한 장면 한 장면에 배우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다 상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그런 일이죠.
0: 선생님께서 이제 참여한 작품을 보니까 뮤지컬이나 연극 외에도 뭐 국악 공연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특히 지난해 겨울 국립국악원 이민진연 무대는 정말 화려하더라고요. 무대 미술만 아니라 연출도 직접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네. 이민진연 같은 경우에는 1902년, 그러니까 작년 2022년으로부터 정확하게 두 갑자 전, 그러니까 120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네. 공연이 이민진연이거든요. 네. 그 공연은 지금의 덕수궁에서 있었던 공연이죠. 그래서 그 이민진연을 120년 만에 다시 하는데 다른 어떤 국악 공연이라면은 제가 늘 하듯이 막 새로운 해석을 해서 또 막 새로운 어떤 시각적인 뭐 장면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했겠지만 이것은 120년 만에 그때 어떻게 했었는가를 가급적이면은 그때 모습으로 네네네. 보여주는 게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을 했죠. 그래서 그때 모습을 재현 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야외에서 했고 지금 네.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야외에서 하는 그 공연의 느낌을 가장 잘 살려보려고 했습니다.
0: 기록 영상도 남아있지 않은 그때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1: 기록 영상만큼이나 네. 네. 정확한 기록이 있었어요.
0: 와.
1: 그게 뭐냐면은 이민진연 의궤라는 게 있거든요. 의궤가 일종의 예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일종의 그 메이킹 필름 같은 건데 그때 당시에는 물론 필름은 아니고
0: 글로스 썼겠죠.
1: 예. 글과 그림으로.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예를 들면 뭐 떡 한 접시를 하더라도 이 떡이 몇 개가 쌓였고 이 떡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재료를 썼다까지도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이야. 그 세계에서 가장 아마 꼼꼼한 공연 기록이 아닐까 싶어요. 네.
0: 야 아무리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실제적으로 그거를 진짜 고증해서 하기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실제 궁궐에서 열린 잔치를 이제 실내 극장으로 옮겨왔는데 그 공간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이제 너무 좁거나 뭐 그렇게 느끼시지 않았나요?
1: 예, 물론 국립국악원 예약당 무대가 굉장히 큰 무대거든요. 예. 크긴 하지만은 실제 덕수궁 마당에서 했던 그 크기보다는 좀
0: 되죠.
1: 작죠.
0: 예. 예.
1: 그렇긴 한데 그때 당시에 이제 고종 황제가 방 안에서 보고 이 대청 마루에 절하는 자리를 두고 그 앞에 앞마당 그러니까 거기 이제 월대가 있고 월대 밑에 앞마당에 쭉 뭐 공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너머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그 공간을 잘 분석을 해보니까 총 7개의 공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예. 그 레이어가. 그래서 7개의 공간을 레이어를 만들고 각 공간마다 어떤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출연진과 뭐 이것들을 다 맞춰서 그렇게 구성을 했더니 네. 좁지 않게 잘 할 수 있었습니다.

0: 무대 미술가로서 작품을 이해하고 재해석하는 능력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는 직접 재해석해서 무대를 디자인한 대표적인 작품들 앞에서 소개해 주신 것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1: 2010년도에 그 국립오페라단에서 했던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라는 오페라가 있었어요.
0: 네네네. 네.
1: 이제 원래 그 공연의 네. 시각적인 배경은 아시다시피 그 고대 그리스 신화거든요.
0: 네네네. 네.
1: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하고 저승으로 이 오르페오가 갔다가 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그 오페라의 그 지문 무대 해설 같은 거 보면은 뭐 완전히 그 고대 그리스죠. 그런데 그걸 지금 우리가 2010년도에 21세기에 고대 그리스에 있을 법한 그런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소영 연출하고 둘이서 이제 머리를 맞대고 이것저것 이제 궁리를 하다가 이걸 그 2021세기에 대한민국으로 이 공연을 가지고 오자라고 생각을 했었죠.
0: 예. 아, 그래서 그 무대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독특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1: 예, 맞습니다. 그 첫 장면이 장례식 장면이에요. 오르페오의 부인 에우리디케가 죽었거든요. 죽어서 장례식을 하는 장면이 첫 장면인데 이것을 한국의 전통 장례, 21세기 초에도 사실은 뭐 시골이나 이런 데서는 전통 장례를 했으니까 삼배 옷을 입고 네네네. 상주인 오르페오가 삼배 옷을 입고 그 허리에 새끼 여기 굵은 그리고 대나무 그 죽장을 짚고 그 흙 무덤을 만드는 과정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배경에는 그 병풍이 있고 이 병풍이란 것이 그 한국에서는 이승과 저승의 그 경계망이거든요. 예. 병풍 너머에는 실제 장례식이라면 병풍 너머에 관이 있죠.
0: 있고 이제 시신이 들어가 있고
1: 이 병풍이 열리면서 이 뒤에 저승이 있는 걸로 그렇게 했고 이 저승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런 뭐 저승이 아니라 밑에 물이 있는 그러니까 물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삼도천 뭐 그리스로 치자면은 스틱스 강이 되겠네요.
0: 아,
1: 네, 이제 그런 이제 물이 네네네. 있는 그런 배경을 저승으로 삼아서 했었죠.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은 대본을 읽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대본을 읽고 이 작품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로 관객들과 만나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을 먼저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개념이 만들어지면 이 개념이 어떤 식으로 시각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뭐 양식이랄까? 사실주의적으로 진짜 있는 그대로 현실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런 식으로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좀 상징적으로 보여줄 것인지 뭐 우화적으로 보여줄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스타일을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스타일을 결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어떤 시각적인 이미지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게 실제 공연에서 배우들이 움직이는 동선까지 고려해서 3차원으로 공간화하게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이 개념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될 때 그걸 그 설계 도면을 그리고 그 설계 도면을 그리는 것까지가 이제 무대 디자인의 일이고 또 그려진 도면을 가지고 무대 장치를 실제로 제작하는 것은 무대 장치 제작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그래서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감리를 하고 다 만들어지면 극장에 가서 설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설치 그리고 연습, 기술 연습을 거쳐서 최종 연습을 거쳐서 공연까지 가는 거죠. 아무래도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초기 단계죠. 초기에 이 대본을 가지고 어떤 지점을 오늘날 우리 관객들과 만나게 하고 싶다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그걸 찾아내고 그걸 어떤 식으로 보여줄 것인가. 그러니까 내용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또 형식이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보여줄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단계에서 우리는 지금 이 공연을 여기서 왜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다 보면은 이 공연의 전체적인 그 컨셉과 그 시각적인 형태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인생낭독인 오늘은 미학적이고 독창적인 무대로 우리나라 공연 문화의 가능성을 세계 무대에 알린 주역이시죠. 무대미술가 박동우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제 연출가 못지않게 작품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뛰어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실제 연출을 하신 적도 있고요. 특히 이제 무대미술가는 시대와 사람을 읽어야 한다. 이 말이 전 되게 와닿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무대를 시각화하는 작업 외에도 작품을 나름대로 해석하는 이제 인문학적인 상상력이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 능력과 안목 같은 거는

0: 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내려가서 택시 타고 극장에 도착했더니 객석 한가운데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 옆에 갔더니 저 나무가 말이야. 한 30cm 정도 오른쪽으로 가야 될것 같지 않아? 라고 말씀하셔서, 예,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제 무대에 있던 그 무대 감독한테 그 나무 좀 옮겨보라고. 30cm 옮겨놓은 걸 보시더니, 저게 낫지 않나? 라고 정말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 그래, 그럼 됐어. 이제 올라가 봐도 좋아요. 이렇게 된 거죠.
1: 그럼 이제 그 30cm
0: 를 옮기기
1: 때문에
0: 위해서
1: 예.
0: 보통은 연출가가 무대 감독한테 지시해서 그것 좀 옮겨봐 라고 해서 옮겨지면 공연하면 되거든요. 무대 미술가에게 알리지 않아도. 근데 이걸 옮기기 위해서 이 도면에 그 위치에 그림을 그렸던 나를 불러서 내 허락을 받고 옮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도면 그릴 때 요만큼도 잘못 그리면 안 돼요.
1: 그렇죠,
0: 예.
1: 그렇죠. 예.
0: 내가 해놓은 대로 공연이
1: 그렇습니다.
0: 되는구나.
1: 예.
0: 예.
1: 그만큼 임영웅 선생님께서 신뢰와 믿음과 그걸 가지셨던 분이실
0: 그렇죠.
1: 거예요.
0: 임영웅
1: 예.
0: 선생님이 이제 무대 미술가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스태프들에 대한 어떤 예술적인 그 각자의 일에 대한 존중이 크셨던 거야.
1: 아, 그렇습니다. 연극 고도를 기다리면은 1989년 프랑스 아비뇽 축제에서 동양적인 디자인의 미학을 보여준 작품이라고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작품 외에도 한국적인 정서가 느껴지는 무대가 참 많았는데요. 한국적인 미학의 무대를 담아내기 위해 사용하는 무대 장치나 뭐 디자인의 요소나 그런 게 있을까요?
0: 일단 그 한국적인 무대 중에서 한국의 뭐 자연이라든가 뭐 이런 배경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가지는 한국의 건축도 있을 수 있죠. 예. 그래서 뭐 한국 건축이라는 게뭐 작게는 초가집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궁궐까지
1: 네.
0: 경복궁 근정전까지도 있겠죠. 이런 그 전반적인 한국 건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건축을 어떤 경우에는 리얼리즘으로 그대로 살리기도 하고 제가 이제 뭐 산불 같은 작품에서는
1: 네.
0: 그 지리산에 있는 그런 초가집 같은 것들을 그대로 살렸다면 또 가장 이제 그 추상적으로 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명성황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한국의 건축이라든가 이런 또 건축 이외에 여러 가지 미술적인 유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1: 이제 무대 미술을 하면서 우리나라 것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그걸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상징적인 무대를 많이 선보여 오셨는데요. 박동우표 무대 미술의 특징,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0: 저는 잘 모르는데 이제 평론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평하시는 걸 보면 어떤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개념을 잘 반영한다라는 그런 평을 주로 해주시고 또뭐그 기능적이면서 미학적이다 이런 평도 해주시고 그리고 어떤 간결하고 압축적이다 뭐 이런 평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1: 그 모든 게 아까 말씀하셨던 소설가가 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독서를 많이 하시고 그런 데든 어떤 자기만의 개념, 사상 뭐 그런 게 확고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요.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무대 미술이란 어떤 건가요?
0: 좋은 무대 미술에는 뭐몇 가지 조건이 있겠죠. 우선 첫 번째로는 이 공연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오늘날에 우리 관객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1: 시대를
0: 예,
1: 읽는다는 의미일 것
0: 그렇죠.
1: 같네요.
0: 그 해석이 가장 먼저 좋은 해석이 출발점이고요. 그 해석이 잘못되면 그 다음에 아무리 시각적으로 완성도를 높인다 하더라도 방향이 안
1: 그렇죠.
0: 맞는 거죠.
1: 예.
0: 그래서 그 해석이 먼저고, 그 다음에는 그 해석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전달하는 방법이 모호하거나 어떤 그 상징이나 이런 데에서 관객이 알아볼 수 없는 것으로 한다면은 그건 또 곤란하겠죠. 그래서 그게 그잘 전달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전달이 되면서 또 실제로 어떤 한 공연이 직접적으로 관객과 만나는 것은 무대도 물론 뭐 있겠지만 배우거든요. 이 배우가 이 무대에서 이 공연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기에 편해,
1: 변해야
0: 편리해야 된다.
1: 되죠. 예.
0: 그리고

0: 그 배우의 동선이 네네. 바로 그런 모든 의미 체계와 일치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배우의 그 연기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무대가 되어야 된다. 뭐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대미술가는 시인이자 화가이자 건축가이다라는 표현 방법을 쓰는데요. 그 이유는 뭐 시인이 돼서 실제로 시를 쓴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 대본, 그 텍스트를 가지고 일을 시작하는데 그 텍스트와 오늘날의 우리 사회와 어떻게 만나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이제 그렇게 고민을 한 것을 가지고 작곡가가 악보를 그리듯이 무대미술가도 스케치를 하고 도면을 그려야 되겠죠. 근데 스케치를 하는 과정 그리고 시각화하는 과정이 이제 화가의 작업과 닮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그게 단순히 이제 2차원 평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극장에서 3차원 공간으로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실제 배우들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 마지막 구현 과정은 건축가의 과정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성들을 조금씩 가지고 있는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뭐 디자인할 수 있는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어쩌면 가장 제약이 적으면서도 제약이 많은 그런 일이거든요. 우리가 극장 안에서는, 극장에서는, 그리고 무대에서는 뭐 집이 공중에 떠 있기도 하고 집이 날아다니기도 하고 뭐 굉장히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도 실제로 관객 앞에서 매번 뭐 100번이면 100번 한 번도 실수 없이 언제나 똑같이 성공해야 된다는 그런 제약 조건도 있고 그래서 상상력을 가장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다.
1: 인생낭독인 오늘은 35년간 한 길을 걸으며 대한민국 무대미술을 이끌고 계신 황금선 예. 무대미술가 박동호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통 연극을 하는 배우들의 경우 연극이 끝나고 난 후에 텅 빈 무대를 보면서 이제 마음이 좀 쓸쓸하다 그럴까요? 그런 걸 많이 느낀다 그러는데 공연이 끝난 후 무대미술가가 느끼는 감정은 좀 더 다를 것 같아요. 예.
0: 처음에 대학 다니면서 네. 이제 그 연극반에서 무대를 했을 때는 네. 배우만큼이나 그런 네. 아쉬운 감정이 컸죠. 네, 네. 뭐 어떻게 보면 무대 공연 끝나고 나서 뭐 다 같이 무대를 부수는 때는 굉장히 아쉬움이 컸었는데 이제 그 후에 실제로 직업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은 그 공연이 첫 공연이 끝나고 나서 이제 첫 공연 끝나면은 무대미술가의 업무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냥 무사히 이 공연이 잘 올라갔음에 감사하는 마음 정도. 그 모든 장면들이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전부 다 이루어진다면 그걸로 행복해하는 거죠.
1: 야, 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요즘은 LED나 3D 같은 첨단 기술들이 도입돼서 그 상상 그 이상을 연출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무대미술도 시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데 요즘 무대미술의 트렌드는 어떤 건가요?
0: 뭐 기술적인 트렌드라면은 역시 그 전까지의 어떤 물감에 의존하는 뭐 그런 거에 따르면 물감이 빛으로 바뀌는 거죠. 물감에서 빛으로
1: 네네네. 맞습니다.
0: 바뀌는 게
1: 그렇죠.
0: 빛이죠. 빛이죠. 그래서 물감에서 빛으로 바뀌는 것이 기술적으로 보자면은 이제 가장 많이 바뀌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재현이란 것은 이제 리얼리즘 같은 진짜처럼 보여주는 재현에서 추상으로 많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것도 이제 사진의 발명이 현대 미술에 영향을 많이 미쳤듯이 영화의 발명이 사실은 네. 옛날에. 네. 옛날에 드라마라는 건 전부 극장에서 이루어졌잖아요. 네네네. 무대에서. 네. 그러다 영화가 발명되면서 드라마를 영화로 하고 싶은 사람들은 영화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드라마를 영화로 하지 않고 공연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마치 현대미술처럼 공연에서 어떤 그런 추상성 같은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1: 네네.
0: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1: 저 같으면 그 물감의 종류에 따라서 조명을 이렇게 비치면 이런 그림이 나오고 또 저런 그림이 나오고 그런 무대를 많이 봤단 말이에요.
0: 네.
1: 요즘은 그런 무대가 없어지는 게 좀 아쉽습니다.
0: 그렇죠.
1: 자, 지금 공연 준비로 한창 바쁘실 텐데요. 국가무형문화재 사기장과 매듭장의 실제 작업을 춤과 함께 무대에 선보이는 생각하는 손 흙과 실의 춤이 이제 해외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0: 이 공연은 2년 전에
1: 네.
0: 그 국립무형유산원이라는 데가 네네. 있습니다. 무형유산원은 지금 전주에 있는데 거기서 무형유산 인간문화재들의 어떤 작업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더 알릴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이걸 공연으로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기획을 해서 그 지금 이제 대본도 쓰고 연출도 한 이제 김희정 예술 감독이
1: 네.
0: 사기장과 매듭장 네, 두 분을 네. 각각 한 시간씩 네. 해서 공연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재작년에 처음으로 국립무형유산에서 공연을 올렸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1: 네네네.
0: 그래서 금년에 여기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서울 공연을 했고
1: 네, 올 봄에
0: 네 맞습니다. 그걸 그 베를린에 있는 극장에서 9월에 공연하기로 돼 있습니다.
1: 베를린 이제 장인들이 무대에 출연해서 작업 과정을 보여주면서 이제 동시에 이제 춤이 어우러지는 무대지 않습니까? 두 장르를 연결하는 역할이 참 크실 것 같은데요. 예. 어떤 컨셉으로 이제 준비를 하셨나요? 무대 컨셉은?
0: 우리가 창경궁 가면 부용정이라고 그러니까 연못에 네. 부용정이라는 정자가 하나 있어요. 네. 그래서 반쯤은 육지에 있고 반쯤은 이
1: 예,
0: 연못에 기둥을 넣고 네. 있는 그 연못가에 있는 정자가 있죠. 그래서 그 정자를 개념으로 무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무대 맨 앞에 객석으로 반쯤 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예악당 공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거기에 물을 채웠어요. 물을 오케스트라 피트에 물을 채우고 정자를 만들었었는데 그러니까 가장 무대 앞에 이 인간문화재가 나오셔가지고 실제로 거기서 그 사기를 빚으세요. 빚고 또 매듭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실제로 그 실을 가지고 작업을 하시고 그래서 이게 작업극이라고 우리는 이름을 붙이는데 실제로 인간문화재가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맨 앞에다 두고 그 뒤에서
1: 춤과 예, 이게
0: 그렇죠.
1: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공연이 있습니다. 이제 어린 시절 최고의 우상이라고 말씀하셨던 최인호 작가의 소설 겨울 나그네가 이제 초연은 25년 만인가요? 다시 무대에 오르게 되는데 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되게 궁금해요.
0: 25년 전에 공연했을 때는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공연을 했었고요. 그때는 오페라 극장에 있는 모든 무대 기계 장치들을 다 사용해서 정말 거대한 무대를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모든 장면 하나하나를 다 볼거리로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이었었는데 그건 이제 그 시대에 맞는 방법이었다면은 지금은 극장도 달라졌지만은 개념 전체를 좀 바꿨어요. 바꿨는데 어떻게 바꿨는가 하면은 마치 우리가 이 액자 속에서 과거를 추억하듯이 그 두 주인공 민우와 다혜의 두 개의 액자가 서로 교차되어 있는 듯한 모습 그리고 이 액자 속에서 일어나는 장면으로 바꿔서 좀 더 추억이란 걸 더 강조했습니다.
1: 아, 좋습니다. 현재 홍익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 교수로 이제 무대미술 강의를 하고 계신데요. 무대미술가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혹은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습니까?
0: 뭐 무대미술뿐만 아니라 다른 창의적인 직업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상상력 산업이거든요. 상상력을 키워야 되는데 저는 시각적인 일에 종사할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시각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것들을 많이 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영화를 많이 본다 그러면은 물론 뭐 많이 보면 좋겠지만 영화는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자, 이 장면을 이런 각도에서 이만큼 봐라는 걸 모두가 결정을 해놨죠. 그런데 네. 우리가 그 영화가 되기 전 상태에 예를 들면 소설, 원작 소설 같은 걸 읽는다라고 한다면은 읽으면서 계속 스스로 상상을 합니다.
1: 그럼요.
0: 예. 독자가 스스로 그 장면들을 전부 다 머릿속에 그리거든요. 그 과정이 저는 너무너무 소중한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저는 상상력을 키울 수 있다고 봅니다.
1: 음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네.
1: 책을 많이 보고 상상을 많이 해야지 좋은 음악이 나오는 것처럼. 네. 자, 선생님께서는 동양적인 미학을 담는 독창적이고 상징적인 무대를 많이 선보여 왔는데 무대 미술가 박동우의 이름을 걸고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작품이나 무대 미술가로서의 앞으로의 꿈 같은 게 있다면. 네.
0: 제가 이제 뭐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것을 굉장히 열심히 지금까지 해왔다면은 이제 이 작업을 하면서 생긴 그 무대 미술가로서의 어떤 철학이라든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꼭 해야 될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이제 조금씩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 후배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뭐 책으로 엮어서 만들어야 되겠죠. 예. 무대는 이 세상이죠. 그리고 실제로 저는 무대라고 해서 꼭 극장 안에 있는 그 무대만 생각하지는 않고요. 뭐 다양한 공간들을 전부 다 무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극장을 디자인할 때도 있고 어떤 인테리어 디자인을 할 때도 있고 또 설치 미술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그걸 전부 다 이제 내가 하는 일에서 벗어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전부 다 내가 하는 일의 범위 속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무대 미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대다라고 생각하고 무대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 전체가 무대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참 많은 작품을 했죠. 뭐 수백 작품을 했지만 또 새로운 작품을 할 때마다 어렵거든요. 늘 어려워요. 늘 힘들고. 근데 그 이유가 뭔가 생각을 해봤더니 늘 새로운 걸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뭐 나중에 기억되기를 늘 새로운 것에 도전했던 무대 미술가 이렇게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인생 낭독인 오늘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연 무대의 황금손 무대 미술가 박동우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요. 함축미를 주제로 담아내는 시인처럼 개념을 시각화하는 화가처럼 그림으로 입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건축가처럼 네, 앞으로도 시대와 사람을 읽는 좋은 무대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작품에 임할 때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결과음도 좋지 않았다. 박동우 무대미술가의 고백인데요. 한 번뿐인 인생 무대에서 각자 주연 배우로 뛰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왜 이 공연을 하는가? 인생 낭독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병모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그 공부할 거는 지금 여기 이제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만은 책을 그린 우리가 책거리라는 이제 그림에 관한 겁니다.

사람들이 반드시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 그림 맞아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그림이라 그러면은 보통 뭐 산수화 아니면 인물화 해서 산수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나지막한 이렇게 산이 전개되고 그런 자연을 배경으로 또 그 밑에 이제 물이 흐르고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폭포가 이렇게 내려꽂고 이런 그림을 우리가 이제 떠올립니다. 근데 이제 이 그림을 보면은 직선의 짜임이라든가 아니면 직선의 어떤 겹침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 다른 회화는 전부 다 곡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책거리라는 그림이 굉장히 현대적입니다. 영어로는 그 books and things라고 하고 책거리 가운데 그 서재가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그 책장이 있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책가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책가 또는 서가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책거리라는 거는 책으로 특화된 그 정물화인데, 우리가 정물화라고 하면은 서양 미술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폴 세잔이라든가 뭐 샤르댕이라든가 아니면 뭐 고흐라든가 이런 인상파하고 유명한 화가들을 생각을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이런 정물화가 있다는 사실, 이거를 아마 여러분이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유행했던 정물화는 책으로 특화된 정물화이기 때문에 이건 아마 그 세계에 유례 없는 그러한 그 문화유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아이템은 책입니다. 왜냐하면은 조선시대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 문을 중시하는 그 문치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김홍도의 그 자리짝이라는 그런 이제 풍속화가 있습니다. 한 가족이 나오는데 아버지는 자리를 짜고 엄마는 그 물레를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들은 자기 몸보다 더큰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아들의 책 읽는 소리는 엄마 아빠의 그 희망의 찬가입니다. 만약에 그 아들이 책 읽는 소리가 끊기면 엄마 아빠가 동시에 이제 뒤를 돌아다보겠죠. 왜냐하면은 엄마 아빠의 보이지 않는 시선은 등 뒤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림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 김홍도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가장 크게 그려진 거는 자리 짜는 그런 어떤 일 노동입니다만은, 아빠가 쓰고 있는 바로 그 모자를 한번 보시면, 이 모자는 방건이라는 모자입니다. 그래서 이 방건은 여러분 그 지금 쭉 보시는 것처럼 무슨 탕건 또는 정자건과 함께 그 양반들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나는 양반이다, I am 양반이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양반인데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뭐냐면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면 이렇게 이제 험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한을 누구한테 풉니까? 바로 이 아들한테 푸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아들의 그 아랫도리를 보면은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이게 아들이 굉장히 어린아이인데도 자기 몸보다 더 큰 책을 주고 이렇게 책을 이렇게 공부를 시키면서 아빠의 그 한을 풀려고 하는데,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서 김홍도 풍속화에 나오는 이 책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출세의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심보감을 보면 독서는 집안을 일으키는 근본이라 그랬어요. 또 고문진보를 보면 가난한 자는 책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되고, 또 부자는 책으로 말미암아 존귀해진다, 고귀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박지원의 그 책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암 박지원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여덟 가지의 그 책사랑 중에서 일곱 가지는 못 못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여덟 번째는 이제 권장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여기 일곱 개의 그 금지 사항 중에서 어떤 부분이 걸리시는지요. 첫 번째는 책을 대할 때는 하품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마 여기서부터 많은 사람이 아마 걸릴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기지개를 켜지 말라. 하품하면 이제 자동적으로 나오는 건 기지개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졸지 말라.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기침을 할 때는 머리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책을 이렇게 피하라,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우리가 이제 책장을 이렇게 뒤집을 때 침을 묻히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침을 묻히면 이제 책이 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책을 베고 자지 말라. 그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는 이제 권장 사항인데, 남에게 이제 빌려온 서적의 글자가 잘못되면은 그거를 고쳐가지고 뭘 고쳤다는 거를 쪽지에다가 적으라 그랬어요. 그걸 붙이라 그랬고, 또 종이가 떨어졌으면 그것도 붙이고, 또 깨맨실이 끊어졌으면 그걸 또 새로 꿰매가지고 돌려보내라. 이제 이것이 우리가 조선시대의 그 학자, 조선 후기 학자인 박지원의 이제 책사랑입니다. 1866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병인왕요가 일어납니다. 흥성대원군이 프랑스 신부 9명을 포함해서 8,000명의 천주교 신자를 숙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랑스 군대들이 그 바로 이제 그 강화도를 이렇게 침범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전쟁에 참여했던 프랑스의 장교인 그 앙리 지베르가 쓴그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도 집안에 책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야.

책거리가 유행한 시기는 영조의 손자인 그 정조 때입니다. 송나라 때의 그 학자인 정자가 이르기를 비록 책을 읽을 수 없다 하더라도 서실 공부방에 들어가서 책을 어루만지기만 해도 오히려 기분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정조는 책을 이렇게 만지기만이라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여러분 그 비틀즈의 멤버인 그 존 레논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러브 이스 타치. 타치 is love입니다. 그래서 이 만지는 것도 이것도 이제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책을 만져라. 새벽에 동이 들 때까지 그리고 새벽 닭이 울 때까지 공부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역대의 왕 중에서 역대의 군주 중에서 국내일을 다 포함해가지고 가장 많은 저서를 남깁니다. 그래서 홍제 전설 보면 무려 100권이 됩니다. 1791년에 창덕궁에 있는 그 성전에서 재미있는 그 일화를 남깁니다. 그 어자 뒤에 이제 그 책거리, 여러분 또는 책가도를 이렇게 펼쳐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들은 보이는가? 그러면 당연히 이제 신하들은 예, 보입니다. 어찌 경들이 이거를 진짜 책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건 책이 아니라 그림일 뿐이다. 책가도를 펼쳐놓고 이런 이벤트를 벌인 이유는 뭐냐면은 요즘 사람들은 글에 대한 취향이 완전히 나하고 상반된다. 그들이 보는 거는 모두 후세의 병든 글이다. 어떻게 하면은 이 후세의 병든 글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 그림을 제작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후세의 병든 글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조 때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그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우리가 이게 정권 체제를 그 위협을 하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그 천주교 책을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서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최초의 정조 때 그 천주교 박해가 이루어진 데 그 신의 박해입니다. 또 두 번째의 그 후세 병등글이라는 건 뭐냐면은 청나라로부터 수입한 굉장히 통속적인 책. 다시 말하면 이런 정통의 고전적인 책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세속적인 책인데 또 그거를 막기 위한 운동이 또 우리가 역사 속에서 우리가 문체 반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책거리 보면 책과 그다음에 이제 물건이 있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제 물건이 바로 우리가 이제 관심을 둬야 될 대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조선시대에 책을 좋아하는 건 너무나 이제 당연하지만은 물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경에 나오는 그 완물상지라는 그런 우리가 이제 용어처럼 물건에 대해서 굉장히 조선의 사람들이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물건에 빠지면 뜻을 잃는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조선의 이제 임금님이 어떤 그 귀한 물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은 전하 뭐 아니되옵니다 하면서 막 신하들이 그냥 득달같이 이렇게 나서서 그 물건에 대한 관심을 못 갖게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조선 후기에 와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물건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물건의 가치라 그럴까 물건이 가져다 주는 우리에게서는 행복에 대해서 이제 인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선 500년 중에서 그 허리쯤에 전쟁을 이제 네 번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부터 병자호란까지 겪으면서 우리가 이제 좀 더 그 현실적이 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뭔가 좀 이념적이고 뭔가 그 어떤 그 이데올로기에 어떤 빠져 있다 그러면은 조선 후기에 와서는 좀 실질적으로 이렇게 실질적인 어떤 생각으로 바뀌면서 물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러한 물건들이 보석처럼 바뀐 것이 바로 책가도고 책거리인 겁니다. 예, 2016년에 예술의 전당에서 책거리 전했을 때 그 포토전으로 썼던 이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굉장히 아주 그 화려하고 그리고 아주 그 다채로운 이런 작품인데 이건 이제 우리나라 그림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가구라든가 이제 물건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면은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서양에부터 이렇게 들어온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칸막이가 있습니다. 근데 칸막이에 구멍이 이렇게 동그랗게 이제 뚫려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 가구에서 칸막이에 구멍 뚫린 건 아마 보신 적 없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선반도 보면 선반이 니은자 또는 이제 기역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가구가 무엇인가 하고 제가 찾아봤더니 이거는 이제 그 청나라 때의 그 장식장인 다보격이라는 가구예요. 여기 보시면은 구멍이, 칸막이에 구멍이 다 뚫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역자, 니은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보니까 청나라의 장식장을 사용했다라는 걸 우선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세부에 볼 수 있는 이렇게 도자기들 보면 무슨 빨간 도자기도 있고 녹색 도자기 있고 노란 도자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컬러풀한 도자기도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박물관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런데 이제 이 도자기가 뭐냐면 이거는 청나라의 단색 도자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싱글 컬러드 포슬린이라고 우리가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대형 박물관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이제 빨간 병 또는 이제 노란 뭐 항아리 이런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도자기를 사용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앞에서 보셨던 장면인데 가운데 이제 금속에 이제 이런 기구가 있는데 이거는 바로 뭐냐면 서양에서 건너온 그 자명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명종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선시대의 그 책가도를 보면은 뭐 거울이라든가 또는 뭐 양금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안경이라든가 이렇게 다 뭐냐면 서양 대항해 시대 때 서양에서 중국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전해진 그런 물건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더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은 그러한 어떤 중국의 가구 또는 중국의 기물 또는 그 서양의 물건을 그리는 그 기법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거는 르네상스 시대 때의 그 서양화를 표현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아마 그 초등학교 때 아마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 도화지에다가 예를 들어 전봇대를 그리면 전봇대가 점점 작아져갖고 나중에 그 점이 되잖아요. 그래서 2차원의 공간에다 어떤 3차원의 깊이감을 표현하는 이러한 그 원근법인데 여기도 지금 원근법이 굉장히 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그릇이 컵이 지금 막 이게 잔이 이게 깨질 정도로 깨지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이렇게 강하게 들어간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바로 르네상스 원근법 다시 말하면 그 리니어 퍼스펙티브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가 그 이런 그 모델링 뭐 컵이라든가 이 그릇을 표현하는 거 보면 굉장히 입체적이에요. 입체적이고 또 우리가 그 서양화 기법처럼 가운데에 이런 하이라이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막 스크래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는 빛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그 르네상스 시대의 우리가 쉐이딩 테크닉이라는 이런 기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 왜 우리나라 책거리인데 왜 궁중의 책거리에
중국의 도자기, 또는 중국의 가구, 또는 서양의 물건, 또 서양의 기법으로 돼 있냐 이거죠. 그래서 이건 혹시 그 사치풍조가 아니냐. 마치 우리가 이제 뭐 구찌 좋아하고 에르메스 좋아하고 뭐 샤넬 좋아하는 거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저는 이거는 세계화의 그 열망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 전반기 때는 어떻게 보면 그 이념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냐 기냐 하면서 뭐 철학적이고 우주적인 이런 어떤 그 논쟁에 휩싸였다 그러면 우리가 전쟁을 조선 중반에 이제 전쟁을 겪고 나서 그 후반기에는 뭔가 실질적으로 그 물건이 우리에게 이제 행복을 준다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정신적인 가치에서 뭔가 그 물질적인 욕망의 시대로 조선 후기에 이제 바뀌는데 바로 그 조선 후기의 그런 변화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저는 책가도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그 궁중의 책가도의 그 매력은 무엇이냐? 그거는 바로 뭐냐면 이런 구조적인 짜임이 아닌가. 여러분 보시면은 굉장히 복잡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하나하나 칸을 쳐보니까 이게 쉬운 두 칸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이제 책갑이라고 중국 책은 책 케이스, 우리가 담배갑 하듯이 책을 이렇게 케이스로 이렇게 쌓여있는 조그만 책인데 대부분 이제 중국 책인데요. 책갑이 115개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도자기를 비롯한 또 기물은 102개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만약에 여러분 이런 큰 그 백지를 주면서 종이를 주면서 52칸의 책값 115개의 김을 102개가 된 102개로 이루어진 책가들을 그려라 하면은 바로 이제 이런 그림이 이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거 보면은 굉장히 그 놀라울 정도의 어떤 구성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디테일을 보면은 이런 책의 쌓임이라든가 그릇의 노인 같은 것들이 변화무쌍하고 이게 똑같은 것이 없습니다. 이 책가들을 보면은 이건 좌우동형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중심선으로 해가지고 좌우에게 똑같이 칸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만은 같은 면이 없습니다. 좌우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한쪽에는 뭐 책이 쌓여있으면 한쪽에는 뭐 그릇이 놓여있던가 해서 우리가 좌우 동형의 그 시메트리 중에서 이 변화를 주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여기서 보시면은 이 책갑에 쌓여있는 거는 이거는 중국 책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크고 이렇게 이제 노란 표지로 되어 있는 거는 이게 조선의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왼쪽에 어떤 게 중국 책이고 어떤 게 우리나라 책인지를 여러분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조선시대의 책가도를 가장 잘 그리는 분이 있는데 그 화원, 궁중화원인 그 이형록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할아버지 이종현, 아버지 이윤민의 대를 이어가지고 3대째 책거리를 잘 그립니다. 그래서 아마 책거리를 못 그릴래야 못 그릴 수 없는 그런 이제 집안에서 태어난 분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두 번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57세인 1864년에는 이형록으로 바꾸고 그리고 64세인 1871년에는 이태균으로 이름을 개명을 합니다.

그 이름 바꿀 때마다 그 화풍이 바뀌는 것이 또 이분의 특징입니다. 그 이영록일 때는 그 뒷판의 색이 갈색을 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칸막이도 갈색을 쓰기 때문에 우선 그 브라운 계통의 갈색 책가도를 우리가 꾸미는 것을 표현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이 이영록이 그랬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 이제 숨은 도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쪽으로 그냥 생명의 은인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은인 생명의 은인을 확대를 해보면 두 번째 보면은 이걸 도장을 눕혀놨어요. 근데 눕혀놓은 데에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형록인 해서 이건 이형록이 그렸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형록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그 디테일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사실적으로 표현하는데 그 아버지인 이윤민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얼마나 사실적으로 표현했으면 사람들이 이게 진짜 그냥 서간지라는 거예요. 서간지라고 이게 서가 아니야 책 아니야 하면서 가까이 보더니 아닌가벼 하면서 이렇게 뒤로 돌아섰다는 그런 일화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합니다. 57세인 1864년에 이형록은 이름을 이응록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64세인 1871년에는 이택균으로 바꾸는데요. 근데 이게 이름을 바꾸면서 벼슬이 높아져요. 이응록일 때는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뒷판이 갈색일 때도 있지만은 녹색을 쓰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칸막이는 갈색 칸막이를 그대로 쓰지만 뒷판은 이제 녹색을 써가지고 뭔가 요새 이제 젊은 사람들 얘기를 하면 그야말로 이제 깔맞춤을 이제 피하는 거죠. 어떤 거 보색 대비를 해서 뭔가 그 생동감 넘치는 이런 작품을 만듭니다. 근데 이응록일 때 가장 디테일이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57세에서 64세까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가로서는 가장 그 에너제틱한 시기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전문용어로 모델링이라 합니다만 입체적인 표현이 굉장히 좀 강한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박물관에 이제 유물 심사로 간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맨 마지막 폭에 이렇게 도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응록인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작품을 어떤 이제 그 골동품 상인이 600만 원에 내는 거예요. 이제 한 폭에 100만 원씩 해가지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이응록의 그 책가도가 얼마 전에 그 10억에 호가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박물관에 있는 관계자에게 얘기했죠. 이거는 더 이상 안 된다. 공을 하나 더 붙여주거나.

나 아니면 뭔가 좀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만 이제 거기 규정상 그렇게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럼 한 푼도 깎지 말라 해가지고 아마 600만 원에 아마 그 횡재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 골동품 상황은 그 딜러는 전문가인데 왜 이거를 몰랐을까? 그런데 그분이 이형록 그림은 비싸다는 걸 알았지만 이형록이 57세에 이형록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 컬러풀한 이런 붓도 이게 이제 중국 붓입니다. 그러나 아주 입체적으로 표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이러한 그 잔은 마치 요새 그 머그컵으로도 쓸 만큼 굉장히 아주 현대적인 이런 모양새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 미국의 남부에 있는 그 버밍햄 뮤지엄 오브 아트, 버밍햄 미술관에서 그 책거리가 있다고 저를 한번 초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보시면은 이 책거리는 뒷판이 청색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블루 책거리라고 할 수 있는데, 생명의 은인이 어디 있냐 하고 도장을 찾아봤더니 도장에 이택균인이라고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도널드 선생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책가도를 제일 잘 그리는 분이 이형록입니다. 근데 이형록은 이름을 두 번 바꾸는데 57세에는 이형록, 그리고 64세에는 이택균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64세, 다시 말하면 1871년 이후에 그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형록일 때는 뒷판을 갈색을 써서 갈색 책거리가 유행했다면, 우리가 이형록일 때는 녹색을 써서 녹색 책거리, 그리고 이택균일 때는 바로 이런 청색을 쓴 그 블루 책거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형록이라는 작가, 이택균이라는 작가는 뒷판의 색에 대한 굉장한 많은 이런 실험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그 TV 프로그램에서 그 미나를 소개하면서 세계의 그 유명한 그 패션 업계에서는 우리나라를 미나를 갖고 이렇게 그 상품화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 우리나라 디자이너, 패션 디자이너들은 뭐 하냐 하면서 약간 그 책망하듯이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지금 보시는 이제 양혜일 선생이라는 우리나라의 그 패션 디자이너가 방송국에 항의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매년 1년에 두 번씩 파리의 그 패션 위크에서 미나를 갖고 패션쇼를 하는데 정 교수가 무슨 소리를 하느냐, 전화번호 대라 뭐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항의하는 바람에 저하고 이제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미안한 마음에 양혜일 선생에게 바로 그 블루 책거리, 여러분 아까 설명드렸던 그 이택균 책거리를 소개했더니 거짓말 안 하고 그 앞에 한 두 시간을 앉아 계시는 거예요. 봄의 패션 위크에서는 바로 이 책가도를 갖고 이 블루 책거리를 갖고 패션쇼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그 2월 말쯤에 제 카톡으로 카톡 하면서 오는데 바로 이런 작품들이 온 겁니다.

당시 일본에서 책거리를 조사하러 갔을 때 일본 구라시키 미래관에서는 제 몸 키보다 이렇게 더 큰 궁중화 책거리를 한번 조사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토에 있는 일본 고려미술관에는 제 허리쯤에 오는 그 미나 책거리 병풍을 조사한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궁중해하는 키가 커요, 병풍이. 근데 미나는 키가 작아요. 그러니까 궁중해하의 뭐 2분의 1, 심지어는 뭐 3분의 1까지 이렇게 키가 작은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 공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중은 아무래도 크니까 그 병풍의 키가 크고 그리고 민간에는 이제 그 주거 공간이 작기 때문에 이 키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책거리 그림은 궁중 책거리입니다. 그래서 키가 크고 그래서 이 책값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물들을 굉장히 여유롭게 넉넉하게 이렇게 이제 배치하고 있는 이런 그림입니다. 근데 만약 이제 이 그림을 미나로 표현해서 이제 키가 2분의 1 또는 이제 3분의 1로 작아진다면 어떻게 이제 표현할까 이제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그냥 2분의 1대로 이제 스케일을 줄이고 또 3분의 1로 줄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물건 또는 이미지 자체가 크기가 갖고 있는 그런 임팩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기가 갖고 있는 이 감동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작정 줄이면 안 됩니다. 작은 크기의 병풍 안에 그 담는 방법을 바로 우리가 그 이름 없는 그 무명화가 미나가들의 이런 지혜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키가 2분의 1로 이렇게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물건들이 갖고 있는 임팩트는 그대로 갖고 가면서 이거를 그냥 한 이미지 덩어리로 아주 컴팩트하게 모아놓으니까 오히려 주변에 여유로운 어떤 공간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이런 그림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아이디어, 이러한 지혜를 어디서 얻었을까? 제가 고민하다가 찾았습니다만 그거는 보따리의 원리가 아닌가. 우리가 이제 보따리라는 거는 이게 방에다가 펼쳐놓으면 그냥 한가득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거를 우리가 옷가지나 청가지를 차곡차곡 개면은 이 보따리 하나로 달랑 이렇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간편해지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 적은 공간 속에서 적은 집에서 사는 이런 서민들의 바로 삶의 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 베를린에 갔을 때 포츠담에서 그 반고흐의 정문화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택시를 타고 여기 이 고흐의 정문화전을 한번 보러 갔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5시인데도 이 밤이 이제 껌껌하게 이제 어둠이 짙은 그런 곳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바로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고흐가 그 말년에 프랑스 남부 지방에 가서 그렸던 그런 정문화입니다. 그때는 이제 정신적으로 굉장히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시절인데 여기에 있는 그 물건들은 바로 그 당시의 고흐의 생활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고흐가 즐겼던 술이라든가 또 고흐가 즐겼던 담배 이거는 이제 고흐의 어떤 그 생활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또 뒤에 있는 촛불은 고흐의 자기의 삶이 얼마나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물화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물건이나 물질을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어떤 삶의 그 표현, 다시 말하면 자화상이다라는 것을 바로 이 전시를 통해서 저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책거리를 보면 우리가 이제 미나 책거리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어느 방 안에 있는 물건들을 바로 이렇게 한 덩어리로 이렇게 모아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림에서 그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은 그 어린아이가 있는데 어린아이가 책보다 작고 어린아이가 이러한 그 책장보다 작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중요한 거는 크게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건 작게 그립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의 주인공은 어린아이가 아니고 바로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이 주인공이고 어린아이는 엑스트라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사실은 여기에는 그 중국 어린아이 또는 중국의 물건보다는 이제 한국의 어린아이, 조선의 어린아이로 이제 바뀌고 그다음에 그 어린아이가 읽고 있는 책은 조선의 이제 그 어린아이들이 읽는 윤리 교과서인 그 소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점점 중국 또는 그 서양의 그 물건 서양의 그림이 이제 한국적인 그림으로 우리가 미나 속에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나라는 거는 우리가 음식으로 비하면은 된장처럼 구수하고 김치처럼 맛깔스러운 가장 한국적인 그림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1959년에 바로 이제 일본에서 민회운동을 벌이고 미나라는 말을 처음 만든 야나기 문에요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궁중화 책거리가 아니라 미나 책거리 그 두 폭을 우리가 제자의 제자뻘 되는 사람한테 기증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1959년에는 야나기 문에요시가 굉장히 그 건강이 안 좋아서 그 지병 때문에 2년 뒤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거리의 그 두 폭이 그냥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이게 어찌할 바를 몰라갖고 그냥 쏟아내듯이 쓴 글이 바로 뭐냐면 불가사의한 조선민화라는 이런 유명한 글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직관은 이 그림이 대단히 매혹적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뭔가 신비로

좋은 아름다움마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혜를 짜서 다시 바라보면 이 그림만큼 모든 지혜를 무력하게 하는 그림은 좀처럼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은 이 그림이 근대인의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모든 불합리성에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야나기 문혜씨가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찬사를 다 쏟아낸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나기 문혜씨가 일제강점 20세기 전반에 그러니까 서양의 근대 미술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의 근대 미술 교육을 받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르네상스 시대의 원근법, 서양의 원근법. 그러니까 점점점 뒤로 갈수록 좁아지는 것이 감동을 준다고 생각했는데 이 그림을 보면 그 책갑이 뒤로 갈수록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앞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릇이 오이가 담겨진 그릇이 있고 거기에 이제 조그만 항아리가 있습니다. 근데 항아리 뒤에 책이 있는데 책이 이렇게 책 위에 또 우리가 안경 서양화부터 수입한 안경이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건 아마 무슨 강력본드로 붙인 것처럼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소반이 있는데 이런 공간들이 보면은 굉장히 기기묘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한데 뭔가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 감동이 뭔지 몰라갖고 미스테리하다. 불가사의하다라는 이런 말로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의 제자이면서 또 일본의 유명한 염지 공예가인 그 세리자와 케이스케는 무심코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다. 같은 그림을 보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불가사의한 놀라운 화경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 그림을 보고 무심코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손든 분이 있으시네. 감독님이 드시는데. 그래서 이러한 그림들이 바로 그 1959년 일본의 최고의 안목이라고 할 수 있는 야나기 문에시와 세리자와 케이스케를 아주 감동케 하는 이런 작품입니다. 이게 바로 미나체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세리자와 케이스케는 우리가 그 미나체거리의 감동을 받은 것을 자기 작품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로 이제 자기 방에 있는 물건들을 다 이렇게 미나채거리처럼 이렇게 컴팩트하게 덩어리로 만들고 그거를 이게 블랙톤 검은 색깔로 해가지고 굉장히 현대적인 감각의 일본식의 채거리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2016년에 그 예술의 전당에서 채거리전을 했을 때 가장 하이라이트 장면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전시장은 좌우가 너비가 20m고 높이가 20m입니다. 굉장히 큰 전시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병풍은 보통 한 4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20m 되니까 병풍을 한 3개쯤 놓으면 되겠지 하고 저는 이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적인 설치 미술가인 최정아 씨가 이게 디스플레이를 도와줬는데 이 병풍을 보고 첫 마디가 뭐냐면은 이건 엄청 센 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기가 세게 나오기 때문에 좌우의 병풍을 치우고 이 병풍만 놔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그 좋은 대로 그 좌우 20m, 높이 20m의 이 병풍 하나만 이렇게 라이팅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 병풍이 그 큰 공간을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결이 뭔가 하고 제 나름대로 이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원래 그 호피도 물론 이제 표범 가죽입니다만 이걸 호피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표범이 한 폭에 한 마리씩 있기 때문에 여덟 마리 표범이 포효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에너지가 강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최정아 씨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자기의 어떤 직감적인 이런 능력으로 이 에너지를 이제 파악을 한 거겠죠. 그런데 이 호피도에는 또 재미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에 그 책거리를 그린 그림 그 주변을 보면은 나중에 이걸 오려가지고 그려 넣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원래 그 호피도를 갖고 있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또 마음이 바뀌었는지 여기에다가 화가를 또 불러 미나가를 불러다가 책거리를 그려달라고 이제 주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은 뭐냐면 본인이 무뿐만 아니라 원래 이제 무관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난 무뿐만 아니라 문물을 겸비한 사람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면 사람은 죽어서 뭘 남깁니까?

꼬리와 생앙이라는 악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바로 그 승진, 출세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석경의 그 경자는 뭘 그 경사스러운 경자하고 발음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펀이라고 그러죠. P-U-N. 그래서 발음이 같으면은 이 석경이 출세, 경사가 되고 경사스러운 일이 바로 석경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되고 밑에 보면은 이 여기 우리가 약탄기가 있습니다. 약탄기가 있고 그리고 또 최고에는 그 안경이 얹어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뭔가 그 중년 이상의 뭔가 그 몸이 아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마 뭐 고혈압이라든가 뭐 당뇨와 같은 이런 병을 앓고 있는 걸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밑에는 이제 문방구가 있고 또 우리가 이 책상 그 안쪽에는 이분이 이제 평소에 즐겼던 뭐 바둑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놀이기구를 이렇게 숨겨 놓은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우리가 아시아 미술 컬렉션으로 유명한 데는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미술관입니다. 이거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그 시청 앞에 있습니다만은 자랑스럽게도 실리콘밸리에서 돈을 많이 번 이정문이라는 분이 이거 도네이션한 이런 건물입니다. 근데 그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박물관에 작은 이런 책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책거리를 보면은 그 다들 이 책값을 뭐냐면 그릇 받침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대학교 때 그 자취 생활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라면거리다 이제 급하면은 막 그릇 위에다가 이렇게 냄비를 얹어 놓았던 경험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저는 이제 책을 갖고 이렇게 이제 뭐 강의하러 다니는 이제 이런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어떤 이런 제의식을 느끼는데 이 그림을 보고 아, 우리 조상들도 보면은 책을 전부 다 이 책받침으로 썼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릇 위에 있는 걸 보면은 오이고 불수감이고 딸기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꼬치입니다. 이거는 다 뭐냐면은 다산, 다남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이는 남자의 거시기처럼 생겼기 때문에 이거는 다산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불수감이나 딸기나 이런 것들은 바로 뭐냐면 이게 씨가 많은 것도 이게 다산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것의 이 책거리의 의미는 아들을 많이 낳아서 공부를 많이 시켜서 서울대학을 보내라 하는 이제 그런 그 현실적인 욕망을 우리가 이제 이러한 책과 그다음에 이제 이런 과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성이 그 한 손에는 그 부채 또 한 손에는 이게 책을 들면서 읽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그 맞은편에는 자기 몸보다 더 큰 그 경대 지금으로 하면 그 거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책거리 전시하면서 새롭게 이제 발견한 사실은 뭐냐면 이 물건들이 여성적인 물건들이 종종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궁중화 책거리는 어떻게 보면 좀 남성 다시 말하면 어떤 중성 이런 의미가 있다면은 미나 책거리에는 가끔 이렇게 여성적인 물건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여성들의 어떤 비단 신인 비단 어떤 신발이라든가 또는 여성들이 또 머리를 우리가 단장할 때 쓰는 그 동백류를 담는 이런 향유병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여성의 그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같은 그 병풍 안에서 그 아래에 보면 그 수박이 있고 수박을 가운데 있는 그 은장도에서 이렇게 장도갑에서 꺼내가지고 그냥 역기적으로 푹 찌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장면을 보고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나 속에서 수박은 그 위를 잘라서 씨를 내보임으로써 그게 이제 다산 또는 이제 다남자를 상징하는데 도대체 이 수박을 이 장도로 찌른 이거는 뭘 의미할까? 그거는 저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박이라는 거는 다남자 다산의 상징인데 이거를 푹 찔렀다는 거는 그거를 부정하는 퍼포먼스가 아니냐. 다시 말하면은 이 여성의 그 서재의 주인공은 나는 씨바지가 아니다. 나는 애기 낳는 기계가 아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아마 우리에게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좀 넓은데 지금 여기에서는 재미난 그런 이벤트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무부의 이제 도움을 받아서 세계의 그 유수한 미술관 그 40여 개의 그 40여 개 박물관에서 종사하는 그 큐레이터의 워크숍을 여기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책거리를 보여드리면서 책거리를 설명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근데 그때의 이제 포스터로 사용한 건데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에 그 포스터의 이미지는 아까 설명했던 그런 이제 그 아주 화려한 다채로운 그 책가도의 그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걸 영어로 썼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거 한국 그림 맞아야 하고 묻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전시는 바로 이제 미국의 아주 심장부 정도에 있는 그 캔자스 대학에 있는 그 스펜서 미술관에서 전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또 캔자스 대학의 미술사학과 주체로 해서 책거리에 관한 국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 각국의 14명의 학자를 초청해서 아마 책거리에 관한 국제 세미나로는 아마 최초의 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의 전시였던 클리블랜드 미술관은 우리가 미국에서 한 5위쯤 되는 굉장히 큰 그런 미술관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입구에 책거리 전시장 입구에 이제 이런 장면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가운데 있는 작품을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거는 이태균의 그 블루 책거리다라는 거를 고증했더니 박물관에서 가운데다 이렇게 모셔놓고 또 그 블루 책거리의 그 파란색으로 그 디스플레이를 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그 3대 일간지 중에 하나인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그야말로 그냥 대문짝만하게 전면에다가 그 전시회를 이렇게 소개해 준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책거리 전시회가 끝날 즈음에 미국의 아마 세 번째 되는 박물관인 The Art Institute of Chicago에서 그 자기네 이제 그 컬렉션 도록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도록에 우리나라 그림이 두 점이 소개가 돼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미국의 그 열풍을 일으키고
1: 내서성 저룡이 불을 참고 선비 국서성 놈서성 정봉아 성산 조자룡을 아느냐 모르느냐 바라보면 백호안이가 되는 바는 장봉 책자를 내려 비렵게 바르고 주먹을 실려야 대두를 숙이고 홍보벽에는 주먹이 터지게 정동을 광지고 삼짐을 올려 궁혈을 나그르르르르르르르르르 김하식천 이 헬발까지 손 폭댕이 번개가 아직 마른

2016년 9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책거리 미국 순회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장소는 그 뉴욕에 있는 그 찰스 왕 센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공간이 굉장히

0: 오니 파리 같은 굴로 사려.
1: 그때야
2: 얼씨구
1: 춘향과 이도령이 만난 지 엊그제 듯 하나. 하루 가고 이틀 가고 4, 5일이 되어 가니 나이 어린 사람들이 볼 부끄러움은 훨씬 멀리 가고
2: 그렇죠.
1: 정말 담쑥 들어 하루는 사랑가로 논의난디 만첩청산
2: 다 알시고
1: 늙은 보임이
2: 다 어째 다
1: 살찐남 개를 불어다 놓고
2: 다 알시고
1: 이는다 담쑥
2: 담쑥
1: 반조
2: 흑곡
1: 청하기 난초를 부르고 송백가루 뜸노난 듯
2: 다 얼씨고
1: 북핵 공룡기 예주를 부르고 재운 가을을 음노난 듯
2: 다 얼씨고
1: 내 사랑 내 알뜰 내가

0: 아닙니다. 예지야.
1: 그렇죠.
0: 그렇죠. 엉덩 네가 내 사랑이니야.
1: 얼씨구.
0: 난 무변소여 전어.
1: 얼씨구.
0: 창에 같이 깊은 사랑.
1: 얼씨구.
0: 사무신정 달발 근디 우산 천봉 환월 사랑.
1: 얼씨구.
0: 생전 사랑이 이러니 사후기약이 없을 소냐.
1: 얼씨구.
0: 너는 죽어 꽃이 되대.
1: 그렇죠.
0: 백동산 출나가니고 나도 죽어 불나비 되야. 춘삼을 호시절은 이 고성이를 내가 담석 안고 온다울 죽어라도면 네가 나인 줄로 알려고 하구나. 팔로 하면 촛불 내라. 나비 새꽃 찾아가니 꽃대기의 사실소.
1: 얼씨구.
0: 그러면 죽어 될 것이 있다.
1: 좋지다.
0: 너는 죽어 종도 인경이 되고 나도 죽어 인경밭지가 되어 반민변 28수
1: 얼씨구.
0: 낮이면 33천 그저 대치고 뜨면 네가 달인 줄 알려주구나. 인경되기도 내 사실소. 그러면 조금 될 것이 있다. 너는 죽어서 글자가 되되 따지 까군 그름 안 했죠.
1: 얼씨구.
0: 계집 여자 글자가 되고 나도 죽어 글자가 되되 헌얼촌 헌얼곤 너릴 변양 지아비부 사랑이나 기특기 아들 자 글자가 되어 대립 여변에 똑같이 붙여 서서 저울 호자로만 오락을 볼 거라.
1: 아, 그렇지.
0: 토래님은 어이 사후 말씀만 하시오.
1: 그렇죠.
0: 아, 또 오늘 볼게 얼굴 이쁘네.
1: 감사합니다.
0: 오, 그럼 정담도 하고 업고도 한번 놀아보자.
1: 그렇죠.
0: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 구나 내 사랑이야 이내 사랑 유루다 엄마 오대 사당아 네가 무엇을 먹으라느냐 둥글둥글 수박 웃봉지 떼떨이고 강릉 백정을 부어 신랑 발라버리고 붉은 점 우뚝 떠 한간기수로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당동지지루지거니 외가지당 참에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싫어. 엄마 도대사장아 포도를 주랴 행도를 주랴 귤 명사탕 해화당을 주랴 엄마도 내 사랑 지금 돌돌 개살구 작은 이도령선은 내 먹으려느냐. 저리 가거라 뒤태로를 보자. 이리 오너라 앞태로를 보자. 아장아장 걸어라 걷는 태를 보자. 방구도 서라 이솔 보자. 엄마 손에 사랑아.
2: 아이고 기운 내시. 감사합니다.
3: 도련님 기가 막혀. 장모 춘향만 데려가면 그만 아닌가. 좋은 수가 있네. 내일 아침 요요 배행시에 신주는 내어 내 도포 소매에 모시고 춘향이를 요요 안에 태우고 가면 누가 요요 안에 춘향이 태우고 간다 하라든가. 아이고 어머니 도련님 너무 조르지 마오. 오죽 답답하고 민망하여야 저런 망언을 허리까. 어머니는 건넌 방으로 가시오. 도련님과 저는 밤새도록

어쩌지야 못하지야 네 맘대로는 못하지야 천양반 가신 후로 뉘간장은

그때 여춘향이가 오리정으로 이별하러 나갔다 허되 그럴 리가 있겠느냐. 내 행차 배행시에 육방 관속이 오리정 삼도 내거리 늘어서 있는디 체면 있는 춘향이가 서방 이별한다 하고 퍼버리고 앉아 울 수가 없지. 꼼짝 달싹 못 오고 저희 집 담장 안에서 이별을 하는디 와서

술이나 한잔 잡수시오. 술 한잔을 푸

이 술 한 잔을 잡수시고.

거지. 행장을 수수퍼

차 후호. 오냐 춘향아 우지 마라. 너와 나와 만날 때는 합한 줄을

말고 이별 말랴 이별 근본 비들어라 하양나길 숨기는 소통구구 모자 이별 용산의 형제 이별 서출양과 무고인이라 이런 이별만큰 말은 너와 나와 당헌 이별 만날 날이 있을 테니 서으러 말고 잘 있거라 도련님이 금낭 속에서 추월 같은 대모색경 춘향 주며 허는 말이 이에 춘향아 거울 받으라 장부의 맑은 마음 거울빛과

춘향이 그 거울 간수하고 첫쪘던 옥지화늘이 바다다다다옥 빼어내요 도련님 쩟 울리면서 애소 도련님 치환 봐도 여자의 굳은 철개 치환빛과 싸우니

0: 다짐장 올려놓으니 일심이라 섞었다. 너 인연, 너 일심이 얼마나 고든가 보자. 그치? 당장 형틀 들어 읊어봐라.
1: 알시고.
0: 춘향이 연연 약지에 형틀 위에 올려매고 바지깔에 월신 지켜 형틀 다리 암양에 단단히 묶은 후에 집장 서령 분부별아 이로 사정 두었다가는 주장대로 찌를 테니 각별히 메워쳐라. 어느 영이라 일부 사정을 두오리까 당장 빼들 올리리다. 집장 서령 거동을 보아라.
1: 얼씨구
0: 형장 하나라. 통털 밑에 별차도 없고 영정을 고르는구나. 이놈도 자꾸 뜨끈뜨끈청 청놈도 자꾸 뜨끈거려. 그중 등신 좋은 놈 골라 잡고 갓을 숙여 대상을 가리워.
1: 얼씨구
0: 사또 보는 데는 엄경의 젊은이 춘향을 보고 속말을 헌다. 예, 춘향아, 한두 대만 견디어라. 내 솜씨로 살려주마.
1: 알시고.
0: 꼼짝꼼짝 말아. 까부러지리라. 배후처럼 예예
1: 어다
0: 따 버려진 형장 갈자는
1: 아시오 아
0: 공정으로 통털 밑에가 따라 제거동 틀어 준향이 조심스러워 아프던 말도 아니 어머 굴게

0: 이제
1: 일편 던신이 마음 어. 일부 중사 오라는디 일길 형장이 웬일이오?
0: 옳지다
1: 배우 옳처럼

이부 풀경이 내 마음 이 군불사 다르리까 이비사절 아랫거든 도남군을 섬기릴까 성을 비춰겨줘 내 후처라 삼가히 조심하라

0: 정치법을 알았고
1: 세워.
0: 산불 화두로 하지 마오. 사짜라 설다.
1: 아, 좋다.
0: 부처론이

0: 내 뿔에 다 걸터고
1: 벌써다
0: 내 독가 먹고 못 가네요. 오자 낯을 붙였노니 엄마로 오신 사또 우등을 밝히시오. 오빼 불망 우리 땅군 오실 날짜만 기대리오. 육자 낯을 붙였노니 욕봉 맷째인 마음 육세를 흐둥가네요. 칠자 낯을 딱 붙여놓니 지척장검 높이

0: 어. 발전한
1: 다
0: 포천원이
1: 다
0: 발만 부당한 대리를 기력군장 그만하오. 굳자나 슬프촌 논이

주랬까 군사길 생을 얻으려도 가망없고 부드지

멍청해. 요랑이 없으니까 이제라도 잇몸이 죽어 혼비 정착하면 더 빛도 써 도연

0: 진아.
1: 열을 치고 짐작 올까.
0: 좋지.
1: 숨을 때리고 그만둘까.
0: 다 좋지.
1: 삼십다지 맹장언니.
0: 좋다.
1: 복 같은 두 다리와 요수같이 흐르는 피는 정반그 친정이라. 업자던 형방도 눈물 짓고
0: 좋지.
1: 빚질하던 집장사령부와
0: 아이씨고.
1: 매

치면서 발투 토크를 며

0: 좋네.
1: 아, 좋지.
0: 30년간
1: 아, 얼씨구.
0: 관문 출입 불호이란 경원 첨복 안내.
1: 아, 좋지.
0: 이제는 나가 문장가색을 허드래도 아스라이구실 그만두랴.
1: 다 좋지.
0: 이때여 남은 오입쟁이들 모여서서 아서라 춘향이 매만들무냐. 사람 돈으로 뭐뭐 건네. 어딘 것이 설령 잘못한 을지레 또 있느냐. 직장 서령으로 눈 켜두었다가 서문 밖을 나오면 급사를 지리라. 차례매들이 노인 눈야
1: 얼씨구.

0: 지리 도인냐 간다 간다 떨떨이고 내 돌아간다
1: 시고 다

0: 어때요, 준양모? 어사되어 돌아올 줄 알고 이도룡을 기다렸거늘 비록 거지되어 왔으니 그 일이 어찌 될 일이냐. 김에 길 일이 났지. 여보소 장모, 날로 보고 참소 참어.
1: 그렇죠.
0: 그러나 시장언니 밥 있거든 안술 주소. 춘향모 기가 막혀. 자네 줄밥 없네. 자네 줄밥 있으면 내 속옷에 풀에 입겄네. 향단이 옆에 있다 민망하야. 여보 만나님 그리마오. 아씨의 천국을 안이겠고 불은 전례 찾아오신 정옥 대면 밥대는 못하리다. 부엌으로 들어가서 먹던 밥 제김치 냉수 또 받쳐들고 여보 서방님

0: 조사 또 장 밥을 먹되 잠깐 장단을 달아놓고 먹는데 먼산 호랭이 쥐선 없던 도깨비 바로 치듯 중 목닥치듯 맞바람이 개눈 감치듯 고속 북치듯 딱딱 잘 먹었다 춘향모가 어사 또 밥 먹는 것을 물그러미 바라보더니 찹껏 반반이 빌어 먹었다 자네 지금 밥 먹었는가 밥 총노체 어사 또 껄껄껄 웃으시며 그 입맛도 성세 따라가는 것이래 내가 아까는 시장하여 어찌 된 줄 모르겠더니 이제 오장단속을 떡 하고 나니 춘향 생각이 나네 그려
1: 그렇지
0: 그러겠네 그러나 저러나 바로나 치거든 가세 초경

0: 좋지.
1: 바로 시간이 되는

진원 옹 누나 잔잔기로 춘향 모친은 정신 없이 앉아있고

대막 그가 서 있다가 하루 소리 듣고 만화님

따로 오그룩 내려가를 적어 파

Yeah.

여보, 칼띠. 영업을 아옥하면 내 얼음을 네가 걸어주며 아장을 여장을 띠.

0: 일현
1: 얼씨구야
0: 대장산원 네가 보여줄 거나 공문거리를 당도하여 사정이
1: 좋다
0: 사정이 사정이도 대답이 없네 옥형방 옥형방 옥형방을 아무리 대포를로도 옥형방도 대답이 없네 아이고 이 왼손놈들 또 투전으로 왔구나
1: 어째?
0: 아가 춘향아 애미 왔다 정신 좀 차려라 그때 춘향이는
1: 헐 수고
0: 내일 죽을 일은 생각 우리 언니 잘 믿으니 김홍 사몽간옥 남산벽호가 옥담을 띠악 나무를 양으로 주홍잎

가슴이 벌렁 푸른 한 소리가 얼른 얼른 들리고 놀 모친인 줄을 모르고 귀신 소리로 속기어야 야의 몹쓸 귀신들아

0: 그래요, 지우야.
1: 나도 반일어 이오 문을 못 나가고 이 자리에서 죽게가 되면
0: 아무
1: 저거

어사또님이 동원의 출도를 붙이신 후에 대한 형리 불러 각각 죄인 경중 헤아려 처결 방송하신 후에 옥죄인 춘향 올려라. 영이 나니 사지왕이 옥새로 으름으로 아틀고 성우를 밖을 썩나서이며 용서 없이 참견절 새로울 땡으로 처절 따리고 나오느라 춘향 주인사도 출도 후어 너를 올리라고 영내리겄으니 지체 말고 나오느라 나오느라 춘향이 기가 막혀 아이고 여보 사정본수 옥문 밖에 나 서문 밖에 나 춥퍼도 목은 헐 입어 과계 하나 못 보았소. 아, 이 사람아, 이 난리통에 누가 누군 줄 안단 말인가? 아이고, 이거 웬일이야.

0: 원이 파리 같은 굴로 사려 와르르르르 달려들어 옥진 준양대령하였소. 해카라여라 해카라였소. 의사또님이 물으시되 너는 일개의 천기의 자식으로 관장을 능욕하고 관정발악을 잘한다니 그리하고 내 어찌 살기를 바랄까? 하려라. 철댕에도 상하가 있소. 명백의 신수의 사또 뷰반 통초하옵소서. 그러면 네가 일정한 지아비를 섬겼을까? 이 풀을 섬겼네다. 무엇이? 이불을 섬기고도 어찌 열려라 할꼬? 두이자가 아니오라. 외안이자의 해부로 소이다. 의사또님이 어찌 좋으시든지 금낭을 오르만지 옥지환을 내어 행수기생에게 주며 이걸 갖다 춘향 주고 얼굴을 들어 대상을 살피래라. 춘향이가 지환을 받아들고 보니 소방님과 이별 시에 드렸던 지가 뜨거운 지환이라.
1: 얼씨구!
0: 네가 어디를 갔다가 이제야 너를 찾아왔느냐. 그 자리에 끌어져 말 못하고 기절을 하니 의사또님이 행수기생에게 부탁하시되 춘향을 상방에 뉘어놓고 찬물도 떠먹으며 수족을 주무르니 춘향이 겨우 정신을 차려 의사또를 물구름이 받아보더니 마우 마우 그리 마우 서울 양반 토컵디다 기차 불식이란 말은 사기는 있지만은 내게조차 그러시오.

열이면 살도 있기 뜻밖이네 반가우라 아 반가우라 설기 추운 풍이 반가우라 미룰 꽃춘 양이는 나무 한 옥중 아 저녁 그래도

내가 여기에 있다. 보사령아 큰 문 잡으라 의사장 뭐 행차으신다. 열례춘향 누가 났나 말도 마소 내가 났네. 장비 배다 진다 열례춘향 담배로다. 내 요놈들 요새도 산문관이 그렇게 억셀테냐. 절 씌우고 난 열 씌우고 걸 씌우고 절 씌우고 지와자 좋은데 걸 씌우고 나절 씌우고 흥신이들어 거든 부국 충신이 안 될까. 어제 저녁에 오셨을 때 어산 줄은 알았으나 남의 갈까 염려가 되어 천지 두서를 막노라고 눈목 활세를 하였더니 소모르고 놓여왔지. 내 눈치가 안 될 눈치라고 그만 눈을 모를까. 씌우나가 내 딸이야. 위에서 부신 물이 바지까지 내린다고 내 속에 선들었거든. 만구 열류까지 퇴근 늦어올 씌우나 열 씌우고 철론을 고 그때 시절을 나가 피었네. 아주

찾아주시고 남원읍중 여러분들 나의 말을 들어보소. 아두르다 힘을 쓰지 말고 주령 같은 나를 낳소. 곱게 곱게 잘 길러서 서울 사람이 우어들랑 웃고 말고 사우라 삼수을 쉬고나 열 쉬고 이 궁뎅이를 두었다가 또날 살끈나 밭을 살끈나 흔들 때로 흔들어 보제. 쉬고나 열 쉬고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서울의 중심 종로. 높은 빌딩과 한옥이 공존하는 전통과 현대를 품은 거리. 이곳에 오늘 한바탕 즐거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시원한 태평소에 흥겨운 풍물놀이가 무언가 즐거운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기분 좋은 예감.

0: I really enjoyed it. I thought it was wonderful. I liked the different variety of dances and the singer and the musicians. It was good.
1: 노래 곡조도 뭐 전통의 뭐 한 이런 게 쓰린 것 같으면서도 네. 상당히 좀 흥을 돋는 네. 것 같아요. 아니, 어르신들도 많이 하고 그 아주 전통 그 우리 민요 아닌가요?
2: 혹시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알고 들으셨었나요?
3: 아, 아리랑 아니에요? 아, 아닌가?
4: 네, 그렇습니다. 아리랑처럼 익숙하고 아리랑처럼 정겨운 노래. 노들강변입니다.

0: 그렇다면 노들강변은 전통 음악인들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1: 어렵다. 갑자기 더 어려웠어요.
2: 초등학교 6학년쯤으로 그냥 기억이 되는데 그때 선생님한테 이렇게 1대1로 소리를 받은 게 아니고 다 같이 있는 데서 그냥 했었던 기억이 나요.
3: 노들강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른 민요를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냥 그 소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대1로 딱 이렇게 받아서 배우고 그런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4: 배우는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배우는 도중에 이제 노들강변이니 무슨 뭐 어랑타령 궁처댕기 이런 거 사발가 이런 걸 많이 배웠었죠. 네.

0: 하지만 오랜 세월 미녀와 함께 해온 노명창에게선 특별한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1: 노들 강변은 내가 어렸을 적에 그 박부영 씨라고 연세도 그때는 좀 막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때 그렇지만은 나는 나이가 어리니까 그 하는 소리를 듣고 내 구도를 이렇게 틀어놨는데 아주 그 좋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저 노래 좀 뵀으면 좋겠다고. 박부영 씨라는 분은 옛날서부터 내 구도 주입도 많이 하고 그래서 유명한 분이에요. 그러나 나한테 대해서는 대선배죠.
0: 노들강변의 히로인 박부용.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12살 나이에 한성군번에 들어가 가곡에서부터 경서도 작가, 무용 등을 섭렵하고 기생의 꿈을 키우던 소녀였습니다. 박부용이 몸담고 있던 권번은 요즘으로 치면 엔터테인먼트 회사 같은 곳입니다. 어린 소녀들에게 조선의 음악과 춤, 노래, 예법을 가르쳐 전통 예인으로 성장시키던 것이죠. 일제강점기 경성에만 10여 개의 권번이 있었고 전국 여러 곳에서 성행하고 있었는데 20세기 초반 불어온 대중문화의 열풍 속에서 권번 출신 기생들은 대중문화의 실현자로서 무대 위에 서게 됩니다.
2: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 권번에 소속된 그 기생들은 그 전부 기생학교에서 수업을 다 받은 요즘 말로 하면은 국악 전문가들이죠. 거기다가 행신범절까지 교육을 받았었어요. 뭐 아주 사군자를 하는 것에서부터 서예, 기타 걸음걸이, 말하는 법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갈고 닦는 그러한 연마의 과정을 거쳐서 그 유명한 그 희생 출신 가수로 보면은 왕수복, 선우일선, 기타 여러 그 기생 가수들의 소리를 들어보면은 일반 가요를 부르는 가수들과는 음색이나 창법이 다르죠. 민요 창법에 익숙해 있고 워낙 그 권번에서 민요를 부르던 그러한 가락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신민요를 부르기에는 기생 출신 가수가 가장 적절했고 또 그 분위기도 잘 맞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0: 최초의 기생 출신 가수 왕수복. 유행가의 여왕이라 불리며 수많은 남심을 흔들었던 스타였습니다. 민요의 공주라 불렸던 선우일선 역시 평양권번 출신 기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신민요의 여왕 이화자가 1930년대 후반에 등장해 신민요의 전성기를 이끌게 됩니다. 노들강변의 주인공

0: 박부영 역시 1933년쯤 오케 레코드사의 전속 가수로 발탁돼 가수가 됐죠.
1: 맨 처음에 취입했던 것이 그 서도 작가로서 그 영변가라는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유산가, 사발가, 신개성 남봉가, 범벅타령, 오돌독이 이런 그 전통 민요를 그 전통 민요의 어떤 그 악곡에 충실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조금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개량한 그런 신민요 스타일로 이렇게 불렀죠.
0: 초창기엔 주로 전통 민요에 새 옷을 입힌 신장 민요들을 주로 불렀던 박부용. 이때까지만 해도 박부용의 이름은 그리 널리 알려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1934년 1월 단 한 곡으로 박부용은 단숨에 스타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오케 레코드 창립 1주년 특별호로 나온 신민요 노들강변. 노들강변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게 되는데요. 그 인기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2: 소파는 한 1000부나 2000부 정도 찍었을 것 같은데 금방 그게 이제 다 매진이 되면은 다시 판을 찍어야 되거든요. 다시 판을 찍다 보면은 음반 그 라벨 디자인을 바꾸는 경우도 생기고 또 판과 함께 같이 판매를 했던 노래 가사를 적은 가사지도 다시 인쇄를 해야 됩니다.
3: 네, 인반은 노들강변의 재판 음반입니다. 여기 보시면 경일부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오케 음반은 흑반으로 처음 나왔는데 15,500번 단위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2만 번 단위에 2만 42번입니다. 근데 이제 노래 취입자는 박부영이죠. 이 박부영이 최초의 그 노들강변을 취입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재판된 걸 알 수가 있고요.
4: 지금 뭐 MP3 기계나 텔레비전은 굉장히 흔하고 뭐 이렇게 각 가정마다 다 있을 정도인데 그 LP 전축판도 저 어렸을 때는 굉장히 희귀한 그런 기기였고 일제시대 그 유성기라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고가고 지금의 뭐 냉장고 이런 거보다도 굉장히 귀한 그런 대접을 받아서 마을 한 단위에 하나 정도 있을까 해서 어렸을 때 뭐 한 마을에 모여서 텔레비전을 한 집에서 모여서 봤듯이 어느 집에 유성기가 있다 그러면 그 집에 모여서 들을 정도로 각 마을에 뭐 시골 같은 경우는 하나 정도 있을까 말까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박부영 명창의 그 노들강변이 예를 들어서 몇천 장 팔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거죠. 각 마을마다 그 음반은 필수적으로 거의 있다시피 하지 않았을까 할 정도의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던 그런 신민요라고 생각이 됩니다.
0: 1899년 4월 20일자 독립신문. 여러 명창들의 노래를 유성기에 녹음하는 광경을 신기하게 표현한 기사가 보입니다. 1907년 4월 19일자 만세보엔 말하는 기계란 유성기 광고도 실려 있습니다. 소리를 보관해서 필요할 때 재생하는 발명품. 구한말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초기엔 몇몇 부자들의 사치품으로나 취급받았죠. 하지만 불과 20, 30년이 지난 후엔 부자뿐 아니라 서민들의 삶에서도 귀한 보물이 됐습니다. 1930년대까지만 해도 조선의 음반 시장은 콜롬비아 레코드와 빅타 레코드로 양분돼 있었습니다. 그러던 1930년대 초반, 포리돌, 시에론, 태평 등 여러 회사가 음반 시장에 뛰어들었고 이는 그만큼 음반의 수요가 늘어났음을 알려줍니다. 유성기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레코드 회사가 무한 경쟁 체제에 들어서던 무렵 이철은 1932년 오케 레코드를 창립해 1933년부터 음반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오케 레코드는 다른 회사보다 월등히 싼 가격으로 음반을 공급해 대중적인 흥행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이는 유성기 음반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927년엔 라디오 방송도 생겨났습니다. 호출부호 JOEDK 경성방송국. 점차 방송 기술과 장비도 발달하면서

0: 뉴스, 드라마, 음악 등 방송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게 되는데 그 중심엔 역시 음악이 있었죠. 라디오를 들으며 유행하는 노래들을 흥얼거리고 때론 좋아하는 가수의 음반을 사기 위해 레코드 가게 앞에 줄을 서는 모습.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새로운 노래가 나온 건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 얘기일 겁니다.
1: 신민요는 한마디로 말하면 민요풍의 대중가요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대중가요라고 하면 일단 작곡, 작사자가 전속으로 음반회사에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전업 가수를 계약을 해가지고 노래를 주고 그 노래를 반주 편곡을 다 편곡자가 해주고 그걸 음반에 취입하는 그 일련의 분업적인 과정이 대중가요인데요. 그런 대중가요 시스템에 만들어진 노래인데 그 대중가요 안에서 양식적으로나 어법적으로 당시 유행했던 한국 전통 민요의 그런 여러 가지 음악적인 요소를 많이 차용해서 만든 그 노래가 바로 신민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신민요라고 하는 명칭이 사용된 것은 1920년대 후반부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민요라는 말이 없었어요. 일본에서 그 유성기 음반 회사에서 20년대 이후 신민요 운동의 영향에서 만들어진 그런 그 신민요 노래를 취입하게 됐고 그것이 크게 인기를 끕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경에서 공부했던 홍남파가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녹슬은 가락지 노래라든지 배짜는 처녀 이런 노래에다가 신민요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여서 취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신민요가 취입이 되면서 노래 가요의 그런 그 정화운동 같은 것들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향토적인 색깔을 강조하는 당시 분위기에 따라서 이런 민요를 가지고 와서 가요식으로 작곡하는 그런 그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현상 하에서 신민요는 탄생하게 됩니다.
0: 1920년대 중반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이 대히트를 하며 그 주제가인 아리랑이 근대적 의미의 민요로 전국적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31년엔 홍남파가 작곡한 방아 찢는 색시의 음반 표지에 신민요라는 명칭이 최초로 사용되면서 신민요는 점점 우리의 삶에 가까워지게 되었죠.
2: 신민요라고 하는 것의 음악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그 우리나라 전통 민요의 소위 토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통 민요가 갖고 있는 음조직 그리고 식임새 뭐 이런 것들을 담아내고 있는 그런 그 구조가 있습니다. 그 구조를 활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경토리라고 해서 서울 경기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수심가토리, 남봉가토리를 포괄하는 서도토리죠. 서도토리. 그 다음에 이제 메나리토리. 그 다음 메나리토리는 이제 한반도의 동부지역. 그 다음에 또 한강 이남과 전라도, 충청도 이서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그 육자배기토리. 그런 여러 가지 토리들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선율을 뽑아내는 것이죠. 근데 그 새로운 선율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전통민요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특징적이냐 하면 종지라고 하는 겁니다. 종지라고 하는 것은 음악이 끝나는 음인데요. 끝나는 음이거나 구거나 절이거나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전통적인 민요에서 나타나지 않는 형태의 종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 민요적인 그런 그 음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그 반주가 서양음악적 반주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들었을 땐 이것이 우리 민요인가 하는 정도로 느낌이 다르게 들립니다.
1: 그것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신민요가 아까 말한 것처럼 민요풍의 대중가요라고 하는데 민요풍의 대중가요라는 말은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전통 음악 어법인 민요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양압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중가요의 그 전체 주류는 그 전통 음악이 아닌 외래 음악에서 왔고 그 외래 음악의 두 가지 큰 요소는 일본 음악과 양악음악, 서양음악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 비전통음악적인 요소가 같이 결합이 된 게 신민요인데 노들강변이 그 두 가지를 잘 결합을 하면서도 민요적인 요소가 좀 더 두드러진 그런 음악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0: 외래음악과 전통음악적 요소가 결합되면서도 민요적인 요소가 두드러진 노래. 음악 전문가들이 말하는 노들강변만의 음악적 특징입니다. 아마 노들강변이 재판에 재판을 거듭하며 신민요의 전성기를 열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았을까요?

꽃들깡변이 왈츠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분명 작곡이 됐었어요. 옛날에 왈츠라고 합니다. 지금은 조금 변화가 왔을 게 세마치라 그래요. 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

0: 달라졌죠.
1: 노들강변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노래를 들어보면 세마치 장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민족이 제일 좋아하는 그런 장단 중에 하나예요. 그런 장단을 활용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이제 노래는 우리가 노들강변 보들 따라리리리리 띠레 도레도라 솔, 그럼 솔라도레미거든요. 그러니까 솔라도레미라고 하는 것은 경토리의 대표적인 음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래가락이나 창부타령의 느낌을 주어서 우리가 기존에 익숙했던 그런 음악들, 그런 음악적인 요소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2: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경기민요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여기에 한민족이 제일 좋아하는 세마치 장단으로 된 노래 노들강변은 그 시절 민중들에게 익숙한 선율과 장단으로 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그 시절의 흐름을 잘 읽었던 사람, 노들강변의 선율을 만든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3: 문호울 선생도 마찬가지로 그 20세기 초반에 우리 한국 대중 음악사에서 활동했던 정말 기라선 같은 빛나는 별이었습니다. 이분의 그 다른 작곡가와 변별되는 구체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전통 민요의 어떤 현대화 이런 것이었죠. 전국 도처에 그야말로 메나리처럼 그렇게 막 없는 곳이 없는 그러한 그 민요를 아주 살뜰하게 거두고 소집하고 그것을 다시 현대적으로 손질해서 어떻게 하면은 대중들에게 좀 더 친숙하게 더 가깝게 그렇게 다가갈 수 있을까, 이것을 항상 고민하고 배려하면서 노랫말들을 새로 만들었죠.
2: 전통민요의 현대화에 노력한 인물, 노들강변의 또 다른 히로인은 작곡가 문호월입니다.
4: 예, 문호월 선생님은 1908년 진주에서 태어나셔서 할아버지 고향인 김천시 지례면으로 1908년에 나왔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서 강보에 쌓인 채로 이 공원이 있는 요 아래 마을인 남산동 일대에 오셔가지고 아마 살았던 곳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문호 선생님은 아마 어릴 때부터 음악적인 재능이 좀 이렇게 남달랐던 것 같아요. 전하는 바에 따르면은 김천 그 공립 보통학교에 다닐 때도 보면은 그 어떤 특이한 악기를 혼자 스스로 연주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흥얼거리면서도 그런 그 어떤 그 곡조를 따라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서 굉장히 놀랬다는 막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2: 작곡가 문호월은 1927년경 바이올린 연주자로 음악 활동을 시작해 오케레코드 이철 사장의 눈에 들어 전속 작곡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철 사장의 뜻을 따라 전국의 민요를 채집하러 다녔는데, 아마도 그때의 경험이 노들강변이란 불후의 명곡을 만들어낸 밑거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3: 그렇게 수집된 민요들을 오케레코드사에서 음반으로 이렇게 취입을 하는 이런 기획을 했던 것인데요. 이때 이제 그 전속 작곡가였던 문호월 그리고 문예부장 금능인

0: 이런 분들이 그 문호홀 선생의 그 친구분 되시는 전설적인 만담가였던 신불출 선생 이런 분들과 함께 이렇게 두루 이렇게 다니면서 활동하고 있던 중이었죠. 노들강이죠. 한강에서 나루터에서 나룻배를 타고 노량진인데 강을 건너서 병문안을 가기 위해서 이제 나룻배를 탔는데 늦은 봄날의 그 오후의 풍경이 기가 막혔답니다. 봄바람은 불고 버들가지는 휘날리고 그리고 잔잔한 그 물결. 그런데 어디선가 이렇게 흐느끼 우는 소리가 들려서 여인의 우는 소리를 이렇게 듣고 보니까 어떤 그 남편이 이렇게 먼 길을 떠나는데 그 이별의 장면이죠. 예전에는 그 나루터에 꼭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주막집이 있었답니다. 참 좋겠죠. 그 주막집에 이제 일행들이 들어가서 나룻배 위에서 따듬었던 그 악상을 술상 위에다가 이제 탁 악보를 내놓고 막 따듬었는데 따듬으면서 무언가 이제 작곡가니까 콧노래를 흥얼흥얼 하셨겠지요. 이때 그 신불출 선생이 옆에 있다가 아, 그참그곡 좋은데. 아, 그러면 바로 내가 아주 즉흥 가사를 한번 써보지. 이래가지고,
1: 나룻배를 타고 노들강을 건너는 길에 악상이 떠올라 순식간에 만들었다는 노래 노들강변. 그 자리에 불멸의 만담가 신불출이 함께했다는 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0: 전설적인 만담가이시죠. 본명은 신상학 선생이고, 그야말로 20세기 초반에 태어나신 인물인데, 경기도 개성 출신입니다. 우리 한국 대중연예사에서 개성 출신의 그 연예인들이 제법 이렇게 여러 분 되시죠. 이 신불출 선생은 타고난 그 문학적 재질이 문제가 뛰어났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아주 풍자적인 그러한 만담가로서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분은 시조 작품, 기타 수필 작품 이런 것들을 제법 여러 편 써서 그 당시에 잡지 내지는 신문 이런 여러 저널들에 발표를 했던 그런 경력도 있고 그리고 그 토월회를 통해서 그 연극 쪽에서 활동을 했던 그러한 경력도 있죠. 그러나 이제 여러 다채로운 경력 속에서 가장 뛰어났던 것은 아무래도 그 만담 대본을 쓰는 일과 그리고 그 만담을 직접 이렇게 당신 자신이 쓰신 만담 대본을 직접 그 이렇게 그 연출해서 배우로서 그렇게 공연을 하는 이러한 일들. 그래서 그 신불출 선생의 만담이 무대 위에 등장한다라고 하면은 막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렸다고 하네요. 노들강변 가사는 1절에서 보면은 그 봄보들과 그리고 강물이잖아요. 그 대비죠. 2절에서 보면은 백사장과 강물의 대비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그 노들강변 푸른 물 전체가 바로 우리들 자신이기도 하고 이렇게 무중한 세월 속에서 아무런 해놓은 것도 없이 덧없이 시간만 허비하는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질책, 한탄 이런 것이 깔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들강변이라고 하는 그 3절 가사가 아주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한강 주변의 그 풍경과 그곳에 위치한 사람들의 그러한 어떤 그 심리적인 정황 이런 것들이 아주 기묘하게 배합이 되고 그리고 단계적으로 발전이 되는 그러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노들강변이 빅히트를 한후 박부용은 1935년까지 오케레코드 전속으로 활동했지만 이후의 행적은 알려지지 않습니다. 일제강점기 저항의식 가득했던 만담가 신불출도 광복 후 월북을 하며 우리에게 잊혀져 갔죠. 하지만 작곡가 문호월만은 노들강변 이후 1935년 압강물 흘러흘러 관서천리 등의 히트곡을 발표했고 1937년엔 천리타향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문호월 역시 이후에

0: 흔적은 알려진 바가 거의 없지만 그의 고향인 경상남도 김천에 노래비가 세워져 우리의 아쉬움을 달래주고 있습니다.
1: 1982년도에 선생에 대해서 그 음악적인 막 그런 뭐 업적을 좀 기리자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문화원 주동으로 해서 비를 건립하게 되었을 때 그 당시 이제 장소를 어디에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문 선생님은 이제 태어나신 곳은 진주이긴 하지만 아주 어린 시절에 이곳으로 오셨고 특히나 그런 이제 김천의 애착이 남다랐던 것 같아요. 6.25 전쟁 기간 동안에 피난을 가실 때도 김천으로 오셨다고 그렇게 하니까요. 아마 자연스럽게 이 자리가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0: 1934년 노들강변이 빅히트를 한 후 세상엔 신민요 계열의 노래가 우후죽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노들강변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게 되는데요.
2: 일단 노들강변 자체가 끼친 영향도 굉장히 큽니다. 처음 이 노래를 발표한 박부용이라는 분 이후에도 여러 가수들이 노들강변을 다시 녹음을 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노들강변 곡조는 그대로 두고 거기에 새로운 가사를 얹어서 이화자라는 정말 신민요의 여왕이라고까지 불렸던 그런 가수가 신장 노들강변이란 곡을 별도의 곡을 발표를 하기도 했고 당시 이 한국의 대중음악계에서 가장 재즈를 잘 이해하고 소화하는 그런 작가로 알려져 있는 김혜송 같은 경우는 노들강변을 모티브로 해서 노들강변 멜로디와 재즈를 접목한 그런 신노들강변이라는 곡을 무대에서도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민요 장르 차원에서 본다면은 1930년대 중반이 신민요의 전성기라고 보통 얘기가 되는데 그 전성기를 이렇게 활짝 열어젖힌 그런 작품이 바로 노들강변, 한 곡을 더 추가하자면은 처녀총각, 요 두 곡이 1934년에 같이 발표가 되면서 신민요의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0: 배우 출신 가수 강호식이 부른 처녀총각. 남과 북이 함께 부르는 몇 안 되는 노래 중 하나로 노들강변과 함께 신민요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평양권번 출신 가수 선우일선이 부른 꽃을 잡고 역시 노들강변, 처녀총각과 함께 신민요의 꽃을 피웠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2: 노들강변은 그 당시 발표되었던 신민요들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지위에 있습니다. 일단 노들강변이 처음 발표된 1934년 이후에 그 이듬해부터 벌써 노들강변은 전통음악 연주자들에 의해서 라디오 방송에 이미 등장을 하거든요.
3: 예, 원래는 그 신민요는 그 작사, 작곡가가 분명 계십니다. 근데 그건 이제 대중 가수들이 불러서 그런 게 아니라 저희들이 많이 불러서 그렇습니다. 소리 전공을 하신 분이 여기 뭐 천안산거리, 흥타령 뭐 많죠. 뭐 거기 새로 뭐 태평가 이런 거 다 신민요예요, 원래는요.
2: 아마도 다양한 신민요들, 신민요들 중에서도 우리 전통음악 어법과 가장 잘 맞는 전통음악인 입장에서도 쉽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곡이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용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0: 전통민요의 어법과 잘 어울리는 노들강변의 선율과 장단. 노들강변은 어느새 전통민요로 불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전통민요가 된 가요가 몇 곡 더 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음 직한 선율. 이 노래는 민요의 공주 선우일선이 1936년 취입한 신민요 태평연입니다. 그런데 태평연은 훗날 경기민요 이은주 명창에 의해 태평가로 새로 태어나 대중들의 인기를 한몸에 얻었죠.

알뜰한 당신의 주인공 황금심. 고복수와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부부 가수로도 유명한 황금심도 신민요풍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1943년 황금심이 노래한 울산 큰애기. 이 노래는 오늘날 전국의 합창단이 즐겨 부르는

0: 1940년대에 들어서며 조선의 문화는 침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일본의 대동아 전쟁으로 인해 음반 산업은 위축되었고 일제는 조선의 전통에서 나와 민중들의 인기를 독차지하는 신민요에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1: 일반 그 가요곡들은 그런대로 이렇게 그냥 뭐 간섭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이 신민요풍의 노래가 너무 인기가 많은 것, 조선 민족의 전통, 조선 민족의 어떤 문화적인 뿌리 이런 데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은 미연에 봉쇄하고 차단해야겠다라는 그런 보관을 가졌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193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조선 의학회 사건을 비롯해서 이 민족문화 말살 정책이 있죠. 그 뭐 한글 전용 금지, 그다음에 그 창씨 개명, 기타 뭐 여러 가지 그러한 분위기가 막 극단적으로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신민요풍의 노래들은 레코드 회사 자체에서 생산을 꺼리는 소극적으로 바뀌어가는 그러한 경향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0: 한편으론 우후죽순 쏟아지는 신민요가 끊임없는 자기복제를 하면서 신민요 스스로 경쟁력을 잃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류작이 또 다른 아류작을 만들면서 창조적인 색채를 잃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신민요는 광복 후에도 그 명맥을 이어갔습니다. 만보와 만난 민요, 차차차와 만난 민요, 블루스와 만난 민요. 민요는 그 시절 서구에서 유행하던 새로운 장르와 만나 또 다른 의미의 신민요가 되었습니다.
2: 그것이 해방을 맞고 뭐 1950년대 6.25 전쟁을 거치고 하는 혼란기를 지난 뒤 1950년대가 되도록 좀 그렇게 회복이 확실하게 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 시기에 신민요는 좀 다른 모습을 또 보이게 되는데요. 그 당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었던 망보를 위시한 그런 라틴 음악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아리랑 망보라든가 뭐 도라지 망보라든가 닐리리 망보라든가 이런 음악들 또는 뭐 차차차 뭐 브루스 이런 것들과 이제 결합을 하는 그런 음악적으로는 신민요, 우리 전통 음악의 색채에서 좀 더 멀어진 그런 신민요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60년대에 접어들게 되면 어떤 그에 대한 반성의 의미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는 뭐 김세레나 이런 분들에 의한 또 다른 신민요가 등장을 하게 되죠.
0: 1960년대의 신민요는 경서도 소리가 중심이던 이전과 달리 남도 소리까지 포용했습니다. 김세레나가 부른 세타령, 김부자의 달타령처럼 남도 소리에 기반을 둔 신민요들은 1960년대 신민요의 짧은 부흥을 일궈내기도 했습니다. 1970년대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민요에 대한 재발견이 이루어집니다. 민요는 탈춤, 마당극, 민속놀이 등 다른 장르와 연계해 조금은 풍자적이고 사회 비판적인 역할을 하게 됐고요. 전통에 대한 젊은이들의 관심은 민요와 대중가요를 결합하려는 시도로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의 민요운동은 새로운 노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훗날 국악가요, 국악동요 등 새로운 노래 만들기에 밑거름이 되기도 했습니다.

0: 1934년에 만들어져 신민요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노래 노들강변은 요즘 젊은 음악가들에게 이렇게 불려집니다.
1: 저희와 같은 저희 같은 그런 고민을 했던 애들이 많지 않았을까. 자꾸 없어질까 두려웠기도 하고 안 들으면 없어지기 마련이잖아요. 지금도 노들강변 하면 전통음악으로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다행히 노래 부르기 따라 쉽고 그리고 멜로디도 굉장히 즐겁고 하니까 대중들이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리랑도 마찬가지고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신민요라는 또 다른 장르가 생겨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2: 창작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창작을 퓨전식으로 많이 하는데요. 저희 고정적인 관념인지는 몰라도 그거는 그냥 항상 보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그래도 전해져 내려오는 저희 구전 민요가 역시 좋더라고요. 그리고 관객분들도 아무리 창작이 좋은 소리라고 해도 저희는 좋다고 느끼는데 오시는 관객 입장에서는 그래도 귀에 익숙해져 있으시고 많이 들었던 곡을 좋아하시지 그렇게 새로운 민요를 좋아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3: 요새는 조금 주춤한 것 같기는 해요. 작곡가들도 많이 노력은 하고 또 창작곡들을 많이 부르기도 하고 또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해서든 비틀어서 재미있게 대중과 소통하려고는 하는데 요새는 조금 지지부진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사회 경제 어떤 그런 코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지 딱히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의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이 들어주시고 아껴주시고 또 궁금해하고 그리고 이렇게 문화 형태, 공연 형태가 많아야 그런 장이 자꾸 열어질 텐데 그런 것들이 저희가 할 때보다는 조금은 저조한 것 같아요.
4: 눈은 새로운 것을 쫓고 귀는 익숙한 것을 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시 전통곡으로 많이 돌아오는 게 아닌가 선생님 말씀처럼 네, 저도 많이 공감이 되거든요.

새로움에 대한 끊임없는 갈구.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전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요즘 우리 음악의 현실에서 새로운 민요를 만든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좋은 노래뿐 아니라 오랜 시간과 대중의 관심이 필요한 일이죠. 그럼에도 우리들은 노들강변이 이뤄놓은 새로운 역사에서 참 많은 해답을 얻게 됩니다.

0: 네, 노들 강변이 민영화됐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줍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런 외래의 음악들이 들어와서 바뀌어진 이런 음악 환경 속에서 우리의 민요가 자생할 수 있는 길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1: 예전 어른들 그 명인 명창들이 작곡한 그런 예전 신작 국악을 보면은 철저하게 한국 그 정서, 한국 음악을 모국 언어로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그 우리가 기초로 본받을 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특히 그 노들강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2: 우리 한국 음악이 앞으로 나아갈, 그리고 대중가요가 어떻게 한국화 될 건가를 고민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가요의 민요화죠. 근데 그거를 실현해 준게 바로 노들강변이고요.
3: 요즘 이제 국악계 전통음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너무 대중음악이다 아니다 하는 이분법의 어떤 그 함정에 빠지기보다는 본연의 음악 본연의 어떤 임무랄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접근을 한다면은 앞으로 뭐 제2의 노들강변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겠죠.
4: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새로운 그런 신민요가 나와야 되죠. 그 어제가 있고 오늘 있고 내일 있어야 되잖아요. 어제 것만 갖고 자꾸 매달리면 안 되고 자꾸 새로운 시도가 나와야지 그게 더 우리가 그 앞으로 문화의 그런 가치관도 있고 또 발전도 있고. 그러면 그게 없으면은 암흑이죠, 뭐.
5: 2014년에 노들강변이 거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달라진 모습으로 대중과 만나고 있습니다. 젊은 경기 소리꾼 전영랑의 노래와 우리 악기 대금, 그리고 콘트라베이스. 뭔가 새로운 듯하면서도 그래도 아직은 익숙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젊은 춤꾼들의 춤이 어우러지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스트릿 댄스를 위한 빠른 리듬으로 새롭게 변신한 노들강변.

0: I really liked it, especially the last performance, since I thought it was a great idea to mix up just like Korean culture and just like breakdance from America. So yeah, I really enjoyed it. It was really fun.
1: 좀 느낀 게 그 한국 전통이란 주제 콘텐츠가 되게 좀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30년대에 그렇게 전국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노래가 존재할 수 있었나 싶기도 하고.
2: 노들 관계.
3: 젊으셨을 때 많이 부르셨나요?
2: 네, 많이 들었죠. 민요 부를 때.
4: 많이 부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서양 문화에 익숙한 관객들에게도 전혀 낯설지 않은 리듬의 그 노래는 원래 가요였죠. 하지만 어느새 민요가 되고 다시 새롭게 변신하고 있는데요. 노들강변의 그 다사다난한 삶이 어쩌면 우리 문화의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도 같습니다. 그 시절 대중들이 좋아하던 요소를 전통적으로 잘 버무려 신민요란 새로운 장르를 전성기에 이르게 한 노래. 그리고 80년이 지난 지금 어느새 전통이 돼 우리의 삶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노래. 민요가 된 가요 노들강변에서 우리들은 국악이 대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국악이 세계로 뻗어갈 수 있는 국악의 또 다른 미래를 발견합니다.

0: 초간정 건너편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맑은 계곡과 푸른 소나무 숲 사이, 높지도 낮지도 않은 바위 위에 올라앉은 정자 하나를 하늘에 띄운 듯합니다. 마치 바위와 정자가 본래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죠. 초간정을 다녀간 많은 선비들도 주변 풍경을 예찬하는 글을 남겼는데요. 조선 후기 문신인 청대 권상일은 초간정을 돌아본 소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 시냇가 풀리 푸르디 푸르러 새 속에 물들지 않았네. 옛 성현들 남긴 향기 다시 사람을 가르치네. 속세 떠난 마음 천종의 녹봉을 사양하였고 작은 집 막완성되어 길이길이 봄이로구나. 성현의 춘추는 의리를 근본에 두었고 책상머리의 경전은 밝은 정신 지어내누나. 공손히 손 씻고 선조에 남긴 책을 펼치니 의기로운 마음은 정녕 시들지 않으리라.
0: 초간정은 자연 그대로를 조경삼아 정자를 앉힌 전통 원님입니다. 바람소리, 물소리, 새소리가 들리면서 신비로운 풍광이 펼쳐지는데요. 이곳이 드라마 촬영지로 사랑받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0: 국립 정동극장 세실풍류입니다. 오랜 수련 끝에 자신만의 촘세계를 구축해온 촘꾼들이 펼치는 등무의 순간은 29일부터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 국립 정동극장 세실에서 열립니다. 제96회 남원춘향제 춘향의 멋 세계를 매혹시키다가 열립니다. 낮에는 전통 공연의 정취를, 밤에는 광활로원을 수놓는 별빛을 누릴 수 있는 일주일간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춘천 시립국악단 민요 뮤지컬 윤희수는 살아있다가 무대에 오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병장 윤희순의 삶과 독립을 향한 투쟁 정신을 강원도 민요 기반의 뮤지컬로 선보입니다. 서울 남산국악단 기획공연 남산 마당페스타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청년 전통예술가들과 지난해 젊은 국악단장 선정자들의 힙한 국악 무대는 1일부터 4일간 도심 속 한옥마당에서 열립니다. 국립국악원 어린이날 기획공연 중섭, 빛깔 있는 꿈이 무대에 오릅니다. 화가 이중섭의 서귀포 피난 시절을 배경으로 그의 삶과 예술 세계를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창작 국악극입니다. 다양한 문화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일상에 쉼표가 있는 곳으로 문화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4월 마지막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국악새싹 무대를 피우답니다.
2: 말랑말랑 달콤한 젤리를 먹으면 금방 사이가 좋아져요.
3: 꼬치야 아이고 매워라 고추방아 험 내려온다.
1: 4년차 판소리 실력자예요.
2: 편안히 하셔야지요.
4: 어떤 역할이든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싶거든요.
5: 전통춤을 널리 알리는 국악인이 되고 싶어요.
1: 안에 좋아하는 친구.

오늘 연습 여기까지 끝났니야. 방저 지방저 월.

0: 연습실에서
1: 살고 있습니다.
0: 살고 있더라고요. 네. 소리가 뭐길래.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의식적으로 내면을 길들이는 방법인 자기암시에 대해 명상을 해보고 우리의 허리가 건강해질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눈을 떠 가장 먼저 내뱉는 말이 무엇인지 잠시 눈을 감고 떠올려 봅시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훌륭하다. 이 말은 무일푼에서 미국 50대 부자에 오른 한 사업가가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위해 매일 아침 외우라고 했던 주문인데요. 매일 아침 걱정이나 투정보다는 나 자신을 위한 긍정적인 말을 해보세요. 긍정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은 자기 암시를 통해 자신감을 키우고 긍정의 에너지를 불러일으켜 보는 겁니다. 매일 자신에게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여 새로운 하루를 맞이해 보시길 바랍니다.

횡격막과 늑골을 수련하여 복부 단련에 좋은 우디아나 반다입니다. 양손은 무릎이나 허벅지 위에 놓습니다. 복부의 앞쪽 근육을 강하게 수축하여 가능한 깊게 호흡을 내쉽니다. 이때 가슴도 강하게 수축합니다. 그 다음 늑골을 들어 올려 주면서 가짜 들숨을 마시는 식으로 공기를 폐에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횡격막은 올라가고 복부는 압축되면서 오목한 모양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숨을 멈추고 있기 어렵다면 목과 어깨를 이완한 다음 늑골을 풀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 복부의 압력이 천천히 없어지도록 합니다.

등과 허리의 통증 완화에 효과적인 고양이 자세와 소자세입니다. 두 자세는 함께 해야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굽어진 등이 펴질 수 있도록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두 손은 어깨 넓이로 바닥을 짚습니다. 두 발은 골반 넓이, 무릎이 두 주먹 간격 정도 넓이로 벌린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양손은 어깨 밑에다가 둡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시고 마시는 호흡에 턱을 밀고 꼬리뼈를 쭉 끌어올리면서 가슴을 펴준 상태 요추를 바닥으로 천천히 끌어내립니다.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복부를 수축하면서 시선은 배꼽 바라보시며 손과 발등, 무릎을 누르면서 허리를 동그랗게 말아주고 고개를 깊이 숙여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바닥 밀고 가슴 들고 꼬리뼈를 위로 내쉬는 호흡에 배꼽을 바라보시면서 바닥을 밀고 허리를 동그랗게 말아봅니다. 세 차례 반복하겠습니다. 마시고

내쉬고 둘 마시고 내쉬고 정면을 바라보시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고 이번에는 좌우로 기울여 보겠습니다. 오른손을 바닥을 지탱하면서 오른쪽 엉덩이를 오른쪽으로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봅니다. 이때 주의점은 오른쪽 엉덩이와 오른쪽 허벅지가 수직으로 바닥에 천천히 내려놓을 때 오른팔로 바닥을 잘 지지하는 겁니다. 천천히 내쉰 상태. 시선은 왼쪽을 통해서 나의 발, 뒤꿈치를 바라봅니다. 오른쪽 허리 측면에 이완을 느껴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무릎을 세워주고, 내쉬는 호흡에 왼쪽으로 기울어봅니다. 마찬가지로 왼팔로 바닥을 잘 지지합니다. 시선은 오른쪽을 틀어서 뒤꿈치를 바라봅니다. 이때 왼쪽 허리와 왼쪽 중둔근까지 이완하는 걸 느껴봅니다. 마시면서 상체 일으키고 내쉬면서 무릎을 꿇고 돌아옵니다. 굳은 상체를 움직이는 만큼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뻣뻣하게 굳은 등을 스트레칭 하는데도 효과적인데요. 일상에서 허리나 등에 뻐근함을 느낄 때마다 자주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손을 어깨 넓이로 바닥을 짚습니다. 두 발은 골반 넓이, 무릎이 두 주먹 간격 정도 넓이로 벌린 상태에서 양손은 어깨 밑에다가 둡니다. 턱을 밀고 꼬리뼈를 쭉 끌어올리면서 가슴을 펴준 상태, 요추를 바닥으로 천천히 끌어내립니다. 내쉬는 호흡에 복부를 수축하면서 시선은 배꼽 바라보시며 허리를 동그랗게 말아주고 고개를 깊이 숙여봅니다. 오른손을 바닥을 지탱하면서 오른쪽 엉덩이를 오른쪽으로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봅니다. 시선은 왼쪽을 통해서 나의 발, 뒤꿈치를 바라봅니다.

등 뒤로 맞잡은 양손은 팽팽히 당겨 목의 근육을 풀어주고 목과 이어진 어깨 근육까지 부드럽게 풀어주는 데 효과적인 고무카사나입니다. 목과 어깨가 많이 굳어있는 상태에서 바로 동작을 하게 되면 근육이 긴장할 수도 있습니다. 가벼운 목 운동으로 목과 어깨를 풀어준 후 따라해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안쪽 당기고 왼발을 포개짐 없이 반듯하게 앞에다가 둡니다. 엉덩이 좌우로 틀어서 좌골이 바닥에 내려놓을 수 있게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줍니다. 오른손을 왼쪽 머리 측면에 대고 천천히 당기면서 오른쪽으로 기울입니다. 이때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돌아오고 이번에는 왼손으로 오른쪽 머리 측면 천천히 당겨봅니다. 내쉴 때마다 왼쪽으로 기울여주면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자, 이제 정면으로 돌아오고 양손을 합장한 상태에서 엄지손으로 턱을 천천히 밀어내 보려고 합니다. 천천히 돌아온 상태, 이번에는 머리 뒤로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턱을 천천히 당기시면서 고개를 숙이고 양손으로 머리를 지그시 끌어내려 봅니다. 경추가 천천히 이완되도록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자, 이때 시선을 오른쪽으로 15도 간격 살짝 틀어준 상태에서 양손으로 머리를 지그시 눌러줍니다. 오른쪽 목 뒤쪽 측면이 이완되는 걸 느껴봅니다. 정면으로 돌아오고 왼쪽 15도로 틀어봅니다. 마찬가지로 왼쪽 목 뒤쪽 이완되도록 천천히 당겨봅니다. 다시 정면으로 돌아오고 고개 조금 더 당겨보면서 이완합니다. 자, 돌아옵니다. 두 손을 위로 목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천천히 한 바퀴 또는 두 바퀴 돌려봅니다.

좋습니다. 정면을 바라보고 이번에는 도무카사나 팔을 등 뒤로 맞잡는 자세를 해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천천히 머리 뒤로 온 상태에서 왼손을 밑에서 위로 손을 맞잡으려고 모아봅니다. 손을 맞잡게 된다면 천천히 당기시면서 고개를 들고 오른쪽 어깨 뒤쪽 그리고 왼쪽 어깨 앞쪽을 천천히 늘려봅니다. 혹시 등 뒤로 손을 맞잡기 어렵다면 수건을 이용하는 것도 권합니다. 반대로 왼손을 위에서 아래로 오른손을 밑에서 위로 맞잡고 가슴을 펴봅니다. 오른손을 위로 왼손을 아래로 내쉴 때마다 왼손으로 오른쪽 손을 당겨서 겨드랑이와 삼두근을 천천히 이완하도록 노력해봅니다. 반대로 특히 회전근개가 약한 분들에게 이 자세를 적극적으로 권하는데요. 어깨가 불편하고 목이 불편하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자, 풀어주면서 돌아옵니다. 두 손을 무릎 위로. 목과 어깨의 결림이나 뭉침이 자주 발생하면 피로감을 쉽게 느끼고 머리로 가는 혈액순환이 어려워져 두통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같은 자세로 오랜 시간 이래 어깨나 목 주변 근육이 자주 뭉치신다고 느끼셨다면 일상에서 틈틈이 이 동작을 반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과 어깨의 이완을 돕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안쪽 당기고 왼발을 포개짐 없이 반듯하게 앞에다가 둡니다. 왼쪽 머리 측면에 대고 천천히 당기면서 오른쪽으로 기울입니다.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턱을 천천히 당기시면서 고개를 숙이고 양손으로 머리를 지그시 끌어내려 봅니다. 시선을 오른쪽으로 15도 간격 살짝 틀어준 상태에서 양손으로 머리를 지그시 눌러줍니다. 오른손을 천천히 머리 뒤로 온 상태에서 왼손을 밑에서 위로 손을 맞잡으려고 모아봅니다. 왼손을 위에서 아래로 오른손을 밑에서 위로 맞잡고 가슴을 펴봅니다.

골반과 가슴을 활짝 여는 자세로 골반을 스트레칭하는 데 효과적인 우스트라사나입니다. 굽은 등과 처진 어깨를 펴주고 척추와 골반, 허벅지를 잇는 장요근 이완을 통해 골반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줘 몸의 균형을 잡고 안정적인 자세를 만들기에도 좋은 동작인데요.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릎을 꿇고 발등을 내려놓습니다. 무릎과 간격은 주먹 두 개의 골반 너비 정도면 좋습니다. 손을 허리에 받쳐주면서 발등을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골반을 천천히 앞으로 밀어내 봅니다. 이때 허리가 불편한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과도하게 골반을 밀어낸다든가 상체를 뒤로 젖히게 되면 허리를 다칠 수 있습니다. 손을 허리에 받쳐주면서 천천히 가슴을 밀어 올리고 발등을 바닥에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가슴을 열고 머리를 뒤로 젖힐 수 있는 만큼만 젖혀주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이때 복부에 힘을 꽉 주면서 가슴을 들어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좋습니다.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주고 손 허리로 무릎을 꿇고 자리에 앉아서 호흡을 천천히 진행하면서 진정시켜봅니다. 이번에는 블럭을 사용해서 우스트라를 하는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블럭을 뒤꿈치 쪽에다가 수평하게 옆에다 세워놓습니다. 엉덩이를 들고 손을 허리에 받쳐주고 가슴을 밀면서 발등을 바닥에 눌러주는데요. 골반을 밀어내면서 오른손을 블럭 쪽으로 옮겨갑니다. 손으로 블럭을 잘 쥐었다면은 이번에는 왼손으로 뒤로 블럭을 쥐고 가슴을 들면서 머리를 천천히 뒤로 젖혀줍니다. 발등과 블럭을 밀어내면서 가슴을 위로 골반을 앞으로 천천히 뻗으면서 호흡을 연결합니다. 하나, 둘, 셋. 손을 허리로 옮겨가면서 상체를 일으키고 엉덩이를 내리면서 호흡으로 몸을 진정시켜 봅니다. 가슴을 여는 동작에서 허리를 억지로 꺾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척추의 유연성을 길러주고 자세 교정에도 효과적인 만큼 바르지 못한 자세로 불편함을 겪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골반과 허리를 강화해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우선 무릎을 꿇고 발등을 내려놓습니다. 무릎과 간격은 주먹 두 개의 골반 너비 정도면 좋습니다. 손을 허리에 받쳐주면서 발등을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골반을 천천히 앞으로 밀어내봅니다. 손을 허리에 받쳐주면서 천천히 가슴을 밀어올리고 발등을 바닥에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가슴을 열고 머리를 뒤로 젖힐 수 있는 만큼만 젖혀주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블럭을 뒤꿈치 쪽에다가 수평하게 옆에다 세워놓습니다. 엉덩이를 들고 손을 허리에 받쳐주고 가슴을 밀면서 발등을 바닥에 눌러주는데요. 오른손을 블럭 쪽으로 옮겨갑니다. 가슴을 들면서 머리를 천천히 뒤로 젖혀줍니다. 발등과 블럭을 밀어내면서 가슴을 위로 골반을

앉아서 상체를 비트는 동작으로 목과 어깨를 스트레칭해 주는 것과 동시에 허리와 골반을 이완시켜 탄력 있는 척추를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아드라 마첸드라사나입니다. 엉덩이 근육을 이완하고 척추의 피로감을 풀어줘 허리 통증 완화에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동작인데요.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왼쪽 다리를 허벅지 오른쪽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쪽 무릎을 세워줍니다. 왼손으로 무릎을 천천히 감싸면서 오른손은 바닥을 짚고 내쉴 때마다 왼팔로 무릎을 감싸면서 상체를 천천히 틀어봅니다. 이때 등 뒤로 내려놓은 손은 왼손을 바닥으로 쭉 쓸어낸다는 느낌으로 왼쪽으로 천천히 밀어냅니다. 내쉴 때마다 왼손으로 무릎을 감싸고 오른손으로 바닥을 쓸어서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오른쪽 어깨를 천천히 회전시켜주세요.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를 회전하고 시선은 45도 측면을 바라봅니다. 호흡을 두세 차례 이어가 봅니다. 호흡이 끝났다면 발을 바꿔서 반대쪽 이어가 봅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 유지, 왼발 접고 오른발 접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무릎을 감고 왼손을 바닥에 누르시면서 상체를 천천히 회전합니다. 내쉴 때마다 무릎을 감싸 안으면서 왼쪽 어깨 회전시키고 허리를 들어봅니다. 호흡이 끝났다면 정면을 바라보고 두 다리를 펴봅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한 비틀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왼발 안쪽 당겨주고 천천히 무릎을 세워줍니다. 팔꿈치로 밀면서 상체를 회전합니다. 마시고 가슴 밀고 내쉴 때마다 팔꿈치로 무릎을 밀면서 상체를 회전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다리를 무릎에 넘긴 상태에서 허리를 조금 더 세워주고 팔꿈치를 민 상태 그리고 손으로 발을 잡고 뒤에 짚은 손을 골반 측면에 대시면서 조금 더 비틀어 봅니다. 정면 보고 반대쪽 이어가 봅니다. 두 다리 펴고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아래로 왼쪽 무릎 접고 오른팔로 왼쪽 무릎을 밀면서 천천히 상체를 왼쪽으로 회전합니다. 마시고 바닥 짚은 손으로 유지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천천히 상체를 회전합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조금 더 강한 자세 배워보겠습니다. 당긴 상태에서 다리를 무릎에 넘겨봅니다. 팔꿈치로 밀어서 다리, 발을 그대로 쥐면서 왼손으로 허리 측면을 대봅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정면 보고 두 다리를 앞으로 펴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면서 오른발 접고 왼발 접고 자세를 풀어줍니다. 허리 건강을 지키는 것 외에도 복부를 수축해 비트는 동작은 소화기관을 자극해 소화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생리통 완화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신체 곳곳에 도움을 주는 만큼 자주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왼쪽 다리를 허벅지 오른쪽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쪽 무릎을 세워줍니다. 왼손으로 무릎을 천천히 감싸면서 오른손은 바닥을 짚고 내쉴 때마다 왼팔로 무릎을 감싸면서 상체를 천천히 틀어봅니다. 조금 더 강한 자세 연결해 보겠습니다. 왼발 안쪽 당겨주고 천천히 무릎을 세워줍니다. 팔꿈치로 밀면서 상체를 회전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다리를 무릎에 넘긴 상태에서 허리를 조금 더 세워주고 팔꿈치를 민 상태 그리고 손으로 발을 잡고 뒤에 짚은 손을 골반 측면에 대시면서 조금 더 비틀어 봅니다.

0: 부각새싹 무대를 피우답니다.
1: 말랑말랑 달콤한 젤리를 먹으면 금방 사이가 좋아져요.
2: 꼬치야, 아이고 매워라 고추방아, 험 내려온다.
0: 4년차 판소리 실력자예요.
2: 편안히 하셔야지요.
3: 어떤 역할이든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싶거든요.
4: 전통춤에 널리 알리는 국악인이 되고 싶어요.
0: 아, 네, 좋아하는 춤이 있어요.

오늘 연습 여기까지 끝났디야. 방저지 방저월지.

저희 부친 때부터 배워오면서 부친도 뭐 돌아가시면서 한지를 하면은 속임으로 하지 말고 진짜 그 마음을 갖고 해봐라. 그러면 굶지는 않을 것이다. 예, 이런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이 한지를 아주 진짜 오래 갈 수 있는 이런 한지를 좀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전통한지라는 게 그 만들어지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제 그 당나무를 채취해서 쪄서 그 껍질을 벗겨요. 그 껍질을 벗겨 놓은 걸 그거를 피닭이라 그래요.

0: 우리나라 그 한지는 지금 1300년이 넘는 직지심경이라는 대다란이경이라고 하는 그게 지금 프랑스에 소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몇백 년 됐다, 400년 됐다, 500년 됐다 뭐 이런 종이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이나 일본에서 만든 거는 그렇게 오래된 종이가 없습니다, 아직. 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만든 한지가 가장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 이게 황촉규라는 풀인데 이걸 물에다가 담가 놓으면 이렇게 끈적끈적한 점성의 액체가 나와요. 이제 그걸 가지고 그 한지를 뜰 때 원료하고 물하고 이렇게 배합을 해서
0: 이게 없으면 그냥 물이 쑥 빠져요. 이걸 넣어야지만 미끈미끈한 게 있어서 그러니까 당나무 섬유에 이렇게 퍼트려주는 역할을 해요.
2: 이 나무에는 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걸 다 골라내야 돼요. 그래야만 이제 산지 자체가 나왔을 때 매끄럽게 되지. 이런 게 이제 이게 눈이에요. 이런 게.

이제 우리 부친이 계시면서 원주 한지가 좋다는 거를 부친께서도 이제 그 종이를 뜨시고 하시니까 이렇게 하면은 좋은 종이가 나오고 오래 갈 수 있는 종이는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런 거를 부친께서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런 방법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 뭐 다른 예술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이거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혼자서 뭐 작업을 할 수 있는 일 같으면은 그냥 뭐 본인대로 하라고 하면 좋겠지만 저희 일은 특성상 뭐 온 가족이 다 하지 않으면은 못할 일이에요 이게.
1: 고생이 많죠. 그 뭐 애비가 좀 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할 수 없이 한지 만드는 일을 했으니 지내도 힘들어서 해야지.

똑같은 이런 그 원료 갖다가 재료 갖다가 똑같이 떠도 분명히 달라요. 떠놓으면 외발은 흘림 뜨기를 하기 때문에 섬유가 이렇게 한 번에 하나씩 이렇게 와서 올라앉으면서 이게 형성이 돼요. 강도도 더 강하고 쌍발보다. 그리고 또 떠놓으면은 종이가 윤기도 나고 또 저기 저 쌍발로 뜬 거는 푸석푸석해 보이고. 또 어깨 여기 또 이 손 메디 이런 데가 네, 아프죠. 심하게 하면 이렇게 껍질이 벗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프지만 참고 하는 거죠 뭐.

참 힘들었지만 이런 그 좋은 한지를 만들어서 훌륭한 선생님들이 쓰시면은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여태까지 하고 일 잘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동심결이라는 그런 이름이 있는 것처럼 우리 조상들에게는 매듭은 그 아주 일상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탯줄의 매듭부터 시작을 해서 이승을 떠날 때 그 혼백 매듭에 이르기까지 그 생과 사를 연결하는 그런 전통 문화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여기 가운데 이게는 금박을 넣어가지고 또 망을 떠가지고 술도 아주 굵은 술로 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왕실에서 왕실 의장 유물에는 다 이렇게 권위의 상징으로 매듭을 많이 달았습니다.

매듭을 맺기 위해서는 끈이 필요하죠. 그래서 끈을 짜는 과정인데요. 또 끈을 짜려면은 명주실을 염색을 해서 또 합사를 해서 합사한 그 실을 가지고 그 자기가 원하는 굵기에 맞춰서 이제 토짝에 감아가지고 토짝에 이제 합사한 끈을 실을 감아서 끈틀이 앉혀가지고 지금 끈을 짜는 겁니다. 이게 8가닥으로 8사치기 하는 겁니다.

여성의 장식무의 또 대표적인 걸로는 또 장식류에는 그 놀이개가 있고요. 또 뭐 남자의 장식무로는 뭐 허리띠, 그러니까 세조대라고도 하죠. 또 뭐 오색조대라든가 뭐 선추, 또 갓근 같은데 그런데도 다 매듭이 달렸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생활 전반에 정말 매듭이 안 달리는 부분.

색감에 대해서 서로 느낌이 같았던 것 같아요. 매듭에서는 색깔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김 선생님이 저한테 염색하는 거를 굉장히 제가 해드리는 거를 좋아하셨어요. 그런 면에서도 저도 선생님 좋아하시니까 점점 더 좋아졌고 다가갈 수 있었고 그랬어요. 네.

치밀해야죠. 예. 뭐 이렇게 적당이라는 게 안 통해요. 그리고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고, 그리고 매듭은 이렇게 완성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를 해놓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갈 때 넘어가서 그 먼저 거를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성의 연속인 것이 또 매력이고 특징이고, 그게 또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정말 꾸준한 인내력을 갖고 해야지만 이게 할 수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서도만 글 쓰는 것만 도가 아니다. 이건 한 해의 예도라고 본다. 제가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연화대 합설문은 조선 전기 궁중에서 악기를 쫓기 위해 베풀던 의식 다음에 항무와 연화 대모를 연이어 공연하는 궁중무용입니다. 하계탈을 쓰고 추는 항무와 연꽃에서 동료가 태어나는 연화 대모로 구성되는데요. 항무는 우리나라에서 새의 탈을 쓰고 추는 유일한 춤으로 춤사위가 청아하고 운치가 있습니다. 두 마리의 학이 춤을 추다가 꽃봉우리를 쪼면 연꽃이 벌어지면서 숨어있던 여자아이가 나오고 학은 놀라서 뛰어나가는데요.

0: 이렇게 학연화대 합설문은 동물과 인간과의 교감 세계를 표현한 독특한 춤으로 예술성이 높고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1: 국악새싹 무대를 피우답니다.
2: 말랑말랑 달콤한 젤리를 먹으면 금방 사이가 좋아져요.
3: 꼬치야 아이고 매워라 고추방아 험 내려온다.
1: 4년차 판소리 실력자예요.
2: 편안히 하셔야지요. 어떤 역할이든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싶거든요.
4: 전통춤에 널리 알리는 국악인이 되고 싶어요.
1: 안에 좋아하는 춤이 있어요?

0: 오늘 연습 여기까지 끝났니야.
1: 방저지 방저월지.

0: 연습실에서
1: 살고 있습니다.
0: 살고 있더라고요. 네. 소리가 뭐길래?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이선 여선 꽃이 피니 분명 고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
1: 사철가는 인생하고 계절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는 거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거.

0: 안녕하세요.
1: 추워요.
0: 손에 뭐 이렇게 들고 와. 티타임 할까요? 요거 하나 먹고 소리 할까요?
1: 네.
0: 여기를 이렇게 딱 끼게 이거 밑에 거 벌려요.

0: 치워서
1: 제가 프랑스 항공문화원에 예술 강사, 그러니까 파견 강사로 나가서 판소리를 지도한 적이 있어요. 판소리 워크숍을 하면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로르가 판소리가 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 판소리 너무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어보더라고요.
2: 아이고 형님, 동생 흥보를 모르시오.
3: 이해 못했지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했어요. 파리에서 회사, 큰 회사 다니고 있었어요. 금사 다니고 집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다 그만두고 우리 엄마한테 한국에 가서 1년 동안만 이렇게 일하고 파리에 갈 거라고 했어요. 처음에 만약에 3년 이렇게 바라면 엄마가 아마 허락 바라면 못 받을 것 같아요.
4: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제일 맛있는 붕어빵 집이에요.
5: 프랑스 기자들도 몇 번 따라왔어요.
6: 아, 이 집이요?
5: 네. 유명하신 분인가 봐.

0: 여기 역삭. 역삭 되게 예쁘고. 제가 저는 판소리 공부하니까 판소리 중동 음악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래된 곡 이렇게 고세에서 이렇게 판소리 하면 진짜 너무 좋아요.
1: 절공 열구 돈 단양을 내어 주니 해라 이 사람 몹쓸 사람
0: 이렇게.
2: 아, 마포 로스.
0: 네.
2: 4년인데 이런 소리를 내요?
0: 아, 고맙습니다. 연출 많이 하네요. 합니다.
3: 외국 분이 진정심. 또 우리나라 판소리를 대단한데 아주.
1: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철없이 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반겨. 쓸데 있나?

0: 국립 정동극장 세실풍류입니다. 오랜 수련 끝에 자신만의 촘세계를 구축해온 촘꾼들이 펼치는 등무의 순간은 29일부터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 국립 정동극장 세실에서 열립니다. 제96회 남원춘향제 춘향의 멋 세계를 매혹시키다가 열립니다. 낮에는 전통 공연의 정취를, 밤에는 광활로원을 수놓는 별빛을 누릴 수 있는 일주일간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춘천 시립국악단 민요 뮤지컬 윤희수는 살아있다가 무대에 오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병장 윤희순의 삶과 독립을 향한 투쟁 정신을 강원도 민요 기반의 뮤지컬로 선보입니다. 서울 남산국악단 기획공연 남산 마당페스타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청년 전통예술가들과 지난해 젊은 국악단장 선정자들의 힙한 국악무대는 1일부터 4일간 도심 속 한옥마당에서 열립니다. 국립국악원 어린이날 기획공연 중섭, 빛깔 있는 꿈이 무대에 오릅니다. 화가 이중섭의 서귀포 피난 시절을 배경으로 그의 삶과 예술 세계를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창작 국악극입니다. 다양한 문화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일상의 쉼표가 있는 곳으로 문화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4월 마지막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국악 새싹 무대를 피우답니다.
2: 9살이요.
3: 말랑말랑 달콤한 젤리를 먹으면 금방 사이가 좋아져요.
2: 꽃이야. 아이고 매워라 고추.
1: 4년차 판소리 실력자예요.
2: 그러니 하셔야지요.
4: 어떤 역할이든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싶거든요.
5: 전통춤에 널리 알리는 국악인이 되고 싶어요.
1: 안에 좋아하는 친구.

눈을 감고 춤을 춰봐요. 오늘은 이 어두운 밤에 홀로 별이 되어 저날의 기대 잠이 들겠네. 떠나는 모든 것들이 뒤돌아보지를 않네. 쫓아가기 힘든 이 파도 속에서 할 수 있는 건 지나치는 것.

창덕궁 시정당은 원래 왕의 침전으로 사용되다가 순조 때부터 실물을 보는 편전으로 사용된 공간입니다. 일제강점기인 1917년 창덕궁 대화재로 불에 타자 경복궁의 침전인 강령전을 옮겨서 지금의 희정당을 지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구의 양식이 더해져 전통 한옥에서 볼 수 없었던 독특한 건축물이 됐는데요. 지금 남아있는 시정당은 전통과 근대가 공존하는 급변했던 시대의 증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금방이라도 유리문을 열고 집무실의 주인공이 등장할 것 같지 않습니까?

외관은 전통 한옥이지만 내부는 서양식 구조와 복고풍의 실내 인테리어가 눈을 끄는데요.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아주 생생합니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 때부터는 시정당 응접실을 집무실 대신 중요한 손님이나 외국 사신을 만나는 접견실로 사용했는데요. 당시에 순종의 전용차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동선을 짧게 해서 편리하게 내부로 들어갈 수 있게 하려고 맞춤형 건축을 했던 겁니다. 이곳에는 아름답고 거대한 산수화가 양쪽 벽면 위를 장식하고 있는데요. 당시 사신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아름답고 당당한 한국의 산수가 아니었을까요?

오늘 연습 여기까지 끝났디야. 방저 지방저 월지.

0: 연습실에서
1: 살고 있습니다.
0: 살고 있더라고요. 네. 소리가 뭐길래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